0: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한 곽을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이번 우대 활동은 이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이번 우대 활동은 특대 희소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제가 어제 Q10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우리 40대 후반부터는 특히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 꼭 써야 되는 것이 후메 Q10입니다. 왜냐하면 심장 근육 영양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년이 돈 내고 싸먹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번 우대 활동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제약공장 측에서 주는 보조금이 나갑니다. 15곽 싸는 사람들 15곽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Q10도 드리고, Q10도 15곽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서 1,000원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 1,000원은 그 자리에서 약가격에서 빼드립니다. 15곽 싸도 15곽 가격에서 1,000원을 빼드리고 15곽도 드릴까나 건네보시나마 해도 30곽 나갑니다. Q10이 15곽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빼준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우대활동 참가하실 분들 우리 그 빨리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직접적으로 전화하셔서 약국 전화에다 전화하셔서 주문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은 이번 달 말이라는 게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은 명액이 제한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약공장 측에서 돈을 얼마 보조금이 나온다 이게 명액이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대활동이 특대급으로 되는 우대활동 진행 중이라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우리 우대활동 할 때 꼭 우리 자문전화를 잘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문전화 하면은 여러 가지 이런 그 자문도 되고 그 다음 또 상세하게 많은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건네보신 환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깊은 약입니다. 이미 검증된 약이다 이 말입니다. 건조 황제가 쓰면서부터
0: 네.
1: 건신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건신탕에 몸을 건전하게 하는 이제는 다 탕약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탕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건종황제는 역대 황제들 중안에서 이전에 89살이면 오래 산 겁니다. 89세까지 살았습니다. 17명의 아들을 두고 이렇게 장수한 황제다 이 말입니다. 후에 우리 로백성들이 이 좋은 약을 로백성들도 써야 된다 하면서 해방 후에 이게 다 로백성들까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방송에 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 이 처방이 좋습니다. 이 약이 처방이가 먼저 기혈보충이 되고 기와 혈은 우리 오장육부가 살아가면서 자기 기능을 하는데 기와 혈이 부족하면은 오장은 자기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비위 하면은 항상 특징하고 그게 다 위치 부족, 피치 부족 이럴 때에는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0: 네,
1: 유동할 힘이 없단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 이런 그 오장육부가 자기 생리 기능을 하자면 기와 혈이 충분히 공급돼야 됩니다.
0: 네, 그다음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건네보시한 우리 오빠도 이제 쓴지 한 25세 되고 나도 이제 쓴지 한 열흘 된다. 야, 이거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우리 오빠는 어떨 정신에 이 경력이 자꾸 떨어지고 이 뭡니까? 밥맛이 없고 잠 못 잔다 제가 그 뭡니까? 우리 오빠.
1: 네.
2: 그리고 매기고서 좀 체질이 약한다. 이전에 한국과 한 10년 일하고 나와서 계속 아프시다가 이제 제일 큰 병원에 가 진단 내면 큰 병원

0: 단지 몸이 또 몸이 약하다만 이게 자꾸 맥임 자꾸 맥어서 밥 마시고 자꾸 들어 눕는다만 그런 게 이하고서 한 달을 채 애썼는데 잠도 자자고 맥이 나고 기운력도 도와주고 이거 기운을 보충 세게 하는 것 같다면 이랬겠다 우리 오빠 얘기하는 게
1: 맞습니다.
0: 그래 내보고 예, 그래 내보고 소리 나도 심장도 두근거리지 이 골도 좀 빼놨기 때문에 아픈 게 어떻게 하는가 가 우리 오빠 니 나도 골이 땡한 게 이렇게 골이 땡한 게 이렇다면 경력이 좋다면 제 나도 이제 쓴지 이제 한 열두 날 된다 굉장히 내 써본 건 이게 좀 예, 사람이 정신 조금 이렇게 나고 예, 그 다음에 네. 경력도 좋아지고 예, 눈앞이 환해진다 선생님 이야기 쓰셨죠
1: 네.
0: 예, 그리고 또 심장 두근거리는 게 일어났습니다. 계속 밥 마시고 맥이 납니다. 이분 네. 혼자 하더니 영천은 또 감면해 주지 오늘 좋습니까 선생님?
1: 오늘부터 예. 하는데 미치라 합니다. 이번 달 말에
0: 예,
1: 끝이니까.
0: 예, 예. 그럽니다. 예, 그래 오늘 두 집에서 같이 사는 건 헐퇴구먼가 예.
1: 네.
0: 예, 예. 싸다고 그럽니다. 두 집에
1: 같이 싸댑니다. 그럼 15가 15가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0: 예, 나누면 된다 말입니다.
1: 예. 예, 예, 예.
0: 수고하십시오.
1: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일단 우리 이 근래 보시환을 보면은 약종들이 좋은 게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홍삼이나 로경이나 정말로 이거는 돈이 없어 못 썼지 또 이전에는 기본상 우리 로병성들이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약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어이구 나는 홍삼을 못 쓴다 로병을 못 쓴다 이런다 왜 못 쓰는가 열이 청해져 갖고 코피 난다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부작용을 고려하죠 물론 열한 사람들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이라는 게 어느 약이 다 100% 좋은 게 없습니다 꼭 이게 좋으면 저게 나쁘고 이런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약이라는 거는 음과 양이 병행을 잡아주고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이 있습니다.
2: 네, 땅분 댕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3: 우리 어머니 이번에 내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치매 시토 병원에 가까 치매 시토랍니다. 그래서 이 약을 이제 예, 한 일주일 썼는데 좀 낮은가? 감이 납니다. 그래서 예,
1: 네.
3: 오늘이 우대 좋을 때요. 먼저 조금 쌌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오늘이 지금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이 효과 날 때 좀 많이 써야지. 이런 약 찾기 힘들지 그 뭡니까? 예?
1: 15꽉 싸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빼드리고 약을 또 절반 가격으로 낮춰주고 예? 15꽉 드립니다.
3: 그래 또 드리려고 얼마 더든가. 예, 오늘이 지금 배달해 줄 수 있습니까?
1: 지금 우리 약국 전화에다 전화하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예.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
2: 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리 이런 약들을 쓰면서 이 약을 써서 주요 성분은 기혈을 보충한다, 피가 부족하다, 혈세포 부족하다, 백혈구 부족하다, 항상 빈혈했다, 맥이 없다, 기가 부족하다, 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걸 해결하는 데는 홍삼 도경만한 약이 없죠. 그런데 그런 부작용을 이 약을 쓰면서 그런 성분은 흡수하고 부작용을 없이는 것이 바로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입니다. 이 약을 쓸 수 있게끔 쓰면서 부작용이 없게끔 만드는 처방을 말합니다. 군천좌실이란 조제원칙. 그러니까 이 약을 쓰면서 이 약을 인여 약이 흡수될 수 있게끔 하는 약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약을 써서 열을 청한다 무슨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게끔 하는 약이 좌실이란 약이 같이 들어갑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1: 25가지나 되는 중약이 들어갔죠.
2: 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2: 네.
4: 예, 네, 어제 이 건네버치 안 쓰고 지금 영 효과 좋아서 어제 또 배달 받았는데 우리 오빠 지금 무슨 증세인가 하면 이 봄이 그런 그러니까 진물관 들이대 있는데 어제 소변이 나아에 간다니까
1: 네.
4: 예, 소변에 하다 쓰면 뭐, 한 바퀴 나가야 되지. 그러면서, 좀 어떤 때는 눈뜨면 졸이기도 하단다.
1: 네.
4: 예, 그냥 항상 이, 이 노신사에 왔는데 어제 그 양물이 이렇게

0: 뭐 입술이 올라가는 것 같으니 뭐 어지럼증 자꾸 하고 머리 아프다니까.
1: 네.
0: 내 전립옷이 안 써봤으면 저 체크했는가 이래 선생님과 문의답니다.
1: 소변이 잘 안 나고 저리기 거좀 하자면 이 비뇨기통이 염증 좀 심합니다. 예? 그다음에 소변이 안 나간다는 거는 남자들나 여자들이나 우리 이 코파트에서 밀어주는 기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예? 이래서 이런 약을 꼭 부선하는 약을 써줘야만이 소변이 좀 시원하게 나가고 잘 나가고, 예? 그다음에 그 염증 거좀 없애는 약 25가지에 다 들어갔습니다. 예? 이 진화람의 중약으로는 소염제입니다. 사람이 이름인 것 같지만 이 징이화라는 게 중약에서 아주 좋은 청열 해독 쇼연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신다 할 때 소변이 저리다, 그 다음에 잘 아예 나간다, 밤에 소변이 잦다, 특히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 다 이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또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래서 이 약으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0: 이제 오늘이 15가구 배달 받기죠?
1: 네. 지금부터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할 때 있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네.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래서 우리 이런 군이라는 거는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에서 군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걸 말합니다. 이 약에서 제일 중요한 작용을 넣을 수 있는 걸 뭐인가? 홍삼복용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군이라는 게 이게 황제를 말합니다. 우리 뭐 이런 드라마를 안 보면 황제가 자기 절로 자기를 말할 때는 군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한다. 군은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 아래 부하들이 어찌입니까? 아마 발소매를 뜨면서 천은 이렇게 이렇게 뭐 황제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럴 때 천이라는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말입니다. 군천좌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걸 군이라 하고 천을 그 아래 보좌하는 걸 천이라 하고 우리 여기서 천인 약재가 뭐인가? 건비작용이 들어가는 약재입니다. 이런 좋은 약이 들어가도 흡수 못하고 인뇨 약을 흡수 못하면 아예 되죠. 그래서 그 아래 이 약을 흡수할 수 있게끔 산약, 봉경, 백출 그저 백출이 아예 들어갔습니다. 초반에 추가 들어가 백출이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이 이야기가 흡수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 좌실, 군천 좌실이지 않습니까? 예? 좌실이라는 거는 이 약을 쓰면서 음과 양이 평형을 잡아주고 열한 사람들도 쓸 수 있고 찬 사람들도 쓸 수 있게끔 이 약이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 약이 골고루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근무 시간이 좀 다문화다고 합니다.
1: 네.
3: 우리 군이가 이 그만 부마다가지고 저기. 지금 이제 한 보름 받고 이제 나왔는데도, 뭐, 원칙을 하고 이래서 한 번이 근무 보수하는 이 쓰면 어떻게 하냐 다문해본다.
1: 예, 그런 분들이 꼭 써야 됩니다. 그게 몸이 잘 처서지 못합니다. 예. 이런 분들이 쓰면은 몸이 빨리 회복이 되죠. 예. 꼭 쓰시기 바랍니다.
3: 오늘이 한 15가구 좀 배달받자고 된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들어가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우리 감기라면 심하게 왔을 때, 폐렴이 왔다, 감기 왔다, 심할 때 어떻습니까? 한 일주일을 감기약 쓰고 났는데 뭐 열이 난다, 뭐 기침이 난다 이거는 없어졌는데 부작용이 뭔가? 그래서 입안에 그래서 밥을 여면 모래알 갖고 소화가 아예 돼서 장도수 하거나 변비 오거나 설사하거나 맥이 똑 떨어지거나 아마 감기를 해봐서 여러분들 이 감기 뒤끝에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감기약 같은 건 이게 군천좌실이란 이래 조제원칙이 들어간 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이런 군천좌실이란 이런 조제원칙에 근거해서 만든 약이라 할 때는 약이 20가지 이상이 들어가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약재가 비싸서 이렇게 20가지 이상 들어간 약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진귀한 약재로 20가지, 25가지 들어가지 않을까. 때문에 우리 이 근내보신화 같은 약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이 약을 쓰고 보니까 내가 어떤 증상들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실면증이 있다, 소화해야 된다. 특히 소화가 아니 되면 아무리 좋은 약이 들어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이들은 약을 쓸 때 꼭 그

0: 미약이나 소화제약을 같이였습니다. 고가병을 치료하든 혈압을 치료하든 간을 치료하든 이런 약제를 꼭 같이여서 인여 약이 흡수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건네 보신 환우는 보면은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재가 들어간 약이 너무 종합적으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이런 약을 쓸 때에는 시름 넣고 안전하게 써야 된다. 이 감기약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감기를 빨리 치료해야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몇 가지씩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5가지 감기약을 먹고 일주일 후에 요독증이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감기약이라면 좀센 약입니다. 그래서 간 콩팥귀를 다 상한단 말입니다. 군천좌실이란 조제원칙, 이거 오늘은 잘 기억하시고, 저희들, 이 약은 이 군천좌실이란 조제원칙에 근거해서 만든 약이다, 이 말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진행하는데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얼과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차명화 작사 김창근 작곡의 봄날의 약속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변, 사람들의 온기를 노래한 가요입니다. 강효삼 작사, 방화 작곡의 사랑하자 우리 연변을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를 통해서 오늘 하루의 행복을 느껴보는 것 어떨까요?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근 작사 리태허 작곡의 장수타령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장수시대입니다. 마음껏 즐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 옛날 옛 풍경을 그려내며 추억과 사랑을 담은 가요죠. 박경만 작사, 어영란 작곡의 애달로 옛 풍경 보내드립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려움을 겪어도 변함없는 사랑, 함께 웃고 울며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사랑을 하기를 바라면서 김인덕 작사, 김홍일 작곡의 사랑을 노래하리 보내드립니다. 김창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순간은 소소하지만 행복하죠. 커피의 향기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길 바라면서 자미련 가수가 부른 커피의 온기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광룡 작사, 남희성 작곡의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보내드립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노래는 변해가도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추억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삶도 노래처럼 아름답게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김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 분명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북경 시간으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혈배강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는 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 한 200일 동안 한 반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세트에는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럼 400날 복용할 수 있는 량이고 16세트부터 좋습니다. 24세트를 더 드릴까나 2년 넘어 잡술 수 있죠. 예, 그리고 거기다 우리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예약하는 오늘이 딱 결정해서 하겠다. 예, 이런 분들은 10세트부터 사는 분들부터 예, 우리 요리수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16세트에는 침구가 따라갑니다. 12번 따라가는 게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외지에서 침 맞기 바쁘다. 예, 이런 분들 침 안 맞는 대신에 또 10곽을 또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이 실망하신 분들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 예, 그래서 다른 데서 이런 치료를 받았지만 별 효과를 못 보고 또 반복적으로 이 점점 병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리고 특히 뭐 재풍이라 맞댔거나 또 우리 그 뇨실금이라 점점 더 심해지거나 또 요추간판 탈출 이런 걸 인해서 아랫다리가 매이 귀엽다. 예, 이런 분들 점점 당황 상태에 간다. 예, 그리고 또 무릎 관절이 영 아파난다. 예, 이런 분들이 제한테 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이런 분들 2880018번에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에 참가하는 분들은 이번상 우리 다 장례통하고 청림미로방은 다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알츠하이머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예, 우리 병원에 가 검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진단받는 것이 뭔가 여러 가지 이름 많습니다. 뭐 뇌경색, 창시식 노화증, 도파식 노화증, 뭐 뇌출혈, 뭐 알츠하이머, 뭐 이런 渐둥런, 특히 우리 온몸이 굳어지는 증상, 또 파킨슨 증상에 로네성 치매, 뭐 중풍, 예, 이런 여러 가지 이름 많이 달았죠. 예. 사실은 우리 중에서는 복잡한 것 간단하게 놓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적으로 머리에 장기적으로 비공급이 아이돼가지고서 예, 거기 비공급이 아이되는 그 위치가 대량적으로 막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막힌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어느 곳에서 막힌 데 따라서 이름을 다 달아준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의 각도에서는 꼭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서 피공급이 안 되는가? 우리 평상시에 혈압이란 건 도대체 무슨 작용하는가? 중의에서 항상 우리 황제내경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혈압이 맨안에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꼭 내가 평상시에 다른 때보다 마음가짐이 제대로 안 됐고 특히 막 이렇게 집에 무슨 일이 발생해서 특별히 긴장해야 하거나 예, 그리고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면 사람 대뇌에서는 더 많은 피가 수여됩니다. 그런데 일정하게 많은 피 수여되는데 심장에서는 또 그만한 피를 공급 못하고 이럴 때면 사람이 인차 무슨 신호를 주는가 하면 위급한 신호를 준다 그 뜻입니다. 어제 그런가? 머리에 피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병행되게 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이 자기절로 다 초라한 거 다 합니다. 어느 혈관에 통하지 않을 때는 꼭 다쳐 이런 새로운 혈관 만들어내서 그것이 피를 공급해 주느라고 애를 쓰는 겁니다. 꼭 병행합니다. 음양을 병행해 준다고 뜻입니다. 오장육부도 그렇습니다. 어느 장기가 문제 생겼다 할 때 그 장기 그 공능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장기들이 서로 협조해 가지고서 그 장기가 약한 건 메꿔준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인데 제가 자꾸 그 가서 학습하고 그랬죠. 그래서 선생인데 온 환자가 그런 환자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뇨독증 진단 받았습니다. 곰팡이가 어떤 무슨 쇠지 왔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투석 해야 된다 했는데 이분은 아, 난 딱 투석 안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10년 동안 투석 안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살아남습니다. 어제 그런가? 이 투석이란 건 기시로는 예, 곰팡이 방면에 뭐 피를 씻어낸다 이랬는데 현대의학 각도에서는 그렇죠. 예? 근데 중의 각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곰팡이하고 심장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심장은 부석시해랍니다. 부석시해란 게 뭡니까? 심장은 우리 중의에서는 황제에 속하는 겁니다. 황제는 자기절로 문제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예? 꼭 주위에 이런 부하들이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에 황제가 영향받는 겁니다. 그런데 황제는 항상 부속시해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곰팡이에서 비록 피를 깨끗하게 씻어 못 냈지만 심장을 너무 세게 영향 안 준다고 그 뜻입니다. 저래 뭐 심장이 툭 멎어버리는 정도까지 되지 않는다고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곰팡이는 그 녀독증이 와도 곰팡이는 자기 공능이 안쪽도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만한 그 곰팡이 가지고서도 계속 피를 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사람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많이 휴식해야 된다. 무슨 것 같은가 하면 우리 자꾸 보약제를 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뭣도 모르고 무슨 뭐 곰팡이 허하다면 무슨 막 대량적을 하고 뭐 음이 허하다면 음을 보충해주냐 하고 대량적을 먹고 양이 허하다면 양을 보충해주냐 하고 대량적을 먹고 그리고 뭐 비타민 모자라다면 비타민 보충하고 단백질 모자라다면 단백질 보충하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기실은 어제 그런가 사람이 허해진다면 오장육부는 다 허해졌습니다.

0: 그래서 소화 흡수 공능도 좀 더 못해집니다. 못해지는데 그리고 자꾸 보충하게 되면 오히려 부담 많이 끼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점점 사람이 더 허해진다 그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여러 가지 이런 그 알츠하이머증도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알츠하이머증이란 거는 머리에 피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척감 시작은 불쇠로 혈압이 계속 낮다가 원래부터 젊었을 때부터 혈압이 낮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근데 연세 들면서 언젠가는 불쇠로 혈압이 올라간다 할 때면 이미 우선 대뇌에 장기적으로 피공급이 아니 됐는데 우선 마지막에 위급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럴 때면 사람 관할합니다. 모든 혈관을 촥 쫄아 놓습니다. 그것을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관파 지후에 선상시엔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리에서 선상시엔에다 신호를 딱 준다 할 때는 선상시엔 그 격소를 분비합니다. 격소 무슨 작용이야? 혈관 긴장 소지요. 혈관 쫄아지게 하게 되면 예, 혈압이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예.
2: 저는 예, 혈배강 좀 써본 환자입니다.
0: 네, 예.
2: 예. 평소에 기관지 천식 때문에 조열이 난다 하면 예, 목이 마르고 어지럼증 하면 예, 머리가 아픕니다.
0: 네.
2: 숨이 찬 건 물론이고 예, 자꾸 맥이 없는 게 바쁩니다.
0: 네.
2: 예. 예, 그래서 숨이 차고 밤마도 없고 잠잘 때는 항상 숨이 차서 잠은 열어놓고 예, 통풍시켜야 됩니다.
0: 네.
2: 낮에는 소변적인데 밤마 되면 반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드나드니까 그리고 설사도 하루에 열 번씩 하고 나면 딱 누워서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0: 네.
2: 그리고 발이 붓긴 다음에 신이 맞지 않아서 그 스케치 신고 다닐 수밖에 없고요.
0: 네.
2: 기억력도 너무 낮아서 금방 밥 먹고도 무슨 채를 먹었던지 생각이 안 날 정도 됐습니다.
0: 네. 심하네.
2: 그러던 참에 선생님이 강의하신 혈배강하고 저 풍수빵 같이 먹고요.
0: 네.
2: 친구까지 결합한 게 지금은 밥맛도 돌아오고요. 맥이 납니다.
0: 네.
2: 그 기억력도 좋아지고 설사도 아마 많이 무졌습니다.
0: 네.
2: 예. 소변도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잠도 잘 자고 다리 붓긴 것도 내려서 이젠 신도 제대로 신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2: 예. 정말 혈배강에 감사드립니다.
0: 네.
2: 그래 듣자니까 또 요새 혈배강도 뭐 값이 오른다든지 나도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좀 10시도 좀 살려고 하는지 되겠습니까?
0: 무대 활동도 또 크게 하기 때문에 예, 네. 10세트에는 직접 10세트를 더 드리고 예.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은 또 10곽을 뭐 혈배강 10곽도 더 드립니다.
2: 예.
0: 예. 예. 그러니까는 뭐 아예 오른 거 한 가지 돌이죠.
2: 예. 예. 예.
0: 그래서
2: 예.
0: 예. 거기다 또 장례통 청임이라방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예. 구체적인 거는 288-0018번 지금 빨리 전화 예약하시.
2: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3: 저도 예,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0: 네.
3: 근데 선생님 시가 제가 닿습니다.
0: 어, 예.
3: 아바이는 부스빵이 저희 그런 뭡니까 저희. 파실성이 그랬는데 지금 그 약을 먹었는데 지금 많이 낫고요.
0: 네.
3: 침대에 20몇 번 맞았습니다.
0: 어.
3: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결합해야 하니까 어찌나 빨리 낫은지
0: 네.
3: 나중에 그렇게 저기 심혈도 나쁘고 심률도 나쁘고 무슨 저기 혈지도 나쁘고 90만원 항상 그런 말이 여간사들인데 이것도 아이가 되겠는데
0: 예, 공능 수치에다 명백하게 심률이 고르지 못한 거 치료해준다고 딱 썼고, 이 신경세포를 수복해준다고 딱 써놨습니다. 예.
3: 치료, 예, 눈도 잘 보이고, 밥도 잘 먹고, 아, 여러 가지를 어찌 좋은지.
0: 네.
3: 눈도 좋으니까, 예. 우리 둘 다 이번에 또

0: 군할 때, 또 참가해서, 또 쌈소리, 저 그런, 뭐니까, 둘 같이 먹겠습니다.
1: 아, 이번에 제일 큰 활동가 16세트입니다.
0: 그러니까
1: 예, 24세트를 더 드리고, 또 침도 12번 놔주고, 예.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또 혈배강 열곽 또 더 드립니다. 예.
0: 영 좋구나.
1: 예, 예.
0: 그러니까, 이거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1: 예.
0: 예, 그래, 저기, 선생님.
1: 예.
0: 좋냐고 알 수 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네. 건강하세요. 네,
0: 앞으로도
1: 예.
0: 선생님과 무슨 모를 거 있으면 다 거기서 선생님 문의하고 선생님과 알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면 좋죠. 구분기를 걸지 않고 예. 지금 우리 데 찾아와 치료하는 분들은 다른 데가 다 이렇게 치료를 해보고 그다음에 막 어떤 질병 점점 더 심해서 가지고 서리 그래 저한테 와서 정확하게 물어보고 예. 이래고서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전화번호 288-0018번 요 전화 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예.
0: 예, 예 압니다.
1: 예, 예.
0: 그래,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말씀 주세요.
3: 네, 그 지금 12번 이렇게 지문 받은 다음에 네. 지금 효과가 많이 나타지고
1: 예.
3: 그 다음에는 먹는 식사도 괜찮고 잠도 괜찮고
1: 예, 예.
3: 그리고 이 가래하고 이 기침도 좀 안 납니다.
1: 예.
3: 예, 그 한 27번 더 맞자고요.
1: 네, 예. 예. 그래서 저번에 참가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어머님이 중풍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선 지금 많이 원래 급성적인 이런 질병에서 많이 해탈되고 원래 이렇게 두부서 막 숨이 차고 기침 세게 하고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24번 더 맞느라면 대단히 좋아질 겁니다. 예. 예. 예.
3: 예. 그리고 약도 계속 그래 드시고
1: 그렇죠. 예. 예. 예.
3: 그래요. 다른 거는 지금 회사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얼굴이 지금 막아지고
1: 아 예.
3: 예. 그래요. 지금 무슨 기침도 없고 가래도 지금 없어요.
1: 맞습니다. 예.
3: 네. 그래 이제 조금 더 맞으려고.
1: 예예. 예예. 예, 예. 예. 생각 잘하셨습니다. 예.
3: 예예.
1: 예. 예, 예. 네 건강하세요. 예.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머리에 극도로 피 공급이 안 될 때, 그래서 지금 예, 그 관념상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혈압이 많은 분들이 관념상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혈압이 낮으면 좋은가 합니다. 사실은 저혈압이 더 무섭습니다. 저혈압이란 거는 예, 머리에다 피를 공급해줄 이런 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머리에 장기적으로 피 공급이 안 되게 되면 꼭 거기 공급이 안 되는 그 위치에 뇌세포가 대량적으로 죽어나갑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혈배강 씨는 환자입니다.
1: 네.
4: 저는 뇌 경색도 있고 심하고 뇌 위축도 있어서 기억력이 너무 없었습니다.
1: 네.
4: 시장에 가서는 물건을 사서는 두고도 오고 어떨 때는 물건을 잊어버려서 또 두고는 물건 파는 부위에 갔다가 달려와서 차점까지 와서 두고 가고 했습니다.
1: 네.
4: 그리고 공공버스에 앉으면 집 근처에서 내린다는 게 다른 곳에 가서 내려서는 기부도 찾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1: 네.
4: 몇 년 동안 머리에 대한 소탄약을 내고서는 다 써봐도 낫지 않고 머리는 점점 더하고 맥도 없고 우울증이 심하고 예. 심장이 아이도고 밤에 잠이 아이 왔습니다.
1: 네.
4: 머리에 대한 약을 아무리 써도 잘 낫지 않던 게 혹시 맹풍이 와서 입과 눈이 비뚤어지고 해서 예. 온 데 다니면서 치료해도 낫지 않고 좋은 치료까지 내 보름 동안 했습니다.
1: 네.
4: 그리고 입과 눈이 제대로 돌아오지 못해서 혈배강 쓰고 선생님 처음 찾아가서 진맥도 하고 선생님 친구를 했는데 선생님이 혈마다 딱딱하게 찾아 친구를 하고 진맥도 하고 했는데 입과 눈이 인천 돌아왔습니다.
1: 아 좋아졌지.
4: 예. 예. 네. 네, 처음에 찾아갔을 때 선생님이 그 내 눈이랑 입이랑 보고서는 조금 놀라하지 부모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예.
4: 예. 그래 선생님은 처음 찾아갔을 때 환자분들이 어찌나 많은지 환자마다 이 효과를 선생님 친구라는 게 효과 좋다고

0: 선생님이 정말 환자들을 위해서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선생님처럼 친구 잘하시는 분은 저는 연변에서 없다면서는 모두 칭찬합니다.
1: 우리한테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환자분들이 점점 좋아질까나. 예. 서로 환자분끼리 웃고 떠들고 서로 친구가 되고 가까워지고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린 또 잘로 다 모셔다 드리고 할까나. 환자분들이 너무 호강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죠. 예.
0: 환자마다 예요. 모두 어째 그렇게 모두
1: 심도인
0: 모두 좋아하고.
1: 네, 예, 낯설 간 좋아하는 거죠.
0: 예예. 우선 처음 만나도 우선 대부분 반갑하고 이랬기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럼 이 약 쓰니까 내 정신도 나고 활동도 다 다닙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약 쓴다는 것도 얼굴 색이 많이 희어지고 손등이 많이 맑아지고 반들반들하고 검은 밤에서 손등에도 많았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0: 예, 선생님 좋은 약을 강의해서 건강 찾아 정말 고맙습니다.
1: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네, 저는 혈액 지금 구조에 먹고 있습니다.
1: 네.
3: 어제만의 구조에는 이 사람이 어제 소화 어제 가족아 소화 어제 그렇게 아이 되더란 말인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해서 위 나빠서 그런가 하고 위 나빠서 그럴 땐도 사진 꾸 이런 괜찮고 그리고 또 이슨이 좀 그러니까 강공 이제가 조금 아이소 때도 있어가지고 그게 뭐 걸려서 그런가 하고 그래서 이 아저씨 모두 얘긴다면 점점 맥이 없고 그렇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 먹은 다음부터 제가 확실히 맥이 나는 게 알고 이 사람이 정신하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또 이 좀 뭐니까 좀 수면증도 있고 하는 거예요. 사람 예예예. 그러니까 이 밤에 자지 못하고 이러니까 그냥 이튿날이 뭐 그다음에 사람 기운 잘하지 못하고 이 마지막에 심하거나 우울증처럼 이렇게 찾아오더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거기다 또 이 경력도 점점 이상해지라고. 이좀 어쩔 방법이 없던 게 이왕 먹은 다음부터 이런 게 개선돼가지고 예, 지금은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선생님 그 이자 그 뭔가 저 선생님 그 저 친구로 하고 이러니까 그냥 이런 데로 친구로 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1: 네.
3: 그 결합에 하니까 예, 더 좋아지는 것 같단 말입니다. 예,
1: 맞습니다.
3: 예예예. 예. 소화도 잘 되고 예, 그다음 지금 예, 밥도 이렇게 잘 먹고 이래요. 그다음 이자 저 뭔가 그러니까 관심 갖고 같이 묵고 하니까
1: 관심 갖고 같이
3: 예예 그러니까 이 도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예야
3: 이제 뭐 이렇게 좋냐고 지금 이렇게 좋아하실 때 그래서 좀 안개를 꾸준히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1: 좋지. 숨을 쏠수록 점점 좋아하시는 게 우리 혈배강입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잠 잘 못 자거나 또 우울증 증세가 오거나 원래 또 가해 문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의학도에서 몽땅이 간경락이 통하지 않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데 우리 혈배강 좋은 점은 뭔가 간 도와준 약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그 병지 득세령지가 특별하게 간을 보호해주고 간 도와서 배도 독소를 배출합니다. 제가 자꾸 말하는데 우리 서약을 장기적으로 달고 있는 분들이 이 간 안에 서약 독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서약이라는 걸 한 번씩 먹게 되면 이 간 안에서 그 독소가 25년 동안 잠복해 있습니다. 잘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혈배강이가 딱 심장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을 도와주면서 심장을 같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다음 전주청포는 간 도와주면서 눈이 밝아지게 하는 게고 그다음 또 비타민 A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지청피간 이거는 우리 후메큐스의 300배 효능을 나타낸다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선농번 자우징에 쓴 건 뭐인가 간병을 치료하자면 예, 간경화암 치료하자면 무조건 약 처방에 바이설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바이설가 예, 이 혈액 순환을 많이 도와줍니다. 이 정맥의 혈제랑 녹이는 작용 엄청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또 그 외에도 울금, 오미자, 단삼 이 몽땅 간 도와주는 겁니다. 예.
3: 그치 다 좋은 약 되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1: 네.
3: 하여튼
1: 예,
3: 그 뭐입니까 이렇게 좋아질 때 이렇게
1: 그 뭐입니까
3: 쓰려고 합니다.
1: 그렇죠, 좋죠. 네, 네. 네. 건강하세요.
3: 감사합니다.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항상 우리 사람 걸어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머리가

0: 너무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해서 머리까지 피가 올라가자면 머리를 7층 꼭대기라고 생각해라 말입니다. 7층 꼭대기까지 그 난치물이 올라가자면 압력이 세야 올라가는 게죠. 그게가 혈압입니다. 예? 그래서 혈압을 무작정 자꾸 낮춰주는 작업을 해주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혈압을 또 자꾸 높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중점은 어디에 생기는가? 혈관 탄력을 회복해줘야 됩니다. 혈관의 탄력이 안 좋게 되면 예, 혈압이 높을 때 혈관이 쉽게 터지죠. 그러면 혈관이 어떨 때 탄력이 안 되는가? 특히 우리 평상시에 소약을 쓰기 쓴 사람들, 아스피린도 그렇고, 아스피린은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혈관벽을 얇아지게 합니다. 쉽게 터지게 한다고 뜻입니다. 예? 곰풍선처럼. 예? 그리고 우리 혈압약 본신은 혈관을 자꾸 확장합니다. 매일마다 서약에 대한 혈압약을 쓰게 되면 매일마다 혈관을 확장한다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고무줄 자꾸 늘어놓는다 이래 생각해라 말입니다. 예? 그러면 고무줄도 탄력이 있는데 자꾸 늘어놓게 되면 고무줄이 쉽게 끊어진다고 뜻이죠. 예? 이래서 자꾸 이제 줄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 쓰는 분들을 보게 되면 쓰는 과정에서 혈압이 양백 거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갔다가는 자연적으로 쑥 내려옵니다. 어제 그런가? 혈관의 탄력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머리에 거지 피를 공급해 주느라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쑥 내려오는 거는 혈관의 탄력이 좋아서 또 원래 혈압을 보존하고 그러면서 심장이 양기를 찾아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혈압이 별로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혈배강은 몽땅 천연약자를 가지고 했고 700여 명 박사들이 이학 박사들이 연구를 해낸 그 이런 기술이고 그리고 전문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500돌드라는 이런 작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유일하게 구급 치료약으로 쓸 수 있는 약이 우리 약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환자분들마다 혈압약을 10년, 20년 달고 있는 분들 당날부터 혈압약 끊고 우리 이 혈배관 가족을 혈압 조절하면서 그 다음부터 혈압이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알츠하이머증 제가 말씀드리다 말한데 이것이가 머리에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에 피 공급을 잘 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자면 심장이 좋아야 되죠. 심장이 한번 탁 뛸 때면 내가 심장이 맥이 좋아가지고서 머리에 각 곳에까지 피를 다 공급해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동맥경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느 혈관에 통하지 않게 되면 사람 자연적으로 새로운 혈관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예, 류풍습소 환자분들한테서 우리가 그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류풍습성 환자들이 그 관절이 혈액 공급해야 될까나 다른 관절 다른 이런 혈관을 만들어내서 혈액 공급을 해줄까나 점차적으로 자꾸 이 관절이 붓기는 증세 나타나죠. 그 붓긴 게 몽땅 새로운 혈관입니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 우리 림상에서 뭐라는가 이거 血管异랍니다. 예? 血管异란 게 불정상적인 혈관이라 이 뜻입니다. 예? 예, 그래서 머리에만 하시 100%를 피 공급해주는가 50%를 피 공급해주는가 30%를 피 공급해주는가 여기에 따라서 피 공급이 안 되는 데는 몽땅 그 막혀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세포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거기에 신경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주자면 일단 우리 혈배강 써서 심장을 좋게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혈관 탄력을 회복해줘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는 이런 처방 보게 되면 우리 그 스통쇄관 예, 그 울금이라든가 그 다음 삼칠 또 단삼 치설 이런 약재들은 혈관 탄력 도와주고 미세순환 잘 되게 해주는 자지청피관 비타민 E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신경 회복 다섯 가지 뿌리로 된 중약재 치설 황계 또 당삼 단삼 또 하소 예, 이런 약재들은 몽땅 신경수복에 좋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질병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 기능을 회복해주는 기초를 잘 닦아주는 육색등지 오미자 들어갔기 때문에 전면적을 해결해주는 이런 혈배강이죠.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술자리가 무르익던 중 서청재가 건배를 제안하고 왕아 씨는 너도 나도 술 마시는 모습을 지적하며 분위기를 잡았다. 그날 오후 리리는 미용실에서 식당 관리사로부터 서청재 일행이 온다는 연락을 받고 소안에게 알려졌다. 소안은 식당에 가겠다고 하면서 왕아 씨를 만나 술 한잔 하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왕아 씨가 서청재를 외면한 것에 대해 책망하러 가는 분위기였다. 식당에 도착한 리리는 긴장한 모습으로 자리에 합류하고 륙부인은 아보 청재와 림부인의 로맨틱한 이야기를 요구했다. 아보는 둘이 서북으로 갔을 때 사막에서 차 다이아가 터지고 위험한 상황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모두가 흥미를 느꼈다. 이때 소환이 갑자기 방에 들어오고 서청재와 왕아 씨는 표정이 바뀌었다. 소아는 손님들을 소개받은 뒤 자신이 여러 차례 왕아 씨를 찾았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직접 말하며 책망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 자리에 온 진짜 이유를 드러냈다. 이야기는 시대를 크게 건너뛰어 다시 60년대에서 70년대의 상해로 돌아간다. 아보가 속했던 가공저에는 총 5대의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기계들은 주로 마틴철 장난감과 연필 상자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으며 일부 장애인 노동자들은 간단한 금속 제품 조립 작업을 담당했다. 오동에 사는 아주머니는 아보의 직장 동료였다. 나이는 40살 정도였고 부지런히 일하고 성격도 착했으며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남편의 이름은 창발로 공장의 노동자였다. 네모난 얼굴에 공장에서 늘 모범 근로자로 칭찬받았으며 평소에는 매우 당당해 보이고 심지어 조금 강한 면도 있었다. 창발은 매일 아침 문 밖에 앉아 책을 자세히 읽었다. 매일 30분 동안 꼬박 읽고 나서야 아주머니가 밥을 먹으러 오라고 부르면 비로소 집 안으로 들어왔다. 한 번은 직장의 노동차가 창발을 태운 채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때 창발은 철난간을 꽉 잡고 차에서 내리려 하지 않았다. 집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구경을 했다.

포도나무에 기어올라가는 대나무 막대 끝에 젖은 수건을 묶어 매미를 잡았던 일을 기억한다. 오동 아주머니의 세 아이들은 모두 근처 개울가에서 마구 뛰어다니며 장난을 쳤다. 비가 오는 날에는 세 아이가 일렬로 문 앞에 앉아 비를 바라보기도 했다. 신촌의 생활은 가공저에서 울리는 쿵쿵거리는 기계 소리와 함께 하루하루 지나갔다. 근처 호황철로는 화물역의 이름 없는 철로처럼 자주 금속성 소음이 반복적으로 울려 퍼졌다. 남풍이 불면 소주강의 배에서 나는 울림 소리가 들려왔고 서풍이 강하면 제밭에서 나는 풍년 냄새가 신촌 전체에 퍼졌다. 생일이나 명절이 되면 이웃 열 가구를 한 단위로 묶고 서로 면과 만두, 동그랑땡, 쫄면 등을 나누어 주었다. 모든 집은 문과 창문을 활짝 열고 순수하고 솔직하게 지냈지만 동시에 각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심리적 계산도 가득 차 있었다. 다른 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단지 공용 변기실만 보아도 그 생활상이 모두 드러났다. 이만호라고 불리는 노동자 주택은 우아래 열 가구가 하나의 화장실 단위를 공유하는 구조다. 간단히 계산하면 2만을 10으로 나누면 총 2천 개의 화장실 단위가 생긴다. 각 단위에는 4개의 변기 좌석이 있고 가운데 3개의 판으로 나뉘어 있다. 2천 개의 단위에 3개의 판벽을 곱하면 6천 개가 된다. 즉 상해 2만호 노동자 주택에는 총 6천 개의 변기 칸막이 판벽이 있었다. 각 판벽은 여러 개의 삼나무 판으로 접합되어 있었고 변기 좌석 근처에는 우아래 좌우로 콩알 크기의 구멍이 무수히 뚫려 있었다. 최소한 각 판에 6개의 구멍이 있다고 계산해도 6천에 6을 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상해 노동자 신촌 2만호의 변기실에는 최소한 3만 6천 개의 엿보는 구멍이 존재했다. 이런 주택에서 실제로 생활했던 주민들은 모두 이 통계 숫자는 오히려 적게 추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버는 매일 기계 앞에 앉아 일을 했다. 기계는 일정한 소리를 내며 마치 감독관처럼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이쪽에서는 복잡한 마찰과 윤활 작용이 일어나고 장치의 기계적인 운동을 통해 충분한 힘을 모은 뒤 거대한 쿵쿵 소리를 내며 축을 돌려 성형 효과를 만들어낸다. 정비공 황모는 이것이 압축기 성형의 원리라고 설명했다. 0.5초 동안 멈추게 하는 힘은 매우 강력해서 철판과 금형이 완전히 밀착된다. 맨 아래까지 눌러내리는 것을 금형업계 용어로 살침 또는 사살침이라고 부르며 말 그대로 꽂아 넣는다는 의미였다. 금형 안에는 스프링탑 바늘이 있고 고탄 소강으로 만든 날은 매우 날카로웠다. 펀치 헤드가 철판을 누르고 금형 안으로 압입시킨 뒤 뒤로 물러날 때 압축기 제품 외곽의 가장자리도 함께 깔끔하게 잘려나간다. 그 뒤 펀치 헤드가 다시 뒤로 물러나 우쪽으로 돌아가고 내부에 스프링 핀이 분리되면 기계는 다시 가벼운 공회전 상태로 돌아간다. 아보가 발을 떼면 금형 안의 탑바늘이 철판을 우쪽으로 밀어올린다. 아보는 긴 핀셋으로 철판을 집어낸다. 원래의 평범한 철판은 이미 입체적인

품으로 성형되어 탕하는 서류와 함께 대나무 바구니에 떨어지고 이렇게 하나의 제품이 완성된다. 다섯 대의 기계가 각각 다섯 가지 철판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다섯 명의 작업자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 사실은 이 기계들 자체가 진정한 주인공이었던 것이다. 다섯 명의 작업자가 각기 다른 시간에 발판을 밟기 때문에 기계 소음은 전혀 규칙성이 없었다. 다섯 대의 기계는 다섯 면의 철방패가 좌우를 가려 막아주며 안정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정비공 황모는 그 사이를 계속 오가며 일을 했다. 때로는 아보의 시점에서 황모의 한쪽 다리나 한쪽 소매만 보일 때도 있었다. 단지 보는 각도가 다를 뿐이며 아보는 그중 일부만 볼 수 있었을 뿐이었다. 오동 아주머니는 때로는 3호 기계를 사용하고 때로는 4호 기계를 사용했다. 만약 금형의 가장자리가 뾰족해지거나 탑바늘이 부러지면 황모가 통째로 금형을 분해해서 통관 18공장에 보내 수리를 했다. 황모는 이 공장의 정식 노동자였으며 아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오동 아주머니는 그를 매우 아끼고 여러 여성 노동자를 소개해 주려고 애썼다. 황모는 그 중에서도 통조림 공장에서 일하는 둥근 얼굴의 소아기를 최근 자주 만났으며 만나는 장소는 주로 작업장 안팎이었다. 소아기는 휴가일에 작업장에 자주 놀러왔다. 한 번은 복숭아를 가져왔고 또 다른 날에는 도시락을 가져왔다. 이것들은 모두 통조림으로 통조림 공장의 내부 공급품이었다. 모양은 예쁘지 않고 맛도 평범했지만 황모는 매우 기뻐하며 앉아서 먹었다. 오동 아주머니는 또 큰 조각의 햄을 집어 4호 기계가 있는 곳까지 와서 아버의 입에 직접 넣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소아기가 몇 번 오다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오동 아주머니는 황모가 정말 소아기를 좋아했지만 통조림 공장에서 너무 잘 먹다 보니 소아기가 신부가 되어 집에 가면 채식만 먹는 버릇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황모는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식사하는데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헤어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동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다른 상대를 소개해 주려 했지만 황모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답했다. 사실은 더 이상 소개받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여 웃으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 표정 하나만으로 오동 아주머니가 차분하고 부드러운 여성임이 증명된다. 소아기를 포함한 일부 여성 이웃들은 목소리가 크고 장난치는 것을 좋아했지만 오동 아주머니는 입을 열 때마다 언제나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했다. 길에서 아버의 부모님을 만나도 그냥 웃기만 할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이제 여름이 찾아왔다. 작업장은 골목에 있는 민간 소규모 공장의 방식을 따랐다. 기둥에 10여 개의 딱지판을 걸고 어린이에게 끈을 잡아달라고 시켜 판이 규칙적으로 앞뒤로 움직이게 하여 바람으로 도위를 시켰다. 올해는 황모가 작은 모터를 빌려 세 개의 철날개와 그물 커버를 만들어 직접 선풍기를 제작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작업장 안 전체가

시원해졌다. 8월이 되어 원료 공급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작업자는 아보 혼자만 남게 되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작업장의 다른 곳으로 옮겨 전선을 만드는 수작업을 진행했다. 두 개의 접촉 동판을 만드는 정교한 작업이었다. 이렇게 70년대 상해 신촌의 일상과 아버의 어린 시절 모습, 그리고 저녁 식사 자리에 불청객으로 나타난 소환에 긴장되는 상황까지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호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이 사회하에 22일 2026년 제7차 주민정부 당조회의 제16기 주민정부 제58차 상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최근 중요연설, 중요지시 정신과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 관철하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기상재해 방어조례 수정 조항을 심의했으며 다음 단계의 사업 조치를 포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 안전을 통괄하고 위험 우한 조사와 재해방지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대응 처리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꽃불 폭죽 업종에 대한 질의 정돈을 강화하고 중특대 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 억제해 인민 대중 생명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국가와 성의 기초과학연구기지, 중대과학기술기초시설과학연구대상이 연변에 배치되도록 적극 쟁취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용 융통혁신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기초연구, 응용연구개발, 성과전환의 혁신사슬을 힘써 연결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감독을 1층 강화하고 행정행위를 규범화하며 행정쟁의를 해소하는 행정제의 주요 경로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 정부 질의 능력과 공신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주체 지위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동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과학립법, 민주립법, 위법립법을 견제하고 립법의 질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개혁 발전에 필요한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통기초시설 건설을 통괄 추진하고 화물 운송의 원가 절감, 품질 제고, 효율 증진을 촉진해야 합니다. 장기 효과 기재를 수립 완선해 새로운 은닉성 채무가 추가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광산 자원의 전 사슬 관리를 강화해 광산 자원의 안전 보장 수준을 전면 제고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봉사업 규모 확장 질 제고 행동을 깊이 실시해 봉사업 고품질 발전의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책의 효과적인 공급을 강화해 대학 졸업생들의 연변 취업 적극성을 높여야 합니다. 소통과 차단을 결합해 집 소각 금지 사업을 추진하고 종합 리용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저고도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산업의 집결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객거 건강 양생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양로봉사 경영 주체 육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질병 예방 통제 사업 고품질 발전을 다그쳐 추동하고 장기 간호 보험 제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관광객 중심의 봉사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공공봉사 품질을 제고해야 합니다. 빈곤 퇴치 난관 공략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높은 표준 농지 건설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부동산 관리 봉사 질 제고 행동을 가동 실시하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부동산 관리 봉사의 질과 효과를 제고해야 합니다. 수치 재산권 등기 시험점 사업을 적극 전개해 각종 주체의 수치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상재해 방어 사업을 1층 강화하고 재해 방어 전 사슬 체계를 최적화해 기상재해로 인한 손실을 확실하게 막고 줄여야 합니다. 경제 운행의 재반 사업을 실속 있게 틀어지어

0: 재반 수치가 누락 없이 통계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황생태 환경보호 독찰 신소 사건에 대한 독찰 즉시 시정 사업을 엄격하고 빠르며 실속 있게 잘 틀어지어 각종 문제가 조속히 해결, 종결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중대 안전생산 위험을 방지 해소하는 정치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안전생산 위험 우한 조사 질의, 삼림 방화, 홍수 방지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틀어지어 실제 행동으로 경제사회 발전 안전 토대를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5월 22일 우리조는 주황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3진 군중신소신고사건 도합 10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8건입니다. 그중 연계시 4건, 훈천시 2건, 안도현 4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10건입니다. 그중 소음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0%,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0%,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0%, 생태 관련 사건이 5건으로 50%를 차지합니다. 화룡시 동성진 태웅촌에는 기층에 10년 동안 뿌리 내린 젊은 촌주재 간부가 있습니다. 그는 향토에 깊이 뿌리박고 발걸음으로 변강의 옥토를 재면서 이전에 평범했던 마을을 민족 단결 공동 진보, 산업 흥성 발전의 행복한 터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태흥촌 촌주재 간부 김웅입니다. 화룡시 동성진 태흥촌의 한 벼육모 온실. 김웅이 모판에 흙을 가볍게 헤치며 변모의 뿌리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2017년 김웅이 처음 태흥촌에 왔을 때 마을의 각종 기초시설의 노화가 심했습니다. 천묘모를 개변시키기 위해 그는 주와 시로 여러 차례 뛰어다녔고 10년 동안 각급 자금 2천여만 원을 쟁취해 길을 닦고 배수로를 건설하며 도랑을 통하게 하는 등 기초시설 건설에 사용했습니다. 김웅의 인솔하에 마을의 면모는 일신됐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태웅촌 등흠 벼재배 전문 합작사 이사장 소립장입니다. 김석이가 우리 태흥촌에 온 후로 마을 면모 개선, 배수로 건설 등 모든 면에서 앞장서 우리 촌민들을 이끌고 마을을 아주 잘 꾸려놓았습니다. 태흥촌에는 촌민이 자체로 경영하는 벼재배 전문 합작사가 있었지만 판로가 줄곧 좋지 않았습니다. 김웅은 직접 고객과 연계해 촌민들이 쌀을 더 먼 곳으로 팔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촌민들의 소득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고품질의 연변 잎쌀을 맛볼 수 있게 했습니다. 소립장입니다. 김석이가 도와줘서 온라인에서도 팔고 정부를 통해서도 팝니다. 각종 판매 경로를 김석이가 뚫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생산을 책임지는데 판매 경로를 찾지 못했을 때 김석이가 우리를 위해 판매해줬습니다. 촌민들이 잘 살려면 산업의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2021년 마을에서는 한 건축 쓰레기장을 화원으로 개조해 장백산 단백합을 심으려 했습니다. 장백산 단백합은 관상용으로 쓸 뿐만 아니라 그 뿌리는 일정한 약용 가치도 있습니다. 착공 초기에 토양 개조, 우물 파기, 쓰레기 수거, 운반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김웅은 과단성 있게 자신이 모아둔 10만 원의 적금을 대상 건설에 투입했습니다. 마을 상하의 공동한 노력하에 오늘날 장백산 단백합 산업 규모가 부단히 확대돼 촌 집체 경제가 연평균 7만 원의 소득을 늘리게 됐고 촌민들의 증수 경로도 1층 넓혀주었습니다. 한때 토대가 박약했던 마을은 이제 산업이 흥성하고 촌 면모가 깨끗해졌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태흥촌 촌주재 간부 김웅입니다. 저는 촌 당조직을 튼튼히 건설하고 촌 2개 위원회, 3개 위원회의 성원을 보충했으며 우리가 양성해야 할 인원들을 제대식으로 관리해 당원의 양성과 임용에서 매우 큰 공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또 마을에서 1대1 책임 방조부축 사업을 전개해 촌의 중년과 청년들이 우리 촌의 노약자와 환자, 장애인들에게 일상적인 보살핌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촌민들을 이끌고 촌급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제가 앞장서 전개한 것이 세계 대상이 있고 수익도 비교적 좋습니다. 그 혜택을 받는 인원들은 목전 마을에 거주하는 이 220명의 촌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10년의 세월, 김웅은 청춘을 이곳에 남기고 땀방울을 이곳에 뿌렸으며 뜨거운 마음을 고향 사람들에게 바쳤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 흙토지와 하나로 융합됐습니다.
0: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2016년 연길시 10대 미식 순위 및 연길시 100개 우선 음식점 순위 평의 활동 소식 공개회가 일전 개최됐습니다. 이번 평의 활동은 주최 측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상가와 소비자를 잇는 다리를 놓고 권위적인 연길 미식 소비 안내를 만들어 맛과 멋의 도시 브랜드를 빛내고 연길 생활 문화관광 브랜드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소식 공개회에서 활동의 선정 세칙, 내용 계획, 특색 주목점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평의 활동은 2026년 연길시 10대 미식 순위와 연길시 100개 우선 음식점 순위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그중 10대 미식은 인터넷에서 미식 종류를 모집해 선정하며 대중의 지혜와 선호를 모아 연길 전 종류 음식의 진수를 선별합니다. 100개 우선 음식점은 10대 미식이 확정된 후 해당 종류별로 100개를 선정해 사회에 추천합니다. 본 활동은 모집, 신청, 선전, 평가, 공시 5개 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시 평가 후 전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전문가들의 평의 의견을 결합해 최종 100개 우선 음식점 순위를 확정합니다. 공시 선전 단계는 7월에 열리는 중화미식회 2026년 중국 연길 불고기 미식축제와 연결해 순위에 든 상가가 우선 참여하고 축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연길의 미식 열기를 지속적으로 높입니다. 활동 기간에는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보물 연길 발견, 연길 미식 순위 등 틱톡 화제를 집중 조성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끌어냅니다. 연길시 상무국 부국장 형입니다. 7월에 개최되는 2026년 중국 연길 불고기 미식 축제 분위기를 미리 뜨겁게 달구기 위해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미식 선정 활동을 정식 가동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미식 종류와 우수 가게를 모집해 가장 전통적인 연길 미식과 최고 품질 음식점을 전국 관광객들에게 보여줘 더 많은 관광객들이 미식을 통해 연길을 알고 사랑하도록 함으로써 연길 생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으렵니다. 제1회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에 참가하는 연변 대표팀이 5월 21일 내몽골 후커트 백탑국제공항에 순조롭게 도착해 현지 팬들과 주최 측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현재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5월 23일 저녁에 열릴 개막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매화 기자입니다. 21일 오후 우리는 축구의 고향 절역을 지닌 연변 대표팀과 함께 후쿼트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장 열정적인 자태로 연변 대표팀을 맞이했습니다. 후쿼트 백탑국제공항의 환영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3일꾼들이 연변 대표팀 감독과 선수들에게 하다를 드려 초원의 진심어린 축복을 전했습니다. 특색 있는 민족 무용이 멋지게 펼쳐졌고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던 후쿼트의 축구팬들이 연변 대표팀을 맞이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조리 고왕입니다. 먼 거리를 날아 이곳에 도착했는데 저희를 반갑게 맞아줘 기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섭신갑니다. 후쿼트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경기에서 전력을 다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후쿼트 축구팬 수세박입니다. 연변 대표팀과 후쿼트 대표팀이 멋진 경기를 펼치기 바랍니다. 후쿼트 대표팀 코치 류용입니다. 연변의 축구는 저력이 두텁고 실력이 강합니다. 후쿼트의 축구 팬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에 와서 연변 대표팀의 선수들을 환영했습니다. 우리 두 팀이 함께 동북축구연맹전 개막을 위해 멋진 경기를 펼치기를 희망합니다. 환영 활동이 끝난 후 연변 대표팀은 신속하게 준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팀은 과학적인 훈련 계획을 통해 선수들의 신체 상태를 조정하고 당지 기후에 적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 강도와 절주를 맞춤형으로 조정해 개막 경기 당일 선수들이 최상의 상태로 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리기휘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지만 날씨 요소도 극복하고 훈련 장소 적응도 미리 했으니 경기에서 발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출전한 연변 대표팀은 본토 청소년 축구 훈련 선수들을 핵심으로 하는데 팀원들의 사기가 충만하고 상태가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구의 고향으로서 연변 축구는 깊은 저력을 가지고 있는 바 갑A 리그의 휘황함에서 청소년 축구 훈련이 깊이 불이 내리기까지 축구는 이미 도시의 혈맥에 녹아있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빈 대표팀은 경기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축구를 교량으로 연빈의 민족 풍정과 체육정신을 보여주고 동북지역 축구 교류를 심화하게 됩니다. 5월 23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길림, 려녕, 흥룡강, 내몽골 4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막합니다. 연변 대표팀은 후쿼트 국가 북방축구훈련기지 경기장에서 후쿼트 대표팀과 개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1: 그는 WRCA 인증관 엽가희 및 여러 루빅 큐브 세계 기록 보유자들의 인증하에 3살 나는 연길 어린이 왕월침은 뛰어난 집중력과 천부적 재능으로 최종 19.69초에 3개 루빅 큐브를 환원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20초 내에 3개 루빅 큐브를 환원한 세계 최연소 기록 창조자로 됐습니다. 손가락이 날쌔게 움직이는 가운데 3개 류빅 큐브가 왕월침의 손안에서 번개처럼 돌아갑니다. 이 전경을 보면 왕월침이 류빅 큐브를 접한 지 겨우 반년밖에 안 됐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연히 류빅 큐브를 접하게 된 왕월침은 이 지력개발 활동에 단번에 매료됐습니다. 계몽교원의 인도하에 왕월침은 동년배를 훨씬 뛰어넘는 공간 사유와 기억력을 과시했습니다.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색 조각을 인식하고 돌리기를 배우는 데서부터 독자적으로 완벽하게 루빅큐브를 환원하기까지 나아가 전국 최연소 루빅큐브 환원 기록을 연달아 돌파하기까지 왕월침의 성장 속도는 사람들을 경탄케 했습니다. 아이가 더 전문적인 지도를 받게 하기 위해 가족들은 경력이 풍부한 스승을 찾아 왕월침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세계 기록을 따낸 후 이 세 살 신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왕월침은 삼국 화용도, 로반쇠 등 전통 지력 개발 종목들을 접하기 시작했으며 다음 세계 기록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펼치며 훈련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국 융합교육 우수 대능 사례 평이 결과가 그늘 밝혀졌는데 안도현에서 보낸 특수교육반 모식에 기반한 융합교육 새 형태가 성공적으로 입선됐습니다. 이 사례는 안도현 제2실험소학교와 안도현 교원진수학교에서 손잡고 만들었습니다.
1: 연결시 취업봉사국에서는 5월 20일 연결시 인력자원시장에서 2026년 청년특별초빙회를 개최해 청년구직자와 채용기업을 위해 쌍방향 연결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초빙회에는 46개 량질 기업이 모였는데 의료, 교육, 제조, 미디어, 상무, 문화관광 등 인기 업종을 아우르고 170개 취업 일자리를 제공해 724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당일 96명이 취업 의향을 달성했습니다.
0: 혼춘시에서는 야간 경제 발전의 모를 받고 특색거리 승격, 야간 정경 혁신, 부대 봉사 최적화 등에 초점을 맞춰 1년에 맞춤형 조치를 내와 야간 경제의 규범화, 품질화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도시의 색다른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 화룡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그일 화룡시 공안국 교통관리대대와 연합해 전동자전거 전문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루계로 전동차 및 부속품 판매 단위 도합 7곳을 검사했는데 2곳의 입고 및 판매 장부가 제때 기입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독촉했습니다.
0: 도나시 당위 선전부, 도나시 신시대 문명실천중심, 도나시 강원진에서는 일전 공동으로 장터의 민심을 모으고 문명으로 강원을 윤택하게 신시대 문명실천 주제 장터 활동을 펼쳐 정책 선전, 법치 보급, 평민 봉사를 대중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리론 정책, 법치 상식, 안전 지식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도록 추동했습니다. 5월 23일 저녁 8시 동북축구연맹전 첫 라운드 경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연변 대표팀은 후코트 대표팀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윤걸 리나였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5: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5: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6: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에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졸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약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명기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낸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종충미마의 발견으로 되는 천희 박사, 그리고 세신이로 곰팥을 관리한 후에 있어서는 제일이라는 이런 이름에서 나온 세신이로, 더불어 눈뺑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천희 박사, 세신이로,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는 걸 아시죠? 다시 말해서 천희 박사는 한 가게 498원인데 15가게 15가구를 주면서 현금권 1,500원을 현금에서 감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대 활동은 이번에 원래는 홍광치료이기 그 대신에 뭐 주는가 하면 손목시계인데 레이저 손목시계로 심장과 뇌혈관을 관리하는 우수한 제품 또 한 건을 무료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현대의학에 있어서는 심장과 뇌혈관 관리에 있어서는 오전에 한 번 자고 오후에 한 번 닦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지간한 혈액은 한 대 엉켜서 다닐 길이 없을 정도로서 이걸 한 방울 한 방울 떼놓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레이저 치료이기는 손목시계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자고 있으면, 그러고도 좀 더 길게 자고 있어도 됩니다. 이 레이저 치료이기는. 그런데 지금 이건 이전에는 제일 시초에는 몇 년 전에 이거 할 때는 점적주사 맞는 것처럼 혈관에 대고 레이저 빛을 딱 비춥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 빛을 비추기 전에 혈액을 한 방울 딱 그 혈당검사하는 것을 찍어서 유리판에 딱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레이저 치료를 한 30분 동안 한 다음에 그거 딱 찍어서 유리판에 내놓는다 현미경을 딱 비춰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그 목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치료를 받기 전에 레이저 치료를 받기 전에 피는 한 대 다 엉켜 다니지만 해도 손목시계 차고 난 다음에 피를 그때는 그러니까 직접 혈관에 대고 레이저를 비쳤으니까 그거 딱 빼서 여기다 비춰보게 되면 완전히 두 사람의 피로 바뀝니다. 원래 피는 한 대 덩어리져 다니고 후에 피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다니는데 이래서 이 치료는 레이저 빛을 이용해서 혈관 혈액을 관리하는 데는 최신 과학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좋은 이력이가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천희 박사 15가게

0: 일단 숟갈 주고 첫째 1,500원을 빼주고 지금까지 없었던 우대할 때는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지금 이번에 처음입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또 레이저 치료기 이거 손목시계를 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세신이로는 12각에 12각을 줍니다. 한각은 35일간 복용할 수리량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25일간 복용했는데 이번에는 35일간 복용할 수리량으로서 698원 하고 있습니다. 한각에. 이래서 12각에 12각 주고 35일간 복용하는 양을 12각을 물어뒀습니다. 두 번째는 1,500원을 현금권은 뺐습니다. 총값에서.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이기를 떴습니다. 손목시계. 이게 세신일월 우대활동이고 명서방에 관한 우대활동은 한각에 598원인데요. 지금 우대활동해서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15각에 15각 줍니다. 1,500원을 빼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저 치료이기를 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 주는 물건을 제외하고 딱 현금으로 해도 240원 잡아받게 되지 않은 한 달을 복용하는데 이렇게 좋은 우대 정책이 따라가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지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전 박사약 여분에 한 몇 달 잘 쓰고 있습니다. 네.
0: 아, 그래요?
2: 예, 이거 쓰고 지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그러고 예. 저, 유명인각이 되게 되면, 어떤 돈을 자꾸 메스르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0: 예.
2: 그래서 귀에서 정서도 자꾸만 나고 이랬습니다.
0: 예.
2: 예. 그런 증서가 지금 이거는 완전히, 이거 어떤 몇 달 내 구글 쓸까나요? 이런 증서가 완전히 이렇습니다.
0: 아, 큰 해결이죠. 예.
2: 예. 예. 그리고 손이라는 게 돈을 다 손이 저립니다. 자꾸만 돈을.
0: 아, 신경말 쪽까지 피가 제대로 전달됐다 돌아서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예. 그리고 심장이라는 게 가끔 가다가 자꾸만 예. 숨이 잘 올라오지 않은 이런 감각이 있고, 특히, 이, 조금 걸거나 조금, 예, 무슨 일을 하게 되게 되면 숨이 차서 꼼짝 못 한다, 이게 맞죠, 옛날에.
0: 전형적인 심장병리 증상 가운데 그런 증상이 포함됩니다.
2: 예. 그리고 몸이라는 게 전신이라는 게 항상 차갑습니다. 냉하고, 예, 이랬습니다. 예, 그랬던 게 지금, 이거, 지금 어떤 몇 달, 어떤 다섯 달 낸 게 썼습니다, 네, 이거 지금.
0: 그렇죠.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원기 부속을 더불어서, 몽땅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환이 제대로 잘 진행되지 못하니까 부분적으로 차고 시리고 이렇죠.
2: 예. 예, 그런 게 지금 이거 쓰면서도 예, 이러한 증서들이 모두 다 지금 예, 개선되고 얼마나 지금 편안한지 잠도 옛날에 마구마다 잠 참 잘 잡니다. 저는 이러니까 나 예, 뭐 낮에 일어나 머리 아픈 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약 쓴다면.
0: 그렇죠. 예,
2: 예, 예. 고루고루 모든 면이 확실히 이거 이야기는 정말 특수하게 이렇게 뭐 연구해낸 이 과학가들의 이렇게 연구
0: 천명의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했고 그리고 예. 중코웬의 처방이고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몇 가지 우점이 충분하게 이 처방에 실려 있지 않습니까?
2: 예, 그러니까 써보니까 맞아 이야기가 맞아
0: 알리죠.
2: 예, 다른다 봐 다르냐 뭐 효과 빨리 예. 빠르고 또 이 효과가 이제 좋
0: 확실하죠. 예,
2: 예. 예.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또 특수한 이런 우대 활동, 그리고 무슨, 그,
0: 레이저 치료이기, 예, 손목시계.
2: 혈압, 거기 혈압하고, 뭐, 주약의 혈지 관계 함께.
0: 혈압도 관리하고, 그리고 피를 한 방울씩 떼주면서 혈지를 관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고, 전반 혈액을 개조해주는 우수한 기계입니다. 예.
2: 어, 15각 되게 된 거.
0: 예. 예. 그렇죠. 15각 싸면 15각을 주고, 1,500원을 빼주고, 1억 기계를 주고, 그럽니다.
2: 어, 그럼
0: 오늘부터입니다.
2: 저는,
0: 예.
2: 오늘 전에 15각
0: 됐다. 예. 여러분들이 실용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하는 손목시계입니다. 아주 조작도 갖는 손목에도 딱 차면 되고, 그것은 충대라고, 밤에 잘 때 충대라고 이러면 됩니다. 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차면 됩니다. 예.
2: 예, 예, 예, 잘 나가겠습니다.
0: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지금 제 전이 박사를 쓰고 있는데, 아,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0: 예.
3: 이거 이 노벨상 두 번 받아 그러는지 흡수 잘 됩니다.
0: 아, 그렇죠.
3: 이거 예, 예, 나는 원래 심장이 아주 좋습니다. 항상 후두두 하고, 예, 어디 떨기운 것처럼, 예, 그랬드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그 심장이 항상

0: 구두도 하고 들기던 이 증사에 문소리에도 놀랐댔습니다. 근데 이게 어서는 석 달 먹고 나니까에 이게 어서는 거의 다 없어져서에 구두도 하던 것도 이니까 심장약 아이 먹어도 돈 얼마 절약한가.
1: 그렇죠. 심장과 예. 뇌혈관에

0: 되고, 그 다음에 콩파치도 영 잘 도와준다.
1: 그
0: 다음에 그 전에 영업하다니까 아마 한 시간씩 소변 참아도 그때는 이뤘었는데, 아이, 지금 뭐 소변 참을 애들이 조금 어찌면 실수한단 말인다.
1: 그렇죠.
0: 그리고 소변차 쓰자는데 이 천이박사 쓴 다음에 밤에 어제 한 서너 번 일어났는데, 지금은 얼마 일어나 두 번이나 한 번 일어나면 그거 날이 밝을 때 한 번 일어나고, 예, 중간에 그래서 아, 두 시 반 만에 한 번 일어나고 이래가나 참 폭사일까 용 살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천이박사의 또 우리 나 먹은 다음에 기억을 증가하는 데는 1등입니다.
1: 그렇죠.
0: 나는 어제 말부터 기억이 까딱까딱 잊어져서 동물건도 찾지 못하고 저 누구기로 이름을 알아야 되겠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단 말입니다.
1: 예, 한참 애를 써야 한참. 생각나죠.
0: 예. 예. 예. 그래서 한참 오전에 생각이 났다가 오후에는 생각난단 말입니다. 이래서 야, 형 정말 이게 나에게 무섭습니다. 예. 그러던 게 이거 먹은 다음에는 오전에 기억이 좀 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천이박사 특점에 내 온몸이 어디에 무슨 증상이 있으면 따라가며 치료해주는 게 여기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0: 걔네 오늘 들어보니까 네. 우리 할도에 정말 좋습니다. 15각 사면 15각 주지, 돈 또 뭐 해주지, 또 그거 치료 얘기를 주지.
1: 네.
0: 그래서 내 오늘 이 천이박사리 아무래도 좀 오래 써야 되지. 치매 아요담에 늙음하게 중풍에는 걸려도 치매는 오지 말아야 돼.
1: 아, 그렇죠. 잠은 잘 자야 됩니다. 잠은 못 자게 되면 치매를 빨리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뇌신경 억제제 같은 어디 염증이 생기거나 뭐 그래서 그거 지통하느라 격서 같은 거 많이 쓰거나 그래도 안 됩니다. 예예. 그래서 전이박사가 필요합니다.
0: 이렇게 우대 할도에 좋을 때 대달받다고 전화한 게입니다.
1: 아, 열심히 잘 쓰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5017766번.
1: 예.
0: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네,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는 예, 천이박사로서는 1년 반으로서 거의 쓴다. 이게 한 20년. 예, 그리고 또 민서방 같이 쓰니까, 야, 대단히 이게 정말 궁합이 딱 맞는 약인데.
1: 예.
3: 예, 어제 그러다 난 이 누이가 예, 감사하나 좀 이렇게, 아, 이 눈이 좀 시력에 원래 아때부터 좀 못했단 말입니다. 굉장히 나 먹으니까 이게 눈이 자꾸 이 변해서 남이 무슨 60대도 아이들은 남 60 전에 벌써 변해서 줄었대다, 선생님.
1: 60 다음에, 네. 아이고, 40대 중후반부터
3: 그래,
1: 벌써.
3: 앞으로 내다 보면 10분에 더 많다지, 예.
1: 그렇죠. 백내사에, 보양 게 백내사이죠. 예.
3: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병원에 갈까는 이것을 어라좀 수술해야지, 아이들은 이게 낸다면 이랬대요. 걔네 내 생각이 수술하기는 싫고 했거나, 명소바에 어쨌든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고, 선생님도 강의를 들어보고 했거나, 별로 약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걔네 먹어본 게 이거는 7달 먹고, 이따 천이박사는 1년 반 거의 먹습니다. 굉장히 둘 같이 쓰니까 정말 좋았을 때다. 이 신체도 좋아지고,
1: 그렇죠.
3: 액도 나고.
1: 예, 예.
3: 눈이 뿌연 게 한 두 달 쓰니까 벌써 뿌연 게 거의 없어질 때다, 선생님.
1: 그게 보통 예. 약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을 겁니다.
3: 예, 그래. 병원이가 검사라는 게 0.3, 0.4 이랬던 게 한 짝은 0.6을 올라갔을 때다. 한 짝이 원래 더 심했지 뭐.
1: 그게
3: 내내 예. 아픈 애다 본 게 뿌연 게 없어질까? 예, 땅이 뭐 이렇게 보이지? 살 것 같을 때다.
1: 그럼요.
3: 예. 눈이 뿌였잖아요. 제대로 자꾸 신인지를 올라옵니다. 가만히 이렇게
1: 그렇죠.
3: 내다 보면 뿌여.
1: 세상이 예. 다 흐려보이죠. 예,
3: 예. 예. 그래서 날이 흐린 날이면 더 아이 뿌여. 더
1: 그렇죠.
3: 나는 무슨 폭우 쏟아는 것을 그렇게 아프고 시뿌여. 검수리하게 뿌여 뿌였고 영 눈이 뿌자지리지. 그래서 내 생각이 아이 되겠다. 어서는 눈 남서서 이거 맨 아이 치우란 날이 맨 남도 그랬다. 그랬다. 병원에서 이게 어라젠 이게 눈 수술해야 된다.
1: 완전히 실명합니다. 예,
3: 예. 그랬을 때도, 네, 아이 치란 이 눈이랑 실명하겠을 때가, 네, 가만 보니까.
1: 그렇죠. 예.
3: 예. 예. 그래, 뭔가, 네, 오늘 우리 학도 그렇게 좋은데, 명소만, 저기, 이따가 뭔가, 아주, 저기, 낳고.
1: 천이박사.
3: 천이박사는 좀 많이 쌓았습니다. 산지 많고 할까라. 명소만, 오늘, 네, 우리 학도 참가하자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셔. 이번에 명소방 우리 할 때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우리 어머니가 이 중풍이 와서 이 천이박사를 얻으니 11달을 썼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언어장애 와서 말을 못하던 게 얻으니 수분말을 할 수 있고 그 억울한

0: 가진 손이가 지금 예, 한짝 손은 펴지고 겨우 예, 화장실에 얻은 자기설로 다닐 수 있습니다. 예. 이 약에 써보니까 중풍이 정말 최고입니다. 겨우 예, 이 약을 쓰니까 예, 정신이 똘똘해지는 게 알긴 됩니다. 혈압이 양대기로 막 올라가던 게 올라가지 않고 그래 놓고 예, 밥도 자기설로 잡수고 예, 어떤 후에 자기설로 어떤 지팽이 찍고 바깥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용 좋습니다, 약에. 예. 이 약에 선생님 명서방 같이 씁니다. 같이 쓰니까 효과 더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0: 이 중풍에서는 이런 약을 얻지 못합니다. 정말 그렇죠. 좋은 약입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우리 오늘이 배달받아, 우리는 배달받아 왔습니다. 그 시계라 어제.
1: 예.
0: 그래서
1: 예,
0: 오늘이 이 중풍에 이런 약을 그 사자면 예, 좀 많지 않습니다. 어제는 이 할도에 좋을 때 좀 많이 써놔야 되지. 어제 써왔는데 오늘이 우리 이모 말하는 게 우리 어머니 말하는 게 좀 더 싸랍니다. 그래, 오늘 좀 더 싸다고 그 배달받자고 전화드립니다.
1: 예, 중풍 후유증에는 전희 박사 이 제품을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지. 중크엔의 처방에 속하지.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포함해서 청춘미마의 발견,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 장숙이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모든 불균형을, 나이가 들면 불균형을 균형으로서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그걸 조절해주는 제품이 천이 박사 아니겠습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최진희를 쓰고 있습니다. 예, 허리가 시큰시큰 아프고 소변이 급하고 빈번하고 소변이 어떤 땐 저리기도 하고 통증도 나고 이래서 예, 맥도 없고 해서 예, 병원에 가서 하모했습니다. 소변 하모하니까 담백이 나갔대요.
1: 아, 예.
3: 그래서 예, 예 담백이 나간 그 약방에 가서 약을 싸 먹다가 소리에 마침 선생님이 이거 강의를 하니까 예, 아 인침 싸서 먹으니까 예, 어떤 예, 수문하루 후부터 봤어 효과 알겠대다.
1: 아 그럼요. 3주부터는 예, 완전히 예, 알릴 겁니다. 예.
3: 예. 소변이 급하고 빈번하던 게 좀 가스가 적은 게 알겠대다. 그래 어서는 몇 달 먹으니까 지금은 많이 나섰어요. 지금 허리도 아프지 않고 소변이 저리지도 않고 담백이 아무래도 뭐 화장실에 도풍이 없으면 담백이
1: 그렇죠.
3: 없겠죠.
1: 그렇죠. 예. 예. 눈으로도 보여지죠.
3: 어서는, 예. 어떤 정상으로 됐습니다.
1: 예.
3: 그리고 예. 소화가 되지 않아서 그것도 식사를 하면서 소화제를 한두 가지 먹어야 소화됐습니다. 그랬던 게 이 소름 두 가지 약에서 워낙 소화제 들어갔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3: 예 그래 놓고요. 어제는 소화제를 먹지 않고 소화가 영 잘 됐어요.
1: 소화제 따로 들 필요 없습니다. 예, 예.
3: 예,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다 먹어도 지금 소화가 됩니다.
1: 예.
3: 그리고 가슴이 그래서 답답하고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숨도 차고 이게 지금 가슴이 편안합니다.
1: 네.
3: 예, 그리고 다리에 저는 좀 감소리 감소뼈 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다리에 무릎이 내게 없어서 어떤 때는 내 손으로도 손이 흔들거리는 게 알깁니다.
1: 예.
3: 그랬던 게 지금은 다리 내게 나면 다리 가볍고 힘이 나는 게 알깁니다.
1: 예.
3: 그리고 이 약은 전면을 다 내려오는 전면을 다 가나라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바로 이 제품이 예. 그렇습니다. 콤파치 심장이 오장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전면을 관리하게 되니 여기 약재가 좋지 않습니까? 예, 예.
3: 예. 그래서 내게 없으니까나 혈소판도 감소증도 있고 기침도 가래가 마른 기침 있던 게 이것도 없습니다.
1: 그렇죠. 어깨통을 관리하는 맥동이라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3: 예, 손동 예. 어미자 들어갔습니다.
1: 예, 그렇죠.
3: 네, 봤습니다. 예. 어깨에 내 이렇게 기침 가래가 있던 게 없는가 보니까 손동 맥동 어미자가 있습니다.
1: 예.
3: 예. 그러니까요. 난 내병은 이게 그래서 다 맞습니다.
1: 그렇죠.
3: 아, 그래서 예. 예, 열심히 쓰려고 하면서 예. 아 이번에 또 건강 치료 계속 그 무식이니까 시계 준다니까 예, 앞으로 조금 쌀 생각도 있음 더 약을 더 쌀 생각도 있습니다. 약이 있긴 있습니다.
1: 그렇게 하셔요.
3: 선생님 예. 좋은 약을 강의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1: 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천이 박사를 먹고 있는데 유람인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제가 신경감 좀 잘 되니까 예, 어지럼증도 해결되고 경력이 많이 돌아서 예, 신장도 용피나 안 하고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있다 매진하고 예, 기관지염을 놓기 지금까지가 심했습니다. 걸려서 내용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약도 많이 쓰고 이랬는데 이 이거 먹고서 지금 많이 해결 받아서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1: 예.
4: 지금 기침 가래미는 없습니다.
1: 예.
4: 그리고 사별 자수가 줄어드니까 밤새 많이 잘 자니까 정신하고 허리 아프던 것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4: 네. 계약이 아까서 오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예. 최신이로 좀 문의합시다.
1: 예.
4: 우리 형부가 예술연선 비델로서 소변이 자꾸 잘 나가지 않고 때론 저리고 아프기도 하답니다.
1: 예.
4: 그리고 꽃가병으로서 허리 다리 아파서 걷기 바쁘고 이래 달아눕기도 바쁘고 좀 면역력이 약자든지 감기를 자주 하고 감기만 걸리면 또 기침가래가 심해서 고생한단 말입니다.
1: 아, 그럼요.
4: 연된 좀 최신이로가 어떤지 해서 문의합니다.
1: 이제 말씀한 그 몇 개 증상의 최신일호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종합적으로 관리해주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전열선이 문제가 있다 했죠. 전열선이 네.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전열선은 점차 콩팥이 허약과 더불어서 전열선이 더 강렬하게 콩팥을 그 공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쓰는 제품 바로 최신일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열선에 특수하게 따르면 전략항이라든지 이런 거 따르실 필요가 없이 최신일호 쓰게 되면 콩팥이 강하면 자연적으로서 한계지구에 뭐 시장이 강하면 나쁜 놈들이 공항이 강하고 이렇게 되면 나쁜 세력이 꼼짝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콩팥이 강해지면 이제 그런 그 전열선의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고 여성 남성 포함해서 콩팥은 오랜 환자들, 노인성 환자들, 잘 낫지 않은 질병의 환자들이 알게 모르게 콩팥이 이상이 생기는데 최신일호는 이 방면에서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록혈정, 전록근, 32가지 중약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사분이 말씀한 전반이 여기에 이 내용 가운데 충분하게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신일호 선택해서 복용하는 게 아주 잘 어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4: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기 써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이번에 우량동이 특수합니다. 그 손목 그 레이저 치료기 이것도 주게 되어 있으니까 501-7766번에 전화하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4: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최신일호 그리고 천희 박사 명서방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적으로서 콩팥 이상이 생깁니다. 심장과 뇌혈관에 이상이 생깁니다. 눈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럼 이런 이상이 생기는 걸 자기절로 낫도록 포기해도 되는가? 나이 드신다면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절로 그래다도 뭐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게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해도 나이가 드신다면 어제 했다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뭐 작년 했다고 9년 했다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은 기본이지만 어제 했다고 오늘 했다다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나이가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옵니다. 뭐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모든 대사가 불평형을 가져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과학기관은 전부 신경, 세포까지 포함해서 세포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이 세포의 정상 대사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낡은 세포가 빨리 탈락되고 새로운 세포가 늦게 생성되고 면역력이 저하되고 결국 혈액순환이 장애를 가져오게 됐고 특히 최신일호 같은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리용만 한다면 우수한 효과성을 철저하게 볼 수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살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이십니까?
1: 예, 오늘은 단연간 그 신문사에서 편집 기자 사업을 하면서 시, 수필 등 문학작품을 창작하고 있는 류설아 시인을 소개하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류설아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류설아 시인은 1990년 1월에 연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한국연세대학 국어국문학전업을 졸업했고, 2015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연변일보 특간부 기자 편집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4월부터 지금까지 흥룡강일보 보도집단 연변지사 책임자로 사업하겠습니다.
0: 네.
1: 연변작가협회 리사이고 연변여성문인협회 비서장이며 연변민간문예가협회 리사 그리고 주청년연합회 위원 등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0: 네.
1: 2006년에 천여작 시별 이 시가 중국 조선족 중학생 장문경책 은상을 수상했고, 2007년 시 뿌리가 중국 조선족 문학상 금상을 수상했고, 전액 장학금으로 한국연세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했습니다. 2008년에 시 뿌리 가을 그 여유 속으로 그 다음에 달팽이 등이 김서울 청소년 문학상 해외 우수상을 받았고, 2017년에 수필 뿌리꽃이 중국 조선족 효문학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2018년에 가사 별밤이 노래로 길림성 제2기 소수민족 문예경연에서 길림성 소수민족 문예회원에서 최우수 창작상을 수상했고, 2018년에 가사 진달래로 연변을 노래하고 창상 연변 이런 그 가요 창작 2등상을 수상했고, 2018년에 가사 눈꽃사랑으로 매주일과 우수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공조로 된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총서 중국 조선족 민속 유희를 출판했고, 2010년에 가사 신월 이것으로 매주일과 3등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역시 또 공조로 된 중국 조선족 민간 이야기 총서 돌절구를 출간했고, 2020년에 시간 잡지 번역시 15수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에 만추의 풍경 등 10수로 중국 조선족 청년문학상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청명노을 등 10수가에 역시 중국 조선족 문학상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인 시집 청명노을을 출판했습니다. 그 외에 민족문학, 연변문학, 도라지, 장배상 등 잡지에 80여 편의 시작품과 12여 수의 가사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많지 않은 작품 발표 수에 비해 그 질이 비교적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0: 네. 네, 그렇다면 류설아 시인의 문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1: 예, 그는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중 2학년 때 엄마가 갑자기 외국으로 떠나던 것이 메울 수 없는 아픔과 그리움으로 되었습니다. 그때 엄마를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시별에 쏟아내는데 행운스럽게도 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가 주는 따뜻함과 위로를 그때 느꼈습니다. 그 후 18살 즉 문학상에서 아버지 눈물겨운 로고를 쓴 뿌리가 금상을 받으며 19살 되던 2009년에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한국에 유학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또 21살 때 부친을 암으로 잃었던 그 견딜 수 없던 태풍 같은 아픔을 떠올려보면 달랠 길 없는 아픔과 쏟은 눈물은 그렇게 글이 되고 문학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문학은 떠나간 것들, 잃은 것들, 그 아픔과 슬픔에 대한 영원한 질문과 대화 바로 그것입니다. 긴 어둠과 방황이 동반되는 삶의 길에서 우리는 마냥 별을 보고 산과 노을을 읽으면서 계절을 깨우칩니다. 밤마다 눈물에 눌리어 어디로 향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믿어야 할까의 질문이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올 때마다 다시 나는 낡은 집으로 깊은 내심과 양심으로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결핍은 지독한 괴로움이기도 하지만 그 놈의 아득한 희망을 만나려고 발버둥치는 이름을 느꼈습니다. 또 그것이 문학의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를 쓰면서 생명의 존재적 가치를 반추해보게 되고 다시금 시와 삶을 질문하며 또 답을 찾으려는 과정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자기가 썼던 글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움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또 기자 생활을 하면서 문학이 특히 시에 어떻게 사회적 문제의식을 대두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야 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선생님, 선배 작가님들이 글을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철학적 사고를 위한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결벽증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픔과 고독, 세속의 어떤 추악한 것, 혼탁한 것들을 겪었음에도 세상의 더러움에 찌들지 않으려는 그런 순수와 양심이 맑은 결벽증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말했듯 내가 생각하는 시는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로서 부재는 존재로 되어 살아있는 것, 잊혀지지 않는 것으로 거듭납니다. 부단히 새로움을 발견하고 또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문학을 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지금부터 류사라 시인의 국제 시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또 독학가의 시인한테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감상할 시는 제목이 서시입니다.
2: 서시 류설화. 온전히 안심할 수가 없다. 따라서 행복할 수가 없었다. 주어진 삶이라 여기고 단념할 수도 없었다. 미로였고 미궁 같은 아픔이 글썽글썽 심지를 녹일 때 14살 때 떠났던 어머니를 떠올렸고 21살 때 영혼으로 간 아직도 작별하지 못한 아버지의 노을을 그렸다. 그렇게 사는 내내 별을 읽고 산을 읽고 노을도 읽고 계절도 읽고 세상도 읽으려 했다. 연꽃잎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와도 같이 저편 어느 세상의 노을이 문 두드리는 소리와도 같이 옛날 옛 기억들이 한 줄 글로 튀어나왔다. 이따금 햇살 좋은 날도 오고 희망도 튀어나왔다.

예, 시인은 이 서시에서 자신이 시를 쓰려는 동기와 그 소재의 범위, 삶의 증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살 때 어머니가 미국으로 일하러 떠나고 21살 때 아버지가 사망하는 고통과 리벨이 아픔을 겪습니다. 이것이 그의 시창작의 소재였고 시로 삶의 아픔을 달래는 삶의 방식이라면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 시인은 배를 읽고 산을 읽고 노을도 읽고 계절도 읽으면서 세상도 읽으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옛 기억들을 더듬어 보고 때론 이따금 햇살 좋은 날도 맞이하면서 문학 창작으로 자신이 숨통을 틔워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붓을 들고 문학 창작을 하게 된 계기와 동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기에 그의 시에는 만인은 노을이나 옛집,

0: 어린 시절 아빠에 대한 끝없는 추억과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서신은 결국 그의 문학의 개괄적 표현이고 궁극적 목표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는 성명노을 1입니다.
2: 성명노을 1. 아버지를 그리며 류설화. 새벽노을을 밀고 온 하늘이 청명한데 새들이 집을 떠나고 있었다. 바람이 누울 곳을 찾으며 부러운 자리를 쓸었고 계절 소리는 낡은 7층집 문을 살며시 두드렸다. 그날도 웅크리고 초저녁 잠을 쉬던 아버지는 이내 깨어서 나와 산책길에 나섰다. 순종한 그 어깨를 비껴간 타는 노을 아래 걸터앉은 아버지는 저 산산 먼 곳까지 널 데려다 줘야 할 텐데 하며 우셨다. 아버지 숨결 마냥 덩그러니 타오르는 연기, 하얀 재로 붉게 된 청명 하늘이 열병을 날아 색이 젖고 구름도 몇 번 저물었어도 아버지가 간 곳 저 노을 그곳이 어딜지 나는 알 것 같다.

0: 예. 지금 예, 저녁 노을을 마주하고 아버지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그림에 있어서 아버지와의 어느 날 산책을 떠올리고 아버지가 한 마지막 말을 되새깁니다. 저 산산 먼 곳까지 널 데려다 줘야 할 텐데 라는 아버지 말에는 부친으로서의 책임감과 정이 가득 묻어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다하지 못한 책임감에 못 이기고 그걸 실현하지 못할 것 같은 안타까움에 눈물까지 흘리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바로 시인이 아버지 어깨에 집중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지금 붉게 대인 청명하늘이 열병을 앓아 색이 좁고 구름도 몇 번 저물었어도 아버지가 간 곳 저 노을 그것이 어딜지 나는 알 것 같다. 이런 그 식구가 더욱 가슴을 때립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먼저 저산 넘어 구름 넘어 노을 속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고 딸이 미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름 생각해 봅니다. 죽어서도 눈 못 감고 딸한테 보내는 아버지 절절한 눈물이랄까 그 사랑이 또한 딸이 온몸을 감싸고 돕니다. 참 가슴 짠한 시입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는 청명노을 2입니다.
2: 청명노을 2 류설화. 이 겨울 청명한 겨울날의 이야기가 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안으로만 무르익던 홍시가 겨울 새벽 한순간에 툭 떨어지듯 내 인생에도 겨울이 닥쳤다. 얼굴을 얼군 아버지는 땔나무를 가득 안고 집에 들어서며 나를 따뜻한 이불 속에 눕혔다. 그 네 살 기억을 따라 한겨울 오후 암수술을 앞둔 아버지는 아침에 집에 들어섰다. 새벽 시장에서 손발을 얼구고 들어와서는 소고기 조림을 해준단다. 겨울 노을 속에 자욱히 번지는 밥 연기가 다시 겨울바람을 불게 한다. 절망의 입김이 노을빛 층층 얹어졌고 13년 동안 겨울바람은 수많은 이야기를 하늘로 날려보냈다.

성령 노을에서는 오늘도 아버지 아공이가 타고 있다. 우리는 가장 추울 때, 가장 뜨거운 때를 안다.

이 주약은 노을에 대해 많이 쓰는데 이 청명노을은 또 시집이 제목이기도 하고 이 청명노을에서의 청명은 이 청명절을 뜻하는 뜻이 아니라 류설화 신한테에서만은 맑은 하늘이라는 뜻으로만에는 쓰입니다. 이 시는 청명한 하늘이 빛낀 노을을 보면서 그 추운 겨울날의 이야기를 추억합니다. 그 추운 겨울의 그 어느 날인가 내가 네 살밖에 안 되던 때 아버지는 얼굴을 가득 얼구면서 딸나무를 가득 안고 집에 들어와 나를 따뜻한 이불 속에 눕혀놓은 다음 암수술을 앞둔 몸으로 새벽시장에 다녀와서 소고기 조림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마도 수술하는 그 며칠 동안 딸이 먹을 반찬을 해놓으려는 심사였습니다. 겨울 노을 속에 자욱히 번지는 밥연기가 다시금 겨울바람을 더욱 세차게 불게 한다. 결국에 13년 동안 앓고 있는 아버지를 둘러싸고 절망의 입김이 노을빛 층층이 얹어졌고 겨울바람은 수많은 이야기를 하늘에 날려보냈습니다. 청명한 하늘이 저 노을 속에서는 오늘도 아버지 그 아궁이가 활활 타번지고 있습니다. 시 마지막에서 우리는 가장 추울 때 가장 뜨거울 때를 안다고 비탁에 부르짖고 있는데 이는 가장 어렵고 추웠던 그 겨울 아빠가 지핀 그 사랑이 지금 오늘까지도 시인의 심장 속에서 타번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도 역시 제목이 청명노을인데 이번에는 청명노을 8입니다.
1: 청명노을 류설화. 노을로 간 아버지의 노을을 걸으면 늘 아득해 보이던 노을은 사실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저편의 아버지에겐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나. 잠시 어지러운 삶을 노을에 써보려고 찾으면 노을은 되려 노을 아래 앉아 세상을 비추고 있다. 할 말이 많을 때마다 노을색도 갖가지라 믿는다. 노을을 읽고 노을에 쓰고 노을에 번지고 노을과 걸으며 눈을 감으면 나도 내 안에 긴 노을을 만나곤 한다.

0: 예, 류설화 시인이 신은 이 자연현상, 즉 노를 통해서 인간 내면의 정서를 정교하게 투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시에서의 노는 왕왕 리별, 기억, 시간, 치유, 내면의 평화 등 여러 층의 의미를 지닌 상징입니다. 처음의 노을 8에서는 이 노을을 통해 애도와 성찰의 과정을 담아내며 상실 이후에도 지속되는 관계의 끈을 형상화했습니다. 이 시는 이 죽음을 삶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려는 동양적 사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 저 세상으로 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절절한 애정을 외부의 경관인 노을을 통해서 만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이 내면의 후회와 성찰, 왜 일찍 아버지를 달래하지 못했을까라는 이런 그 내면의 성찰, 한마디로 아버지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과 자기 후회를 노을이라는 자연경관을 통해 잘 파내고 있는 작품이라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이상에서 청명노을의 1, 2, 8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감상할 시는 제목이 나의 시입니다.
2: 나의 시 류설화. 나의 시는 종종 세 식구가 살던 낡은 집에서 온다. 꼭대기 7층 집을 7살부터 10년 넘게 올랐다. 엄마가 아버지 단위로부터 쉽지 않게 분대받은 멋진 첫집이라 말한 다음부터 높다는 토정을 안 했다. 나의 시는 그 낡은 집에 낙인된 아버지의 발자국과 문설주에 내 길을 금긋던 아버지의 손길에서 온다. 함께 키우던 화분들에 줬을 아버지의 눈길과 소설 때어리던 날 새벽 나의 운동화를 씻어놓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온다. 14살 되던 어느 비 내리던 날, 그 낡은 집에서 엄마는 외국으로 떠났다. 19살 되던 해 아버지가 싸준 이불짐을 안고 나도 그 낡은 집을 떠났다. 그 낡은 집에서 우리를 보내고 21살 되던 때, 낡은 집에서도 새 집에서도 마음껏 떠나지도 못한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나에게 남겨줬다.

0: 과연 잘 살고는 있는 걸까 의문이 들 때, 작은 기쁨이 태산 같은 그리움에 무너질 때, 아직도 못 단 작별들이 별처럼 쏟아질 때, 나의 신은 다시 낡은 집으로 간다. 아버지의 묘 하나 만들어드리지 못한 나는 아버지로 시작해 아버지로 끝나는 납품으로 건져올린 시의 집을 짓는 중이다.
1: 예, 결국 예, 류시인한테 있어서 낡은 집, 즉 옛집은 예, 그의 시창작의 원천이고 뿌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집에는 모든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추억과 그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는 예, 그의 이런 아픔과 사랑과 그리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의 옛집은 예, 7층인데 아빠가 단위에서 쉽지 않게 분배받은 집입니다. 그 집에는 내가 얼마나 크는가를 늘 재워주던 눈금이 있고, 아빠가 암으로 투병 중에 씻어준 나의 운동화가 있고, 엄마가 내가 14살 때 미국으로 일하러 떠나던 집도 바로 그 집이었고, 내가 아빠가 싸준 이불짐을 들고 19살에 외국으로 떠나던 집도 그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내가 장학사 대상을 타던 때 살았던 집이었고, 아빠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그리움과 슬픔과 기쁨과 아빠 엄마의 사랑이 한가득 묻어 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 집을 마주하고 나의 시 집을 짓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는 아예 시 제목까지 나의 시라고 달고 결국 나의 옛집을 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시는 예, 바로 이 집에서 잉태했고 탐구됐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참으로 가슴 짠한 시입니다.
2: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가을밤입니다.
0: 가을밤 류설화. 귀뚜라미 개구리 도루래 방울벌레 배짱이 여치가 밤새 울고 있다. 그 소리를 들으려고 나는 가을밤 창을 열고서 잠을 청한다. 조물주는 왜 저 아이들을 울게 만들었을까? 이루지 못한 사연과 사랑이 있는 게 분명하다. 가을밤 달빛이 기울어 날이 밝는데도 울음소리는 멈추질 않는다. 이제 한 달 열흘이면 요요갈 소리. 울음으로도 행복을 먹는 존재들. 가을밤에는 처열하게 우는 법을 배우게 된다.

예. 앞에서는 예, 많은 그 벌레 등 속이 울음을 랄랄하다가 그 울음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가 아예 그 울음 소리를 마음껏 들으려고 창을 활짝 열기까지 하다가 사색으로 넘어갑니다. 왜 저 아이들을 울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리성적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루지 못한 사연과 사랑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리고 저것들은 예, 울음으로도 행복을 먹는 존재들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시인한테는 예, 울음이 많은가 봅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우는 표면상의 울음보다도 가슴 속으로 망울지는 눈물이 많은가 봅니다. 즉 내면의 갈등이 심한 그런 편이죠. 하늘나라로 떠나가신 아빠도 울고 싶고 14살 때 멀리 미국으로 떠나신 엄마를 또 울고 싶고 물론 지금 다 집에 돌아왔지만 네. 대학을 다니던 학교를 또 울고 싶고 눈꽃을 사랑하며 울고 싶고 초승달을 바라보며 옛 시인을 울고 싶고 마늘이 된 초승달이 울고 싶고 가을밤 벌레들이 울음을 또 함께 울어주고 싶고 그래서 옛 시인은 마지막 부분에 가을밤에는 치열하게 우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까지 합니다. 하여간 이 울음이 많은 시인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의 울음은 이 눈꺼리 울음이 아니라 값지고 어딘가 함이 깊은 문학적이고 등헌적이고 지적인 울음이고 뭔가 잘 익어 여물어 떨어진 내면이 성숙된 그런 그

0: 벅찬 울음이라 나름 생각해 봅니다.
1: 예, 다음은 시인이 된장절에서 장독대를 보고 느꼈던 이 감수를 적은 시인데 시 제목은 민속정입니다.
2: 민속정 장독대 류설화 먼지 먹은 햇발이 틈새마다 끼었고 이슬 먹은 바람이 이끼마다 쌓였다. 전해의 생 질 항아리 1월에서 투박한 매조 빚던 할머니가 나오고 흰눈 밟으며 장뜨던 어머니가 나오고 기재보며 술래 잡게 하던 아이들이 나온다. 인고의 침묵이 흐른다. 저를 성놀이째 보려야만 하는 소구름 속에서 공 한알의 신비는 경이롭다. 그것은 숨쉬는 고고한 우주였다. 발효가 한 종지씩 고이고 붉은 해덩이가 살며시 내려앉는다.

0: 예, 자주 된장 명절에 무대에 올라서 사회랑 하던 이런 그 류시인이 끝내 쓰는 장독대입니다. 그한테 있어서의 장독대는 단순한 장을 담그는데 사용되는 장독대가 아니라 수천 년 내려오면서 콩으로부터 메주로 간장으로 장으로 또 번져넘는 그 세월의 역사, 그리고 할머니로부터 어머니 아이들까지 달려나오는 역사의 흐름마당을 펼쳐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이 콩 하나로부터 숨쉬는 우주로 퍼지다가 나중엔 붉은 해덩이가 살며시 내려앉은 생활정서의 뜨거운 숨길이자 그 자체인 것입니다. 시가의 구체적인 장면 묘사엔 이끼, 이슬, 먼지가 있는가 하면 비약을 썩 일으켜 숨쉬는 우주, 해덩이, 천혜의 샘, 일월 성신 등등의 상상이 자유로이 나려칩니다. 장독대를 쓴 시들이 두루 많은데 민속정을 포괄한 장독대를 쓴 시 가운데서 비교적 깊이가 있고 역사적인 현장이 숨쉬는 수작이라 생각합니다.
1: 네.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눈꽃나라입니다.
2: 눈꽃나라 류설화. 정돈잎알이 떠나보내도 송이송이 꽃으로 쌓이네. 날리는 눈꽃 따라 피어난 추억, 어떤 그리움, 어떤 순수함. 가지가지 살며시 내려앉아 사락사락 사랑을 나누네. 나는 너를 안고 싶어라. 눈꽃나라 눈부신 눈부신 세상. 새하얀 대신은 그 어디나 포근한 객설로 태어나 너에게 빠지고 싶어라. 눈꽃나라 따스한 따스한 세상. 하, 바람도 멈춘 마을에 눈꽃이 날리네. 한 송이 두 송이 어느샌가 눈꽃나라.

예, 이 시도의 후에 거기부터 저 널리 불려진 그 노래로 되는데 시인은 이 시에서 온 세상이 다 하얗게 하얀 나라로 된 리상향을 동경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파리를 떠난 눈꽃송이마다 추억으로 다시 피어나고 그리움으로 다시 피어나고 순수함으로 다시 피어납니다.

0: 여기서 이 하얀 세상을 안고 싶어라. 또 그 백설 속에 빠지고 싶어라. 눈 등은이 하얗고 순수하고 깨끗한 눈꽃나라에 빠져들고픈 시인이 마음이 순수함이 발로이자 절절한 염원과 추구입니다. 전반세가 너무나 깨끗하고 순수하고 결백합니다. 역시 후의 고기부터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
1: 네, 지금 한창 물을녹는 이 계절, 또 사랑도 슬픔도 이겨가는 이 계절입니다. 예, 이 시각에 또 류소라 시인의 마음 짠한 시들을 예, 잘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수고 많았습니다.
2: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먼저, 장약 심리방 깜짝 이벤트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활동은 5월 31일까지 하게 됩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은 330원입니다. 예, 17과를 사시는 분들 6개월을 더 드시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17과를 사자면 원래 5,610원인데, 예, 4,000원이 드리기 때문에 현금 1,610원을 감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환자분들 놓고 말하면 현금을 감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 외에 반년 드실 수 있는 비속을 드리고 눈에 떨고 넣는 생물 제품으로 된 옌이에입니다. 예, 이걸 3병 살 드리는데 이 3병이면 석 달 떨고 넣을 수 있습니다. 예, 36곽 사시면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고 입니다. 예, 36곽을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7,128원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이나 감해드립니다. 예, 이렇게 많이 감해드리는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예,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 해삼이 예,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건데 이런 야생 해삼 괴물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번 깜짝 이벤트 우리 활동 기간 이 5월 31일까지만 하게 되는데 생방송에 참가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우리 활동에 참가하신다 할 때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을 3곽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약 세 곽을 더 드리는 게 이번 이벤트 우리 활동에서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꼭 잡으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0: 실 이렇게 네 개 방이 있습니다. 좌심방과 우심방은 심장 상반부에 위치해 있는데 혈액 공급을 받는 책임을 지고 있고 좌심실하고 우심실은 심장 하반부에 위치해 있는데 혈액을 펌프해서 폐를 비롯해 전신의 혈액을 보내주게 됩니다. 주요하게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 두 개 판엽으로 구성된 것을 이천판막이라고 합니다. 이 풍습성 심장병은 이천판막이 짤랜이 와서 생기는 이런 병입니다. 이천판막이라는 건 무엇이 무슨 작용하는가 하면은 좌심방에서 동맥이 피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를 하십니다.
0: 예, 말씀하십시오.
2: 예, 저는 그 머리 그 녹근경 그 다발성내견 3개 있고,
0: 예.
2: 그다음에 경동맥이 약간 막혔다, 경추 아이고. 경동마이라는 게 여기
0: 옆판에 방팔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2: 예, 방팔이 예. 방팔이 좀 있답니다. 그리고 그 뭐니까 동맥경화도 있고
0: 예,
2: 녹음세포도 좀 있고
0: 예,
2: 그다음에 기혈이 많이 약하고 이래서
0: 예.
2: 이게 진단이 난 다음에 한 이틀 이약 저약 좋다는 거 다 썼는데 별로 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또 이 약은 직접 그 설명서에 이런 저 병
0: 치료가요.
2: 치료해줄 수 있는 예,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이라고 설명할까 내 마음이 다해서 선생님께 자문합니다. 내 숨 어떻게 하는가.
0: 아, 이 지금 이 다발성 뇌경색도 있고 경동맥의 방팔도 있고 또 동맥경화도 있고 기혈이 또 영약하고 녹궁세 부수도 또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 네. 이 장약 심리방에는 그 심장병 그리고 중풍 치료를 해주는 이런 약인데 이 다발성 뇌경색이라는 게 결혈성 중풍이 한계 증사입니다. 예. 그래서 네. 이걸 치료를 한다고 다 쉬어 있고 그다음 동맥경화도 치료를 한다고 쉬어 있고 기가 부족하고 혈이 부족하고 이런 분들을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딱 적혀져 있는 약입니다. 예. 그리고 요 경동맥 방팔이라는 거는 어리허를 풀어주면서 요 치료해 주는 이런 약이라고 딱 쓰여져 있는데 우리 이 경동맥이라는 거는 이 그 머리에 올라가는 동맥을 경동맥이라고 하는데 머리에 올라가는 혈액량이 80%가 경동맥을 경과합니다. 이 경동맥 방팔은 연세가 있다 보면은 한 분건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경동맥을 통과하는 혈액량이 많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잡질들이 가라앉기 쉽죠. 이렇게 혈지가 높으면은 혈액 속에 중성 지방이 높아가지고 방팔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피가 머리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놓기 때문에 녹궁수의 부수라는 게 생기면서 머리가 어지럽고 또 아프고 하품이 자주 납니다. 이 방팔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뇌 위축도 빨리 와가지고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치매도 또 쉽게 올 수 있고 또 신경 전달이 안 되면서 파킨슨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그 약을 보면은 그 혈액 중에 혈지를 낮춰줘서 이 혈액 중에 혈지를 낮춰주는데 서장이 서홍화 이게 장홍화라기도 하는데 혈지를 낮춰주는데 혈지왕입니다. 이게 이래서 혈액 중에 혈지를 낮춰주면은 노폐물하고 독소가 쉽게 산생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잉팡팔이 생겨 안 나죠. 그리고 혈전도 녹여주고 또 어혈을 풀어주는 이런 약이 들어간 것을 써가지고 이런 방팔을 녹여서 소분자로 만든 후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시켜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고 또 소변하고 排변이 이걸 통해가지고 체외로 배출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이 그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혈지를 내려주고 혈전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이 소홍화는 혈지왕입니다. 혈지를 내려주는데 그리고 지룡하고 당귀, 소목하고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동맥 방화를 소분자로 녹여가지고 밖으로 내보냈는데 이렇게 좋은 약이 없습니다. 결국 이거는 서장이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그런 높은 곳이 야생약재고 또 5,400m 이상에서 자라는 홍경천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네 가지 약재가 연황금으로 된 약재입니다. 그래서 이 약이

0: 또 소분자로 된 이야기고 특허증서를 받은 이런 이야기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이런 이야기죠. 예. 손님한테 이렇게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약을 쓰는 걸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심 있게 써보겠습니다. 예. 배달 받아서.
0: 예, 신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이러면 예. 이만한 약 삭제도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시는데 12시에 전화하십시오. 예.
1: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지금 장사식 예방 쓰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3: 예, 저는 이거 먹기 전에는 혈압조절하는 데서, 예, 혈압약을 여러 가지를 주셔놓고, 어느 하루 먹으면 정말 엄청 신경을 써댔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러면서 이게 장사식 예방 먹으면서부터, 예, 혈압조절이 잘 돼서, 야, 두달 밤만에 혈압약 떼버렸지. 야, 정말 시중에 지금 혈압약 떼는 약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0: 맞습니다.
3: 예, 예 혈압약 떼는 것만 돈 일이 정말 없습니다, 지금.
0: 혈압이 높은 분들은 꼭 그렇죠, 예.
3: 예, 예. 그래, 예. 하루 세 번 밥 먹듯이, 예. 심내방도 식구 세 번 먹으니까, 효과가 어찌 좋은지, 야, 정말 효과 이 다른 약이 돼, 특수합격다 먹어.
0: 서약처럼 효과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세 번씩 드시면서.
3: 예, 그래, 이 약이 정말, 예. 해발 4,500m 높은 거, 이상 높은 곳에 오염염은 약자지. 특히 홍경천은 5,400m 이상 된 데서 자라지. 연한금이 되는 약재 네 가지나,
0: 들어갔습니다. 예.
3: 예, 소분자로 나온 약이지 특허로 받은 약이지 야, 이 말 들어봐도
0: 우수하지요. 예, 약이 예. 우수한 약입니다 원래.
3: 예, 정말 예, 이 좋은 약 정말 내 말을 선택을 얼마나 내 잘하는지 내 혼자도 예, 감탄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럴 수 있습니다.
3: 잘했다고 예. 예. 그래 예, 난 특히 또 이전에는 자발성 뇌경색이 세 번 오면서 뜨다 머리 어지럼증 나고 머리 무겁고 귀에서 소리 나고 하던 게 이게 없어지니까 머리 맑아지니까 사람 정신 난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래. 예. 남편과 같이 먹길래 나는 예, 저번에 그 세리 여수가 배달받아 왔는데 예, 내 주위에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먹고 효과를 본디 우리 저만 내 딱 가까운 우리 친척이 친구도 지금 이 약 지금 먹고 있는데 효과 영 좋답니다. 그 친구는 이게 뭐가 내일 측이 와서 기억력이 안 좋고 위궤양이 있어서 얘 자꾸 식후물이 올라오니까 밥은 못 먹지. 얘 관절도 안 좋지. 특히 며칠 와서 많이 고생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약 먹고 이면에서야 상당히 효과를 보고 야 정말 이 약만 좋은 게 없다면 지금 공고 단계를 거치겠다면 오늘 지금 혈인연수가 배달받겠다면
0: 공고 단계라면 이 약이 쓰고서리 일 없은 다음에도 공고 단계를 거치면 좋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전해주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그 항상 혈압이 엄중한 데서 혈압약이야. 정말 약, 저약, 서약 계속 그런 말이 곧 댕기면서 먹고 이랬는데, 심내방 내서 먹고, 뭐, 또, 내 야습도 안 먹고, 혈압이 엄중하니까 완전히 혈압약 끊었습니다.
0: 네.
4: 예, 그래서 정말 어디 지금 혈압약 끊는 약 있습니까? 지금.
0: 맞습니다.
4: 예, 심내방만 먹고 있는데 지금 혈압이 엄중되지. 아, 그리고 그 심장도 항상 뭐, 또 가슴 지르고 놓은 것들 이렇게 누우면 술을 차고 해. 겨울에도 모는 것들 열어놔야 술은 나온 것 같고 했는데 조금은 심리방에 여전히 나도 1년 더 먹었는데 일정사에 딱 사라졌습니다.
0: 예, 그런 게 원래 네. 사라질 수 있습니다.
4: 예, 그리고도 갱도마에게 내도 어느 정도 빵칼이 있어서 항상 근심 속에서 살다가 해. 넉 다발 만에 검사를 했는데 갱도마에게 빵칼이 아싸 녹아나갔습니다. 예.
0: 하, 예, 원래 그거 녹이는 이야기인데.
4: 예, 예. 그러니까 예, 이 약 먹어보니까 아, 여러 방면은 좋아집니다. 소변이나 밥소변이 영 다다한데 전리집을래 한 번만 소변에 작아지면서 소변에 영 많아, 저도 차수 많은데 이 약 먹으면 돼요. 한 번 소변에 많아지면서 소변 차수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아, 예.
4: 그래, 내가 잠 잘, 아침에 정신 나지. 그런데, 이번에, 저, 우리 사촌 회원님도 예, 아이, 우리, 이 약 쓰고 있는데, 우리 사촌 회원님은 저, 파기성 뼈를 냈어요. 손 떨고, 머리도 떨고, 예. 특히 수술 나 들으면

0: 뽀뽀합니다.
1: 예.
0: 예, 그래, 내 소개라서 이 약도 좀 몇 달 썼는데, 아주 그럼 형 많이 좋아졌었더라는데 보니까.
1: 예.
0: 예전에 수조로 호우 떠는 게, 손을 좀 떠는 게 많이 났었대다, 이제고.
1: 하 예.
0: 예, 그리고 다발성 내게서 항상 어리숙전하고, 예, 병원 치료를 자주 했는데, 아, 이 약 쓰면 또 병원을 안 생긴답니다, 자꾸.
1: 아, 얼마나 좋습니까, 예.
0: 예, 그래, 이게, 자, 효과 좋다면서, 이 약 효과 좋지, 이번에 또 활도 좋지, 참고해서 배달 받겠습니다, 또, 예.
1: 예, 배달 받겠으면,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2시에 전화하셔, 예.
0: 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1: 예.
3: 제가 빌라 파아줌 소리, 예전에 약 계속 먹으면 중풍이 아이 걸린 거 아니었는데, 끝내는 얘기 30년 먹어도 중풍이 걸려가지고, 일번 걸릴 때 했습니다.
1: 아.
3: 그래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약은 다 주고, 침이랑 침은 다. 하나고 이사서 사는 다 보여도 끊지 못했습니다.
1: 예.
3: 거기다 가서 저기나 또 밥은 못 자지, 정신 심하지, 위나 밥은 못 먹지, 발을 걸지 못하지, 예, 비틀거리면 저도 발을 걸지 못해, 내가 그냥 불쌍하고 댕겼습니다.
1: 예.
3: 그래, 병원에, 병원에서 나가라,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있더니, 예, 얼마만큼 일주일씩 지금 나가라 해서, 예, 신경이 나면서 살면서, 예, 다말 듣고 치료했는데, 끊지 못하고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집에 와 있다가, 저리, 선생님이 말이 방송한 거 듣고 이 서장약이 딱 공용수체 씌여 있어서 이 부충병 딱 치료한다니까 나 이 저기나 약을 예, 그다마 듣고서리 예, 그만 먹고서리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예, 아 속달에 쓰니까 나의 예, 밤 장난 잘 드시고 예, 동시에 동기도 하면서리 경력이 하면서리 영 좋아집대다.
1: 네.
3: 그래, 우선, 그 다음에는 또 전입서 이제 소변 볼라 그래서 계속 들랑날랑 하기 전에 다시 수건 댕기댕기 그것도 좋아지고 그다음 약간만에 혈압약 됐습니다.
1: 뗄 수 있습니다 원래.
3: 예, 혈압약 안 정도. 이 좋은 약 이렇게 쓴 것도 정말 예, 큰 예, 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 아, 그 약이 예. 그렇게 많은 중에서 선택한 게 그게 다행이죠.
3: 어디서 이런 약 만나겠습니까?
1: 그렇지.
3: 정말 예, 우연히 이렇게 예, 만나가지고 정말 우리는 예, 대단히 마음을 예, 아, 어떻게 말했으면 인사드렸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한테 그래 정신적 냉국이 있습니다. 그래 나중에 예. 이게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신경질이 많아 발을 자지 못하고 밥을 먹기 싫어 아이 먹고 그래 우설이 기력이 하나도 없고 우설이 밥 못 자고 이래던 게 밥 못 먹고 이래던 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래서 오늘도 또 활동 좀 가야 됩니다. 예.
1: 아이고 예. 좋은 얘기입니다 예. 그건.
3: 어 좋게 말했습니까? 예. 매겼으면 어디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자 고모입니까?
1: 그렇습니다.
3: 예, 우리는 이 활동할 때마다 이거 쌉니다. 이건 우리는 이 양밖에 먹는 게 없습니다. 다른 건 예. 원래 먹어도 효과가
1: 이 양만 드셔도 됩니다 원래.
3: 예, 낭비입니다. 낭비. 예. 예. 이 양은 정말 돈써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
1: 아, 야 겨울이 좋지요 이 양을.
3: 예, 그래, 얼마나 좋아졌는지, 선생님 이 좋은 약 소개돼서 정말 대단 마음으로 흐뭇하고 정말 한 입으로 다 감사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활동실에 예. 한 아줌마 있는데, 내가 좋아지는 거 보고서리, 문의해달라 해서 내가 그런, 저기나 선생님한테 예, 전화드립니다.
1: 예.
3: 입안이 마르고요, 혓바닥이 갈라지고,
1: 예.
3: 위에 몸이 항상 뜨겁고, 아래 손, 발이 차가워가지고, 소리, 영 살기 힘들답니다. 예.
1: 아.
3: 무슨 약을 먹어도 아이 된답니다. 약이란 약을 다 써도 아이 된답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아줌마의 약 써도 효과 보겠는가 하고 물어봐달랍니다.
1: 위에 몸이 항상 따갑고, 이제 다리랑 발이 차갑단 말입니까?
3: 예.
1: 아, 예. 예, 지금 입안이 마르고, 또, 혓바닥이 갈라 터지고, 위에 몸도 따, 뜨겁고, 다리랑 발은 또 차갑다, 예. 제 고민가, 예.
3: 이런 뼈처럼 차답니다. 예.
1: 예. 이게 우는 뜨겁고, 아래는 차갑고, 이런 원인을 중이는 신선부조라고 합니다, 예. 심장과 콩팥이 생리평형이 깨졌을 때를 이루 말하죠, 예.
3: 아,
1: 예. 심장열은 쉬고, 콩팥이가 허하다 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중리, 음향, 오행학에서 보면은, 심장은 화에 속합니다, 예. 불이다, 이 말이죠, 예. 콩팥이는 수에 속합니다, 예. 물이다, 이 말입니다. 예, 건강한 사람이라 할 때 콩팥지수가 올라가서 심장이 열을 꺼가지고 심장하고 콩팥지 생리평형을 이루면서 무사하게 살아가야 되죠. 예. 그런데 이 콩팥지가 많이 허해지면은 자기 자체가 허한데 남이 지 불을 끌 수 없습니다. 예. 이러면 중의에서 말하는 신선부조라는 병이 오게 되죠. 예. 예, 우리 장약심리방에 보면은 콩팥지 허증의 치료작용 좋은

0: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는데 우슬이라든가 지룡, 홍경천이 들어갔기 때문에 콩팥이 허증으로 인해서 허열이 우러뜨는 것을 아래로 내려보내줘가지고 상초가 허열로 인해서 열한 증상을 좋아지게 만든다. 그리고 심장열이 센 증상을 치료해줄 수 있는 담남성이라든가 지룡, 당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신선부조라는 이런 병을 치료해낼 수 있죠. 이 병이 치료되면은 입안이 마르고 혓바닥이 갈라터지고 위에 몸은 항상 뜨겁고 다리랑 발은 뭐 얼음덩이처럼 또 차갑고 이러던 게 다 해결됩니다. 예. 그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예.
1: 예, 죄송합니다.
0: 우스를 하겠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1917979, 예, 알겠습니다.
0: 어디 2417979번입니다.
1: 2417979.
0: 맞습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예.
0: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지금 당약 심리방 먹고 있는 사람인데, 예, 확실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15년간 거의 이 뭐니까 고혈압으로 고생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저 약 많이 먹고 밀방약도 많이 써보고 했는데 효과가 신통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이 오고 했는데 이번에 이 약 쓰면서 완전히 8달 반 거의 9달 될 때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래 끊어버리고 지금까지도 거의 1년 반 넘어 먹었는데 다시는 반복이 없어서 어떤지 큰 시름 놓은 것 같습니다.
0: 아, 그만한 정도면이 네. 반복도 없고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원래.
3: 예, 확실히 예. 뭐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생방고원에서 약생 그 재료
0: 약재가 다르죠. 예.
3: 예, 확실히 다 이게 오염이 없고 예. 약재를
0: 더 약을 네. 선택할 때는 약이 성분들을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어디에서 나온 약재인가 이게 아니, 아주 중요하죠. 예?
3: 지금 또 동남아 갔다가 많은 세월이 되니까 더 조심해야 되지.
0: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예.
3: 그리고 이 다발성이 세대에서 가슴에 올라와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도와줬습니다.
0: 네.
3: 그래 여러 가지로 혜택 받고 할까는 남편 동원해서 우리는 서른 수가 배달 받았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예. 예. 이번 우리 할 때 얼마 줬습니까?
3: 예, 내 딱 친구 남편이 예. 그런 뭐니까 중풍이 두 배 나왔단 말입니다. 아. 그래 놓은 예. 지금 말씀하는 게 오래 문서를 하고 말이 똑똑히 들리지 않고 침이 질질 흘리고 이 화장실 그 뭐니까 출로도 예. 잘 이렇게 뭐 되지 않고 이래서 내 공고를 이해하고 지금 잡수고 있는데 거의 반년 거의 썼습니다. 그런 게 효과 확실히 알린다고 해. 지금은 침대에서 내려서 자리들로 해서 불편한 날이지만 화장실 갔다 올 수 있고 말씀하는 게 많이 똑똑해지고
0: 예.
3: 학생도 되고 해. 그래서 부부가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활동도 어떡하나 손님수가 또 배달 받아서 장보하겠답니다.
0: 장보하면 좋습니다. 그 중풀이란 두 번이 왔기 때문에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2417979번으로
0: 맞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이천판막이란 무슨 작용하는가 하면은 좌심방에서 동맥이 피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예, 이 피가 좌심실을 넘어가야 됩니다. 예, 예, 또 좌심실에서 다시 주동맥에 나가야 되죠. 예, 그때 좌심방이 이런 피가 좌심실에 넘어갈 때는 이천판막이라는 문이 원래 활짝 열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미 용혈성 상구균에 의해서 염증이 왔기 때문에 곁에 있는 심장내막하고 짤련이 왔다 말입니다. 예, 들어붙었다. 이 말입니다. 예, 짤련이 왔기 때문에 활짝 모열립니다. 예, 이 용혈성 상구균이라는 게 이게 어떤 균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편도선염을 알았거나 예전에 어릴 때입니다. 예, 폐렴이나 감기, 인후염을 알았다거나 이럴 때 생기는 균이가 용혈성 연쇄 상구균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 치료를 제대로 못했던 사람들이 그 균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예. 이 기운이가 혈액 속에 순환하다가 심장이 갔을 때 이천판막이 붙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예. 예, 이래서 그 염증을 일으켜가지고서 심장내막하고 짤련이 와서 예, 들어붙게 되죠. 예. 예, 그래서 짤련이 왔기 때문에 활짝 모여립니다. 그 문이. 그러니까 심방에 있던 피가 심실에 몽땅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남죠. 예. 예, 그리고 좌심실이 수축할 때는 이천판막이 문이 꼭 원래 그거 다 체제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심방이 피가 심실에 들어갔 어떤 것이 주동맥이 나가야 되지 이게 융교해서 심방이 도로 빨려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 활짝 열리지 못하던 문이

0: 또 꽉 닫히지도 못한다. 이 활짝 열리지 못함과 동시에 다 그 옆이 내 심장이 내막하고 짤려니 왔기 때문에 꽉 닫히지 못하죠. 이 그러면서 틈새가 생긴다. 이 그러면 좌심실이 수축할 때 대부분은 주동맥이 나가고 소부분은 빨류해서 자기가 흘러들어왔던 좌심방이 들어간다. 이 이렇게 심장이 수축하고 또 이완하고 할 때마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이 피가 한 방향으로 흘려야 되겠는데 자꾸 용류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혈전이란 게 생깁니다. 이 어떻게 리하면 쉬운가 하면은 돼지를 금방 잡아 피를 그릇에 담아놨을 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그러나 그릇에 담아놓고 흔들거나 한참 놔두면 응고됩니다. 이 사람이 혈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충격을 가하게 되면은 응고가 되죠. 이 풍습성 심장병이 이런 도리 병입니다. 이 문제는 심장이 생기겠지만 증상은 머리에와 나타납니다. 이 혈전이 혈액순환하고 같이 머리에 오고 머리에는 많은 모세혈관이 있는데 대뇌이제인 약한 혈관이가 머리카락이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 이런 모세혈관들이 막히면서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경동맥방콸도 생겨납니다. 이 때문에 혈전도 녹여주고 어혈도 풀어주고 또 새로운 치료 방법인 특효 성분인 파핵 용지 효소를 가지고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소개드리고 있는 장약 심리방에는 혈전 용해제인 소홍화라든가 또 지룡이라든가 우슬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고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소목하고 당귀, 청공하고 우슬 사원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풍습성 심장병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풍습성 심장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심장병에서 항상 심교통이란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 심교통은 매우 짧은 시간 심장 부위로 해서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아파나는 이런 증상을 말하죠. 심교통은 관심병으로 다 오는 병이지만 심교통을 협심증 심근허혈이라고 합니다. 허혈성 심장병 이렇게 말하죠. 이게 다 한 가지 뜻입니다. 심교통. 협심증, 허혈성 심장병이 이 심교통이 있는 사람들 너무 춥거나 무슨 일로 너무 격동됐다거나 밥을 또 너무 많이 드셨다거나 운동을 또 너무 과도하게 했다거나 할 때 일반적으로 심교통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심교통이 나타나는 그 부위를 보면은 앞가슴 부위하고 흉골이 밑부분에 있을 때가 많고 때로는 왼쪽 어깨로부터 왼쪽 팔까지 아픔이 펴지는 것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들한테는 흉부하고 흉골하고 맞먹는 그 부위 쪽이 척추 쪽에 와서 아픈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뒷잔등에 와서 아픈 이런 분들 우리 네. 약을 써준다 할 때 치료에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2: 국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이 사회하에 22일 2026년 제7차 주민정부 당조회의 제16기 주민정부 제58차 상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최근 중요연설, 중요지시정신과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하였습니다.

0: 악습 관철하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기상재해 방어 조리 수정 초안을 심의했으며 다음 단계 사업 조치를 포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 안전을 통과하고 위험 우한 조사와 재해방지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대응 처리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꽃불 폭죽 업종에 대한 지리 정돈을 강화하고 중특대 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 억제해 인민 대중 생명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국가와 성의 기초과학연구기지, 중대과학기술기초시설과학연구대상이 연변에 배치되도록 적극 쟁취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용 융통혁신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기초연구, 응용연구개발, 성과전환의 혁신사슬을 힘써 연결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감독을 1층 강화하고 행정행위를 규범화하며 행정쟁의를 해소하는 행정제의 주요 경로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 정부 지리능력과 공신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주체 지위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동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과학립법, 민주립법, 위법립법을 견제하고 립법의 질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개혁발전에 필요한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통기초시설 건설을 통괄 추진하고 화물 운송의 원가 절감, 품질 제고, 효율 증진을 촉진해야 합니다. 장기 효과 기재를 수립 완선해 새로운 은닉성 채무가 추가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광산 자원의 전 사슬 관리를 강화해 광산 자원의 안전 보장 수준을 전면 제고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봉사업 규모 확장 질 제고 행동을 깊이 실시해 봉사업 고품질 발전의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책의 효과적인 공급을 강화해 대학 졸업생들의 연변 취업 적극성을 높여야 합니다. 소통과 차단을 결합해 집 소각 금지 사업을 추진하고 종합 리용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저고도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산업의 집결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객거 건강 양생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양로봉사 경영 주체 육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질병 예방 통제 사업 고품질 발전을 다그쳐 추동하고 장기 간호 보험 제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관광객 중심의 봉사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공공봉사 품질을 제고해야 합니다. 빈곤 퇴치 난관 공략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높은 표준 농지 건설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부동산 관리 봉사 질 제고 행동을 가동 실시하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부동산 관리 봉사의 질과 효과를 제고해야 합니다. 수치 재산권 등기 시험점 사업을 적극 전개해 각종 주체의 수치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상재해 방어 사업을 1층 강화하고 재해 방어 전 사슬 체계를 최적화해 기상재해로 인한 손실을 확실하게 막고 줄여야 합니다. 경제 운행의 재반 사업을 실속 있게 틀어지어 재반 수치가 누락 없이 통계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황생태 환경보호 독찰 신소 사건에 대한 독찰 즉시 시정 사업을 엄격하고 빠르며 실속 있게 잘 틀어지어 각종 문제가 조속히 해결, 종결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중대 안전생산 위험을 방지 해소하는 정치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안전생산 위험 우한 조사 질의, 삼림 방화, 홍수 방지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틀어지어 실제 행동으로 경제사회 발전 안전 토대를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5월 22일 우리조는 주황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3진 군중신소신고사건 도합 10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8건입니다. 그중 연계시 4건, 훈춘시 2건, 안도현 4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10건입니다. 그중 소음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0%,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0%,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0%, 생태 관련 사건이 5건으로 50%를 차지합니다. 화룡시 동성진 태흥촌에는 기층에 10년 동안 뿌리 내린 젊은 촌주재 간부가 있습니다. 그는 향토에 깊이 뿌리박고 발걸음으로 김석이가 우리 태흥촌에 온 후로 마을 면목 개선, 배수로 건설 등 모든 면에서 앞장서 우리 촌민들을 이끌고 마을을 아주 잘 꾸려놓았습니다. 태흥촌에는 촌민이 자체로 경영하는 벼재배 전문 합작사가 있었지만 판로가 줄곧 좋지 않았습니다.

0: 김웅은 직접 고객과 연계해 촌민들이 쌀을 더 먼 곳으로 팔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촌민들의 소득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고품질의 연변 입쌀을 맛볼 수 있게 했습니다. 소립장입니다. 김석이가 도와줘서 온라인에서도 팔고 정부를 통해서도 팝니다. 각종 판매 경로를 김석이가 뚫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생산을 책임지는데 판매 경로를 찾지 못했을 때 김석이가 우리를 위해 판매해줬습니다. 촌민들이 잘 살려면 산업의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2021년 마을에서는 한 건축 쓰레기장을 화원으로 개조해 장백산 단백합을 심으려 했습니다. 장백산 단백합은 관상용으로 쓸 뿐만 아니라 그 뿌리는 일정한 약용 가치도 있습니다. 착공 초기에 토양 개조, 우물 파기, 쓰레기 수거, 운반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김웅은 과단성 있게 자신이 모아둔 10만 원의 적금을 대상 건설에 투입했습니다. 마을 상하의 공동한 노력하에 오늘날 장백산 단백합 산업 규모가 부단히 확대돼 촌 집체 경제가 연 평균 7만 원의 소득을 늘리게 됐고 촌민들의 증수 경로도 1층 넓혀주었습니다. 한때 토대가 박약했던 마을은 이제 산업이 흥성하고 촌 면모가 깨끗해졌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태흥촌 촌주재 간부 김웅입니다. 저는 촌 당조직을 튼튼히 건설하고 촌 2개 위원회, 3개 위원회의 성원을 보충했으며 우리가 양성해야 할 인원들을 제대식으로 관리해 당원의 양성과 임용에서 매우 큰 공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또 마을에서 1대1 책임 방조부축 사업을 전개해 촌의 중년과 청년들이 우리 촌의 노약자와 환자, 장애인들에게 일상적인 보살핌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촌민들을 이끌고 촌급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제가 앞장서 전개한 것이 세계 대상이 있고 수익도 비교적 좋습니다. 그 혜택을 받는 인원들은 목전 마을에 거주하는 이 220명의 촌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10년의 세월, 김웅은 청춘을 이곳에 남기고 땀방울을 이곳에 뿌렸으며 뜨거운 마음을 고향 사람들에게 바쳤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 흙토지와 하나로 융합됐습니다.
1: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2026년 연길시 10대 미식 순위 및 연길시 100개 우선 음식점 순위 평의 활동 소식 공개회가 일전 개최됐습니다. 이번 평의 활동은 주최 측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상가와 소비자를 잇는 다리를 놓고 권위적인 연길 미식 소비 안내를 만들어 맛과 멋의 도시 브랜드를 빛내고 연길 생활 문화관광 브랜드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소식 공개회에서 활동의 선정 세칙, 내용 계획, 특색 주목점이 소개됐습니다. 이번 평의 활동은 2026년 연길시 10대 미식 순위와 연길시 100개 우선 음식점 순위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그중 10대 미식은 인터넷에서 미식 종류를 모집해 선정하며 대중의 지혜와 선호를 모아 연길 전 종류 음식의 진수를 선별합니다. 100개 우선 음식점은 10대 미식이 확정된 후 해당 종류별로 100개를 선정해 사회에 추천합니다. 본 활동은 모집, 신청, 선전, 평가, 공시 5개 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시 평가 후 전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전문가들의 평의 의견을 결합해 최종 100개 우선 음식점 순위를 확정합니다. 공시 선전 단계는 7월에 열리는 중화미식회 2026년 중국 연길 불고기 미식축제와 연결해 순위에 든 상가가 우선 참여하고 축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연길의 미식 열기를 지속적으로 높입니다. 활동 기간에는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보물 연길 발견, 연길 미식 순위 등 틱톡 화제를 집중 조성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끌어냅니다. 연길시 상무국 부국장 형입니다. 7월에 개최되는 2026년 중국 연길 불고기 미식 축제 분위기를 미리 뜨겁게 달구기 위해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미식 선정 활동을 정식 가동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미식 종류와 우수 가게를 모집해 가장 전통적인 연길 미식과 최고 품질 음식점을 전국 관광객들에게 보여줘 더 많은 관광객들이 미식을 통해 연길을 알고 사랑하도록 함으로써 연길 생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으렵니다. 제1회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에 참가하는 연변 대표팀이 5월 21일 내몽골 후커트 백탑국제공항에 순조롭게 도착해 현지 팬들과 주최 측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현재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5월 23일 저녁에 열릴 개막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매화

0: 기자입니다.
1: 21일 오후 우리는 축구의 고향 저력을 지닌 연변 대표팀과 함께 후쿼트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장 열정적인 자태로 연변 대표팀을 맞이했습니다. 후쿼트 백탑국제공항의 환영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삼일꾼들이 연변 대표팀 감독과 선수들에게 하다를 드려 초원의 진심어린 축복을 전했습니다. 특색 있는 민족 무용이 멋지게 펼쳐졌고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던 후쿼트의 축구팬들이 연변 대표팀을 맞이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조리 고왕입니다. 먼 거리를 날아 이곳에 도착했는데 저희를 반갑게 맞아줘 기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섭신갑니다. 후쿼트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경기에서 전력을 다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후쿼트 축구팬 수세박입니다. 연변 대표팀과 후쿼트 대표팀이 멋진 경기를 펼치기 바랍니다. 후쿼트 대표팀 코치 류용입니다. 연변의 축구는 저력이 두텁고 실력이 강합니다. 후쿼트의 축구 팬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에 와서 연변 대표팀의 선수들을 환영했습니다. 우리 두 팀이 함께 동북축구연맹전 개막을 위해 멋진 경기를 펼치기를 희망합니다. 환영 활동이 끝난 후 연변 대표팀은 신속하게 준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팀은 과학적인 훈련 계획을 통해 선수들의 신체 상태를 조정하고 당지 기후에 적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 강도와 절주를 맞춤형으로 조정해 개막 경기 당일 선수들이 최상의 상태로 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리기휘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지만 날씨 요소도 극복하고 훈련 장소 적응도 미리 했으니 경기에서 발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출전한 연변 대표팀은 본토 청소년 축구 훈련 선수들을 핵심으로 하는데 팀원들의 사기가 충만하고 상태가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구의 고향으로서 연변 축구는 깊은 저력을 가지고 있는 바 갑A 리그의 휘황함에서 청소년 축구 훈련이 깊이 불이 내리기까지 축구는 이미 도시의 혈맥에 녹아있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변 대표팀은 경기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축구를 교량으로 연변의 민족 풍정과 체육 정신을 보여주고 동북지역 축구 교류를 심화하게 됩니다. 5월 23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길림, 려녕, 흥룡강, 내몽골 4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막합니다. 연변 대표팀은 후쿼트 국가 북방축구훈련기지 경기장에서 후쿼트 대표팀과 개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2: 그는 WRCA 인증관 엽가희 및 여러 루빅 큐브 세계 기록 보유자들의 인증하에 3살 나는 연길 어린이 왕월침은 뛰어난 집중력과 천부적 재능으로 최종 19.69초에 3개 루빅 큐브를 환원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20초 내에 3개 루빅 큐브를 환원한 세계 최연소 기록 창조자로 됐습니다. 손가락이 날쌔게 움직이는 가운데 3개 류빅 큐브가 왕월침의 손안에서 번개처럼 돌아갑니다. 이 전경을 보면 왕월침이 류빅 큐브를 접한 지 겨우 반년밖에 안 됐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연히 류빅 큐브를 접하게 된 왕월침은 이 지력개발 활동에 단번에 매료됐습니다. 계몽교원의 인도하이 왕월침은 동년배를 훨씬 뛰어넘는 공간 사유와 기억력을 과시했습니다.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색조각을 인식하고 돌리기를 배우는 데서부터 독자적으로 완벽하게 루빅큐브를 환원하기까지 나아가 전국 최연소 루빅큐브 환원 기록을 연달아 돌파하기까지 왕월침의 성장 속도는 사람들을 경탄케 했습니다. 아이가 더 전문적인 지도를 받게 하기 위해 가족들은 경력이 풍부한 스승을 찾아 왕월침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세계 기록을 따낸 후 이 세 살 신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왕월침은 삼국화용도, 로반쇠 등 전통 지력개발 종목들을 접하기 시작했으며 다음 세계 기록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펼치며 훈련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국 융합교육 우수대능 사례 평이 결과가 그늘 밝혀졌는데 안도현에서 보낸 특수교육반 모식에 기반한 융합교육 새 형태가 성공적으로 입선됐습니다. 이 사례는 안도현 제2실험소학교와 안도현 교원진수학교에서 손잡고 만들었습니다.
2: 연결시 취업봉사국에서는 5월 20일 연결시 인력자원시장에서 2026년 청년특별초빙회를 개최해 청년구직자와 채용기업을 위해 쌍방향

0: 연결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초빙회에는 46개 량질 기업이 모였는데 의료, 교육, 제조, 미디어, 상무, 문화관광 등 인기 업종을 아우르고 170개 취업 일자리를 제공해 724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당일 96명이 취업 의향을 달성했습니다.
1: 군촌시에서는 야간 경제 발전의 모를 받고 특색거리 승격, 야간 정경 혁신, 부대 봉사 최적화 등에 초점을 맞춰 1년에 맞춤형 조치를 내와 야간 경제의 규범화, 품질화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도시의 색다른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0: 화룡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근일 화룡시 공안국 교통관리대대와 연합해 전동자전거 전문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루계로 전동차 및 부속품 판매 단위 도합 7곳을 검사했는데 2곳의 입고 및 판매 장부가 제때 기입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독촉했습니다.
1: 도나시 당위 선전부, 도나시 신시대 문명실천중심, 도나시 강원진에서는 일전 공동으로 장터의 민심을 모으고 문명으로 강원을 윤택하게 신시대 문명실천 주제 장터 활동을 펼쳐 정책 선전, 법치 보급, 평민 봉사를 대중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리론 정책, 법치 상식, 안전 지식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도록 추동했습니다. 5월 23일 저녁 8시 동북축구연맹전 첫 라운드 경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연변 대표팀은 후코트 대표팀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윤걸 리나였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4: 큰 도심 속의 명조화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5: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6: 매출가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버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

0: 골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종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종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종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돼 있고 화장실도 마련돼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차명화 작사 김창근 작곡의 봄날의 약속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변, 사람들의 온기를 노래한 가요입니다. 강효삼 작사, 방화 작곡의 사랑하자 우리 연변을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를 통해서 오늘 하루의 행복을 느껴보는 것 어떨까요?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근 작사 리태허 작곡의 장수타령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장수시대입니다. 마음껏 즐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 옛날 옛 풍경을 그려내며 추억과 사랑을 담은 가요죠. 박경만 작사, 어영란 작곡의 애달로 옛 풍경 보내드립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려움을 겪어도 변함없는 사랑, 함께 웃고 울며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사랑을 하기를 바라면서 김인덕 작사, 김홍일 작곡의 사랑을 노래하리 보내드립니다. 김창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순간은 소소하지만 행복하죠. 커피의 향기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길 바라면서 자미련 가수가 부른 커피의 온기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광룡 작사, 남희성 작곡의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보내드립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노래는 변해가도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추억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 분명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1: 여기는 연길입니다.
0: 북경 시간으로 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중하조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상강중리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1시 30분 전으로 256-1111번, 256-1112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발효 동충하초 균분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여섯 곽 사시면 네 곽을 드리고 남경 동린당 블루베리 요팡소 세 곽, 코엔자임 Q10 세 곽을 드립니다. 아홉 곽 사시면 열한 곽을 드리고 남경 동린당 블루베리 요팡소 다섯 곽, 코엔자임 Q10 다섯 곽 드리고요. 열여덟 곽 사시는 분들께는 스물세 곽을 드리고 남경 동린당 블루베리 요팡소 다섯 곽, 코엔자임 Q10 다섯 곽 드리고 추가로 599원 가격에 칼슘 철 아연 실렌 단백분 두 통을 더 드립니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198원 가격에 국화차 선물 세트 두 세트 드립니다. 행사 기간 동안 5월 20일부터 30일까지고요.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방송 후 문의서나 혹은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 우대 활동은 예, 이 동충하초로 더 드리면서 영양 보충제까지 더 드리기 때문에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하고 함께 쓰신다 할 때에는 더 좋은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30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날짜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요팡소하고 Q10은 남경 동린당에서 제조한 이런 보충제이기 때문에 또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이번에 드리는 이 단백분은 칼슘하고 철분, 아연, 셀레늄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미네랄 단백분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이 고기를 못 드시는 노인 분들이거나 혹은 채소나 과일을 예, 골고루 드시니 못하거나 혹은 치아가 나쁘면서 또 음식을 잘 섭취 못하는 영양성분을 잘 섭취 못하는 분들에게는 예, 또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국화차는 예, 지금 우리 눈 피로하고 이 스트레스 완화 그리고 혈관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 활동에 참가하신다 할 때에는 예, 우리 여러 가지 질병 예, 특히 몸이 좀 허약하거나 예, 또 한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심장이 또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예,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는 여러 가지 이런 효능이 있다는 것이가 이학적으로 또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 이 자체가 예, 옛날부터 자양강장하고 불로장수를 위한 이런 고급 약재로 예, 써왔기 때문에 또 거기다 현대 기술로 발효시켜서 약효가 30배나 더 강합니다. 예, 바로 현대 이학하고 과학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서 발효시킨 동충하초에 함유되어 있는 아주 신비한 성분들을 추출해서 병을 이겨내는 면역력까지 향상시킵니다.

0: 그래서 각종 만성, 퇴행성 질환도 치료하고 노화가 천천히 진행되게 하는 이런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명귀한 이런 약품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베타글루칸하고 다당류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 기능을 활성시키는 데서도 효과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베타글루칸이 면역력을 높이고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때문에 지금 어떤 분들은 나는 감기를 탈고 사오 이런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베타글루칸은 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종양도 억제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지금 우리 항암제와는 달리 인체 손상이 없이 자신이 면역 응답을 높여서 간접적으로 암을 공격해서 억제시키기 때문에 몸에 손상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또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이 저 동청하초 균근에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이 약을 쓰기 전에 저는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몸이 계속 삥하고, 지름성이 나고, 그리고 심장도 두근두근 왔나 하고, 숨이 차고, 밤잠도 제대로 못하고, 위 소화도 살라야 되지.
0: 네.
2: 그리고 전립선 비대가 있어서, 소변도 살라야 나가고, 무릎 관절도 아프고, 등산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이 동청하초 근근을 쓰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또, 위 소화살아야 되고, 변비 있고, 무릎 관절이 아파서. 그래, 고상 세게 할 텐데, 지금에 이 동사촌 그 근본을 쓰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예, 그래, 이 우리 활동을 할 때, 이제 혈액도 꽉 싸가지고 계속 쓰려고 그럽니다.
0: 예, 이번 우대 활동은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도 더 드리면서 영양 보충제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2830666번에다 연계하십시오. 결국 30까지 우대 활동합니다.
2: 예.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3: 이거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중풍이 왔어요. 말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했는데 지금은 말하면 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0: 네.
3: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다 쓰지 못했어요. 지팽이 짚고도 잘 걸지 못했는데 이전에 지팽이 짚지 않고도 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0: 네.
3: 그리고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요. 변비가 심했는데 오랜 변비 하게 됐습니다.
0: 네.
3: 선생님 이렇게 효과도 없고요. 더 싸서 쓰다 그런다.
0: 예, 지금 열에도 꽉 사시는 분에게는 23곽을 드리면서 옆방소 5곽, 교십 5곽, 그리고 599원 하는 단백분, 예, 또 2곽을 드립니다. 먼저 예약하시면은 이 국화차도 또 드립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를 보면은, 노화를 막기 위해서 이 체내의 효소작용을 높여주기 때문에 지금 노화 방지에서도 효과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 효소라 할 때에는 체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촉매를 말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4: 우리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침침하면서 육골까지 겨우면서 아프고 그 다음에 얼리숨이 잘 올라오지 않는지 지금 가슴이 침침하지 않고 육골이 겨우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숨 얼리숨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0: 네.
4: 이게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이제는 밥을 잘 먹고 있고 어지럼증이 세게 나던 게 어지럼증이 나지 않습니다.
0: 네.
4: 침수고 신염이 있어 소변이 있어 단백이 두 개 다 나가던 게 단백이 나가지 않고 시간이 높은 게 정상을 됐고, 수단이 높은 것도 정상이 됐습니다.
0: 네.
4: 손발이 잡던 게 지금 잡지 않습니다.
0: 네.
4: 선생님, 동창하초는 4,500m 이상 고선지역에서 자란 소장약입니다.
0: 네.
4: 예, 딴약도 예, 4,500m 고산지역에서 자란다고 하지만 예, 제 눈으로 보지 못하거나 그렇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0: 네.
4: 예, 동청 하천에 이 바르던 약이니 30배로 높인 약이고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되는 약이니 믿음이 가서 썼는데 이렇게 효과 좋습니다.
0: 네.
4: 예, 동청 하천은 딴 약에서 효과 좋던 약이 오랜 고질병이 하나 사주고 있습니다.
0: 네.
4: 이렇게 효과 좋고 나니 사흘 전에 배달 받았는데 오늘은 한국에 있는 제 사치 쓰고 있습니다.
0: 예, 지금. 예. 열애아뜩하게 23과거 주는 이 활동에 참가하면 좋습니다.
4: 네, 예, 부부가 다 쓰는데 예. 약입니다. 지금도 열애아뜩하게 싸보내라고 돌려서 오늘 가서 붙여주자 그랬어요.
0: 예, 2830066번에 연결하십시오.
4: 예, 고맙습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여보세요? 내전할까?
0: 맞습니다.
5: 예, 저도 동체 하처럼 먹고 있는데 여기 반은 헛갓 보고 있습니다.
0: 네. 예.
5: 가슴이 침침해가지고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자꾸 한숨이 나가고 이랬댔습니다. 그런데 이거 먹은 다음에 깜짝같이 그때 없지 않을까 그때. 그리고 밥 먹으면 그도 상에 먹기 쉽지 않은 것도 할 수 없이 밥 먹으면 소화해야 돼 그런지 그저 음식이 또 베킹 커튼을 내려가고 그랬댔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이렇지 않을까. 정말 좋은 약입니다. 이 약이 정말
0: 맞습니다.
5: 예, 아침에는 그저 한 번만 먹으면 오늘 할 날에 근심 걱정이 없지 정말 예, 이 약은 내 선택 잘했다 합니다. 예, 겨울에는 벌레되고 여름에는 정말 예, 우리 집이 이렇게 할까. 예. 이 약이 정말 선생님 강의가 맞습니다. 그리고 예, 손발이 시려가지고 예, 여름에도 예, 계속 두꺼운 양말 신어도 발이 시리단 말입니다. 예, 밤에 이불 속에 여도 발이 녹지 않아가지고 이제 주물고서 이런 거겠는데 그것도 좀 이용 오란데. 오란데인데 이거 내 약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저 발이 시리겠네. 이 발이 시린지 저린지도 모르겠더란 말입니다. 그래 보면 얼어서 그렇지. 그런데 약 먹었는데 약 내가 얼마 안 먹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습니까.
0: 맞습니다.
5: 아, 정말, 예. 예, 정말 이 약이 정말 특별한 약입니다. 그래서 예, 밤 자지 못해가지고 자자고 누우면 점점 정신함이 잠 들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약 먹은 게 방차 하천 먹은 게 글쎄 오늘 예, 지금 자자 흘리기 마 죽이면 잠이 와서 한단 말입니다. 이거 얼마야 이걸로 내용 고생했습니다 정말이. 얼마 좋은 약인가. 겨우 예. 다리 아파가지고 예, 발을 걸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이 골가에도 이렇게 좋습니까 이 약이.
0: 예, 맞습니다. 골가 환자들이 우리 그 칼슘이 흡수류를 많이 높여준다 이 동충 하초가. 예.
5: 그러길래 이 좀 내 생각제인데 이 무릎이 아파서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랑 같은 게 그것도 이럴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옛날 좀 선생이 신세랍니다. 좋다고 알선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0: 네, 지금 활동이 또 좋습니다.
5: 예. 네, 활동 이번 활동에 참가하자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0: 네, 2830066번에 연결하십시오.
5: 예,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 질병들을 치료해 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 전화 03

0: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지금 동충 학교 바르기를 먹은 지 1년 반 넘습니다.
2: 네.
1: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맞은 그 여러 가지 병이 많았는데, 지금 한 가지 있습니다. 하소신 되고 지금 영 좋아지고 있습니다.
2: 네.
1: 네, 특히 내가 심혈관병을 위해서 심장이 심지 체질인에서 그게 한 번씩 발작한다면 막 식은땀이 나면서 영 정말 힘듭니다.
2: 네.
1: 근데 그게 지금 발작이 있습니다.
2: 네.
1: 그러면 일반 그거 먹기 시작해서부터 지금 그게 너무 발작해서 밤에도 부스러기다 병원가 왔는데 지금 그 증상이 없어져서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2: 네.
1: 근데 지금 이게 옛날부터 신선불로 초가 뭐인가 무슨 뭐도 신선불로처럼 먹었는가 그래 건강하면 그랬는데 이게 정말 이 동충하초가 바로 신선불로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2: 네.
1: 지금 이 동충하초 발효균이 이걸 거저도 알고 또 발효를 했으니까 사는 게 더 좋죠. 그러면
2: 네.
1: 이 발효균 먹고 해서 내가 지금 이 심장 머리 얼리 병 많아서 그저 그랬는데 지금 많은 거 요즘 정말 제대로 됐어. 뭐도 맞더나 사람들이 보고 요즘에 전기도 없고 제대로 됐어.
2: 네.
1: 조령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증세 다 없어지고 지금 오늘 다른 약 아예 먹어도 된단 말입니다. 약 세게 쌓든가 그래서 내가 다른 약은 다 먹다나 집에 가서 약 받고 그래서 매일 약입니다.
2: 네.
1: 근데 지금 요즘 다 그거에 중지하고 지금 이 양충하철 과리균만 먹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었다 해서 지금 우선 그것만 먹습니다.
2: 네.
1: 그리고 이따 약은 그것도 이래 정말 생리도 좋고 이제 친척들도 많아서 지금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 이게 정말 양충하철과 정말 사람들이 신기할 얼마나 신기한 이거니까 여름에는 하초되고 겨울에는 벌레가 돼가지고 이런 높은 그런 악랄한 환경이 있어도 이게 정말 생각한다는 게 정말 사람이 이게 이래가 사람이 면역도 높아지고 모든 게 다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그래서
1: 이건 활동이 있어도 이거에 좀 더 싸서 계속 우선 다른 약 먹는 게 이거는 이제 김비상이 있어서 선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약이 비싼 게 저는 딸을 자꾸 싸대져서 모두 별로 모르겠더란 말입니다. 이거 먹으니까 이렇게 정말 점점 좋아지는 게 알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활동에도 참가해서 요즘 계속 이걸로 한 가지로 그래다 합니다. 여기까지 갖고 물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2: 예, 맞습니다. 한다분처럼 하나는 이 겨울이 맞으면은 영 힘들다 이런 한다분들이 지금 노인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은 콤파치 허한 거 말합니다. 이 추운 거 제일 무서워하는 장기가 신장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동충하초는 폐하고 신장경에는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기능 높여주기 때문에 환자분처럼 이렇게 신장의 양이 부족하면서 몸이 어디나 여기저기 다 불편하던 분들은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 쓰시면 효과를 잘 봅니다. 예, 지금 활동도 좋기 때문에 28300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네, 수고하십시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2: 예, 그리고 우리 인체 내에서 이 효소라 할 때에는 소화 효소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예, 이런 대사 효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0: 네.
2: 이 두 가지 효소의 대원이가 바로 이 동충하초에서 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사람이 몸에는 이런 효소를 만드는 시스템은 있지만 이 효소의 생산량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이 뜻인지 우리 좀 과식하지 말고 음식 적게 드신 사람들 숨이 길다 이 말과도 한 가지입니다.
0: 네.
2: 그 도리가 맞아떨어집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 드신다 할 때에는 이런 효소로 예, 만들어낼 수 있는 대원이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대사효소라든가 에너지효소가 보충이 되면서 또 수명도 연장이 됩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에 보면은 이 효소의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몸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고 또 이 효소의 생성을 활발하게 하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0: 네.
2: 예, 우리 인체에서 이 소화분해 효소하고 대사효소, 대사효소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물질을 말합니다.
0: 네.
2: 예, 때문에 우리 인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서는 아주 중요한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섭취하면은 효소의 재료가 되는 이런 아미노산도 채워지고 생성을 활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노화를 막는 큰 효과로 봅니다.
0: 네.
2: 예, 우리 영원히 늙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예, 어떻게 저속 노화의 길에 들어서겠는가. 지금 관리하는가 아예 하는가 또 어떤 약을 쓰는가 아예 쓰는가는 예, 우리 노화의 저속 이런 저속 로도에 들어서는가 아니면 고속도 길에 들어서는가 이 두 가지를 예, 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예, 천천히 로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저속도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예, 생활 습관 개선에서 예,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0: 네,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어이?
2: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내 지금 처음인데 문의를 합시다.
2: 얘기하죠.
3: 네, 정말 어떤 정도니까 허리 무릎,
2: 네.
3: 바꾸락이 이게 좀 뻣뻣하고요.
2: 네.
3: 그다음에 꿈이 많고 잠 못 잡니다.
2: 네.
3: 이런데 뭐 이 동충하초가
2: 맞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이 쓰는 약입니다. 지금 환자분들은 전형적으로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3: 예,
2: 예. 예, 혈액순환 장애는 또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 이 혈액이 예. 깨끗하지 못하고 이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중성지방이 높으면은 동맥경화 있으면은 이제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 동충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이런 동맥경화도 예방하면서 생활습관 질환, 예, 같이 예방한다. 그리고 관절염이 있지요, 예?
3: 예.
2: 예, 그 관절염도
3: 척추에도 문제 있습니다.
2: 예, 척추질환이 예. 있으면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 쓰시면 좋습니다. 예, 척추질환이 있으면은 예, 우리 그 오장육부가 다 기능에 영향 줍니다. 척추에서 우리 오장육부의 신경이 뻗어 나오면서 지배를 합니다.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 쓰십시오. 예, 그리고 네. 지금 또 활동이 좋습니다. 네. 예, 활동이 지금
3: 맞는다가게 되면 좀 합성하자고
2: 그래. 예, 네. 그 28360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2: 예, 예. 건강하십시오.
0: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그리고 지금 이 생활습관 질병이라 할 땐 지금 노년에 나타나는 모든 질병들은 첫 번째 원인은 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활습관까지 나쁘다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홍수처럼 발생합니다.
0: 네.
2: 예, 때문에 이런 생활습관 질병 개선과 예방에서는 바로 동충하초 균분이가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0: 네.
2: 예, 그 외에도 동충하초에는 이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 등 이런 정신질환을 개선하고 심신건강에 모두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0: 네.
2: 예, 그 외에도 동충하초에는 예, 아주 뛰어난 혈압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예, 혈압도 조절하는 효과하고 예, 혈압이가 또 낮은 분들은 높여주는 이런 예,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혈당지 상승도 억제해주고 억제해주는 작용도 있고 당뇨병이 예방하고 고혈압 예방 효과는 예,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오래 쓰다 보면은 하나는 혈압도 좀 불온정했는데 혈압 온정에서도 좋고 혈당 온정에서도 좋은 결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에 보면은 신장의 섬유화도 막아주고 신장의 염증도 억제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예, 신장 장애 예방하고 신장을 보호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 하면은 잘 기억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콤파치하고 폐에 좋다, 정력을 회복시켜준다, 여기까지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다른 약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멜라토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서 종양을 억제하는 이런 작용도 있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자외선에 대한 유전자하고 DNA 손상을 완화시키는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예, 피부 질환 치료와 피부를 보호하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풍습 골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또 관절 이 마기가 예, 이 좀 모순되는 이런 현상이 많죠. 특별히 이 무릎 관절이라 이런 분들에게는 예, 우리 칼슘을 흡수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릎이 아프거나 풍수골병이 있거나 또 이 골다공증이 있는 예, 이런 환자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예, 바로 칼슘이 흡수를 도와주는 다른 미네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혈액 중에 칼슘 농도를 상승시켜서 몸 전체의 건강에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예, 좀 사소하게 불편하던 이런 증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저는 나는 이 병이었지 낫을 것 같았다 이런 좀 실망적인 이 생각도 있던 분들이 차츰차츰 하나하나씩 개선되면서 또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에 함유된 천연 항생제인 이 충초산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노화 방지에서도 아주 좋은 효과 있습니다.
0: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례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사랑의 도시 우리의 연길 준비했습니다. 정이 넘치고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우리 연길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부드러운 멜로디와 함께 사랑이 넘치는 연길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조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한국진 작사, 남아진 작곡의 문명한 가정 꾸려가리라 준비했는데요.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화목하고 문명적인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은 모두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가요. 따뜻한 가정의 온기, 서로 의지하며 행복을 키워가는 일상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펼쳐지는 가요입니다. 안영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임순영 작사, 박문국 작곡의 당신 바라기 보내드립니다. 소중한 사람을 바라보며 간직하는 깊은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속의 기다림과 사랑이 서정적인 멜로디에 담겼습니다. 김문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낡은 병창으로 이어드립니다. 고유한 민족악기가 전통음악의 멋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가요? 김홍준 작사, 안국민 작곡의 내 사랑 가야금 함께 들어보시죠.

1980년대에 창작된 김동호 작사 최홍률 작곡의 나는 기타를 타네 보내드립니다. 기타 소리와 함께 소박한 일상 속의 작은 행복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광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황상박 작사, 최선명 작곡의 내 고향 어설길 준비했는데요. 어릴 적 걸어 다녔던 고향의 어설길, 그곳에 깃든 추억과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노래에 깊이 새겨진 가요입니다. 한미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다산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민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첫 곡은 김철아 작사, 장래연 작곡의 고향이 얼굴이요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고향의 모습, 그리운 그 얼굴을 노래합니다. 현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정길 작사 방화 작곡의 연변 축복입니다. 우리 삼터 연변, 그곳에 깃든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의 정겸, 그리고 앞날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최성숙 작사, 박성철 작곡의 할머니 소원입니다. 할머니의 자손들 잘 살라고 행복하는 바람, 그 따뜻한 소원이 노래가 되어 전해집니다. 지춘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춘선 작사 박성국 작곡의 동구방 느티나무입니다. 말로 어귀를 지키는 느티나무, 그늘 아래 쌓인 셜과 추억을 노래합니다.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재관설 작사 최정원 작곡의 위대한 당이입니다. 믿음과 의지의 대상으로서 마음 깊이 새겨진 그 이름, 무한한 존경을 담아 노래한 숭고한 마음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리처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김옥 작사, 유춘섭 작곡의 산꽃입니다. 산길에서도 수도없이 피어나는 작고 힘찬 꽃처럼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움 잃지 않는 삶을 노래합니다.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선물입니다. 인생길에 만난 소중한 인연, 뜻밖의 찾아온 작은 기쁨, 그 모든 것이 선물임을 느껴주는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원래 좋은 사하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0: 젓과학을 더드리고 추가로 심장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과학을 드립니다. 15과학 구매하시면 15과학을 더드리고 코엔자임 Q15과학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전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1과학을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이번 우대 활동은 이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이번 우대 활동은 특대 희소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제가 어제 Q10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우리 40대 후반부터는 특히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 꼭 써야 되는 것이 후메 Q10입니다. 왜냐하면 심장 근육 영양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년이 돈 내고 싸먹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번 우대 활동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제약공장 측에서 주는 보조금이 나갑니다. 15곽 사는 사람들 15곽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Q15도 드리고 Q10도 15곽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서 저는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 전원은 그 자리에서 약가격에서 빼드립니다. 15곽 싸도 15곽 가격에서 1,000원을 빼드리고 15곽 더 드릴까나 건네보시나 한마 해도 30곽 나갑니다. Q10이 15곽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빼준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우대활동 참가하실 분들 우리 그 빨리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직접적으로 전화하셔서 약국 전화에다 전화하셔서 주문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은 이번 달 말이라는 게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은 명액이 제한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약공장 측에서 돈을 얼마 보조금이 나온다 이게 명액이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우대활동이 특대급으로 되는 우대활동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우리 우대활동 할 때 꼭 우리 자문전화를 잘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문전화 하면은 여러 가지 이런 그 자문도 되고 그 다음 또 더 상세하게 많은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건네 보신 환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그 좀 깊은 역사가 깊은 약입니다. 이미 검증된 약이다 이 말입니다. 근조 황제가 쓰면서부터
0: 네.
1: 건신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건신탕이 몸을 건전하게 하는 이전엔 다 탕약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탕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건종황제는 역대 황제들 중안에서 이전에 89살이면 오래 산 겁니다. 89세까지 살았습니다. 17명의 아들을 두고 이렇게 장수한 황제다 이 말입니다. 후에 우리 로백성들이 이 좋은 약을 로백성들도 써야 된다 하면서 해방 후에 이게 다 로백성들까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방송에 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 이 처방이 좋습니다. 이 약이 처방이가 먼저 기혈보충이 되고 기와 혈은 우리 오장육부가 살아가면서 자기 기능을 하는데 기와 혈이 부족하면은 오장은 자기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비위하면은 항상 특식하고 그게 다 오이치 부족, 피치 부족 이럴 때에는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0: 네,
1: 유동할 힘이 없단 말입니다. 네. 이래서 우리 이런 그 오장육부가 자기 생리 기능을 하자면 기와 혈이 충분히 공급돼야 됩니다.
0: 네, 그다음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건네보시한 우리 오빠, 이게 순지 한 25세 되고 나

0: 없고 잠 못 잔다세 그러니까 우리 오빠.
1: 네.
0: 예, 예, 그리고 매기고소에 좀 체질이 약한다. 이전에 한국과 한 10년 일하고 나와서 계속 아끼시다가 이제 제일 큰 병원에다 진단 내면 큰 병원 없다는데 몸이 더 몸이 약하다 만다. 이게 자꾸 매기, 자꾸 매기면서 밥 마시고 자꾸 들어 눕는다 만다. 그러니까 이하고서 한 달을 채했었는데 잠도 자자고 매기나고 기운력도 도와주고 이거 기운을 보충 세게 하는 것 같다면 이랬겠다. 우리 오빠 얘기하는 게 그래 내복 예 그래 내복을 쓰리 나도 심장도 두근거리지 이 골도 좀 빼놨기 때문에 아픈 게 어떻게 하는가가 우리 오빠 이 나도 골이 쨍한 게 이제 골이 쨍한 게 이렇다면 기운력이 좋다면 그래 나도 이제서 이제 한 열두 날 됩니다. 굉장히 내 써본 건 이게 좀 예, 사람이 정신 조금 이렇게 나고 예, 그 다음에 기운력도 네. 좋아지고 예, 눈앞이 환해진다 선생님 이야기 쓰셨죠.
1: 네.
0: 예, 그리고 또 심장 둥그러게 예, 났습니다. 계속 밥 마시고 예, 맥이 납니다. 이번 네. 활동에 용천원도 감면해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선생님.
1: 오늘부터 예. 하는 데 미치라야 합니다. 이번 달 말이
0: 예,
1: 끝입니다.
0: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오늘 두 집에서 같이 사는 건 헐채구멍인가 예.
1: 네.
0: 예, 예. 싸다고 그린다. 도시를
1: 같이 싸댄다. 그럼 15가, 15가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0: 예, 나누면 된다. 맞다. 예,
1: 예, 예. 예.
0: 수고하십시오.
1: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일단 우리 이 근래 보시환을 보면은 약종들이 좋은 게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홍삼이나 로경이나 정말로 이거는 돈이 없어 못 썼지 또 이전에는 기본상 우리 로백성들이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약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나는 홍삼을 못 쓴다 로경을 못 쓴다 이럽니다. 왜 못 쓰는가? 열이 청해져 갖고 코피 난다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부작용을 고려하죠. 물론 열한 사람들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이라는 게 어느 약이 다 100% 좋은 게 없습니다. 꼭 이게 좋으면 저게 나쁘고 이런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약이라는 거는 음과 양이 병행을 잡아주고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이 있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3: 우리 어머니 이번에 내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심해 시터 병원에 갈까 심해 시터란다. 그래서 이 약을 이제 예 한 일주일 썼는데 좀 낫은가? 땀이 난다. 그래서 예,
1: 네.
3: 오늘이 우대 좋을 때요. 먼저 조금 쌌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오늘이 지금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이 효과 날 때 좀 많이 써야지. 이런 약 찾기 힘들지 그뭡니까? 예?
1: 15권 싸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빼드리고 약을 또 절반 가격으로 낮춰주고 예? 15권 빼드립니다.
3: 그래 돈도 예, 절약하고 얼마
1: 더니까
3: 예, 예. 오늘이 지금 배달해 줄 수 있습니까?
1: 지금 우리 약국 전화에다 전화하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3: 예.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
2: 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리 이런 약들을 쓰면서 이 약을 써서 주요 성분은 기혈을 보충한다, 피가 부족하다, 혈세포 부족하다, 백혈구 부족하다, 항상 빈혈했다, 맥이 없다, 기가 부족하다, 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걸 해결하는 데는 홍삼 도경만한 약이 없죠. 그런데 그런 부작용을 이 약을 쓰면서 그런 성분은 흡수하고 부작용을 없이는 것이 바로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입니다. 이 약을 쓸 수 있게끔 쓰면서 부작용이 없게끔 만드는 처방을 말합니다. 군천좌실이란 조제원칙. 그러니까 이 약을 쓰면서 이 약을 인여 약이 흡수될 수 있게끔 하는 약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약을 써서 열을 청한다 무슨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게끔 하는 약이 예, 좌실이란 약이 같이 들어갑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1: 25가지나 되는 중약이 들어갔죠.
2: 네, 여보세요.
4: 네,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2: 네.
1: 네.
4: 예, 네, 어제 예, 이 건네보치안 쓰고 지금 영 효과 좋아서 어제 또 배달 받았는데 우리 오빠 지금 무슨 증세인가 하면 이 좀 예, 그런 느낌일까 물간 줄돼 있는데 어제 소변이 나아에 간다 제가
1: 네.
4: 예, 소변이 하다 쓴다 뭐 거기까지 나가야 되지.

0: 이쁘다면서리 저기 그럼 어떤 때는 눈뜨면 졸이기도 하단다.
1: 네.
0: 이 그냥 항상 이 뭐 신사에 왔는데 어제 그냥 물이 이렇게 뭐 입술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뭐 어지럼증 자꾸 하고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1: 네.
0: 내기 분리보시 안 써봤으면 또 체크하는가 이래 선생님과 문의단다.
1: 소변이 잘 안 나고 졸이기 그좀 하자면 이 비뇨기 통이 염증 그좀 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소변이 안 나간다는 거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우리 이 코파체에서 밀어주는 기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예? 이래서 이런 약을 꼭 부선하는 약을 써줘야만이 소변이 좀 시원하게 나가고 잘 나가고, 예? 그 다음에 그 염증 그좀 없애는 약 이 25가지에 다 들어갔습니다. 예? 이 진화람의 중약으로는 소염제입니다. 사람이 이름인 것 같지만 이 진화라는 게 중약에서 아주 좋은 청열 해독 쇼연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신다 할 때 소변이 저리다, 그다음에 잘 아예 나간다, 밤에 소변이 잦다, 특히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 다 이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또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래서 이 약으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0: 이제 오늘 15가지 배달 받기죠?
1: 네. 지금부터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할 때 있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래서 우리 이런 군이라는 거는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에서 군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걸 말합니다. 이 약에서 제일 중요한 작용을 놓을 수 있는 걸 뭐인가? 홍삼도경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군이라는 게 이게 황제를 말합니다. 우리 뭐 이런 드라마를 안 보면 황제가 자기절로 자기를 말할 때는 군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한다, 군은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 아래 부하들이 어찌입니까? 아마 발소매를 돌면서 천은 이렇게 이렇게 뭐 황제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럴 때 천이란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말입니다. 군천좌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걸 군이라 하고 천을 그 아래 보조하는 걸 천이라 하고, 우리 여기서 천인 약재가 뭐인가? 건비작용이 들어가는 약재입니다. 이런 좋은 약이 들어가도 흡수 못하고 임묘 약을 흡수 못하면 아예 되죠. 그래서 그 아래 이 약을 흡수할 수 있게끔 산약, 봉경, 백출, 거저 백출이 아예 들어갔습니다. 초바이추가 들어가, 백출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래서 이 약이가 흡수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 좌실, 군천 좌실이지 않습니까? 예? 좌실이라는 거는 이 약을 쓰면서 음과 양이 병형을 잡아주고 열한 사람들도 쓸 수 있고 찬 사람들도 쓸 수 있게끔 이 약이 음양 병형을 잡아주는 약이 골고루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아니, 좀 다문화가 된다.
1: 네.
3: 우리 군이가 이 그만 품하다가지고, 저기. 지금 이제 한 보름 받고 이제 나왔는데도, 내가 뭐, 연습을 하고 이래서 한 번이, 군이 보통은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다문해본다.
1: 예, 그런 분들이 꼭 써야 됩니다. 그게 몸이 잘 쳐서지 못합니다. 예. 이런 분들이 쓰면은 몸이 빨리 회복이 되죠. 예. 꼭 쓰시기 바랍니다.
3: 오늘이야 15가구 좀 배달 받자고 된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들어가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우리 감기라면 심하게 왔을 때, 폐렴이 왔다, 감기 왔다 심할 때 어떻습니까? 한 일주일을 감기약 쓰고 났는데 뭐 열이 난다, 뭐 기침이 난다 이거는 없어졌는데 부작용이 뭔가? 그래서 입안에 그래서 밥을 염은 모래알 갖고 소화가 아예 돼서 짱도수 하거나 변비 오거나 설사하거나 맥이 똑 떨어지거나 아마 감기를 해봐서 여러분들 이 감기 뒤끝에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감기약 같은 건 이게 군천좌실이란 이래 조제 원칙이 들어간 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이런 군천좌실이란 이런 조제 원칙에 근거해서 만든 약이라 할 때는 약이 20가지 이상이 들어가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약재가 비싸서 이렇게 20가지 이상 들어간 약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진기한 약재로 20가지, 25가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 이 근내보시화 같은 약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이

0: 약을 쓰고 보니까 내가 어떤 증상들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실면증이 있다, 소화해야 된다. 특히 소화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약이 들어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의들은 약을 쓸 때 꼭 건비약이나 소화제 약을 같이 였습니다. 고가병을 치료하든 혈압을 치료하든 간을 치료하든 이런 약제를 꼭 같이 이어서 인여 약이 흡수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건네 보신 환우는 보면은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제가 들어간 이 약이 너무 종합적으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이런 약을 쓸 때에는 시름 넣고 안전하게 써야 된다. 이 감기약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감기를 빨리 치료하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몇 가지씩 먹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5가지 감기약을 먹고 일주일 후에 요독증이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감기약이라면 좀 센 약입니다. 그래서 간 콩팥귀를 다 상한단 말입니다. 군천 좌실에 대한 조제 원칙, 이거 오늘은 잘 기억하시고, 저들, 이 약은 이 군천 좌실이란 조제 원칙에 근거해서 만든 약이다, 이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제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희들 용기 입간구복액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많은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쨌든 병이 들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우리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병으로 해서 사망된다. 어쨌든 아무데도 아이 아픈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노화와 같이 이 병, 저 병 들면서 우리 생을 마감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병에 적게 시달리고 병이 걸리면 빨리 치료받고 또 이런 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또 병을 치료하는 면에서 어떤 약부터 써야 되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병이 든다면은 자꾸 심장이 병이 들면 심장병약, 고혈압이 생겼으면 고혈압약, 이런 뇌정지료 그냥 증상에 따라만 치료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한일 심장병을 치료했다는 게 계속 심장병으로 결국에는 사망되고, 고혈압약을 계속 먹었다는 게 혈압이 온종하게 되고, 물론 우리 시중에서 이 약만 먹으면 혈압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고 과대광고하는 약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임신은 2석달 이렇게 혈압이 온정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혈압약을 또 특히 서약 같은 거는 꼭 고혈압이 있다 할 때에는 잡사서 평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즉 130호미공주 이하로 내려놔야 됩니다. 한 200시대 든 사람들은 140호미공주 이하에. 그런데 그걸 조절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혈압약을 끊었던 사람들이 혈압이 갑작스레 올라가면은 혈관이 터집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혈압약 아이 먹는 사람들이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약 어느 정도는 잡숴야 됩니다. 적게 잡수는가 많이 잡수는가 이 문제지 혈압약으로 조절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 치료상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아예 하다 보면은 혈압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면서 뇌출혈로 이어지게 되어있죠. 이래서 혈압약은 경상적으로 자기 그 혈압이 수준에 맞게 장복하는 게 좋습니다. 서약으로 된 거를 해서 예. 그 다음에 치료상에서
3: 그 다음에 이 저기 냄새도 없고 예, 거품도 없어서 영 좋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예, 붓기도 빠지고 몸이 영 가벼워진다. 예.
0: 그렇죠.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장도 그냥 무슨 소리도 놀라고 발작 소리도 놀라고 그래서 이 놀라서리 어떤 때는 막 이 호도도 하면 꼼짝 못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렇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 담을 합시다. 이 이거는 아닌데 이 손이 나빠가지고 지금 이 뭐 주소장을 한답니다. 예.
0: 예.
3: 이런 분은 이것으면 어떻습니까?
0: 일단 투석을 했다면 여독증입니다. 예. 시간이 700을 넘어가고 이러면서 곰팡이 기능이 아주 떨어져 있죠. 쉼터로 예. 하다가 이틀 넘어 건너면 또다시 온몸에 독소가 퍼집니다. 예. 이 약은 주로 간하고 콤파트를 동시에 좋게 하기 때문에 여독증이 있는 사람들 꼭 이 약을 쓰신다 할 때에는 우리 그 독소가 몸의 독소가 소변으로 빠지는 게 좀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콤파트 기능, 간 기능을 다 높이기 때문에 쉼터하는 분들, 간경화를 앓고 있는 분들 다 이 약 쓰십시오. 이 약이 안전한 약입니다.
3: 안전하게요. 예.
0: 네.
3: 그래서 내 지금 예, 구부의 문의를 해달라 해서 내 지금 선생님께 문의를 이렇게 바로
0: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특히 강경락이 막혔을 때, 이 강경락이 통과하는 이 통로에 문제가 다 생깁니다. 양쪽 옆구리로 올라오면서 양쪽 젖가슴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양쪽에 경락이 합해져서 목을 지납니다. 때문에 갑상선 결절이라든가에 갑상선에 생기는 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암은 아니지만 만성 우리 후두염 서에서 말하면 만성 인후염 하는 거 우리 중에서 매혈치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강경락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4: 네, 지금 이 입간 900을 쓰고 있는데 효과 아주 좋고 효과 바릅니다. 나는 어제 쓰는 감이 야, 주약에 맥이 없고 이 몸이 어제 자꾸 편안하지 못한 붓기미 소리 그리고 밥이 맛이 없고 소화도를 알더미 소리 그래서 이 입간 900을 여전히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기분 싹 열어내면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소화이라든가 소화 잘 되니까 밥이 맛있고 그리고 예, 그 귀에서 소리 나죠. 그 다음에 들리지 않아 영 고생했는데 분명히 또 아이들에게 이번에 입간 구복에 쓴 후에는 기본상 말이 잘 들린다 이로 완전히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리고 몸이 그냥 붓기등에 어제는 붓기지 않고 영 몸이 가볍고 다리도 가볍고 영 좋습니다. 내 이거 어제는 계속 쓸려서 납니다. 그래 내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내 동생이 지금 남동생이 지금 술이라 자꾸 먹을까 해 간이 좀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 술을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좋다 됩니까 지금
0: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무조건 간이 나빠지죠. 예? 네. 이런 약수 좀 남편 없어
4: 그런 게 그렇게 맥이 없고 게다가 어떤 술을 끊고 하니까 이 약을 쓰던 동안에서 제일 좋답니다. 그리고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어떤은 네. 우리 두 분이 같이 계속 쓰길래 오늘 배달 받다고 그랬잖아 드립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할 수 있습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네. 강경락은 이렇게 우리 입에 올라왔다가 얼굴을 지나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들어가서 우리 담낭경락이 또 이어받죠. 예. 그 다음에 아렐루도 그렇습니다. 아렐루도 아래 배꼽 아렐루 지나서 생식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특히 남성분들 계속 음낭 습진으로 고생하는 분들 역시 이 강경락이 막혀 있는 겁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진행하는데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이 사회하에 22일 2026년 제7차 주민정부 당조회의 제16기 주민정부 제58차 상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최근 중요연설, 중요지시 정신과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 관철하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기상재해 방어조례 수정 조항을 심의했으며 다음 단계의 사업조치를 포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 안전을 통괄하고 위험 우한 조사와 재해방지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대응 처리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꽃불 폭죽 업종에 대한 질의 정돈을 강화하고 중특대 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 억제해 인민 대중 생명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국가와 성의 기초과학연구기지, 중대과학기술기초시설과학연구대상이 연변에 배치되도록 적극 쟁취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용 융통혁신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기초연구, 응용연구개발, 성과전환의 혁신사슬을 힘써 련결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감독을 1층 강화하고 행정행위를 규범화하며 행정쟁의를 해소하는 행정제의 주요 경로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 정부 질의 능력과 공신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주체 지위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동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과학립법, 민주립법, 위법립법을 견제하고 립법의 질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개혁 발전에 필요한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통기초시설 건설을 통괄 추진하고 화물 운송의 원가 절감, 품질 제고, 효율 증진을 촉진해야 합니다. 장기 효과 기재를 수립 완선해 새로운 은닉성 채무가 추가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광산 자원의 전 사슬 관리를 강화해 광산 자원의 안전 보장 수준을 전면 제고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봉사업 규모 확장 질 제고 행동을 깊이 실시해 봉사업 고품질 발전의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책의 효과적인 공급을 강화해 대학 졸업생들의 연변 취업 적극성을 높여야 합니다. 소통과 차단을 결합해 집 소각 금지 사업을 추진하고 종합 리용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저고도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산업의 집결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객거 건강 양생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양도봉사 경영 주체 육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질병 예방 통제 사업 고품질 발전을 다그쳐 추동하고 장기 간호 보험 제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관광객 중심의 봉사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공공봉사 품질을 제고해야 합니다. 빈곤 퇴치 난관 공략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높은 표준 농지 건설을 잘

0: 틀어져야 합니다. 부동산 관리 봉사 질 제고 행동을 가동 실시하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부동산 관리 봉사의 질과 효과를 제고해야 합니다. 수치 재산권 등기 시험점 사업을 적극 전개해 각종 주체의 수치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상재해 방어 사업을 1층 강화하고 재해 방어 전 사슬 체계를 최적화해 기상재해로 인한 손실을 확실하게 막고 줄여야 합니다. 경제 운행의 재반 사업을 실속 있게 틀어지어 재반 수치가 누락 없이 통계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황생태환경보호 독찰 신소 사건에 대한 독찰 즉시 시정 사업을 엄격하고 빠르며 실속 있게 잘 틀어지어 각종 문제가 조속히 해결, 종결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중대 안전생산 위험을 방지 해소하는 정치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안전생산 위험 우한 조사 질의, 삼림 방화, 홍수방지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틀어지어 실제 행동으로 경제사회 발전 안전 토대를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5월 22일 우리조는 주황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3진 곤중신소신고사건 도합 10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8건입니다. 그중 연계시 4건, 훈천시 2건, 안도현 4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10건입니다. 그중 소음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0%,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0%,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0%, 생태 관련 사건이 5건으로 50%를 차지합니다. 화룡시 동성진 태웅촌에는 기층에 10년 동안 뿌리내린 젊은 촌주재 간부가 있습니다. 그는 향토에 깊이 뿌리박고 발걸음으로 변강의 옥토를 재면서 이전에 평범했던 마을을 민족 단결 공동 진보, 산업 흥성 발전의 행복한 터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태흥촌 촌주재 간부 김웅입니다. 화룡시 동성진 태웅촌의 한 벼 육모 온실. 김웅이 모판에 흙을 가볍게 헤치며 변모의 뿌리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2017년 김웅이 처음 태웅촌에 왔을 때 마을의 각종 기초시설의 노화가 심했습니다. 촌 면모를 개변시키기 위해 그는 주와 시로 여러 차례 뛰어다녔고 10년 동안 각급 자금 2천여만 원을 쟁취해 길을 닦고 배수로를 건설하며 도랑을 통하게 하는 등 기초시설 건설에 사용했습니다. 김웅의 인솔하에 마을의 면모는 일신됐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태웅촌 등흠 벼재배 전문 합작사 이사장 소립장입니다. 김석희가 우리 태웅촌에 온 후로 마을 면모 개선, 배수로 건설 등 모든 면에서 앞장서 우리 촌민들을 이끌고 마을을 아주 잘 꾸려놓았습니다. 태웅촌에는 촌민이 자체로 경영하는 벼 재배 전문 합작사가 있었지만 판로가 줄곧 좋지 않았습니다. 김웅은 직접 고객과 연계해 촌민들이 쌀을 더 먼 곳으로 팔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촌민들의 소득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고품질의 연변 입쌀을 맛볼 수 있게 했습니다. 소립장입니다. 김석희가 도와줘서 온라인에서도 팔고 정부를 통해서도 팝니다. 각종 판매 경로를 김석희가 뚫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생산을 책임지는데 판매 경로를 찾지 못했을 때 김석희가 우리를 위해 판매해줬습니다. 촌민들이 잘 살려면 산업의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2021년 마을에서는 한 건축 쓰레기장을 화원으로 개조해 장백산 단백합을 심으려 했습니다. 장백산 단백합은 관상용으로 쓸 뿐만 아니라 그 뿌리는 일정한 약용 가치도 있습니다. 착공 초기에 토양 개조, 우물 파기, 쓰레기 수거, 운반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김웅은 과단성 있게 자신이 모아둔 10만 원의 적금을 대상 건설에 투입했습니다. 마을 상하의 공동한 노력하에 오늘날 장백산 단백합 산업 규모가 부단히 확대돼 촌 집체 경제가 연평균 7만 원의 소득을 늘리게 됐고 촌민들의 증수 경로도 1층 넓혀주었습니다. 한때 토대가 박약했던 마을은 이제 산업이 흥성하고 촌 면모가 깨끗해졌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태흥촌 촌주재 간부 김웅입니다. 저는 촌 당조직을 튼튼히 건설하고 촌 2개 위원회, 3개 위원회의 성원을 보충했으며 우리가 양성해야 할 인원들을 제대식으로 관리해 당원의 양성과 임용에서 매우 큰 공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또 마을에서 1대1 책임 방조부축 사업을 전개해 촌의 중년과 청년들이 우리 촌의 노약자와 환자, 장애인들에게 일상적인 보살핌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촌민들을 이끌고 촌급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제가 앞장서 전개한 것이 세계 대상이 있고 수익도 비교적 좋습니다. 그 혜택을 받는 인원들은 목전 마을

0: 오늘 거주하는 이 220명의 전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10년의 세월 김웅은 청춘을 이곳에 남기고 땀방울을 이곳에 뿌렸으며 뜨거운 마음을 고향 사람들에게 바쳤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 흙토지와 하나로 융합됐습니다.
1: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2026년 연길시 10대 미식 순위 및 연길시 100개 우선 음식점 순위 평의 활동 소식 공개회가 일전 개최됐습니다. 이번 평의 활동은 주최 측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상가와 소비자를 잇는 다리를 놓고 권위적인 연길 미식 소비 안내를 만들어 맛과 멋의 도시 브랜드를 빛내고 연길 생활 문화관광 브랜드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소식 공개회에서 활동의 선정 세칙, 내용 계획, 특색 주목점이 소개됐습니다. 이번 평의 활동은 2026년 연길시 10대 미식 순위와 연길시 100개 우선 음식점 순위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그중 10대 미식은 인터넷에서 미식 종류를 모집해 선정하며 대중의 지혜와 선호를 모아 연길 전 종류 음식의 진수를 선별합니다. 100개 우선 음식점은 10대 미식이 확정된 후 해당 종류별로 100개를 선정해 사회에 추천합니다. 본 활동은 모집, 신청, 선전, 평가, 공시 5개 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시 평가 후 전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전문가들의 평의 의견을 결합해 최종 100개 우선 음식점 순위를 확정합니다. 공시 선전 단계는 7월에 열리는 중화미식회 2026년 중국 연길 불고기 미식축제와 연결해 순위에 든 상가가 우선 참여하고 축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연길의 미식 열기를 지속적으로 높입니다. 활동 기간에는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보물 연길 발견, 연길 미식 순위 등 틱톡 화제를 집중 조성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끌어냅니다. 연길시 상무국 부국장 형입니다. 7월에 개최되는 2026년 중국 연길 불고기 미식 축제 분위기를 미리 뜨겁게 달구기 위해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미식 선정 활동을 정식 가동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미식 종류와 우수 가게를 모집해 가장 전통적인 연길 미식과 최고 품질 음식점을 전국 관광객들에게 보여줘 더 많은 관광객들이 미식을 통해 연길을 알고 사랑하도록 함으로써 연길 생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으렵니다. 제1회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에 참가하는 연변 대표팀이 5월 21일 내몽골 후커트 백탑국제공항에 순조롭게 도착해 현지 팬들과 주최 측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현재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5월 23일 저녁에 열릴 개막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매화 기자입니다. 21일 오후 우리는 축구의 고향 저력을 지닌 연변 대표팀과 함께 후쿼트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장 열정적인 자태로 연변 대표팀을 맞이했습니다. 후쿼트 백탑국제공항의 환영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3일꾼들이 연변 대표팀 감독과 선수들에게 하다를 드려 초원의 진심어린 축복을 전했습니다. 특색 있는 민족 무용이 멋지게 펼쳐졌고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던 후쿼트의 축구팬들이 연변 대표팀을 맞이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조리 고왕입니다. 먼 거리를 날아 이곳에 도착했는데 저희를 반갑게 맞아줘 기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섭신갑니다. 후쿼트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경기에서 전력을 다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후쿼트 축구팬 수세박입니다. 연변 대표팀과 후쿼트 대표팀이 멋진 경기를 펼치기 바랍니다. 후쿼트 대표팀 코치 류용입니다. 연변의 축구는 저력이 두텁고 실력이 강합니다. 후쿼트의 축구팬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에 와서 연변 대표팀의 선수들을 환영했습니다. 우리 두 팀이 함께 동북축구연맹전 개막을 위해 멋진 경기를 펼치기를 희망합니다. 환영 활동이 끝난 후 연변 대표팀은 신속하게 준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팀은 과학적인 훈련 계획을 통해 선수들의 신체 상태를 조정하고 당지 기후에 적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 강도와 절주를 맞춤형으로 조정해 개막 경기 당일 선수들이 최상의 상태로 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리기휘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지만 날씨 요소도 극복하고 훈련 장소 적응도

0: 미리 했으니 경기에서 발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출전한 연변 대표팀은 본토 청소년 축구 훈련 선수들을 핵심으로 하는데 팀원들의 사기가 충만하고 상태가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구의 고향으로서 연변 축구는 깊은 저력을 가지고 있는 바 갑A 리그의 휘황함에서 청소년 축구 훈련이 깊이 불이 내리기까지 축구는 이미 도시의 혈맥에 녹아있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변 대표팀은 경기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축구를 교량으로 연변의 민족 풍정과 체육 정신을 보여주고 동북지역 축구 교류를 심화하게 됩니다. 5월 23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길림, 려닝, 흥룡강, 내몽골 4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막합니다. 연변 대표팀은 후쿼트 국가 북방 축구훈련 기지 경기장에서 후쿼트 대표팀과 개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1: 그는 WRCA 인증관 엽가희 및 여러 루빅 큐브 세계 기록 보유자들의 인증하에 3살 나는 연길 어린이 왕월침은 뛰어난 집중력과 천부적 재능으로 최종 19.69초에 3개 루빅 큐브를 환원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20초 내에 3개 루빅 큐브를 환원한 세계 최연소 기록 창조자로 됐습니다. 손가락이 날쌔게 움직이는 가운데 3개 루빅 큐브가 왕월침의 손안에서 번개처럼 돌아갑니다. 이 전경을 보면 왕월침이 루빅 큐브를 접한 지 겨우 반년밖에 안 됐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연히 루빅 큐브를 접하게 된 왕월침은 이 지력 개발 활동에 단번에 매료됐습니다. 계몽 교원의 인도하에 왕월침은 동년배를 훨씬 뛰어넘는 공간 사유와 기억력을 과시했습니다.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색 조각을 인식하고 돌리기를 배우는 데서부터 독자적으로 완벽하게 루빅 큐브를 환원하기까지 나아가 전국 최연소 루빅 큐브 환원 기록을 연달아 돌파하기까지 왕월침의 성장 속도는 사람들을 경탄케 했습니다. 아이가 더 전문적인 지도를 받게 하기 위해 가족들은 경력이 풍부한 스승을 찾아 왕월침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세계 기록을 따낸 후 이 세 살 신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왕월침은 삼국 화영도, 로반쇠 등 전통 지력 개발 종목들을 접하기 시작했으며 다음 세계 기록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펼치며 훈련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국 융합교육 우수대능 사례 평이 결과가 그늘 밝혀졌는데 안도현에서 보낸 특수교육반 모식에 기반한 융합교육 새 형태가 성공적으로 입선됐습니다. 이 사례는 안도현 제2실험소학교와 안도현 교원진수학교에서 손잡고 만들었습니다.
1: 연결시 취업봉사국에서는 5월 20일 연결시 인력자원시장에서 2026년 청년특별초빙회를 개최해 청년 구직자와 채용기업을 위해 쌍방향 연결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초빙회에는 46개 량질 기업이 모였는데 의료, 교육, 제조, 미디어, 상무, 문화관광 등 인기 업종을 아우르고 170개 취업 일자리를 제공해 724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당일 96명이 취업 의향을 달성했습니다.
0: 군춘시에서는 야간경제발전의 모를 받고 특색거리 승격, 야간정경혁신, 부대봉사 최적화 등에 초점을 맞춰 1년에 맞춤형 조치를 내와 야간 경제의 규범화, 품질화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도시의 색다른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 화룡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그일 화룡시 공간국 교통관리대대와 연합해 전동자전거 전문 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루계로 전동차 및 부속품 판매 단위 도합 7곳을 검사했는데 2곳의 입고 및 판매 장부가 제때 기입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독촉했습니다.
0: 도나시 당위 선전부, 도나시 신시대 문명실천 중심, 도나시 강원진에서는 일전 공동으로 장터의 민심을 모으고 문명으로 강원을 윤택하게 신시대 문명실천 주제 장터 활동을 펼쳐 정책 선전, 법치 보급, 평민 봉사를 대중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리론 정책, 법치 상식, 안전 지식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도록 추동했습니다. 5월 23일 저녁 8시 동북축구연맹전 첫 라운드 경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연변 대표팀은 후코트 대표팀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윤걸 리나였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0: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1: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0: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1: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0: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1: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0: 화장실도 마련됐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 문실 용성 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습니다. 양철 기와는 새로 얹었고요.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합니다. 고교 토지여서 명의 변경도 가능하고요. 연락번호는요.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길해관 남쪽현에 있는 6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이 있습니다.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고전하고요. 연락번호 138-4339-5613번, 138-4339-5613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현에 있는 집을 세줍니다. 단층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면적은 3,000평방미터입니다.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전신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남북이 통한 집이고요.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네, 물건 저장고도 따로 있고요. 네, 야시장도 아주 가깝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6-0050-9121번, 156-0050-9121번입니다. 네. 전화 한 통 걸려왔습니다. 먼저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꼬마를 구워서 오겠습니다.
1: 네.
0: 여기는 훈천인데요.
1: 네.
0: 아, 출퇴근하는 분을 이 본지바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탔습니다.
1: 네.
0: 아, 저기 그저 두 시간이나 세 시간 많아서 세 시간은 뜨는데.
1: 네네.
0: 그저 예. 에, 저, 예, 그, 쓸 때마다 노임은, 예, 저기, 60원씩 주겠습니다.
1: 네, 일당 60원요. 한 번 오셔서 네. 3시간 동안, 네.
0: 예, 3시간, 보통, 그저, 1시간, 2시간 쓸 때도 많습니다. 요, 가짜에서 그저 문건을 싸면 돼. 문건을 싸놓고.
1: 네.
0: 가면 됩니다.
1: 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0: 예. 그래. 예, 명제 전화네요.
1: 네.
0: 136.
1: 네.
0: 1277.
1: 네네.
0: 0378.
1: 네, 136-1077-0378번.
0: 예.
1: 잘 적었습니다. 네, 연락 기다려 보시고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0: 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의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네, 연결시 신흥광장 부근에 있는 단칸방을 세줍니다. 5층이고 면적은 20평방미터 좌우라고 합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 파는 정보를 내려갑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1: 네, 위치는 전남의 대동국과 계산국 부근에 있는 텐시쇼츠 3층 집입니다.
0: 네.
1: 네, 면적은 61평 정도 되고요.
0: 네.
1: 양수 2층 남북집입니다.
0: 네.
1: 예, 뒤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고요.
0: 네.
1: 야시장도 가까이 있습니다.
0: 네.
1: 예, 렌지 전화번호는 150-0050-9121번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3: 덕분에 행복합니다.
2: 덕분에 잘 됐습니다.
3: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2: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3: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0: 여보세요?
1: 있습니까?
0: 네, 맞습니다. 말씀 주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떤 예,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1: 도박퀴 남자용 중고 밀차를 팔려고 합니다.
0: 도박퀴? 네.
1: 예. 중고 밀차리.
0: 남성용입니까?
1: 남성용입니다.
0: 네. 남성용 네. 밀차.
1: 예. 전화번호는 네. 638-4336-3587입니다.
0: 3587번 138-4336-35

0: 87번요.
1: 예, 맞습니다.
0: 네, 휠체어는 아니죠?
1: 아닙니다. 누가 기밀차를 안 치고 이렇게 뒤로 밀어주는 네. 밀차입니다.
0: 아.
1: 환자들이 쓰는 밀차.
0: 네, 환자용 밀차죠. 그러니까 휠체어 맞겠죠? 다릅니까, 좀?
1: 휠체어인가? 네. 맞겠습니다. 걸지 못해. 거기다 안
0: 아, 알겠습니다.
1: 밀어주는 게.
0: 예. 네, 그래요. 잘 적었고요.
1: 예,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2: 집점은 도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0: 네.
2: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2: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2: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도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2: 채소심을 받도 넉넉히 있습니다.
0: 네.
2: 가야강이 가까운 데서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2: 산이 야산에서 산나물도 많습니다. 구유 토지여서 냉이 변경이 능이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2: 네, 수고하세요.
0: 네.
3: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네, 밥공기, 크고 작은 접시, 예쁜 술잔, 요리거푸 등을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구입한 지 꽤 됐지만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연락번호는요. 138-4336-2475번, 138-4336-2475번입니다. 모양로원에서 60세 이하의 남성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9-4336-1386번, 139-4336-1386번입니다. 네, 경험이 풍부한 한 여성분이 병원에 간병인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76-1443-6538번, 176-1443-6538번입니다. 네, 훈촌에 있는 네모 가정집에서 출퇴근 가능한 가사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네, 주인이 앞을 좀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셔서 한 3시간 동안 가사 일을 도와드리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주인이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해드리면 됩니다. 한 번 오시면 60원 드린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6-1077-0378번, 136-1077-0378번입니다. 네, 간병인을 구합니다. 양로원이고요. 여성분이면 좋겠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7-0443-1959번입니다. 137-0443-1959번입니다. 800원가량 되는 병원용 침대를 200원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3807번, 137-0443-3807번입니다. 네, 연길시 천남에 위치한 전신서구역에 네,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0빌

0: 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남북이 통한 집이고요. 네, 물건을 저장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서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시장도 가깝고요. 연락번호는요, 1560-9121번, 1560-9121번입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1: 네, 휠체어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336 3587번 1384336 3587번입니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륙 2층에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집을 새로 주려 합니다.
0: 네.
1: 예, 새로 주는 위치는 예, 하남 그 해관 남쪽에 있습니다.
0: 네.
1: 예, 층수는 6층이고
0: 네.
1: 면적은 65평방입니다.
0: 네.
1: 예, 구조는 이스위팅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하고 가구가 다 구성합니다.
0: 네.
1: 연계전화에 요삼바
0: 네.
1: 4339
0: 네.
1: 5613
0: 알겠습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번과 256-112번 두 대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예, 그 집을 새로 둡니다.
1: 네.
2: 네, 원집도 새로 두고 단칸방도 새로 둡니다.
1: 네.
2: 위치는 신흥광장 연민병원 그 부근에 있습니다.
1: 네, 두집 다 신흥광장 부근입니까?
2: 예, 예, 두집 다.
1: 네.
2: 아, 한 근처에 있으니까.
1: 네.
2: 원집은 3층이고
1: 네.
2: 단칸방은 5층입니다.
1: 네.
2: 원집은 한 30평.

0: 20평만도 안 되고 단칸방은 한 20평만도 안 됩니다.
1: 아, 살림집은 30평방미터 정도면? 예. 원룸이죠?
0: 예, 예, 원룸.
1: 네.
0: 그러니까 그 교통도 편리하고 거주소는 되게 오래합니다. 같은 네. 제품 가구들 다 구전하고요.
1: 네.
0: 그리고 그 중고 같은 제품들, 그 액정 틀레비, 전자동 세탁기, 냉장고, 한국 국구전기 밥솥, 웨이버로, 매치저, 매치과, 유연지 등등. 예, 그리고 그 자전거도 있습니다.
1: 그리고 네.
0: 광장무 초는 그 인형. 예, 그 기계도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중고 가구들이 옷장, 침대, 화장대도 등등. 그리고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이거나 뭐 위생실에 뭐 물이 새거나 고치기 어려운 것들 고쳐드립니다.
1: 네.
0: 전기, 수도, 뭐 공화공 일체가 소리가 다 가능합니다.
1: 네.
0: 예, 그 아래 연계 장애인들은 무료를 해드립니다.
1: 네.
0: 아래 연계 전화는 6422
1: 네.
0: 2443
1: 네.
0: 8797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0: 수고하세요.
1: 네.
2: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3: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2: 아름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3: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2: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3: 특별 빈곤원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2: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3: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일전에 연변주 붉은 어울 정업원 자원봉사대가 중국 꿈 러덩미 조제공원에서 록지 정비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주앙 성주 직속 기업의 공회 정업원 자원봉사자 및 조청공회 기관 간부 80여 명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당위와 주정부의 연길 적화 미화 사업 배치를 깊이 있게 관철하고 자원봉사 정신을 선양하며 록지를 사랑하고 식물을 심고 보호하는 량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활동에서 자원봉사자들은 전문 원예사의 지도하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역할을 나누어 화단의 흙을 갈아엎고 잡초를 뽑은 다음 새로 식물을 심었습니다. 또 나무에 흙을 보태주고 가지와 잎을 정리한 뒤 공원 전체를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한나절 동안의 노동 끝에 공원의 주요 보행로 량쪽과 주황화단, 휴식광장 등 구역의 녹화률이 40%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연변주 붉은 어월 정업원 자원봉사대가 설립된 지 3년이 되는 해입니다. 해마다 이들은 록지 정비 활동을 시작으로 붉은 어월 정업원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대는 향후 관광경제 촉진, 음력설 운수지원 등 사업에 꾸준히 정업원의 힘을 기여할 계획입니다.

0: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일전에 연결시 공안국은 조공안국 경제범죄수사지대 등 여러 단위와 협력해 연결시 북산가도 단산사회구역 공안광장에서 민심과 함께하며 대중소호를 주제로 집중 선전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활동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모금, 다단계 판매, 은행카드 위법 범죄 등 두드러진 경제범죄 유형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선전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일꾼들은 현장에서 시민들의 의문점에 답변하고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했습니다. 각 부문에서는 시민들이 료해하기 쉽도록 맞춤형 선전에 나섰습니다. 광장의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불법 모금, 다단계 판매, 은행카드 범죄 예방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란을 설치하고 사진과 설명을 결부한 형식으로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각 유형의 경제 범죄의 특점, 위험 효과, 식별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의 리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최 측은 현장에 자문대를 설치하고 공안국의 경제범죄수사 경찰, 인민은행의 사업일꾼, 그리고 여러 은행의 금융지식 선전 강연원들로 전업적인 선전 대오를 모어 1대1로 시민들의 의문점에 해답했습니다. 이날 활동에서 사업일꾼들은 관할 구역 주민, 인근 상가 경영자와 오가는 시민들에게 5천여 장의 선전 책자를 배포했습니다. 다음 단계 연결시 공안국은 계속하여 여러 부문과 함께 상시적으로 사회구역, 기업, 농촌, 교정에 심입해 경제범죄 예방선전 활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각종 경제범죄에 고압적인 타격 태세를 유지하는 등 연결시의 시장 질서와 대중들의 재산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1: 여기는 연길입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3: 네, 중고 선풍금을 팔렵니다.
2: 네.
3: 네, 학습반에서 사용하던 선풍금인데 선생님용, 네. 학생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 네.
3: 네, 연결 전화. 여산바.
2: 네.
3: 스산산조.

0: 네.
1: 네, 스치, 스파.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네, 수고하십시오.
0: 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치입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곰팡이가 낀 과일의 상한 부분을 잘라내고 먹어도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우리가 보는 곰팡이가 진균 자체의 작은 부분일 뿐이며 그 대부분은 실제로 이미 과일 내부로 깊이 들어갔고 균사야말로 그 주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균사는 성장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일부 화학 성분을 분비합니다. 이 경우에 굳이 먹으면 일부 불편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과일에 이미 곰팡이가 피었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일전에 개최한 소식 발표회에서 종양 예방 및 조기 선별 관련 건강 지식을 소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40%가 넘는 암은 건강한 생활 방식 유지, 발암물질 접촉 줄이기 등 조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중국 암예방 건강생활방식수칙 2026년판을 발표하여 음식, 운동, 위생습관, 과학적 예방과 관련된 15가지 암예방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건의들은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우며 간편하고 실용적이어서 일상생활에서 직접 실천하면 암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중들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공식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여 료해할 수 있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1: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0: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고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1: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공하신 정보들 모두 잘 풀리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 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싸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늘 설명드리고 있는 싸지 원액과 명서방,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점 자체는 특수합니다. 하나는 싸지 원액은 한 가게 124원인데요. 60각을 싸면 70각을 드립니다. 60각에 70각을 드리는 이게 우대활동, 큰 활동이죠. 두 번째 우대활동은 상품권 1,500원을 떠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 더해서 1,500원을 빼줍니다. 세 번째 우대활동은 홍광치료이기를 또 드립니다. 4,980원에 해당하는 홍광치료이기, 이번에는 특수한 전례 없던 우대활동에 속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싸지 원액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니까 너무 우수한 치료효과에 감동을 받을 정도로서 노년기에 들어서서 여러가지 질병을 제때 막아주는 데는 싸지 원액이다, 이 정도까지 느끼게 되어 있는 분들, 이번엔 1,500원을 빼주는가 하며 세 번째 홍광치료이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한 가게 598원인데요. 지금 15가게 15가게를 드립니다. 그리고 1,500원을 또 빼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홍강치료이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게 가격이 한 20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명서방은 한 가게는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게 홍강치료이기는 특수한 치료이기입니다. 사용하기가 아주 간편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제가 확실하게 그 사용하는 방법을 직접 그 이기를 놓고 제가 체험했는데 너무 우수한 이런 치료이기입니다. 안전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딱 거기에 그 엉덩이 깔고 앉는 게 있습니다. 그 코드를 하나만 딱 누르게 되면 거기서 다 설명해 주게 되는데, 붉은색 광이 인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600부터 700 나미 그 홍색 그 광이 지금 모든 이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 홍색 홍광 치료이기, 이 자체가 앞으로는 지광을 지금 지광 치료 방법이 이력에서는 넓이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능가하는 이런 좋은 효과를 거두는 홍광 치료이기 또 한 대를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 기한을 잘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노인이 노인답지 않게 건강하게 만년을 보내면서 백세는 그저 구호로 부르는 백세가 아니고 확실하게 백세 시대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는 눈이 네. 좋아지고 싸지 원액은 전반이 좋아집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싸지 원액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정말 좋습니다.
1: 너무 잘 선택됐다고 예. 수시로 생각하게 되어있을 겁니다.
2: 예, 소화도 잘 되고 맥이 나고, 예. 그리고 이 놓고 왔다 가서 한 3년 전에 놓고 했는데 그냥 기억이 떨어지고 사람이 얼빤하고, 예.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얼굴이란 시물시물거리고

0: 영 눈도 버들버들하고 이래 되는데 그 숨쉬 지금 까닭 일 없습니다.
1: 그렇죠. 그게 큰 해결입니다. 근육경련이라는 게 혈관서 경련을 넣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0: 아, 그냥 안 공하는 그런 말이 욕구 댕겼어요.
1: 무서웠어요. 그렇죠.
0: 예쁘요가 봐요.
1: 그렇죠.
0: 이렇게 그러네. 거기서 아침에 이 심사에 붙이던 것도 지금 이러고 저녁에 잠은 영 잘 잔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얘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무슨 일하기도 허라고 맥이 나니까 나에.
1: 그래서
0: 이 사지 원액을 이전에 이 사지를 써봤는데 그것보다 이번에 이 원액이니까 그런도 효과를 바르고 약이 용 좋습니다.
1: 기가가 되지 않을 정도 겁니다.
0: 용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저기 우리 동생이 이 비늘이 돼서 이거 지금 내 사지 원액을 내 것 같다 지금 쓰고 있는데 그렇게 좋단다 비늘에도.
1: 이게 인삼 로경이 5~6배의 효과니까 비늘 환자들이 인삼 녹용 쓰게 되는데 인삼은 그 부작용이 무섭고 녹용은 혈압이 무섭고 이래 못 쓰는데 이 제품 자체는 그런 결함을 다 무기라는 차원에서의 인삼 녹용이 5~6배 효과니까 조혈 공급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비늘이 있는 분들한테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모두 좋은 제품이 바로 사지원액입니다.
0: 예, 그래 쓰고 좋으니까 지금 오늘이 사지원액을 40가구 배달받게 된다.
1: 그렇게 하셔. 이번에 특수한 우대 정책이 진행되니까 사지원에 5017766 에 전화 넣으셔.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60가게 70가게 1500원 빼주고 홍광치료기가 따라갑니다.
0: 60가게
1: 1500원 빼주고 홍광치료기가 따라갑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 사지원액은 반년 넘었었습니다.
1: 예.
3: 예, 이거 쓰고 지금 많은 효과를 봤는데, 특히 이거 쓴 다음에 머리가 많이 맑아지고, 그리고 왜 기억력이 참 좋아지고, 재밌게. 예.
1: 그렇죠.
3: 예, 그리고 눈이가 지금, 예, 원래 내 백내장 있는데, 여보게 그날 눈이가 지금 많이 맑아졌습니다.
1: 예.
3: 예. 예. 그리고, 저기, 뭐인가, 그냥 위일에서, 예, 내 위축성 위험이라서, 저는 오래 고생했습니다. 어느 한 7, 8년 됩니다.
1: 예.
3: 예, 소화 미래 먹으면 소화 안 되고, 그 다음에 먹은 게 내려야 하고, 이래된 게 지금, 예, 소화도 잘 되고, 지금, 예, 아무 거 먹어도, 예, 지금 뭐, 내분 거 먹어도 이렇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예.
3: 예, 그리고 하나는 큰 문제 해결한 건데, 이 전조선 미대를 잼자. 이거는.
1: 남성들이 큰 문제.
3: 예, 예. 10년 넘어된데, 예, 밤에 소변에 6번, 7번씩 봤습니다, 그냥.
1: 예, 그러면 뭐, 다들 저녁에 다 지나가는 거죠. 잠자기 힘들어지죠.
3: 그러니까 밤잠 어떻게 잡니까?
1: 못 자죠. 예.
3: 예, 그래가지고 서로, 그 다음에 이 약속 순단부터는 완전히 어제는 지금 하루 전에 보통 것도 많이 벌지 혹시나 어찌해서 두 번 보지고도 한 번씩 봅니다.
1: 큰 해결이죠. 보통 해결이 아닙니다. 이게.
3: 이러니까 나 잠 잘 자고 하니까 나의 뭐 어디 아픈 데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아침에 있는 이 약이 이제 선생님 말씀했지만 인삼이 매우 저 뭐
1: 인삼이 6배 예 노경이 5배 예.
3: 박스에 써보니까 내
1: 면역력이 올라가, 면역이 나죠. 다리 가벼워지죠.
3: 예, 이 전신이가 봤어요. 다리부터 발까지 예, 봐서 뭐, 나가 걸어도 내가 온 줄 모르고.
1: 그렇죠.
3: 힘이 안 먹으면 좀 푹푹 들어서 예, 마구 좋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1: 예.
3: 아, 근데 내, 이, 요번에 이런 강요도 넣고 또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이번에 또, 홍광치료액이 1500원 빼주는 우대활동 얼마나 큰 우대활동인데요. 공장 측에서 완전히 베푸는 차원에서 여러 고객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
3: 예. 그래서 선생님 오늘 내서 60가구 배달을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5017766 전화 넣으세요.
3: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 사지 원액을 우선은 한 5달 넘어, 거진 9달 되게 이제 경기에서 썼습니다.
1: 예.
4: 이거 쓰면서, 예, 나는 항상 이 심장과 후들후들 하면서, 예, 막 돌변 것 같은 그런, 이런 증상도 있고, 신주기가 정상적이 못 되고, 그리고 예, 식은땀이 그냥 나면 이게, 팔다리 맥이 떨어진다는 것을 꼼짝 못하고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지원액을 먹으면서 이 증상이 요즘 한 8달 넘어졌으니까 기본상 지금 나왔습니다. 너무 발달하신 분. 그렇죠.

0: 나고 그렇고 예. 영부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관지 천식이 오행 기관지 천식이 있어서 제 손목에 카레가 달라붙어 있으면서 풍자 그냥 나고에 이랬는데 이것도 예 지금 기분 상처 받았습니다.
1: 예.
0: 조금만 예 날이 차거나 하면은 또 한 단 맞게 풀기시면 끊지 않고 이렇게 심각하게 그랬는데 지금 이 기침이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0: 예. 그리고 이 손발이가 항상, 이 여름에도 난 계속 이 두꺼운 양말 이렇게 면장만 신고 있었습니다.
1: 예, 예, 예.
0: 손발이가 차가워서, 예.
1: 예.
0: 그런 게 지금, 예, 아무 일도 없습니다.
1: 신선부족해서, 예. 건빡과 예. 심장이 그게 잘 어울리지 못하면 그런 겁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예, 용서 쓴다고. 이 손발 차가울 때는 아무리 뭐 물에 담궜다가 물에 담궈도 안 되고, 경기와 공원에 놔도, 예, 막 아예 잘 놓고 이랬는데, 이 발, 손발이 원활할까, 용, 온몸이 뜨뜻해지는 것 같은 게, 용 좋습니다.
1: 신경 말릴 것이 피가 제대로 갔다 돌아선다는 걸 말합니다. 예. 순환장애가 크게 풀렸습니다. 예.
0: 예, 혈압도 온전히 안 됐습니다.
1: 예.
0: 그래서 혈압약을 계속 썼는데, 원래는 두 알씩 먹다가, 지금 하나까지 지금 내려가서 하나씩 먹고, 어떨 때는 아예 먹어도 혈압이.
1: 일단은 떼게 됩니다. 이거 1년만, 1년, 2년 이렇게 쓰게 되면 혈압약은 저리 가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예. 풀리고 죽상경화가 해결되게 돼 있으니까 예.
0: 예, 그리고 이 소화계통도 안 예, 음식 먹으면 그 상대가 불쑥하고 털이 나고 이랬는데 요즘 이 소화계통도 예, 이 위가 차갑던 게 따뜻하다니까 예. 소화계통도 영도가 돼서 음식도 그래서 가림 없이 먹어도 예, 아무 그런 고상도 없습니다.
1: 기본으로 그렇습니다. 예.
0: 예, 이러니까 이 사시원액을 먹으면서 이 여러 가지를 지금 이렇게 개선해 주는 게 정말 이거는 내 선택이 영 잘했냐 잘했다고 봅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쓰긴 해서 이번에 활동이 좋을 때 오늘 60강 주문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주문하게 되면은 60강에 70강 드리고 1,500원 빼주고 어제부터 진행하는 보충 우대 활동 홍강 치료의 길을 이게 너무 좋은 기계입니다. 홍강 치료의 길 이제 받아보시게 되면 아, 전생 이야기가 과장하는 이야기 아니구나. 딱 아주 안전하게 거기 딱 앉아 어디 아프면 어디를 빼 무릎이면 무릎, 건파치면 건파, 경추면 경추 이렇게 비추게 되면 금방 일어나게 되면 시원해집니다. 집에 이런 이게 하나 있다면 노는 게는 큰 병원을 내 하나 차린 걸로 되어 있죠. 예.
0: 예, 얼마나 좋은 이 기회입니까?
1: 기회입니다.
0: 예. 예. 예. 그리고 오늘 60강 주문 받겠습니다.
1: 예, 예. 501-7766 전화 내으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3: 저도 지금 영서방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이제 자꾸 예, 바람 맞은 눈물도 나고, 자꾸 눈에 고기 살아나면 피져가지고.
1: 예.
3: 이제는 눈약이라면 연느라 한 것도 다 되지 않아요.
1: 아, 심심시죠, 눈약은. 예.
3: 명서방 좀 쓰는데, 지금 많이 좋습니다, 지금.
1: 예.
3: 약이 피지던 것도 많이 낫고, 고기 살아나던 게 이게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이제 바람 맞은 자꾸 눈물 나던 것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개미 활동이 특별히 좋다니까, 활동이 장가라 또 좀 더 대답하다 계속 쓰겠습니다.
1: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우대 활동이 이번에 진행됩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사지원액을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4: 저는 어제는 야드떨 썼습니다.
1: 예.
4: 왜냐하면 중풍후유증이 어림지 심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손발이 마되고 예. 그래서 얼마나 깼는지 모른다. 젓가락도 예. 두르륵 떨어지고 두르륵 떨어지고 그리고 밤잠 자주 못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예. 그저 저 얻어 맞은 것처럼 힘해서 그저 계속 누워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사지원액을 이래 썼는데 어제 야드떨 쓴 게 하나하나 지금 소식되고 있어요. 우선 먼저 예, 어림지 나던 게 많이 좋아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되놓고 밤잠 잘 자고 있고 예, 그리고 소화가 잘 되놓고 밥 딜대라 합니다. 그러나 예, 예. 영약하던 게 그래도 군이 불어나온다. 5개나 불어났어.
1: 그게 보통 효과 아닙니다. 예, 예.
4: 예, 그 얼마나
1: 노년에 보통 살이 오르기 바쁩니다. 그런데 그게 체중이 올랐다는 게 그게 보통 방법으로서는 대체가 되지 않는데 이 제품이 그런 역할을 충족하게 합니다. 인삼노경 5에서 빼 428가지 영양활성소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뭐 국제대회에서 인정하는 우수한 항산화 제품 오메가3가 여기 포함되어 있지. 다각도로 좋은 제품이 바로 사지 원액입니다.
4: 그래놓거나 밥을 잘 먹어놓거나 몸이 갑지 했거나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하고 5,000보씩 걸을까 그거 얼마 대단한가.
1: 대단하지. 5,000보씩 걷는다면. 예.
4: 그리고 그런 저 어니겐가 냉소방 눈물이 집에서 이제나 나가나 계속 눈물 나서 그러던 게 눈물은 다 가져주고 대들의 염지심하고 그러고 그런 안압이 높아서 그저 머리 터지는 것 같던 게 이 냉소방 다르냐고 그렇게 써도 효과를 못 봤는데 냉소방에서 정말 효과를 봤습니다. 깔깔하고 아프던 게 그것도 이렇고 예. 그래 지금 이번에 활동에는 또 그런 저
1: 건강치료기 줍니다.
4: 예. 1,500원 또
1: 빼주죠. 아이고 잘 내라고 예. 계세요. 15각 15각 주고 예.
4: 예.
1: 지금까지 없었던 우대 활동입니다. 예.
4: 그 두 가지 다 배달받아서 좀 장기적으로 쓰기시오.
1: 예, 그렇게 하시오. 예, 5017766에 전화하세요.
4: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비교적 전 사회적으로서 지구적으로 인정을 하는 사지원에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 이번에 특대 우대활동이 진행되게 되었으니까 이번 우대활동은 지금까지 없었던 우대활동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5: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일어나면은요 또 비슷하게 흘러가는 하루. 어제와 똑같은 일과를 반복할 테지만은요 그래도 어느 날은요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최악의 하루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은요 오래도록 소중히 기억하고 싶은 최고의 하루로 남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세부사항입니다. 별 다를 것 없이 보여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 그 일상을 정성껏 엮어가며 살아가는 우리는요 어쩌면은 인생이라는 영화의 성실한 감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누가 아나요? 힘내서 계속 하다 보게 되면은요 유명 감독 부럽지 않은 디테일 장인이 될지도. 안녕하십니까. 프로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음식과 운동입니다. 봄은 겨울철보다 신체 활동량이 늘어나는 시기이므로 충분한 영양소가 섭취되지 않게 되면요, 만성피로, 춘곤증 등 봄철 증후군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특히 봄에는요, 미세먼지, 일교차, 각종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면역력 영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잘 챙겨 먹으면 컨디션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요, 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 첫 번째로 요구르트입니다. 살아있는 배양균이 가득한 요구르트는요, 장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200g 정도 먹으면 유산균 제제를 충분히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답니다. 한 연구에서는요, 80일 동안 직장인들에게 유산균 보충제를 먹인 결과 아파서 결근하는 일수가 33%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하루에 180g 정도 적당하고 무가당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오트밀과 보리입니다. 항균성과 항산화 작용이 있는 섬유질 효소인 베타글루칸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동물에게 이 효소를 먹이면은 인플루엔자, 헤르페스, 탄저병 등에 덜 걸릴 정도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사람의 경우 면역력을 높이고 또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해주며 항생제의 효과도 배로 되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하루 한 끼 통곡물 식사를 하면 면역력이 쑥쑥 올라간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 마늘입니다. 이 질환의 감염을 막아주고 또 세균에 강한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 마늘인데요. 한 연구에서는요, 12주 동안 마늘 추출물을 투여받은 사람들은요, 감기에 걸리는 확률이 3분의 2까지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마늘 6쪽을 먹는 사람들의 경우 대장암은요 30%, 위장암은 50%까지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으니까요. 네, 그만큼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 할 수가 있죠. 마늘을 하루에 생마늘 2쪽을 먹거나 일주일에 서너 번 요리에 으깨어 놓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네, 네 번째로 해산물입니다. 굴, 가재, 게 등의 갑각류에 많은 셀레늄은요, 백혈구가 감기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단백질을 생산하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연어, 고등어, 청어 등에는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요, 염증을 치료하고 또 호흡을 좋게 해서 이 감기나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피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데요. 생선이나 해산물은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가 적절한 양이라고 합니다. 네, 다섯 번째로 소고기입니다. 네, 소고기는 면역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고기의 풍부한 아연은요, 면역력을 키우는 중요한 미네랄이 하나이며, 아연은 조그만 부족을 해도 이 감염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백혈구의 생성에 중요하며 병균 바이러스 침입에 맞서는 면역력을 강화해준다고 해요. 기름 없는 살코기 100g에는요, 하루 권장 아연량의 30%가 들어있으며, 그 정도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버섯입니다. 버섯은요, 백혈구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보다 공격적인 활동하도록 작용을 한다고 해요. 따라서 감기에 감염이 됐을 때 먹으면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버섯은 자주 조금씩 먹으면 좋고 하루에 15g에서 30g 정도 요리에 넣어서 먹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잠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진대사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는요, 유산소 스트레칭과 무산소 운동이 있습니다. 걷기, 산책, 조깅, 수영,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 위주로 일주일에 3회, 4회로 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요. 그로 인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은 약간 숨이 차고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은 1회에 1시간 가는 게 좋다고 하나요. 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목, 어깨, 허리, 다리, 무릎, 발목 등을 스트레칭을 해주며 틈틈이 가벼운 무산소 운동을 병행을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그로 인해서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음은요, 이 자취방 인테리어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옷걸이입니다. 네, 옷걸이는 공간이 넉넉하면은요, 옷장을 둘 수는 있겠지만은요, 자취방은 대부분 그렇지 않을 뿐더러 가능하면은요, 작은 가구로 대체해 주는 것이 좋지요. 그렇죠. 공간이 넉넉하다면은, 그렇죠. 그냥 다 비좁죠. 뭐, 자취방. 옷장을 대체하는 옷걸이는 옷장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서 골라 자취방 정리에 가장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손꼽힙니다. 가로, 폭도, 세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도 있으니까 빈 공간에 딱 맞는 옷걸이를 구입하면은 공간도 넓게 비용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다면은요, 2층 침대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1층의 공간을 활용해서 책상이나 1인 소파를 넣어 아늑한 공간을 연출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수라박스입니다. 한눈에 모든 공간이 보이는 원룸이나 작은 자취방은요, 그만큼 깔끔한 정리정돈이 필수입니다. 계절이 지난 옷과 안 쓰는 물건은요, 수납박스를 이용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관하면 공간 활용뿐만 아니라 디자인이 예쁜 박스를 사용을 해서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공간을 활용 수납장입니다. 가구에 주남아있는 좁은 공간도 알뜰하게 사용하는 건 자취방의 가성비를 높이는 일이기도 하죠. 네, 가능한 얇은 수납장을 사용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더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예쁜 수납장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가격까지 합리적인 제품이 많아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접이식 테이블입니다. 접이식 테이블은요, 책상의 용도로 식탁의 용도로도 또 사용이 가능하죠. 책상의 용도, 식탁의 용도로. 네, 이 노트북을 올려놓고 또 사용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차를 마시는 티 테이블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또 접이식으로 구매를 하면은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요,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동이 자유자재입니다. 네, 이 접이식 테이블로 편리함을 시간에 맞게, 상황에 맞게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 주인공은 중앙사회부 연안부안처 등에서 일을 했던 여혁명가 주혜련입니다.

소현유는 1911년 3월 하북성과 하남성의 접경지인 신양경내 담가 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네의 가문은 많은 경작지와 넓은 대나무 숲을 부유한 비교적 유복한 집안이었으나 불행히도 몇 년 뒤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입는 것, 먹는 것, 모든 것을 아껴가며 그네를 학교에 보내지만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학업을 중단하고 집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1926년 북벌군이 하남 신양까지 진격해봤습니다. 북부를 지휘하던 국민정부는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담가하에 무료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주혜녀는 다시 공부를 할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 당원들과 접촉을 하며 많은 혁명 사상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중국 공산당의 청년단에 가입을 하여 학생 신분으로 당의 비밀 연락 업무를 맡으며 북부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은 그쯤하여 어린 시절 부모가 정해준 지주 집안과의 정략 결혼이 큰애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혜년이 밖에서 벽보를 붙이고 집회를 조직하며 강단에 서서 연설까지 하자 시댁이 될 집안에서는 아직 시집도 안 온 며느리가 밖으로 나도는 것은 심히 채통에 어긋나는 거라며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앞당기로 했고 심지어 그녀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계획을 했으나 당과 청년단의 도움으로 파혼에 성공을 하며 그녀는 원치 않은 굴레에서 벗어나 혁명에 전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27년 6월 19일 신양에서 반란이 일어나 당 조직이 파괴되자 주혜네는 가까운 산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산속까지 추격해온 적들을 피하여 기차에 몸을 던진 그녀는 우여곡절 끝에 무안에 도착을 하여 당 조직과 재배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황이 안정이 되고 신양으로 돌아가 한 차례 혁명 활동을 준비하던 중에 조직에서는 그녀의 나이가 너무 어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참가하지 말라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강력히 자기 주장을 고집해왔고 결국 현의 위원회 기관의 지하 연락원으로 배정이 되어 예비 당원 신분으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주혜녀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머리카락을 숨겨 남장을 한 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경험은 부족하였지만 기지는 매우 뛰어났습니다. 허리에 두르고 주요 문서나 편지는 신발 속이나 양말 사이에 숨겨 적들의 삼엄한 수색을 번번이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1928년 혁명활동 실패로 체포되기도 하였으나 지하당 조직의 도움으로 보석방되었습니다.

1929년 상해 본부를 둔 중앙교통국의 여성교통원이 필요하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주혜련이 선발이 됐습니다. 이 조직은 중앙정치국 소속으로 주울리의 직접 지휘를 받는 절대보안 조직이었습니다. 상해에서 단신 여성의 집을 구하는 것은 의심을 사기 쉬웠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그녀에게 동료 교통원인 류 씨와 가짜 부부 행세를 하며 거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처녀였던 그녀는 처음에는 아주 난처하였으나 당원이라면 당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마지막 후 주혜녀는 더욱 위험하고 엄중한 업무를 처리하는 중앙특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기를 보관하고 전사들에게 탄약을 운반하며 행동명령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당시를 회상을 하며 임무를 수행할 때는 꼬리가 붙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차를 타고 공군을 몇 바퀴 돈 뒤에 다시 인력거를 타고 골목을 누벼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1929년 배신자 백금 처단 사건 당시 당의 지휘 아래 특과 대원들이 그를 저격했을 때 무기를 공급한 리가 바로 그녀였습니다. 또한 1931년 변절자의 배선으로 상해 지하 당 조직이 파괴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녀는 기민하게 움직이며 지도부의 탈출과 조직 재정비를 도와나섰습니다. 그 뒤 주혜녀는 연안에서 진일보 사상면에서의 진보를 거쳐 중앙사무청 등 요직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 시절 그녀의 지하활동과 혁명을 위한 묵묵한 공헌은 오늘날에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중국 성립 이후 그녀는 중앙편협국에서 간부 과자, 사무실 부주임 등을 역임을 하며 국가건설에 이바지했습니다. 주혜녀는 1997년 6월 7일 북경에서 향년 86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뇌혁명가 주혜년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장소시대 방송 이어집니다.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두대

0: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제품 백자방 구보객은 10곽 사시면 9곽 드리고 20곽 사시면 25곽을 드리고요.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제품 투골텐은 7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곽을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오기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보객 더불어 투골테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었는데요. 백자방 구보객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이런 특수한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을 동치하는 OTC 공약인데요. 이번에 우대활동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한 각에 398원인데 20각에 25각을 드리게 되면 먼저 번에 비해서 보통 100% 무료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00%에 다섯 또 다섯 각을 더 실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100% 그 이상으로 해서 한 양천원이치 무료로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현금 양천원을 더 가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한 각에 490원인데요. 이것도 먼저 번에 그 우대정책 비례로 하게 되면 15각에 15각이면 기본이었는데 이번에는 100% 이상으로 또 5각을 더 주게 되어 있으니까 양촌 500원에치 현금으로 더 가해주는 이런 셈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501-775번에 연락하면 무료 문전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 이 제품 자체는 제하수오, 윈양호, 항정, 구기자, 황계, 단삼 이런 몇 가지 우수한 성분 자체로 조합된 국가 비준호마가 아주 준악한 100% 중처약으로 조성된 노인성 질병을 치료해주는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제 팬들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여기 성분 자체가 아주 여러분들이 복용하시면 효과를 바로 보게 되어 있고 효과를 보심에 따라서 안전성이 강화되는 이런 우수한 제품 자체가 되어 있으면서 단 한 가지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간과 콩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폐경락, 심장경락, 상초지요. 그리고 중초로서는 비위를 아주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그 하초로서는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서 노인 계단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제품 자체를 견지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잠을 잘 잡니다. 특점 자체는 이 제품은 화신, 성도 화신 과학기술 집단에서 제조한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과학기술 집단에서는 바로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많은 분들이 노령화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관리해주는 데는 특수한 제품 자체로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그것도 자기 전에 그것도 역시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흡수가 됩니다. 좋은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 제품을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백사방 900을 구매해 다섯 달 했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어떠세요?
2: 야, 이 약 참 좋습니다. 내가 써보니까 내 효과가 참 빠르고, 그리고 이 약이 확실히 뭔가이 되게 되면, 이 다른 약만에, 내 다른 약도 많이 써봤는데, 이처럼 이렇게 효과 좋은 약은 내 첫감 누가 써봅니다.
1: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0: 이게 이 양 쓰기 전에 항상 내 머리가 어지럽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안 나고 뒤에서 그냥 전기 소리가 그냥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라는 게 이 샤워하게 되면 깊하게 빠졌습니다.
1: 예.
0: 예, 그러던 게 지금 머리도 이거 쓴다면 머리 안 빠지고 머리 대배 많이 나옵니다.
1: 어, 그렇죠. 그러면 예. 됩니다. 예, 예.
0: 예, 그리고 저기 뭔가 하면 이 귀에서 전기 소리 나는 것도 완전히 이렇고, 예. 그리고 뭔가 특히나 이게 저기 이 전력선 비대해가지고 올해 또 고생했습니다. 네, 이거.
1: 예, 예.
0: 밤에 섭외에 6번, 7번씩 봤습니다.
1: 남성들이 노년에 들어서서 제일 전형적인 어려운 문제입니다.
0: 예. 아, 예. 그래서 내가 밤에 잠자, 니네 밤에 밤잠 니네 못 왔습니다.
1: 그럼요. 밤잠 못 자면 백병을 불러오는 거죠.
0: 예. 예. 그러니까 여러가 이제 그래서 낮에 일어 다음에 사골이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편안할 때 없었는데 이거 쓴 다음에 나중에 밤소도에 지금 한 번씩 봅니다. 저는. 한 번.
1: 아, 너무 이상적이 되었습니다.
0: 예, 예. 그리고 섭외라는 게 10월 잘 나가고 어제는 완전히 어제는 이 길에서 고생하였습니다. 그지 하면 밤잠이 못 자니까 딱 밤이면 이게 새벽에부터는 딱 섭외 그렇게 나왔대요.
1: 아, 그렇죠. 예, 예.
0: 그러던 게 어제는 이런 고생을 어제 그제 약도 좀 이게 대한 약 아니 뭐 약도 빨리 썼습니다. 네.
1: 그렇겠죠. 전력강이라든지 뭐 그 전열선의 유관들만 약만 많이 써드린 게 아닙니다. 기본 틀어져야 돼. 중리는 그렇습니다. 기본에서 근본에서 해결하는 이 문제가 지금 여기 백저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이 몸이가 예, 많이 손발이야 많이 차갑던 게 지금 많이 온온해나고요. 그리고 벌써 나가 걸어보기는 다리가 벌써 많이 힘이 많이 연날만 힘이 많이 옵니다. 다리가.
1: 그렇죠. 예.
0: 예, 예, 이거 나 아마 그래도 지금 내가 운줄 모른다. 그걸 당기고.
1: 아, 그럼요.
0: 예. 선생님 길에 야, 이렇게 좋은 약 만나서 찌개, 이렇게 또 오늘 보니까 우리 이게 특별 우리 할 때 이거 맞죠?
1: 아, 그렇죠. 예.
0: 예, 오늘 이제 서울에 20가 그 대사를 바뀌었습니다.
1: 그렇게 하셔.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수방 고백을 예, 우리 남편이 쓰고 있는데, 예, 여러 면에서 지금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3: 전력선 비대얼로설이 사전이 자꾸 시원히 나가지도 못하나 용 고생인데, 이 사전 자수가 줄어드니까 밤 편안 잘 자서 용 아침에 일어난 정신이 나오고, 예, 사전도 쉬워해 봅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3: 예, 그리고 저 혈압이 엄청 잘 되니까 오지럼 쓰기 안 나고 머리가 흐리멍텅하던 것이 맑아지고 경험도 많이 돌았었고
1: 예.
3: 소화가 잘 되니까 또 밥을 잘 잤으니까 맥이 나서 예. 저기 명나가 활동도 잘하고
1: 그렇죠.
3: 허리 아파 거기 바쁘던 것도 지금 많이 났고 예.
1: 예.
3: 뒤에서 소리 자꾸 나든다는 것도 지금 많이 나서서요.
1: 그렇죠. 콩팥이 든든해지니까 상술한 증상들이 그리고 간이 좋아지니까 자연적으로서 종합적으로서 우리가 여러모로서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그렇죠.
3: 예, 얘하고 먹어보니까 예, 구복약이 돼서 흡수 빠르고 효과도 좋고 예, 먹기도 편리해 영 좋단다.
1: 그럴 겁니다. 예.
3: 예, 약이 효과도 계속 쓰려고 예, 또 들어보니 우리 활동도 영 좋고 하는지라 예, 좀 약 오늘 배달받자고 전화드렸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시오. 501-7755번에 전화하세요.
3: 예, 알았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백자방 쓰는 환자입니다. 예. 저는 어제는 예, 5달 거의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흐릿허근하고 어림쓰이 나고 예, 그리고 그런 소화가 안 되고 입이 쓰겁고 그리고 혈압도 받아야 되고 밤잠 자지 못했습니다.
1: 예.
4: 그리고 턱에 잡고 그래서 예, 정말 좋다 약은 다 써봤습니다. 돈은 또 얼마 받았겠습니까? 그런 것도 효과를 보지 못해. 이 백년장수 약이 돼 그런지 예, 이거는 하루에 한 번씩 먹고 또 반 시간 시간 두고 그래서 먹으면 어느까지 잠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소변도 예, 한 번 보고 만에서 두 번 보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몸도 이튿날 자고 깨나면 몸도 해갖고 예, 정신하고 밥을 잘 먹어놓으니까 맥이 납니다.
1: 아, 그럼요.
4: 무겁던 게, 예, 무겁던 게 할까봐지고
1: 소화가 잘 될 겁니다.
4: 게, 예, 예. 이제도 운동하고 달아들어왔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면 됩니다.
4: 얼마 좋습니까?
1: 예, 예, 그렇죠.
4: 예, 그리고 그런 투골팬은 우리 나는 그저 경추 정말 아예 아픈데 없었습니다. 계속 누워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1: 아.
4: 그래서 차에 예, 약은 정말 자고 신경도 약은 얼마 먹었겠어요?

0: 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친구도 아픈 친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하는 이거 그런 두벌팬이 바르고 먹고 다른 거는 먹어도 소화가 아이 돼서 그저 위를 자극해서 그저 그나 꼼짝 못했는데 이거는 대비 소화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도바 놓거나 밥맛이 오고 정신하고 얼마나 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래 좋아질 때 이런 활동도 드물지 않을까.
1: 그렇죠.
0: 예. 그 활동에 참석해서 배달받았다고.
1: 예. 아주 현명하게 잘 생각하셨으니까 잘 이용하셔서 건강 장수의 비결은 여기에서 찾는다 그러면 됩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나네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백사방하고 예, 그 대구도 같이 쓴다.
1: 선생님. 아, 그래요? 예, 예.
3: 예, 같이 쓴 게 이게 정말 약이 인간의 약이 아닙니다. 어째 이런다면 이 백자방 처음이 먼저 썼습니다, 선생님.
1: 예.
3: 백자방, 이 백자방 한다고 이따가 또 뭡니까? 이 두번 전화하고 그 바른 약이 또 어째 그리 효과 좋습니까?
1: 예. 빠릅니다.
3: 아, 목이 요즘감이 내정수도 있고, 그 다음 풍습이 있단 말입니다, 목 부분이. 그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1: 예.
3: 밥 자꾸 떨고.
1: 레이펑 쓰면 그게 큰 관절통인데, 예, 예.
3: 예, 근데 이거에 바르는 거 손가락에다 바를까? 거기 어째 삐대 어선 두 달, 반 석 달 거기 바르는데, 삐대 거기 원래 이렇게.
1: 뿌려 나오죠.
3: 이렇게 나왔다는 게 다 들어갔습니다.
1: 와, 그게 보통 약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3: 예, 그렇습니다.
1: 류마티스 관절 레이펑스를 해결하는 게 이게 두골 때가 특수합니다. 예, 예, 드시고 바르고 하게 되면 완치 효과까지 볼 수 있을 겁니다.
3: 예. 이 손가락은 예, 그다 불어난 게 중간이 다 불어났다만
1: 중간 마디가 다 불어났죠.
3: 대리 생각 아예 저게 행사마 이렇게 바르고 경기 별로 조금 아침에 넓히는 게 낫을까 아 이게 별로 될 것 같아서 계속 어서 석달어서는 너무 발랐는데 어서 손가락 이렇게 구불던 게 어서 폈다 꼽았다 이래 맘대로 한다면
1: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
3: 그릇을 떨구지 않고 그다음 발목에도 양쪽 붙겠습니다. 발목이라면
1: 예, 그렇죠.
3: 그 붙인 것도 예, 다 내리고
1: 예,
3: 어떻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 바른 약이 좋더라면 예, 내 생각에는
1: 예. 바르고 드시고 드시고까지 해야 됩니다.
3: 예, 그리고 또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런 쪽이나 이 백자방 있지 않습니까?
1: 예.
3: 백자방
1: 예.
3: 백자방 또 이거 쓴 게 그래도 야 정말 맥이 나고 잠을 잘 자 이거는 정말 누구나 다 써보셨습니다.
1: 예.
3: 또 배 짠진다 선생님.
1: 예.
3: 예, 반년 먹을까. 그래서 어제는 무슨, 턱 먹으면 그래서 어서 잠 잘해야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생각도
1: 예.
3: 없고. 생각 있어도 그렇지. 죄송해. 그 이야기가 생각을 다 없애고 잠 자게 한다만 합니다.
1: 예, 예, 그렇죠.
3: 그래, 정말이 난 제가 또 싸지 이번에는 그 백자방 내 싸다 그랬는데 우리
1: 예.
3: 아들 대단히 좋습니다. 예, 완전.
1: 그렇죠. 예.
3: 예, 예, 그래. 예, 오늘 배달할 수 있습니까? 저녁에 좀.
1: 됩니다.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3: 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아,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잘 들려요.
4: 정말.
1: 잘 들리는데요, 여기는. 예.
4: 들립니까?
1: 잘 들려, 너무 잘 들려요.
4: 예, 저는 저 들리지 않아서.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4: 예, 저도 이리 백사방 그거에 이하고 쓰는,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4: 어제는 쓴 뒤에, 저 반년 넘습니다.
1: 예.
4: 쓰기 전에는, 정말 예, 불편하게 한데 없습니다.
1: 예.
4: 혈압이 높고, 예, 그 다음에 또 섭외의 사수가 작고,
1: 예.
4: 그 다음에 또 예, 밥 마셔서 밥은 미네 못 먹고,
1: 예.
4: 그러다 보니까 예, 그도 예, 자리를 보지 못해 계속 누워만 있고, 예, 이랬습니다.
1: 예.
4: 그래서 내일에서는 아이 되겠다고 소리 방송에서 선생님께서 이 백사방 구복에 그 강의를 하시는 거에 열심히 들었습니다.
1: 예.
4: 그래 어서는 예, 이 약이나 좀 먹어보라고 소리 그래서 결정하고 소리 이 약 싸서 좀 반년 넘어 먹을까에 아, 정말 기적같이 모든 면이 좋습니다.
1: 그렇죠. 특성약입니다.
4: 어떤 게 밥이 당기고 밥을 잘 먹으니까에 그냥 누워있던 게 그래도 바깥에 나가게 싶은 생각이 나서 어서니 바깥에 나가서 그만 마을을 한 곳에 수에 돌고 이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혈압이 혈압약을 그냥 먹어도 잘 온전 아이 되든지 지금 혈압약을 하루에 한 번 먹는데 잘 온전됩니다. 40에서 90에 그 정도로 예, 그냥 돌고 있으니까 예, 어지럼증 계속 나는 게 어지럼증 아이 납니다.
1: 아 그럼요.
4: 그래,
1: 예예.
4: 예예. 그래 모든 면이 좋으니까 예, 이거 계속 먹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하시죠.
4: 그리고 우리 집 남편이 두 월 태를 씁니다.
1: 아, 예.
4: 예, 어전에 그 뭐.

0: 그 역축한팔 탈출 골절 증후식이 뭐 허리 협착증에 이게 또 영 심해졌습니다.
1: 예.
0: 그래서 뭐 예, 어디가 보이면 이거는 죽지 않는 암이라 그래서 그냥 예. 그런 저, 그런 뭐니까
1: 임시 대처하고 말았겠죠.
0: 이걸로 예, 매일 하루하루로 예, 견뎌왔습니다. 근데 이 약을 지금 싸서 드시고 그 다음에는 아픈 부위를 바르고 할까 기적같이 여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그렇죠.
0: 예, 뭐 너무 예삐 아파서 나가 걸지도 못하고 이래던 게 여서는 나갔다 나갔다 없이 걸고 예, 어째서나 통증이 많이 제거되고 할까 예, 지금 뭐 영 좋아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 두 가지 약을 예, 더 살려고 예, 오늘 전화드렸습니다.
1: 아, 그렇죠. 선택한 네. 두 가지 제품이 아주 선택이 잘 됐습니다. 노인생 네. 제일 전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백자방구복이고 두골태의 네. 제품이니까.
0: 그때는 말이 잘 틀리지 않습니다.
1: 예, 네. 이거 잘 선택했습니다. 예.
0: 영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약을 알선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 고통에서 예, 벗어나서 예, 올해 내에 사는 게 조금 예, 편하게 삽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지금 두골패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네, 예. 자사골로 요새만 탈출입니다. 그런 게 자골신경통을 눈이 저리고 이래서 예, 한 20m 가다는 또 다리 너무 서려서 두드리면 또 괜찮고요. 이렇게 하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진도 맞아보고 고약도 붙여보고 약 먹으면 또 위로 자극줍니다.
1: 아, 그럼요.
3: 예. 근데 이번에 이 두골패 영 좋습니다.
1: 아, 예.
3: 위로 자극을 해준다.
1: 예. 이거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3: 예. 밥이 예. 맛있고 그리고 이거에 바르는 고약이 영 효과 좋습니다.
1: 아, 예.
3: 바르고 먹고 해놓을까 예. 야, 허리 진에 아파서 정말 아, 영 애났습니다. 자꾸 허리를 구부리기 쉽지.
1: 그렇죠. 그래, 그게 예, 편하죠, 오히려.
3: 예, 예. 이거 먹은 다음에 허리 많이 나서 놀 거라에 야,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3: 이게 얼마 썼는지 모른다. 결국 이게 또 발목도 또 내 성격이 굽혀놔서 막 그저 빨리 걸르라 하다 또 발목도 또 상해놔서
1: 아,
3: 예. 그것도 또 예, 자꾸던지 거기도 바르고 이하고 먹을까 예. 아, 그건 완전 여전히 이롭습니다.
1: 그렇죠.
3: 이게 효과 좋아서, 예, 우리 언니도 지금, 예, 내마 3살이 2살인데, 지금 허리 진이 아프고, 예, 댕김에 뭐, 치료를 아무리 해도, 별로 이건, 예, 그저 죽재인 아니가 하나입니다. 잘 말아야죠.
1: 민간에서 그렇게 말하죠. 예, 예.
3: 예, 예. 예. 그래서, 네, 이거 효과 좋다니까, 예, 우리 언니 이랍니다. 니 먹어 좋다면 다른 사람 말마, 니 말을 믿자. 그래서, 예, 오늘 나도 그렇죠. 배달 받고, 우리 언니도, 예, 예. 이거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게입니다.
1: 그렇죠. 이걸 이용하시겠다면, 노년에 움직여야 되고, 운동해야 되는데, 걸어야 되고, 걸을 때까지 인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걸지 못하고, 누워만 계시고, 집에만 계시고, 그러면은, 아무리 별난 날고 뛰는 재간이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겠다면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위에 손상이 없고 쉽게 흡수가 되고 외용과 구복이 결합됐으니까 501-775번에 전화하셔.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예.
3: 예, 배달 받으리 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3: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네.
2: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백자방 구복액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복액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제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위에서 말씀 주셨지만 해도 백자방 구멍액 자체는 이름 그대로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을 만들었는데 유효기가 48개월로 됐다는 이점만 해도 충족하게 설명해 주는데 완전히 고온 처리했기 때문에 멸균이 완전히 돼서 뭐 48개월이라면 너 4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또 국가 약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또 액체로 되어 있으면서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되는데 그것도 뭘 원래는 뭐 하루에 두 번, 세 번 드시는 게 기본 약을 구박하는 방법에 속하는데 이 제품 자체는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의 약 그 효질 아주 큽니다. 약 힘이 세게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주무시기 전에 보통 약이 흡수가 되자면 뭐 밥 먹고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가야만이 완전히 흡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무시기 한 뭐 3, 40분 전에 드시게 되면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는 노인성 질병이라는 게 한 곳만 불편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원에 가서 의사가 물어보면 어디가 아픕니까? 의사들이 하향해서 환자들을 또 그 제일 그 기층에까지 내려가서 의사들이 또 병을 진단할 때 물어보면 어디 아픕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픕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나이가 드시게 되면 모든 세포 대사가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낡은 세포가 탈락되는 게 이게 역으로 진행됩니다. 빨리 탈락되고 생성이 늦게 되었는데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면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환계가 들어갔습니다. 관계가 있는 이건 새로운 그 피부가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서 부치구별해주면서 그러니까 기혈을 보충해주면서 새로운 세포가 토창성지라는 이걸 봐서는 새로운 세포가 빠른 속도로 생성되게 하는 이런 역할하는 환계가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에 단삼이라는 성분 자체가 들어갔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어혈을 풀어줍니다. 경락을 수통시켜줍니다. 어혈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또 어디에 턱 맞추고 쉽게 얘기해서 어디에 턱 맞추면 이게 피가 한 대 고이지요. 그거는 통하는 것이 아니라 막혀서 거기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혈관에 안에 막혀서 제대로 소통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그 대사가 불평을 가져오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 특히 심장과 뇌혈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단삼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에 황정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어요. 황정이라 하게 되면 백초주성이라 백초의 신성한 그 성분에 속한다 초약에 속한다 이렇게 말해 백초주성이라 백초의 왕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황정이라 성분 자체는 상초, 중초, 하초를 다스려주는 이런 성분이 바로 여기에 포함됐는데요. 상초로서는 폐경락과 심장경락을 수통시켜줍니다. 폐경락은 우리 쉽게 말하자면 백맥을 관리합니다. 폐경락은 백맥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가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가 폐경락을 수통시켜주고 그러면서 중초에 있어서는 건비이기 역할을 하는 성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고 흡수를 잘 시켜주면서 그러니까 상초에 심장, 폐, 머리에 좋은 혈액을 다 올리 보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초에 있어서는 부선이징해서는 곰팥을 도와주면서 정신이 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황정이나 성분 자체는 재황정으로 돼 재라는 것은 익혀서 말려와서 다시 약으로 썼다는 걸 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레알할 때 제라고 썼을 즈, 제절한 제자라고 가라니 썼을 때는 모두 익혀서 말려와서 다시 약으로 만들었을 때 효과가 또 완전히 다른 효과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양호라든지 제하소라든지 이런 성분들 자체는

0: 간과 건팥을 도와주고 특히 건팥의 양을 도와주면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면서 한습을 몰아내는 인양호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한습으로 인해가지고 습으로 인해가지고서 적지 않은 분들은 뚱뚱해지거나 혹은 또 그 한이 우리 몸에 찾아들면서 잘 때도 뭐 덧붙은 씻고 잔다니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관절통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가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써볼 만한 좋은 제품입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혼자서 하기 힘든 일도 친구들과 함께라면 잘해낼 수 있죠. 친구들의 손을 잡으면 용기도 생기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은 친구들과의 모험을 통해 큰 성장을 하는 꽃토끼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0: 맞아요. 오늘 주인공은 예쁜 꽃토끼예요. 먹이를 찾아 나선 꽃토끼가 우여곡절을 겪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꽃토끼와 친구들의 모험이에요.
1: 네, 이야기는 혼자서 해내기 어려웠던 일을 친구들과 함께하며 서로 돕는 마음의 소중함을 알려줄 거예요. 함께 들으며 친구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0: 그럼 이제 꽃토끼와 친구들의 짜릿한 모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꽃토끼와 친구들의 모험. 봄이 되어 산골짜기에는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났어요. 맛있는 산딸기와 오리 등 다양한 과일들이 가지에 주렁주렁 달리고 신선한 산나물들도 쑥쑥 자라기 시작했어요. 꽃토끼는 엄마를 위해 맛있는 먹이를 먹으러 홀로 산으로 나왔어요. 그 뒤에는 느리지만 꼭 따라오는 거북이 친구와 뾰족뾰족 가시가 특징인 고슴도치 친구가 함께 따라왔어요.
1: 꽃토끼는 앞으로 걸어가다가 작은 언덕에 다다랐어요. 언덕 비탈의 나무에는 노랗게 익은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있었고 바람에 날리는 달콤한 향기가 정말 좋았어요. 꽃토끼는 너무 기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나무 아래에 있는 큰 돌 위로 올라가 과일을 따려고 했어요.
0: 그런데 꽃토끼는 그 돌이 산 위에서 굴려내려 나무 뿌리에 걸려있는 줄을 전혀 몰랐어요. 꽃토끼가 돌에 올라서자 돌이 살짝 흔들리더니 그대로 언덕 아래로 빠르게 굴려가기 시작했어요. 꽃토끼도 그 돌 위에 탄 채로 함께 굴려가고 말았어요.
1: 큰 돌은 계속해서 굴러가고 꽃토끼는 물레방아 돌리듯 발을 힘껏 굴렸지만 어떻게 해도 멈출 수 없었어요. 뒤따르던 거북이와 고슴도치는 깜짝 놀라 힘을 다해 쫓았지만 굴러가는 돌의 빠른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0: 그렇게 굴러간 큰 돌은 산 중턱의 다른 바위에 툭 부딪혔어요. 그 강한 충격으로 꽃토끼는 하늘로 날아올라갔다가 깊은 계곡 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거북이와 고슴도치는 깜짝 놀라 큰 소리를 지르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마음을 졸이며 꽃토끼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0: 운 좋게도 꽃토끼는 떨어지는 동안 절벽을 스치며 커다란 나무의 가지를 꽉 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꽃토끼는 나무를 타는 방법을 전혀 몰랐고 가지를 꽉 움켜쥐고 매달린 채 힘껏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1: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가 제발 도와주세요!
0: 거북이와 고슴도치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둘 다 키가 작고 나무를 오를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꽃토끼의 발은 점점 아파나고 힘도 다 빠져가고 매달린 나무 가지도 점점 휘어져가 이제 곧 끊어질 것만 같았어요.
2: 그때였어요. 나무 꼭대기에서 갑자기 굵고 튼튼한 발이 뻗어나왔어요. 바로 숲에서 살던 큰 곰이었어요. 곰은 다급하게 아래를 내려보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3: 꽃토끼야! 어서 내 발을 잡아! 어서! 늦으면 위험해!
0: 꽃토끼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서둘러 곰의 굵은 발을 꽉 잡았어요. 곰은 부드럽게 꽃토끼를 들어올려 안전하게 나무 아래로 내려주었어요. 그리고 지친 꽃토끼를 돌보며 말했어요. 꽃토끼야, 이제 괜찮아? 우리 같이 먹이를 모을까?
2: 꽃토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고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1: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더라면 나는 정말 위험했어.
2: 이렇게 꽃토끼는 거북이, 고슴도치, 그리고 새로운 친구인 곰과 손을 잡고 다시 먹이를 모으러 길을 나섰어요.
0: 내 친구는 손잡고 계속 걸어가다 보니 어느덧 한 아름다운 숲에 다다랐어요. 높은 산이 펼쳐지고 계곡에는 맑은 산물이 흘러가고 들판에는 온갖 색상의 꽃들이 피어있었어요. 나비들이 바삐 날아다니고 햇살이 잘 드는 언덕에는 무성한 나무들이 자라있어 숲속이 시원하고 편안했어요.
2: 나뭇가지에는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상의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었고 언덕 뒤에는 산나물들이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계곡의 습지에는 또 싱싱한 소초들이 가득하고 바위 옆에는 큰 버섯이랑 다양한 열매들이 있었어요. 정말 먹을 것이 풍성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0: 모두들 기뻐하며 각자 먹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꽃토끼는 혼자서 해낼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계곡 습지에 자란 수초를 캐고 싶었지만 습지가 미끄러워 들어가기 겁났어요. 그때 거북이가 등을 내밀어 꽃토끼를 태워주었어요.
2: 또 나무 위의 과를 따고 싶었지만 나무가 너무 높아 손이 닿지 않았어요. 그때 곰이 꽃토끼를 들어올려주어 과일을 따게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땅속에 물을 뽑고 싶었지만 힘이 부쳤을 때는 고슴도치가 재빨리 땅을 파줘서 물을 쉽게 뽑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의 장점을 살려 서로 도우니 모두가 정말 기뻤어요.
0: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꽃토끼가 가져온 대나무 바구니는 금세 맛있는 열매로 가득 찼어요. 꽃토끼는 바구니를 들고 마음속으로 너무나 기뻤어요.
1: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큰 보석도 구했으니 정말 기뻐하시겠지?
0: 하지만 꽃토끼는 한편으로 또 다른 생각을 하며 부끄러우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1: 거북이랑 고슴도치랑 곰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열매를 절대 구할 수 없었을 거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친구들 덕분에 정말 많이 할 수 있구나.
0: 그때 갑자기 숲속으로 으르렁하는 무선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숲 깊은 곳에서 나쁜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는 꽃토끼를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며 비웃듯 말했어요.
4: 토끼야, 또 만났네? 오늘은 혼자 있구나? 넌 오늘 내 정신이 돼야겠어.

0: 하지만 이번에는 꽃토끼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씩씩하게 서서 늑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1: 이번에는 예전처럼 너한테 당하지 않을 거야.

0: 너에게 친구가 있을 리 없어. 누구도 너를 구해줄 수 없어.
1: 하지만 꽃토끼는 이미 준비했어요. 그는 재빨리 몸을 숙여 큰 나무 뒤로 피해 숨고 큰 바위 우로 뛰어올라 힘껏 외쳤어요.
2: 얘들아, 빨리 와줘. 늑대가 나타났어. 빨리 와서를 도와줘.
1: 거북이와 고슴도치와 곰은 그 소리를 듣고 재빨리 먹이를 내려놓고 달려왔어요. 늑대는 갑자기 네 명이나 되는 상대를 보더니 뒤로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서며 도망칠 궁리를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친구들은 그를 완전히 둘러쌌어요.
3: 고토끼는 바위에서 뛰어내려 늑대의 앞다리를 강하게 잡고 늑대가 아파서 소리를 내며 입을 벌려 꽃토끼를 물려는 순간 곰이 달려와 늑대의 배를 세게 걷어찼어요. 늑대가 고개를 돌려 곰을 물려 할 때 고슴도치가 또 빠르게 달려와 늑대의 뒷다리를 찔렀어요. 늑대가 다시 몸을 돌려 고슴도치를 향할 때는 거북이가 달려와 늑대의 꼬리를 꽉 물었어요.
1: 그렇게 네 친구는 늑대를 둘러싸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용감하게 싸웠어요. 늑대는 온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고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다리를 절며 꼬리를 낑낑 끌고 산골짜기로 쏜살같이 도망쳐버렸어요.
3: 나쁜 늑대를 쫓아내고 네 친구는 손에 손을 잡고 정말 기뻐했어요. 그리고 풍성한 먹이를 가득 실은 바구니를 들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줄을 맞춰 걸으며 즐겁게 노래를 불렀어요.
1: 한편 꽃토끼 엄마는 집에서 숲길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니 걱정이 많았던 것이에요. 이때 멀리에서 꽃토끼가 열매를 가득 담은 바구니를 들고 날듯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3: 엄마는 꽃토끼를 보고 기뻐하며 달아나가 꼭 끌어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바구니에서 커다란 버섯 하나를 꺼내 향기를 맡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4: 얘야, 이렇게 많은 먹이를 네가 혼자서 다 구한 거니? 너 정말 대단하구나.
1: 꽃토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5: 아니에요, 엄마. 이건 거북이 친구랑 고슴도치 친구랑 곰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함께 구한 거예요. 저 혼자서는 절대 구할 수 없었어요.
3: 엄마는 꽃토끼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날 꽃토끼와 엄마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고 그들은 함께 아주 풍성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즐겼어요.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0: 친구들, 오늘 꽃토끼와 친구들이 모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기를 찾아 나선 꽃토끼가 위험에 처했지만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친구들과 서로 돕고 협력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 정말 멋지지 않나요?
1: 꽃토끼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점차 친구의 소중함과 서로 돕는 마음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또 친구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함께 나누는 행복은 혼자일 때보다 두 배 그 이상으로 크다는 것도 느꼈어요.
0: 친구들도 주변의 친구들을 생각하며 서로 돕고 협력하는 마음 가져보세요. 친구가 힘들 때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나누면 세상이 정말 따뜻해질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등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경애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학교 가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이른 아침 햇님이 반겨주는 학교 가는 길, 구름 따라 우리 맘도 도둥실 멀리 멀리 떠난다. 아빠 엄마 당구를랑 맘에 새기고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창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매출과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증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술자리가 무르익던 중 소청재가 건배를 제안하고 왕아 씨는 너도 나도 술 마시는 모습을 지적하며 분위기를 잡았다. 그날 오후 리리는 미용실에서 식당 관리사로부터 소청재 일행이 온다는 연락을 받고 소환에게 알려졌다. 소환은 식당에 가겠다고 하면서 왕아 씨를 만나 술 한잔 하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왕아 씨가 소청재를 외면한 것에 대해 책망하러 가는 분위기였다. 식당에 도착한 리리는 긴장한 모습으로 자리에 합류하고 륙부인은 아보 청재와 림부인의 로맨틱한 이야기를 요구했다. 아보는 둘이 서북으로 갔을 때 사막에서 차 다이아가 터지고 위험한 상황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모두가 흥미를 느꼈다. 이때 소환이 갑자기 방에 들어오고 소청재와 왕아 씨는 표정이 바뀌었다. 소환은 손님들을 소개받은 뒤 자신이 여러 차례 왕아 씨를 찾았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직접 말하며 책망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 자리에 온 진짜 이유를 드러냈다. 이야기는 시대를 크게 건너뛰어 다시 60년대에서 70년대의 상해로 돌아간다. 아보가 속했던 가공조에는 총 5대의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기계들은 주로 마틴철 장난감과 연필 상자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으며 일부 장애인 노동자들은 간단한 금속 제품 조립 작업을 담당했다. 오동에 사는 아주머니는 아보의 직장 동료였다. 나이는 40살 정도였고 부지런히 일하고 성격도 착했으며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남편의 이름은 창발로 공장의 노동자였다. 네모난 얼굴에 공장에서 늘 모범 근로자로 칭찬받았으며 평소에는 매우 당당해 보이고 심지어 조금 강한 면도 있었다. 창발은 매일 아침 문 밖에 앉아 책을 자세히 읽었다. 매일 30분 동안 꼬박 읽고 나서야 아주머니가 밥을 먹으러 오라고 부르면 비로소 집 안으로 들어왔다. 한 번은 직장의 노동차가 창발을 태운 채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때 창발은 철난간을 꽉 잡고 차에서 내리려 하지 않았다. 집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구경을 했다. 아주머니는

다가가 부드럽게 창발의 이름을 불렀다. 창발은 술이 깨면서 얌전히 차에서 기어내려 방 안으로 들어갔다. 소진의 동생 소강은 아주머니가 항상 미소를 띠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문을 닫고 나면 창발에게 무엇을 명령하든 창발이 잘 듣는다고 말했다. 소진은 소강이 어느 일요일 포도나무에 기어올라가는 대나무 막대 끝에 젖은 수건을 묶어 매미를 잡았던 일을 기억한다. 오동 아주머니의 세 아이들은 모두 근처 개울가에서 마구 뛰어다니며 장난을 쳤다. 비가 오는 날에는 세 아이가 일렬로 문 앞에 앉아 비를 바라보기도 했다. 신촌의 생활은 가공저에서 울리는 쿵쿵거리는 기계 소리와 함께 하루하루 지나갔다. 근처 호황철로는 화물역의 이름 없는 철로처럼 자주 금속성 소음이 반복적으로 울려 퍼졌다. 남풍이 불면 소주강의 배에서 나는 울림 소리가 들려왔고 서풍이 강하면 제밭에서 나는 분뇨 냄새가 신촌 전체에 퍼졌다. 생일이나 명절이 되면 이웃 열 가구를 한 단위로 묶고 서로 면과 만두, 동그랑땡, 쫄면 등을 나누어 주었다. 모든 집은 문과 창문을 활짝 열고 순수하고 솔직하게 지냈지만 동시에 각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심리적 계산도 가득 차 있었다. 다른 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단지 공용 변기실만 보아도 그 생활상이 모두 드러났다. 이만호라고 불리는 노동자 주택은 우아래 열 가구가 하나의 화장실 단위를 공유하는 구조다. 간단히 계산하면 2만을 10으로 나누면 총 2천 개의 화장실 단위가 생긴다. 각 단위에는 4개의 변기 좌석이 있고 가운데 3개의 판으로 나뉘어 있다. 2천 개의 단위에 3개의 판벽을 곱하면 6천 개가 된다. 즉 상해 2만호 노동자 주택에는 총 6천 개의 변기 칸막이 판벽이 있었다. 각 판벽은 여러 개의 삼나무 판으로 접합되어 있었고 변기 좌석 근처에는 우아래 좌우로 콩알 크기의 구멍이 무수히 뚫려 있었다. 최소한 각 판에 6개의 구멍이 있다고 계산해도 6천에 6을 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상해 노동자 신촌 2만호의 변기실에는 최소한 3만 6천 개의 엿보는 구멍이 존재했다. 이런 주택에서 실제로 생활했던 주민들은 모두 이 통계 숫자는 오히려 적게 추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버는 매일 기계 앞에 앉아 일을 했다. 기계는 일정한 소리를 내며 마치 감독관처럼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이쪽에서는 복잡한 마찰과 윤활 작용이 일어나고 장치의 기계적인 운동을 통해 충분한 힘을 모은 뒤 거대한 쿵쿵 소리를 내며 축을 돌려 성형 효과를 만들어낸다. 정비공 황모는 이것이 압축기 성형의 원리라고 설명했다. 0.5초 동안 멈추게 하는 힘은 매우 강력해서 철판과 금형이 완전히 밀착된다. 맨 아래까지 눌러내리는 것을 금형업계 용어로 살침 또는 사살침이라고 부르며 말 그대로 꽂아 넣는다는 의미였다. 금형 안에는 스프링탑 바늘이 있고 고탄 소강으로 만든 날은 매우 날카로웠다. 펀치 헤드가 철판을 누르고 금형 안으로 압입시킨 뒤 뒤로 물러날 때 압축기 제품 외곽의 가장자리도 함께 깔끔하게 잘려나간다.

그 뒤 펀치 헤드가 다시 뒤로 물러나 우측으로 돌아가고 내부의 스프링 핀이 분리되면 기계는 다시 가벼운 공회전 상태로 돌아간다. 아보가 발을 떼면 금형 안의 탑바늘이 철판을 우쪽으로 밀어올린다. 아보는 긴 핀셋으로 철판을 집어낸다. 원래의 평범한 철판은 이미 입체적인 제품으로 성형되어 탕하는 서류와 함께 대나무 바구니에 떨어지고 이렇게 하나의 제품이 완성된다. 다섯 대의 기계가 각각 다섯 가지 철판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다섯 명의 작업자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 사실은 이 기계들 자체가 진정한 주인공이었던 것이다. 다섯 명의 작업자가 각기 다른 시간에 발판을 밟기 때문에 기계 소음은 전혀 규칙성이 없었다. 다섯 대의 기계는 다섯 면의 철방패가 좌우를 가려 막아주며 안정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정비공 황모는 그 사이를 계속 오가며 일을 했다. 때로는 아버의 시점에서 황모의 한쪽 다리나 한쪽 소매만 보일 때도 있었다. 단지 보는 각도가 다를 뿐이며 아버는 그중 일부만 볼 수 있었을 뿐이었다. 오동 아주머니는 때로는 3호 기계를 사용하고 때로는 4호 기계를 사용했다. 만약 금형의 가장자리가 뾰족해지거나 탑바늘이 부러지면 황모가 통째로 금형을 분해해서 통관 18공장에 보내 수리를 했다. 황모는 이 공장의 정식 노동자였으며 아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오동 아주머니는 그를 매우 아끼고 여러 여성 노동자를 소개해 주려고 애썼다. 황모는 그 중에서도 통조림 공장에서 일하는 둥근 얼굴의 소화기를 최근 자주 만났으며 만나는 장소는 주로 작업장 안팎이었다. 소아기는 휴가일에 작업장에 자주 놀러왔다. 한 번은 복숭아를 가져왔고 또 다른 날에는 도시락을 가져왔다. 이것들은 모두 통조림으로 통조림 공장의 내부 공급품이었다. 모양은 예쁘지 않고 맛도 평범했지만 황모는 매우 기뻐하며 앉아서 먹었다. 오동 아주머니는 또 큰 조각의 햄을 집어 4호 기계가 있는 곳까지 와서 아버의 입에 직접 넣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소화기가 몇 번 오다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오동 아주머니는 황모가 정말 소화기를 좋아했지만 통조림 공장에서 너무 잘 먹다 보니 소화기가 신부가 되어 집에 가면 채식만 먹는 버릇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황모는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식사하는데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헤어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동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다른 상대를 소개해 주려 했지만 황모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답했다. 사실은 더 이상 소개받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여 웃으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 표정 하나만으로 오동 아주머니가 차분하고 부드러운 여성임이 증명된다. 소화기를 포함한 일부 여성 이웃들은 목소리가 크고 장난치는 것을 좋아했지만 오동 아주머니는 입을 열 때마다 언제나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했다. 길에서 아버의 부모님을 만나도 그냥 웃기만 할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이제 여름이 찾아왔다. 작업장은 골목에 있는 민간 소규모 공장의 방식을 따라

기둥에 십여 개의 딱지판을 걸고 어린이에게 끈을 잡아달라고 시켜 판이 규칙적으로 앞뒤로 움직이게 하여 바람으로 도위를 시켰다. 올해는 황모가 작은 모터를 빌려 세 개의 철날개와 그물 커버를 만들어 직접 선풍기를 제작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작업장 안 전체가 매우 시원해졌다. 8월이 되어 원료 공급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작업자는 아버 혼자만 남게 되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작업장의 다른 곳으로 옮겨 전선을 만드는 수작업을 진행했다. 두 개의 접촉 동판을 만드는 정교한 작업이었다. 이렇게 70년대 상해 신촌의 일상과 아버의 어린 시절 모습, 그리고 저녁 식사 자리에 불청객으로 나타난 소환에 긴장되는 상황까지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호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이십니까?
1: 예, 오늘은 예, 다년간 그 신문사에서 편집 기자 사업을 하면서 시, 수필 등 문학작품을 예, 창작하고 있는 류설아 시인을 소개하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류설아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류설아 시인은 예, 1990년 1월에 연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예,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한국연세대학 국어국문학전업을 졸업했고 2015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연변일보 특간부 기자 편집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4월부터 지금까지 흥룡강일보 보도집단 연변지사 책임자로 사업하겠습니다.
0: 네.
1: 연변작가협회 리사이고 연변여성문인회피 비서장이며 연변민간문예가협회 리사 그리고 주청년연합회 위원 등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0: 네.
1: 2006년에 천여작 시 별 이 시가 중국 조선족 중학생 장문경책 은상을 수상했고 2007년 시 뿌리가 중국 조선족 문학상 금상을 수상했고 전액 장학금으로 한국연세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했습니다. 2008년에 시 뿌리 가을 그 여유 속으로 그 다음에 달팽이 등이 김서울 청소년 문학상 해외 우수상을 받았고 2017년에 수필 뿌리꽃이 중국 조선족 효문학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2018년에 가사 네, 별밤이 노래로 길림성 제2기 소수민족 문예경연에서 길림성 소수민족 문예회원에서 최우수 창작상을 수상했고 2018년에 가사 진달래로 연변을 노래하고 창상 연변 이런 그 가요 창작 2등상을 수상했고 2018년에 가사 눈꽃사랑으로 매주일과 우수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공조로 된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총서 중국 조선족 민속 유희를 출판했고 2010년에 가사 신월 이것으로 매주일과 3등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역시 또 공조로 된 중국 조선족 민간이야기 총서 돌절구를 출간했고 2020년에 시간잡지 번역시 15수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에 만추의 풍경 등 10수로 중국 조선족 청년문학상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청명노을 등 열수가에 역시 중국 조선족 문학상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개인 시집 청명노을을 출판했습니다. 그 외에 민족문학, 연변문학, 도라지, 장배상 등 잡지에 80여 편의 시작품과 12여 수의 가사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많지 않은 작품 발표 수에 비해 그 질이 비교적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0: 네. 네, 그렇다면 류설아 시인의 문학에 대한

0: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1: 예, 그러니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중 2학년 때 엄마가 갑자기 외국으로 떠나던 것이 메울 수 없는 아픔과 그리움으로 되었습니다. 그때 엄마를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시별에 쏟아내는데 행운스럽게도 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가 주는 따뜻함과 위로를 그때 느꼈습니다. 그 후 18살 즉 문학상에서 아버지 눈물겨운 로고를 쓴 뿌리가 금상을 받으며 19살 되던 2009년에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한국에 유학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또 21살 때 부친을 암으로 잃었던 그 견딜 수 없던 태풍 같은 아픔을 떠올려보면 달랠 길 없는 아픔과 쏟은 눈물은 그렇게 글이 되고 문학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문학은 떠나간 것들, 잃은 것들, 그 아픔과 슬픔에 대한 영원한 질문과 대화 바로 그것입니다. 긴 어둠과 방황이 동반되는 삶의 길에서 우리는 마냥 별을 보고 산과 노을을 읽으면서 계절을 깨우칩니다. 밤마다 눈물에 눌려 어디로 향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믿어야 할까의 질문이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올 때마다 다시 나는 낡은 집으로 깊은 내심과 양심으로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결핍은 지독한 괴로움이기도 하지만 그 놈의 아득한 희망을 만나려고 발버둥치는 이름을 느꼈습니다. 또 그것이 문학의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를 쓰면서 생명의 존재적 가치를 반추해보게 되고 다시금 시와 삶을 질문하며 또 답을 찾으려는 과정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자기가 썼던 글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움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또 기자 생활을 하면서 문학이 특히 시에 어떻게 사회적 문제의식을 대두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야 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선생님, 선배 작가님들이 글을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철학적 사고를 위한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학이라는 사람은 모름지기 결벽증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픔과 고독, 세속의 어떤 추악한 것, 혼탁한 것들을 겪었음에도 세상이 더러움에 찌들지 않으려는 그런 순수와 양심이 맑은 결벽증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말했듯 내가 생각하는 시는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로서 부재는 존재로 되어 살아있는 것, 잊혀지지 않는 것으로 거듭납니다. 부단히 새로움을 발견하고 또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문학을 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2: 네, 그럼 지금부터 류사라 시인의 국제 시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또 독학가의 시인한테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감상할 시는 제목이 서시입니다.
3: 서시 류설화. 온전히 안심할 수가 없다. 따라서 행복할 수가 없었다. 주어진 삶이라 여기고 단념할 수도 없었다. 미로였고 미궁 같은 아픔이 글썽글썽 심지를 녹일 때 14살 때 떠났던 어머니를 떠올렸고 21살 때 영혼으로 간 아직도 작별하지 못한 아버지의 노을을 그렸다. 또 그렇게 사는 내내 별을 읽고 산을 읽고 노을도 읽고 계절도 읽고 세상도 읽으려 했다. 연꽃잎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와도 같이 저편 어느 세상의 노을이 문 두드리는 소리와도 같이 옛날 옛 기억들이 한 줄 글로 튀어나왔다. 이따금 햇살 좋은 날도 오고 희망도 튀어나왔다.

0: 예, 시인은 이 서시에서 자신이 시를 쓰려는 동기와 그 소재의 범위, 삶의 진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살 때 어머니가 미국으로 일하러 떠나고 21살 때 아버지가 사망하는 고통과 리벨이 아픔을 겪습니다. 이것이 그의 시창작의 소재였고 시로 삶의 아픔을 달래는 삶의 방식이라면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 시인은 별을 읽고 산을 읽고 노을도 읽고 계절도 읽으면서 세상도 읽으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옛 기억들을 더듬어 보고 때론 이따금 햇살 좋은 날도 맞이하면서 문학 창작으로 자신이 숨통을 틔워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붓을 들고 문학 창작을 하게 된 계기와 동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기에 그의 시에는 많이는 노을이나 옛집, 어린 시절, 아빠에 대한 끝없는 추억과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서신은 결국 그의 문학의 개괄적 표현이고 궁극적 목표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는 성명노을 1입니다.
2: 성명노을 1. 아버지를 그리며 류설화. 새벽 노을을 밀고 온 하늘이 청명한데 새들이 집을 떠나고 있었다. 바람이 누울 곳을 찾으며 부러운 자리를 쓸었고 계절 소리는 낡은 칠층집 문을 살며시 두드렸다. 그날도 웅크리고 초저녁 잠을 쉬던 아버지는 이내 깨어서 나와 산책길에 나섰다. 순종한 그 어깨를 비껴간 타는 노을 아래 걸터앉은 아버지는 저 산산 먼 곳까지 널 데려다 줘야 할 텐데 하며 우셨다. 아버지 숨결마냥 덩그러니 타오르는 연기, 하얀 재로 붉게 된 청명 하늘이 열병을 날아 색이 젖고 구름도 몇 번 저물었어도 아버지가 간 곳 저 노을 그곳이 어딜지 나는 알 것

0: 예. 지금 예, 저녁 노을을 마주하고 아버지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그림에 있어서 아버지와의 어느 날 산책을 떠올리고 아버지가 한 마지막 말을 되새깁니다. 저 산산 먼 곳까지 널 데려다 줘야 할 텐데 라는 아버지 말에는 부친으로서의 책임감과 정이 가득 묻어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다하지 못한 책임감에 못 이기고 그걸 실현하지 못할 것 같은 안타까움에 눈물까지 흘리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바로 시인이 아버지 어깨에 집중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지금 붉게 대인 청명 하늘이 열병을 알아 색이 좁고 구름도 몇 번 저물었어도 아버지가 간 곳 저 노을 그것이 어딜지 나는 알 것 같다. 이런 그 식구가 더욱 가슴을 때립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먼저 저산 넘어 구름 넘어 노을 속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고 딸이 미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름 생각해 봅니다. 죽어서도 눈 못 감고 딸한테 보내는 아버지 절절한 뇌물이랄까 그 사랑이 또한 딸이 온몸을 감싸고 돕니다. 참 가슴 짠한 시입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는 청명노을 2입니다.
2: 청명노을 2 류설화. 이 겨울 청명한 겨울날의 이야기가 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안으로만 무르익던 홍시가 겨울 새벽 한순간에

떨어지듯 내 인생에도 겨울이 닥쳤다. 얼굴을 얼군 아버지는 뗄나무를 가득 안고 집에 들어서며 나를 따뜻한 이불 속에 눕혔다. 그 네 살 기억을 따라 한겨울 오후 암소수를 앞둔 아버지는 아침에 집에 들어섰다. 새벽 시장에서 손발을 얼구고 들어와서는 소고기 조림을 해준단다. 겨울 노을 속에 자욱히 번지는 밥 연기가 다시 겨울바람을 불게 한다. 절망의 입김이 노을빛 층층 얹어졌고 13년 동안 겨울바람은 수많은 이야기를 하늘로 날려보냈다. 청룡 노을에서는 오늘도 아버지 아궁이가 타고 있다. 우리는 가장 추울 때, 가장 뜨거운 때를 안다.

청명노을을 이 주약의 노을에 대해 많이 쓰는데 이 청명노을은 또 시집이 제목이기도 하고 이 청명노을에서의 청명은 이 청명절을 뜻하는 뜻이 아니라 류설화 시인한테서만은 맑은 하늘이라는 뜻으로 많이는 쓰입니다. 이 시는 청명한 하늘이 빛낀 노을을 보면서 그 추운 겨울날의 이야기를 추억합니다. 그 추운 겨울의 그 어느 날인가 내가 네 살밖에 안 되던 때 아버지는 얼굴을 가득 얽으면서 땔나무를 가득 안고 집에 들어와 나를 따뜻한 이불 속에 눕혀놓은 다음 암수술을 앞둔 몸으로 새벽시장에 다녀와서 소고기 조림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마도 수술하는 그 며칠 동안 딸이 먹을 반찬을 해놓으려는 심사였습니다. 겨울 노을 속에 자욱히 번지는 밥 연기가 다시금 겨울바람을 더욱 세차게 불게 한다. 결국 예 13년 동안 앓고 있는 아버지를 둘러싸고 절망의 입김이 노을빛 층층이 얹어졌고 겨울바람은 수많은 이야기를 하늘에 날려보냈습니다. 청명한 하늘이 저 노을 속에서는 오늘도 아버지 그 아궁이가 활활 타번지고 있습니다. 시 마지막에서 우리는 가장 추울 때 가장 뜨거울 때를 안다고 비타게 부르짖고 있는데 이는 가장 어렵고 추웠던 그 겨울 아빠가 지핀 그 사랑이 지금 오늘까지도 시인의 심장 속에서 타번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도 역시 제목이 청명노을인데 이번에는 청명노을 8입니다.
1: 청명노을 류설화. 노을로 간 아버지의 노을을 걸으면 늘 아득해 보이던 노을은 사실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저편의 아버지에겐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나. 잠시 어지러운 삶을 노을에 써보려고 찾으면 노을은 되려 노을 아래 앉아 세상을 비추고 있다. 할 말이 많을 때마다 노을 색도 갖가지라 믿는다. 노을을 읽고 노을에 쓰고 노을에 번지고 노을과 걸으며 눈을 감으면 나도 내 안에 긴 노을을 만나곤 한다.

0: 류설화 시인이 심으니 자연현상 즉 노를 통해서 인간 내면의 정서를 정교하게 투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시에서의 노는 왕왕 리별, 기억, 시간, 치유, 내면의 평화 등 여러 층의 의미를 지닌 상징입니다. 처음의 노을 8에서는 이 노을을 통해 애도와 성찰의 과정을 담아내며 상실 이후에도 지속되는 관계의 끈을 형상화했습니다. 이 시는 이 죽음을 삶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려는 동양적 사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 저 세상으로 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절절한 애정을 외부의 경관인 노을을 통해서 만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이 내면의 후회와 성찰, 왜 일찍 아버지를 달리하지 못했을까라는 이런 그 내면의 성찰, 한마디로 아버지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과 자기 후회를 노을이라는 자연경관을 통해 잘 파내고 있는 작품이라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이상에서 청명노을의 1, 2, 8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감상할 시인은 제목이 나의 시입니다.
2: 나의 시 류설화. 나의 시는 종종 세 식구가 살던 낡은 집에서 온다. 꼭대기 7층 집을 옛 7살부터 10년 넘게 올랐다. 엄마가 아버지 단위로부터 쉽지 않게 분배받은 멋진 첫집이라 말한 다음부터 높다는 토정을 안 했다. 나의 시는 그 낡은 집에 낙인된 아버지의 발자국과 문설주에 내 키를 금긋던 아버지의 손길에서 온다. 함께 키우던 화분들에 줬을 아버지의 눈길과 소설대 어리던 날 새벽 나의 운동화를 씻어놓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온다. 14살 되던 어느 비 내리던 날 그 낡은 집에서 엄마는 외국으로 떠났다. 19살 되던 해 아버지가

0: 싸준 이불짐을 안고 나도 그 낡은 집을 떠났다. 그 낡은 집에서 우리를 보내고 21살 되던 때, 낡은 집에서도 새 집에서도 마음껏 떠나지도 못한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나에게 남겨주었다. 과연 잘 살고는 있는 걸까 의문이 들 때, 작은 기쁨이 태산 같은 그리움에 무너질 때, 아직도 못단 작별들이 별처럼 쏟아질 때, 나의 시는 다시 낡은 집으로 간다. 아버지의 묘 하나 만들어드리지 못한 나는 아버지로 시작해 아버지로 끝나는 납품으로 건져올린 시의 집을 짓는 중이다.
1: 예, 결국에 류시인한테 있어서 낡은 집, 즉 옛집은이 그의 시창작의 원천이고 뿌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는 모든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추억과 그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는 그의 이런 아픔과 사랑과 그리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옛집은 7층인데 아빠가 단위에서 쉽지 않게 분배받은 집입니다. 그 집에는 내가 얼마나 크는가를 늘 재워주던 눈금이 있고, 아빠가 암으로 투병 중에 씻어준 나의 운동화가 있고, 엄마가 내가 14살 때 미국으로 일하러 떠나던 집도 바로 그 집이었고, 내가 아빠가 싸준 이불짐을 들고 19살에 외국으로 떠나던 집도 그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내가 장학상 대상을 타던 때 살았던 집이었고, 아빠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그리움과 슬픔과 기쁨과 아빠, 엄마의 사랑이 한가득 묻어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 집을 마주하고 나의 시 집을 짓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는 아예 시 제목까지 나의 시라고 달고 결국 나의 옛집을 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는 바로 이 집에서 잉태했고 탐구됐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참으로 가슴 짠한 시입니다.
2: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가을밤입니다.
0: 가을밤 류설화. 귀또라미, 개구리, 도르래, 방울벌레, 배짱이, 여치가 밤새 울고 있다. 그 소리를 들으려고 나는 가을밤 창을 열고서 잠을 청한다. 조물주는 왜 저 아이들을 울게 만들었을까? 이루지 못한 사연과 사랑이 있는 게 분명하다. 가을밤 달빛이 기울어 날이 밝는데도 울음소리는 멈추질 않는다. 이제 한 달 열흘이면 요요 갈 소리. 울음으로도 행복을 먹는 존재들. 가을밤에는 처열하게 우는 법을 배우게 된다.

0: 예. 앞에서는 예, 많은 그 벌레 등속이 울음을 랄랄하다가 그 울음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가 아예 그 울음소리를 마음껏 들으려고 창을 활짝 열기까지 하다가 사색으로 넘어갑니다. 왜 저 아이들을 울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리성적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루지 못한 사연과 사랑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리고 저것들은 예, 울음으로도 행복을 먹는 존재들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시인한테는 예, 울음이 많은가 봅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우는 표면상의 울음보다도 가슴 속으로 망울지는 눈물이 많은가 봅니다. 즉 내면의 갈등이 심한 그런 편이죠. 하늘나라로 떠나가신 아빠도 울고 싶고 14살 때 멀리 미국으로 떠나신 엄마를 또 울고 싶고 물론 지금 다 집에 돌아왔지만 네. 대학을 다니던 학교를 또 울고 싶고 눈꽃을 사랑하며 울고 싶고 초승달을 바라보며 옛 시인을 울고 싶고 만월이 된 초승달이 울고 싶고 가을밤 벌레들이 울음을 또 함께 울어주고 싶고 그래서 옛 시인은 마지막 부분에 가을밤에는 치열하게 우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까지 합니다. 하여간 이 울음이 많은 시인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의 울음은 이 눈꺼리 울음이 아니라 값지고 어딘가 함이 깊은 문학적이고 등헌적이고 지적인 울음이고 뭔가 잘 이거 여물어 떨어진 내면이 성숙된 그런 그 정찬 울음이라 나름 생각해 봅니다.
1: 예, 다음은 시인이 된장절에서 장독대를 보고 느꼈던 이 감수를 적은 시인데 시 제목은 민속정입니다.
2: 민속정 장독대 류설화 먼지 먹은 햇발이 틈새마다 끼었고 이슬 먹은 바람이 이끼마다 쌓였다. 전해의 생 질 항아리 1월에서 투박한 매주 빚던 할머니가 나오고 흰눈 밟으며 장뜨던 어머니가 나오고 기 재보며 술래 잡게 하던 아이들이 나온다. 인고의 침묵이 흐른다. 저를 송두리째 보려야만 하는 소구름 속에서 콩 하나의 신비는 경이롭다. 그것은 숨쉬는 고고한 우주였다. 발효가 한 종지씩 고이고 붉은 해덩이가 살며시 내려왔는다.

0: 예, 자주 된장 명절에 무대에 올라서 사회랑 하던 이런 그 류시인이 끝내 쓰는 장독대입니다. 그한테 있어서의 장독대는 단순한 장을 담그는 데 사용되는 장독대가 아니라 수천 년 내려오면서 콩으로부터 메주로 간장으로 장으로 또 번져넘는 그 세월의 역사, 그리고 할머니로부터 어머니 아이들까지 달려나오는 역사의 흐름마당을 펼쳐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이 콩 하나로부터 숨쉬는 우주로 퍼지다가 나중엔 붉은 해덩이가 살며시 내려앉은 생활정서의 뜨거운 숨길이자 그 자체인 것입니다. 시가의 구체적인 장면 묘사엔 이끼, 이슬, 먼지가 있는가 하면 비약을 썩 일으켜 숨쉬는 우주, 해덩이, 천혜의 샘, 일월 성신 등등의 상상이 자유로이 나려칩니다. 장독대를 쓴 시들이 두루 많은데 민속정을 포괄한 장독대를 쓴 시 가운데서 비교적 깊이가 있고 역사적인 현장이 숨쉬는 수작이라 생각합니다.
1: 네.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눈꽃나라입니다.

눈꽃나라 류설화. 정돈 이파리 떠나보내도 송이 송이 꽃으로 쌓이네. 날리는 눈꽃 따라 피어난 추억, 어떤 그리움, 어떤 순수함. 가지가지 살며시 내려앉아 사락사락 사랑을 나누네. 나는 너를 안고 싶어라. 눈꽃나라 눈부신 눈부신 세상. 새하얀 대신은 그 어디나 포근한 객설로 태어나 너에게 빠지고 싶어라. 눈꽃나라 따스한 따스한 세상. 아, 바람도 멈춘 마을에 눈꽃이 날리네. 한 송이 두 송이 어느샌가 눈꽃나라.

0: 널리 불려진 그 노래로 됐는데 시인은 이 시에서 온 세상이 다 하얗게 하얀 나라로 된 리상향을 동경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파리를 떠난 눈꽃 송이마다 추억으로 다시 피어나고 그리움으로 다시 피어나고 순수함으로 다시 피어납니다. 여기서 하얀 세상을 안고 싶어라, 또 그 백설 속에 빠지고 싶어라 는 등은이 하얗고 순수하고 깨끗한 눈꽃 나라에 빠져들고픈 시인의 마음의 순수함이 발로이자 절절한 염원과 추구입니다. 전반시가 너무나 깨끗하고 순수하고 결백합니다. 역시 후의 곡이부터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
1: 네, 지금 한창 물르녹는 이 계절, 또 사랑도 슬픔도 이겨가는 이 계절입니다. 예, 이 시각에 또 류소라 시인의 마음 짠한 시들을 예, 잘 감상해 보았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수고 많았습니다.
2: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전주 각지에서는 기계화, 과학화 중경 생산을 다그쳐 올해 풍작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3: 변강 소도시 혼춘의 가장 인기 있는 미식이자 문화관광 명함인 킹크랩이 현지 문화관광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2: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광범한 축구팬들에게 새로운 축구 성견을 선사하게 됩니다. 먹전 농사철을 다잡고 춘경 생산에 바삐 보내고 있는 전주 각지에서는 기계화, 과학화 춘경 생산을 다그쳐 올해 풍작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여기는 화룡시 투도진 진흥촌의 벼재배 기지입니다. 벼재배 황금 시기를 맞아 5월, 10월부터 현지 벼 모내기 작업이 륙속 펼쳐졌습니다. 현대화 고속 이양기가 질서 있게 작업함에 따라 파릇파릇한 변모가 논에 가지런히 심어지면서 곳곳에 생기와 희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현대화 농기계가 오가며 파릇파릇한 변모를 논에 가지런히 정확하게 심고 있습니다. 논은 금세 파란색으로 덮였습니다. 기계화 모내기는 작업시간을 대폭 줄였을 뿐만 아니라 재배 밀도와 깊이 기준을 보장해 모내기 질과 생산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연길시 주양천진 근로촌에서도 농기계가 분주히 돌아가는 가운데 곳곳에 실록이 더해졌으며 과학기술로 농사에 조력하고 분망이 경작하는 기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연길시 주양천진 근로촌 재배호 장국진입니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은 30헥타르입니다. 우리 촌에 물이 들어온 것은 14일, 15일쯤인데 그 다음 논에 물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17일쯤부터 썰레질을 시작했고 20일에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내기 기계 두 대가 동시에 작업하는데 매일 2헥타르 넘게 거의 3헥타르가량 심을 수 있어 이달 말이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기술 봉사도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기술 일꾼들은 기증에 가 정밀한 지도를 통해 농민들의 농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명정시 동성용진 석정 농기계 전문 농장의 옥수수 밭에는 파릇파릇한 모종이 흙을 뚫고 나와 가뜬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규모화 재배호 장수진은 밭두렁에서 싹이 든 정황을 살피는 한편 토양의 수분 상태를 가늠해보고 있습니다. 장수진은 올해 옥수수 125헥타르를 재배하는데 파종의 보성 경작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룡정시 동성용진 석정 농기계 전문농장 책임자 장수진입니다. 보성 경작을 하지 않았을 때는 1헥타르당 산량이 만여 근이었는데 지금은 산량이 50% 증가했습니다. 산량이 매우 높습니다. 명정시 동성용진의 올해 춘경 생산 중점은 보성 경작 대상입니다. 현지에서는 생태 우선, 리용과 유지의 결합, 안정적 생산과 소득 증대, 비용 절감과 효과 증대를 견제하면서 집 덮기 무경운 파종 기술, 집 덮기 줄경운 기술, 집 파쇄 혼합 경작 기술을 중점 보급하고 있습니다. 4월 중하순 파종을 시작한 이래 동성용진 종합봉사중심 3일꾼들은 농촌에 가 기술 지도를 해줬습니다. 룡정시 동성용진 종합봉사중심 3일꾼 공걸입니다. 지금까지 무경운 설비 36대, 줄경운 설비 7대, 경작 설비 5대를 보성 경작 대상에 투입했습니다. 동성용진에서는 계속해 진도를 통과하고 정책 선전과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보성 경작 피복 면적을 끊임없이 늘려 흙토지를 잘 보호하고 리용하렵니다. 올해 전주 알곡작물 파종 면적은 579만 2600무로 예상되는데 그중 한전이 536만 1700무, 논이 43만 여무입니다. 한전에서 옥수수 파종

0: 355만 5,900모, 콩파종은 173만 4,400모, 잡곡파종은 7만 1,400모를 완수했습니다. 목전 한전파종 면적은 511만 3,200모로 95.37% 완수했고 5월 25일 전에 파종을 마치게 됩니다. 전주 쪽으로 벼 모내기가 전면적으로 펼쳐진 가운데 8만 8,300무의 논에 모내기를 해 계획의 20.5%를 완수했고 6월 10일 전에 벼 모내기를 끝내게 됩니다. 온실 안의 육모부터 포전의 파종까지 인공정밀 관리부터 기계화 속도 향상까지 우리 주 각지에서는 과학기술로 춘경 생산의 재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식량 안전을 보장하고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증수를 실현하는 데 튼실한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5월 23일 우리 주는 주황 제2 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4진 군중신소 신고 사건 도합 8건, 중점 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3건, 편지 5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3건, 중점 사건 1건, 훈춘시 1건, 도나시 2건, 왕청현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8건입니다. 그중 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 대기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 생태 관련 사건이 네 건으로 50%, 기타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를 차지합니다. 그늘내 싱싱한 킹크랩이 변강 소도시 훈춘의 가장 인기 있는 미식이자 문화관광 명함으로 됐습니다. 관광 성수기를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이 심의 진미를 맛보기 위해 훈춘을 찾으면서 현지 문화관광 시장이 지속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점심 무렵 훈춘의 각 해산물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해산물 식당을 찾아 직접 고른 킹크랩을 먹어보는 게 외지 관광객들의 필수 체험 코스로 됐습니다. 상해 관광객 공명량입니다. 훈춘의 킹크랩이 싱싱하고 가격도 적당하다고 해서 이번에 친구들과 함께 맛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훈춘 모 해산물 구이점 점장 사도입니다. 모든 킹크랩의 싱싱함을 보장합니다. 관광객들이 주문하면 바로 건져내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이 인기입니다. 올절 연휴 기간 성수기에는 하루 킹크랩 판매량이 300마리를 돌파했고 매출이 평소보다 1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이래 훈춘은 러시아의 근접한 지리적 우세와 종합보세구 정책에 의탁해 전국 첫 킹크랩 보세 중개 무역 새 모식을 내왔습니다. 이전의 육로 중개 운송에 비해 새 모식은 물류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가장 빠르면 9시간 만에 향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 모식보다 4, 5일 단축돼 개 생존율과 원가 우세가 뚜렷합니다. 이 모식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현지에서 맛본 후 냉동 물류로 싱싱한 킹크랩을 집으로 배송하기도 합니다. 훈춘 청려 국제무역위원회사 총경리 리초입니다. 기업에 있어서 지효의 향상은 곧 킹크랩 생존율 보장입니다. 운송 원가도 절약되는데 연간 약 4천여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싱싱함을 유지한 직송 방식으로 고객군을 확대했는데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등 지역의 루계로 30여 톤을 판매했습니다.
1: 조과학기술협회에서 주최하고 연변영양학회에서 주관한 2026년 연변조 전민 영양주관 및 O20 중국학생 영양열 조제선전활동 가동식이 일전 연길시 신흥소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전민 영양주관은 공무원 건강중국행동 2019-2030년과 국민영양계획 2017-2030년을 관철 실시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올해는 마침 제37회 O20 중국학생 영양일을 맞아 우리 조에서는 이 두 가지 건강정파 활동을 깊이 융합하고 영양식탁 가정건강을 핵심 주제로 선전을 했습니다. 가동식에서 영양 전문가는 연도 전파 주제를 설명하고 중국 주민 선식 지침 핵심 내용을 보급했으며 가정과학 선식과 문명 건강 음식 습관을 제창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랩인들은 연길시 신흥수학교 식육공방을 찾아 식육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함께 조선족 특색 음식인 만두기 만들기 체험을 했습니다. 왕청현 동장영 홍군수학교에서 주과학기술협회는 또

0: 5종 영양 식사, 건강한 성장의 조력, 합리 선식 건강 과학 보급 강좌를 했습니다. 강사는 고지방, 고당, 고염 식품이 청소년들의 신체 발육과 재능 소양, 수업 상태에 끼치는 부정 영향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줌으로써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영양 건강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연변 영양학회 이사장 최승필입니다. 2026년 전민 영양주간은 영양식탁 가정건강을 핵심 전파 주제로 좋은 영양 좋은 가정을 재창향도로 대중이 우리나라 음식문화를 요해하고 조리 지식을 배우며 식탁 영양을 풍부히 하도록 호소합니다. 가정을 단위로 과학적으로 일상 선식을 배합하고 문명하고 건강한 음식 습관을 키우도록 격려하여 가정 건강으로 전민 건강 기반을 다지고 수많은 가정이 영양 식탁 고품질 선식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도록 이끌 것입니다. 향후 우리조에서는 또 온 오프라인 결부 방식으로 과학 보급 강좌를 하고 선전 재료를 발급하며 영양 과학 보급 사회 구역행, 향촌행, 교정행, 병원행을 추동해 합리한 선식 리념이 천문 만호에 널리 전해지게 할 방침입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광범한 축구 팬들에게 새로운 축구 성년을 선사하게 됩니다. 대회는 일반 경기와 도태 경기 두 단계로 나뉩니다. 일반 경기는 5월 23일에 시작돼 8월 15일에 끝나며 단일 순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참가팀은 7겜 경기를 치르는데 도합 28겜 경기가 펼쳐집니다. 일반 경기가 끝난 후 상위권 4팀이 도태 경기에 진출합니다. 준결승전은 홈장과 원정 두 라운드 대결로 진행됩니다. 결승전과 3, 4위 순위전은 한 게임 경기 결승제로 진행됩니다. 도태 경기는 도합 6게임 경기로 일정은 9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각 라운드 경기에 대해 각 성과 자치구에서는 모두 홈장을 설치하여 각 지역 축구 팬들이 가까이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현장에서 응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모든 경기는 주말과 공휴일에 통일적으로 배치됐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동북 세계성 한개 자치구의 체육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도시문화체육 소비를 이끌며 대중체육생활을 풍부히 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새로운 지역체육 브랜드는 세계성 한개 자치구의 체육 역량을 1층 결집시키고 전민건강체육과 경기체육협동발전의 활력을 전시하게 됩니다.
1: 용남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난시 도서관 문화자원봉사팀은 21일 룩정산 문화관광구 관광객봉사중심에서 풍경구의 도서증정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문화로 관광에 힘을 실어주고 독서로 려정을 밝혀 문화관광융합의 책향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0: 영정시에서는 련일 민족단결 정책이론 평안 반사기 응급과학보급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춰 백인 천차례 만개역 진입 문명실천 선전 강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해민정책과 법률 지식을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1: 일전 안도현 공안국 옹성파출소에서는 한 건의 전신 인터넷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막아 관할구역 주민 리니어사의 경제적 손실 8만 원을 만회했습니다.
0: 전동차 도로교통사고 위험을 근원에서 낮추고 도시구역 도로 통행 질서를 지속적으로 규범화하며 광범한 대중 출행 안전과 원활함을 보장하기 위해 연길교통경찰은 2륜, 3륜, 4륜 전동차 상시화 전문 정돈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관할구역 도로교통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했습니다. 연변 룡정 커시안팀이 24일 저녁 7시 30분에 원정에서 광동 광주표범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어 종합채널과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윤걸 리나였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

0: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이 농업정보와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 주에서 실시하는 보송 경작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주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

먼저 농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농업법 수정 초안이 처음으로 채택됐습니다. 이 초안은 농촌 토지도급 관계의 안정과 삼권 분리 제도를 법적으로 명확했으며 아울러 식량 안전 신질 생산력, 농업의 친환경 발전, 도농융합 등 우리 농촌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일전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 제청하여 처음으로 심의한 농업법 수정초안은 농업생산 경영체제 관련 내용을 보완해 농촌 토지도급관계의 장구한 불변 및 삼권 분치 시달에 관한 내용을 증가했습니다. 농업법은 농업농촌 경제 분야의 기초적인 법률로서 1993년에 제정돼 2002년에 전면적인 수정을 거쳤으며 2009년과 2012년에 각각 개별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새 시대 새 로정에서 농업농촌 경제발전이 새로운 형세 새로운 임무에 직면하면서 농업법 수정이 필요해졌습니다. 농업법 수정 초안은 도합 16장 14장 110조로 되어 있는데 농업 강국 건설을 목표로 농업 농촌 현대화의 특징과 요구에 따라 중점 내용을 두드러지게 해 수정했습니다. 수정 초안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습니다. 국가가 농촌 토지 도급 경영 제도를 실시해 법에 따라 농촌 토지 도급 관계의 안정과 장구한 불변을 보장하고 토지 도급에 대한 농민들의 경영권을 보호합니다. 국가는 도급 측이 법에 따라 자원의 원칙하에 유상으로 타인에게 토지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을 보호하고 토지 경영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합니다. 수정 초안은 또 농업의 적정 규모 경영을 발전시키고 가정 경영과 현대 농업 발전의 유기적인 연결을 실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양식 안전을 보장하고 중요한 농산물 공급을 보장하는 면에서 수정 초안은 국가 양식 안전 전략을 명확히 했는데요. 양곡 주요 산지의 리익 보상 기제와 양곡 생산자의 수익 보장 기제를 건전히 하고 대식물관을 실시하며 다원화된 음식물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수정 초안은 또 당지 실정에 알맞게 농업의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융합을 추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농업 지지 보호 체계를 보완했는데요. 농민들이 소득 증대를 촉진하는 면에서 수정 초안은 국가가 재정의 우선 보장, 금융의 중점 지원, 사회의 다원화한 참여라는 농업 농촌 투입 구도가 빠르게 형성되도록 추진하고 국가가 강농 해농 분농 정책의 효능을 제고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수정 초안은 농업의 친환경 발전 장자를 단독으로 내와 절약적 집약적 재배 사육 기술을 사용하고 병충해 생물 예방 퇴치를 강화하며 생태순환 농업을 발전시키고 법에 따라 농업의 생태보호 보상을 실시하며 농업의 생태제품 가치 실현 기제를 점차 보완하고 농업면에서 오는 오염을 예방 퇴치하도록 권장하고 지지하는 등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자 수정 초안은 또 도시와 농촌 융합 발전 내용을 보완하고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 완수 후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며 미발달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고 재빈곤 및 빈곤 방지 상시화 기제를 보완하는 등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일전 농업농촌부의 주최로 양돈업 발전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회는 양돈능력 종합조절을 착실히 들어줌으로써 돼지시장의 예기를 안정시키고 가격의 합리적인 회복을 도모하며 양돈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산능력의 과잉과 시장공급의 관성 증가의 영향으로 당면 돼지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운행 중이며 생산량 감축 효과가 나타나면서 돼지 가격이 점차 안정되고 회복 상승을 가져오며 전반이 낮고 후반이 높아지며 좁은 폭의 파동을 보이는 연간 가
가격 특징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련 책임자는 각급 부서의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생산력 감축 과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해 번식용 암돼지의 사육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성하고 생산량 조절 예상 유도 산업 업그레이드를 총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양도농업이 주기적인 변동을 줄이고 내실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양도농업이 생산능력 조절과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것을 결부해 양도농업 관련 정책을 최적화로 조정하고 돼지 종자업이 자주적 혁신을 추진하며 저단백질 사료 기술을 적극 보급하고 사육의 표준화 지능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양동과 도축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도축기업에서 정밀분할 및 재벌 가공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며 전 과정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질병 예방 통제를 틀어줌으로써 재방 과정에서 양도농업이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계속해 고향 소식입니다. 우리 수 보충 경작지 질 검수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성 경작지 보호 직능 조정 통일적 배치에 따라 올해 2월 1일부터 보충 경작지 질 검수 관련 사업 직책이 자연자원부에서 농업농촌부문으로 정식 이관됐고 관련 사업 성과도 동시에 경작지 보호와 식량 안전에 대한 당위와 정부 동일 책임 심사에 포함됐습니다. 전주농촌부문은 신속하게 행동하고 긴밀히 연계하면서 다각적인 조치를 통해 보충경작지 질 검증 전 과정을 세밀하게 추진하고 경작지 질이 최저선을 지키며 식량 안전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전주농업농촌부문은 단계적으로 정책 업무 학습을 전개하고 골간 인원을 선발해 성급 전문 업무 강습 2기에 참가시켰으며 보충경작지 검수 관리 방법 성급 실시 방법 및 실시 세칙 등 정책 기술 부문을 문건을 깊이 있게 연구했습니다. 전주농업농촌 부분에서는 농객기 성급 전문가 등록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단위 추천 개인 신고 공개 선발을 결부한 방식을 통해 여면주 보충경작지 질 감정 전문가 목록을 구축했습니다. 등록된 전문가는 도합 35명으로 농학, 농업자원환경, 수리공사, 토지관리 등 여러 전공이 포함되며 길림농업대학, 연변대학, 성농업과학원 등 대학의 과학연구골관들이 참여해 전문 기술 역량으로 경작지의 질 감정 심사 사업을 정밀하게 지원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각 현실을 총괄적으로 지도해 전역의 보충경작지 파악조사를 전개하고 토지구역별로 면적, 지역위치, 경작지 생산능력

능력 상황을 확인했으며 규범적으로 사업 대상을 작성하고 동태적 정밀화 관리를 실시했으며 전성의 총괄적 경작지 질 관리 통제를 위한 정밀한 서류를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에서 검수를 기다리는 보충 경작지 총면적은 2,600여 모인데 그중 도나시가 2,400여 모, 훈춘시가 240 모입니다. 네, 안도현 성문진 룡흥천에서는 온실 체리 재배로 특산업에서 새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도현 실적 평가 봉사 중심에서 추진하는 이 특색 산업 기지는 총 2천여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현재 온실 열동을 세우고 체리 묘목 2,500여 그루를 심은 상태입니다. 룡흥천 특색산업기지는 체리 외에도 블루베리, 딸기, 오이 등을 다양하게 재배해 재배와 채집 체험이 하나로 어우러진 발전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산업지능의 최종 귀착점은 언제나 대중의 주머니를 불리는 데 있습니다. 채집원은 건설 초기부터 주변 마을 촌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했습니다. 물주기, 시비, 가지치기 등 농산일에 익숙한 촌민들을 집앞 해서 우리 숙련된 일섬시로 돈을 벌 수 있게 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기지는 이미 100여 명의 취업과 소득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가지마다 묵직하게 매달린 황금 열매는 안도현 특색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세기를 열어줬으며 향촌 진흥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네, 최근 보게 되면 농업 해당 부문에서 이 농작물 재배에서 선진적인 기술을 도입해 우리 천민들이 인력 물력을 절약하면서도 좋은 효과 볼 수 있는 기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꼽을 수 있는 것이 아마 맹경 기술, 심증 정지 작업, 보성 경작 기술이라고 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올해 우리 주에서 실시하는 보성 경작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예, 주 농기계 관리본서 농기계 보급과의 현애선 과장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올해 우리 성에서 그 동북 흑토지 보호 경작 행동 실시 방안을 내왔다면서요?
1: 네. 네, 농촌부가 재정 발행한 동북 흑토지 보호성 경작 행동 계획 2026년부터 2030년 문서에 따라서 네. 15차 5개년 계획 기간 흑토지 보호성 경작 기술 실시

0: 지 효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
1: 네.
0: 농업농촌부 농업기계화관리사는 최근 동북 흙토지 보호성 경작 행동 계획 기획기술 지침 2026년 판을 발행했습니다.
1: 네.
0: 이는 15차 5개년 계획기간 흙토지 보호성 경작과 주요 작물이 대면적 단위 면적당 생산량 제고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 네.
0: 우리 성에서는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길림성 2026년 보호성 경작 실시 방안과 2026년 길림성 흙토지 보호성 경작 행동 기술 기획 지침서를 출범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이번 실시 방안의 그 총체적 요구는 어떠합니까?
0: 네.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을 시찰할 때 네. 한 중요 연설과 주요 지시 정신을 심도 있게 관찰하고 동북 흙토지 보호성 경작 행동 계획 2026년부터 2030년이 심층적인 실시를 추진합니다.
1: 네.
0: 생태를 우선으로 이용과 보호를 결합하며
1: 네.
0: 안정 생산과 증산,
1: 네. 네.
0: 비용 절감과 효율 증진이 원칙을 견제하고
1: 네.
0: 조직 지도와 정책 유도를 강화하며
1: 네.
0: 정부와 시장 양측이 힘을 발휘하고
1: 네.
0: 농기계와 농예를 심도 있게 융합하며
1: 네.
0: 과학기술 지원과 산업 육성을 병행하고
1: 네.
0: 기술 혁신과 매니커즘 혁신을 병행 추진하여
1: 네.
0: 보호성 경작과 식량 유지 작물이 대면적 단위 면적당 생산량 제고 행동을 밀접하게 결합시키고
1: 네.
0: 실시 주체가 안정 생산과 증산이 전제하에 보호성 경작 실시 면적을 줄 수 있게 확대하도록 유도하며
1: 네.
0: 흙토지 보호 효과를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총체적 요구는 동북 흙토지 보호성 경작 행동 계획 26년부터 30년에 이런 심층적인 실시를 추진한다.
0: 네.
1: 그렇게 되고 있죠. 올해 보호성 경작 실시에서는 어떤 목표를 전제로 하고 있는지요?
0: 네. 2026년에 우리 성에서 보호성 경작 임무 면적을 2,100만으로 하고
1: 네.
0: 기초조건이 량화한 현실은 실정에 맞춰 향촌 단위로 일괄 추진하고
1: 네.
0: 실시 면적을 줄 수 있게 확대하며
1: 네.
0: 현 향급 고표준 응용 시험장과
1: 네.
0: 실시 효과 감측 지점 건설을 꾸준히 추진하여
1: 네.
0: 작업 기준과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게 됩니다.
1: 네.
0: 이번 방안의 실시는 전성이 적합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옥수수 생산을 보호성 경작 보급 응용이 중점으로 하고
1: 네.
0: 콩, 유채 등 작물 생산을 함께 고려합니다.
1: 네.
0: 올해도 작물 대피복 맹경 파종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하고
1: 네.
0: 보호성 경작과 연계한 심송, 줄가리, 갈퀴질, 얕게 묶고 관수하는 포관 작업
1: 네.
0: 그리고 질량 감측 실시 감축평가와 고표준 집성 응용 시험장 건설을 동시에 전개합니다.
1: 네.
0: 올해 우리 주에서 실시하는 보호성 경작 작업 임무 면적은 78만 모입니다.
1: 그러네요. 성적으로 2,100만 모인데 우리 연변주는 78만 모라고 소개해 네.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난해 우리 주에서 완성한 정황 어떠합니까?
0: 지난해 우리 주에서는
1: 네.
0: 139.4만 무에 달하는 보호성 네. 경작 임무를 완수하여
1: 네.
0: 원목표인 136만 무를 초과해서 완성했습니다.
1: 네.
0: 이런 목표 실시를 위해서 우리는 현시급 고표준 응용기지 2개,
1: 네.
0: 향급 응용기지 9개를 건립했습니다.
1: 네.
0: 이렇게 현지 조사와 숫자적인 확인을 거쳐 최종 123만 무에 달하는 면적을 보조 범위에 넣었으며
1: 네.
0: 여기에 배치된 자금이 4,391만 여원이 됩니다.
1: 네.
0: 동시에 감축소 한 것은 장기적으로 효과성을 감축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1: 네.
0: 전주 농기계 부문에서는 적극적으로 성급 부문을 협조해 업무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1: 네.
0: 1차에 달하는 조율 보고를 성급에 반영하였습니다.
1: 네.
0: 목전까지 전주의 맹경 파종기계 보유량은 8,764대인데
1: 네.
0: 지난해 새로 증가된 맹경 파종기가
1: 네.
0: 814대에 달하며
1: 그렇네요.
0: 정보화 전자감측 설비 안장 수량은 4,361대에 달하는데
1: 네.
0: 새롭게 증가된 수량은 826대입니다.

0: 16대에 달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농기계 보유량 그리고 검측 설비 우리 대수도 많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숫자들은 우리 주 그 보성 경작 임무를 완수하는데 유리한 조건.

0: 능력이 높아졌습니다.
1: 네.
0: 보호성 경작 기술이 보급과 성과가 날로두릇해짐에 따라 많은 촌민들이 보호성 경작 기술이 선진성을 인식하고
1: 네.
0: 전통적인 경작 방법을 바꾸기 위해 농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1: 네.
0: 현재 우리 주의 3분의 1 되는 강냉이 파종은 보호성 경작 기술을 응용하고 있는데
1: 네.
0: 이는 보호성 경작 기술이 적합한 면적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1: 네.
0: 다음으로 보호성 경작식 기술을 실시하는 면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네.
0: 보호성 경작 기술을 실시한 이래 응용 면적은 줄곧 늘어나고 있는 때 특히는 2022년에 나라에서 보조를 실시한 이래 6년 사이 3.6배 늘어났으며
1: 네.
0: 그 면적은 139.4만 무에 달하였습니다.
1: 네.
0: 또한 경작 질량이 온당하게 높아졌습니다.
1: 네.
0: 보호성 경작을 통해 곡식대가 밭에 나가고
1: 네.
0: 적게 밭갈이 하거나 하는 조치 실시로 토양의 침습을 감소하고
1: 네.
0: 토양의 유기질 함량을 높이며 토양 구조를 개선하고 토양 비옥도를 높였습니다.
1: 네.
0: 감측에 따르면 보호성 경작을 3년 이상 실시한 토양의 유기질 함량이 킬로그램당 38.12g으로
1: 네.
0: 보호성 경작을 실시하기 전보다 5% 이상 높아졌는데 이는 길림성이 동부지구에서 제일 높은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아울러 량식 생산도 해마다 제고되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 주의 량식 생산은 8년간 장성하는 추세인데
1: 네.
0: 2023년에는 생산량이 37억 근을 돌파해
1: 네.
0: 역사상 새로운 기록을 창조했고 2024년에는 38.32억 근
1: 네.
0: 2025년에는 38.5억 근에 달하는 생산량을 냈습니다.
1: 네.
0: 여기에서 우리는 보호성 경작 기술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네.
0: 앞으로 우리는 량식 안전을 삼농 사업에서의 첫 번째로 가는 임무로 임무로 삼고 보호성 경작 사업을 착실히 틀어지고
1: 네.
0: 농업이 종합 생산 능력을 높이고 양식 생산에 유력한 보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1: 그렇네요. 보호성 경작 기술의 역할이 참으로 크다고 보는데요. 네. 이렇게 큰 기술인데요. 우리는 여기에 지금 보조금을 지불하고 네.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호성 경작에 체현된 자금 얼마나 되는지요?
0: 네,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보호성 경작 작업 보조가 전부 체현되었습니다.
1: 네.
0: 그 보조금을 보게 되면 2021년에는 2,644만여 원, 그리고 2022년에는
1: 네.
0: 3,548만여 원,
1: 네.
0: 2023년에는 3,163만여 원,
1: 네.
0: 2024년에는 4,864만여 원,
1: 네.
0: 에 달합니다.
1: 네.
0: 그리고 작년 2025년에 체현된 자금은 4,391만여 원에 달합니다.
1: 그렇네요. 네. 그 왕년과 비해 볼 때 어떻습니까? 이 보호성 경작 실시 범위와 기술 모시기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0: 올해는 실시 범위에는 변화가 없는데 기술 모시기에는
1: 네.
0: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1: 네.
0: 구체적으로 놓고 볼 때 첫째는 실시 범위입니다.
1: 네.
0: 전주적으로 실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전부 락실했으며
1: 네.
0: 옥수수 작물을 보호성 경작 기술 보급에서 중점으로 놓고 있으며
1: 네.
0: 콩, 잡곡 등 기타 작물에 대한 보호성 경작 기술도 탐색 추진 중에 있습니다.
1: 네.
0: 둘째로는 기술 모식입니다.
1: 네.
0: 보호성 경작이 많이 덥고 적게 흙을 다치는 핵심 기술 요구를 여전히 견제하지만 올해는 명경 파종과 동시에 심송, 줄갈이, 갈퀴질 얕게 묶고 관수하는 보관 작업을 함께 지원하며
1: 네.
0: 품질 감측 평가와 고표준 통합 적용 시험장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1: 네.
0: 작년까지는 심송 작업을 따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1: 네.
0: 심송, 줄갈이, 갈퀴질 얕게 묶고 관수하는 보관 작업을 명경 파종한 밭에 추가 작업하였을 경우에만
1: 그렇네요.
0: 해당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네. 있습니다.
1: 변화가 있는 만큼 네. 우리 농민들께서는 이런 변화에 꼭 중시를 돌려야 보조금을 향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러면 올해 보조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0: 국가에서 우리 성에 배정한 자금 총량과 각 현시 보호성 경작 임무에 따라 각지에
1: 네.
0: 보조금을 하달하며
1: 네.
0: 각 현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네.
0: 자금은 중점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0: 방면을 사용합니다.
1: 네.
0: 첫째는 작업 보조금입니다.
1: 네.
0: 주로 작물 대피복 전제하에 민경 파종 작업 정황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1: 네.
0: 그리고 지표면 작물 대피복 정도 그 정도에는 부분 피복과 대량 피복이 있습니다.
1: 네.
0: 그 정도에 따라서 두 단계로 차별화된 보조금을 실시하는데
1: 네.
0: 작물 대 대량 피복
1: 네.
0: 즉 피복률이 60% 이상일 경우에는
1: 네.
0: 무당 보조금 기준을 80원 이하로 하고
1: 네.
0: 작물 대 부분 피복
1: 네.
0: 즉 피복률이 30% 내지 60% 사이일 경우에는
1: 네.
0: 무당 보조금 기준을 50원 이하로 합니다.
1: 네.
0: 작물 생산량 제고에 유리하고 보성 경작과 연계한 심송 줄가리 갈퀴질 얕게 묶고 관수하는 보관 작업을 동시에 실시한 토지에 대해서는
1: 네.
0: 실정에 따라 단일 항목 또는 두 항목을 중첩한 작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1: 네.
0: 기존 보조금 기준에 기초하여 무당
1: 네.
0: 25원,
1: 네.
0: 그중 얕게 묶고 관수하는 보관 작업은 무당 15원이 작업 보조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예를 들면 민경 파종 한 가지 기술 모식만 작업하였을 경우에는
1: 네.
0: 피복 상황에 따라 50원 혹은 80원,
1: 네.
0: 그리고 민경 파종과 심송 작업 두 가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1: 네.
0: 이때도 피복 상황에 따라서 75원 혹은 105원
1: 네.
0: 민경 파종과 줄가리 작업 두 가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1: 네.
0: 또 피복 상황에 따라서 75원 혹은 105원
1: 그렇네요.
0: 민경 파종과 갈퀴질 작업 두 가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또 피복 상황에 따라서 75원 내지 105원 이하의 그 보조금을 향유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민경 파종과 얕게 묶고 관수하는 보관 작업 두 가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1: 네.
0: 피복 상황에 따라서 65원 혹은 95원 이하 그리고 민경 파종과 심송 작업 그리고 얕게 묶고 관수하는 보관 작업 세 가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1: 네.
0: 피복 상황에 따라서 90원 혹은 120원 이하
1: 네.
0: 민경 파종과 줄가리 작업 그리고 얕게 묶고 관수하는 보관 작업 세 가지를 하였을 경우
1: 네.
0: 피복 상황에 따라서 90원 내지 90원 혹은 220원 이하
1: 네.
0: 민경 파종과 갈퀴질 작업 그리고 얕게 묶고 관수하는 보관 작업 세 가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1: 네.
0: 피복 상황에 따라서 90원 혹은 120원 이하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작물 때 피복률이 30% 이하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향유받을 수 없습니다.
1: 네.
0: 이 부분이 다 작년하고 다른 점입니다.
1: 꼭 중시해야겠습니다.
0: 네.
1: 네.
0: 주의할 점은 각지에서는 현지 작물 대피복 면소경 작업 종합 비용과 기술 응용 기초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전제하에 지역 실정에 맞춰 단계별 작업 보조금 구체 기준을 확정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그렇다면 올해 어떤 부분에 보조금이 추인되고 있게 하고 있는지요?
0: 네. 고표준 집성 응용 시험장 보조금입니다. 그
1: 네.
0: 고표준 응용 시험장은 작물 대 대량 피복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1: 네.
0: 현급 응용 시험장 면적은 500무 이상으로 하고
1: 네.
0: 구릉산지 실시 지역은 시험장 면적 기준을 적절히 낮출 수 있으며
1: 네.
0: 시험장 면적은 정상 기준이 60% 이상에 도달해야 합니다.
1: 네.
0: 각 현급 시험장에는 최소 한 개소의 기술 지원 단위 를 배치해야 하며
1: 네.
0: 각급 농기계 보급기관 또는 과학연구기관입니다.
1: 네.
0: 네, 중앙재정자금지원 상한은 연간 15만 원입니다.
1: 네.
0: 그중 응용 주체의 기술 모델 최적화 완성과 시험 전개 지원 자금 상한은 연간 10만 원이고
1: 네.
0: 기술 지원 단위 지도 서비스와 포장 기술 훈련 등 자금 지원은 한 해에 5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 네.
0: 향급 응용 시험장 건설 기준 지원 비용 기준은 각 지가 실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확정합니다.
1: 네.
0: 둘째로는 실시 효과 감측 지점 보조금을 실시합니다.
1: 네.
0: 각지에서 보호성 경작 시행 효과 감측 지점 구축을 장려하며
1: 네.
0: 장기 감측 지점은 보호성 경작 고표준 직접 응용 시험장에 중점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1: 네.
0: 성급 보호성 경작 기술 지원 기관 한 곳을 배치해

0: 하며 네. 각 감축 지점별 감축 보조금 금액은 5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 네.
0: 주로 연구기관이 시행 효과 감축 업무를 추진하고 네. 관련 감축 원자재를 구매하는 데 지원하게 됩니다.
1: 그렇네요. 올해 농기 부문에서 이 보수성 경작에 관한 사업 절차 어떠합니까?
0: 네. 우리 주에서는 서울농업농촌청이 능간 임무 방안, 업무 방안 요구에 따라 일찍 계획하고 일찍 준비하며 네. 일찍 착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네. 임무 면적을 신속히 분배하고 작업 임무를 재배 후 작업자에게 락실하여 네. 임무 면적이 확실히 락실되도록 합니다.
1: 네.
0: 이를 위해 각 현시에서는 범철 파종 작업이 종료된 후 면적금 사공 시 등 업무를 조직하여 전개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주 농기 관리 부문에서는 전주 업무 조정을 총괄하며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 네.
0: 주간 보고 형식으로 농업농촌청에 보성 경작 실시 진도를 제출합니다.
1: 네.
0: 각 현시 농업농촌 농기계 주관 부서는 8월 31일 전에 보성 경작 실시 면적에 대한 검사 확인 업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보조금 결산은 보성 경작 작업 상황에 대한 검증이 종료된 후
1: 네.
0: 현급 농업농촌 부서에서는 검증 결과에 근거하여 보조 자금 재현 신청서를 상급 부문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네.
0: 재정 부문에서는 제때 보조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1: 네.
0: 기술 지도 비용과 실시 효과 감측 지점 비용도 제때에 지급해야 합니다.
1: 네.
0: 올해 보성 경작 업무 상황은 11월 31일 전에 보성 경작 실시 상황 업무 를 청결하여
1: 네.
0: 실시 면적 및 보조금 상황 집계표 성과 자체 평가 보고 장기 감축 지점 감축 보고를 서울농업농촌청 성재정청에 제출합니다.
1: 네.
0: 임무를 미완료하거나 초과 완료한 현시에 대해서는 실정에 따라 자금을 조절을 합니다.
1: 그렇네요. 올해 보성 경작 대상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0: 네. 작업 보조 대상은 연관된 기계화 작업을 진행하는 개인 또는 조직
1: 네.
0: 그리고 보성 경작 실시 품질 감축 평가 주체이며
1: 네.
0: 응용 시험장 보조 대상은 건설 임무를 맡은 주체와 기술 지원단입니다.
1: 네.
0: 구체적인 보조 대상은 각지 실제 정황에 근거하여 자체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보성 경작에서 지금 어떤 보조 방식이 따르고 있습니까?
0: 보성 경작 작업은 먼저 작업하고 후에 보조하며
1: 네.
0: 먼저 공시하고 후에 체납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네.
0: 각지에서는 해당 요구에 따라 보성 경작을 실시한 작업 현장에 대한 검사 검험을 진행하여 보조받는 면적을 확정하고 보조 대상 및 보조 금액을 정한 후 7일간의 공시를 거쳐
1: 네.
0: 의의가 없을 경우
1: 네.
0: 최종적으로 보조 면적, 보조 금액과 보조 대상을 확정합니다.
1: 네.
0: 고표준 응용기지 보조는 현급 농업농촌 농기주관 부문에서 심사한 후 재정부문에서 직접 자금을 지불합니다.
1: 네.
0: 고표준 응용시험장 기술지원비용과 실시효과 감축지점 감축비용은 현급 농업농촌국 농기주관 부문과 기술지원단위과 계약 체결 등을 통해 결정하고 현급 재정부서에 보고하여 해당 부문에서 기술 지원 단위에 지급하게 됩니다.
1: 그렇네요. 이 자금은 어떻습니다? 어떻게 체현되고 있는지요? 보호성 경작 보조 자금.
0: 네. 보호성 경작 작업 정황에 대한 검험이 끝난 후 현급 농업 농촌 농기 관리 부문에서는 검험 결과에 근거하여 보조 자금 재현 신청서를 상급 부문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네.
0: 그러면 재정 부문에서 곧 보조 대상에게 보조 자금을 체납하게 됩니다.
1: 네.
0: 기술 지원 비용과 실시 효과 감축의 비용도 제때로 바로 체현됩니다.
1: 우리 주에 지금까지 완성한 정황 어떠합니까?
0: 올해 성에서 락실한 우리 주 임무는 78만 무인데
1: 네.
0: 이미 122.42만 무를 완성하여
1: 네.
0: 원 목표를 초과해서 완성했습니다.
1: 네. 네.
0: 이런 목표 실시를 위해서 우리는 현시급 고표준 응용기지 4개, 향급 응용기지 3개를 건립하였습니다.
1: 네.

0: 해.
1: 동시 올해에는 더나시와 활용시 감축소 두 곳을 증가하여 네. 모두 세 곳에서 장기적으로 효과성을 감축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0: 네.
1: 목전까지 전주의 면경 파종기계 보유량은 9,120대인데 새로 증가된 면경 파종기가 356대에 달하며
0: 네.
1: 올해 정보화 감축 설비 안장 수량은 3,459대에 달하였습니다.
0: 네, 이 보성 경작 기술을 실시하는 가운데서 우리 촌민들이 중시를 돌려야 할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1: 네, 보성 경작 기술을 하려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요구가 있습니다.
0: 네.
1: 보성 경작을 하려는 농민들이나 조직에서는 우선 보성 경작에 관한 내용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현급 농기계 해당 부문에 작은 면적을 신청해야만이 현급 농기계 해당 부문에서는 길림성 조직 길림성에서 하달한 임무에 따라 네. 표준을 낙찰하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농민이나 조직에서는 계약 체결을 꼭 해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험수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0: 네.
1: 험수는 원격 감축하기에 원격 전자 감축기를 놓아야 하며
0: 네.
1: 험수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지금 일부 농민분들이 보호성 경작을 하고 있지만
0: 네.
1: 그 가운데 중요한 환절인 심층 정지 작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0: 네.
1: 이러면 서출에도 영향을 주기에 토양이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0: 네.
1: 수분을 축적하기 위해 필요한 경작지에 대해서는 여름철에는 묘치 심층 정지,
0: 네.
1: 가을철에는 가을철 심층 정지 작업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0: 네.
1: 지금 심층정지 작업에도 보조가 다르기에 희망컨대 농민분들은 심층정지 작업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0: 네. 지금까지 농기계 관리기술본서 농기계보급과의 현애선 과장님을 모시고 보호성 경작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 농가들에서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민요.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 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련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문노영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서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0: 자, 오늘은 또 그 요즘 또 감기 걸리신 분들이 계세요.
1: 아유, 그렇죠. 요즘은 또, 일교차 때문에 감기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많이 주위 분들이. 네. 그래서 옷을 꼭 너무 지금 기온이 좀 높다고 해서 옷을 그래도 좀 많이 아침에는 또 챙겨 입으셨다가 날씨가 좀 또 이렇게 점심쯤 되면 좀 기온이 좀 올라간다 싶으시면 그때 또 벗어두는 게 좋을 듯
0: 합니다. 일교차가 심하더라고요.
1: 예, 그렇죠.
0: 네. 오늘 또 특별히 또 판소리를 처음 하러 오신 분 뒷좌석에
1: 자리하고
0: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1: 환영합니다.
0: 네, 박수로 환영하시죠. 네, 판소리를 또 처음 또 배워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맛인지 현장에서 또 느껴보는 거랑 방송을 들어보시는 거랑 좀 다를 거예요.
1: 그렇죠. 네. 또 현장이 또 판소리는 또 현장이죠.
0: 그럼요.
1: 그래서 판소리는 현장에서 또 배우는 또 그 맛이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어려운 소리를 또 이렇게 선뜻 용기를 내주셔서 현장에 와주셔서 더욱 반갑습니다.
0: 네. 자, 우리가 지금 판소리 춘향가중 춘향모친이 나오는 대목 거의 뭐 절반이
1: 그렇죠?
0: 절반은 안 되죠. 그 지금 안일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사설에서는 거의 뭐 3분의 1 정도
1: 그렇습니다.
0: 배웠네요.
1: 네. 전번 시간에 배웠던 부분 중에 정경환이 배우를 이루구나라는 그 대목이 잘 안 되셨나 봐요. 제가 스튜디오를 들어오면서 들었는데 계속 연습을 하시고 그 부분이 안 되시니까 막 또 속을 또 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필코 이거를 좀 잘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시더라도 집에 돌아가셔서 꼭 또 다시 한번 하시다 보면 되게 돼 있습니다.
0: 그럼요.
1: 걱정하지 마시고 잘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일이 부분부터 저희가 꼭 다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안일이 부분에서 키가 정해지기 때문에 너무 높게 잡으시거나 낮게 잡으시지 않게 평소에 연습을 하실 적에도 그렇게 연습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안일이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소리부터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무대 가시면 업되시잖아요. 긴장돼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키를 좀 높이 달시거든요. 그러면 뒷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못하세요. 그래서 꼭 연습하실 적에 큰 소리로 그 키를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일이 부분은 전번에 너무 잘하셔서 오늘은 쓱 지나가시고 뒷부분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그때요 준양모치는 자
3: 그때요 준양모치는 아무 물색도 모르는 거.
1: 그렇죠. 근데 아무 물색도 이렇게 올라오시면 키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물색도 모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때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때요
3: 준양모치는 아무 물색도 모르고
1: 자
3: 소세년 사방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너 중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라. 허허, 저것들도 사람 싸움 허나보다.
1: 울음밑이 장차 길었으니 춘향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그렇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한번 나와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발음이 한번 아니라 한번 나와 보는디 이렇게 나오셨네요. 한번 나와 보는디.

0: 자, 한번 나와보는지.
1: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저에게 한번 나와보는지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와보는디 하고 손이함 모친이 나온다. 자,
0: 손이함 모친이 나온다.
1: 아이씨고,
0: 손이함 모친이 나온다.
1: 하나 둘 셋.

0: 그렇죠. 하나, 둘.
1: 소양방 영상 앞에
0: 싱어
1: 가만히 올라서
0: 그렇죠. 길을 잘하셨네요.
2: 예.
0: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니, 그 다리를 막 이렇게 미시네요. 아. 너무
2: 찔러야 되니까.
0: 너무 간절하셨나 봐요. 네. 나도 모르게 다 이별이 이로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귀여우세요. 잘하셨습니다. 네. 지금 너무 잘하시고 팍도 지금 너무 좋으세요. 굳이 한번 다시 제가 훑어보겠습니다. 한번 나와 버는디 하셨죠? 그리고 추언니 모친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지금은 춘향 모친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소리가 가는 방향이 조금 다르죠. 저희는 춘향 모친이 나온다랑 춘향 모친이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꼭 저희 그 동작을 꼭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나와 버는 디
1: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1: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1: 허! 덤니를 쳐놓고
0: 저으세요 허! 덤니리신데 허! 덤니를 이렇게 되거든요. 입모양의 문제. 그래서 허! 덤니를 이렇게 오셔야 돼요. 자, 하!

0: 밀쳐 여기에 달려 있지 마시고 밀쳐 놓고 쳐주세요. 밀쳐 놓고 그렇죠. 상처 머리 두시마 상처도 지금 보시면 상처 머리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는 입 모양을 보면 상처 머리랑 상처 머리는 다른 거죠. 자, 상처 머리 두시마 요시다온다 하나 둘 셋
1: 문양방 영창 앞에
0: 좋으세요. 문양이는 한숨 쉬듯이 여기서 소리를 바라지 마세요. 그냥 문양이 옵신다온다 다 했죠?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춘향방인데 이걸 잘 못 잡으세요. 그러면 나온다 하시고 쉬지 마시고 호흡을 넣지 마시고 계속 있는다고 이어간다고 생각을 할 때 발음이 나온다 춘향방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호흡을 넣으면 나온다 춘향방 이렇게 건너가시거든요. 그러면 뭔가 앞이랑 뒤가 연결이 안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연습을 하실 적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너무 좀 어렵게 제가 얘기를 했나요? 아,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냐니 없이 나온다. 자,
1: 보냐니 없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하나 둘
1: 춘향방 그렇죠. 영창 앞에
0: 그리고
1: 많이 올라서
0: 그렇죠. 스가 먼저 나오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지금 올라서 이렇게 나오시죠. 올라서 자
1: 올라서
0: 그렇죠.
1: 귀를 대고 들으니 청명한 이여리여구나.
0: 여기에서 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명한 이의 힘이 붙어야 이

이러구나 이렇게 가시거든요. 네. 그런데 정령한 이별이 네가 중요해서 거기를 달려가시다 보면 앞에 홉이 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서 딱 잡히세요. 정령한 이별이 이러구나.

0: 별이 힘이 딱 있으세요. 이별에서 뼈에서 풀지 마시고 이별이 이러구나 그 힘을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1: 이별이 이러구나.
0: 그렇죠. 그렇게 가시는 거죠.
2: 힘은
0: 너무 잘하시네요.
2: 힘은 이별을 이자에다 넣으면 네. 뒤에 이자는 그냥 딸려가는 거죠.
0: 잘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요. 네. 그 힘으로 이제 풀어내는 거죠. 네. 뒤에는 그냥 근데 압축됐던 거를 내가 그냥 풀어내는 거죠. 네.
2: 거꾸로 하면 할수록 네. 이별이로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랑
0: 그렇죠.
2: 이별이로
0: 멋지고 아우
2: 묻어서
0: 소리
2: 묻어서 가는 거
0: 이제 저 명창 반열에 들어선 것 같으세요. 너무 저, 잘하시는데요.
2: 제가 아~ 옆에서 듣고 박서연 선생님이 아니 그 애청자분들이 제가 지름길 예. 예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예. 예전에 근래 와서는 제가 지름길을 말씀 안 드렸는데 예. 오시에서 현장에서 배우시면 아마 더더욱 더 잘 되실 것 같아서 아.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가끔씩 제가 예. 여러분 좀 쉽게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쉽게 갈 수 그렇죠. 있도록 프리해지고 그렇죠. 있어요. 예.
0: 근데 저는 생방송 중에 너무 좋은 것들이 저도 계속 제가 지금 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가르치는 네. 패턴이 네. 제자들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또 다른 객관적으로 만약에 오미란 선생님 같은 경우에 설명을 탁 덧붙여서 해주실 때 얻는 또 소득이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도 얻고 가거든요.
2: 아유.
0: 그래서 저는 편면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객관적으로 들으셨을 때 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해서 했을 때 그 소스가 너무 맛있거든요. 아. 그러면 저도 그거를 또 갖다가 잘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2: 그 판소리, 네, 판소리 또 전문 그 우리 학생들 전공자들에게 예. 전공하기 때문에 가르치기 예. 때문에 어쨌든 영어가 우리 그렇죠. 아마추어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란 말이에요.
0: 그럴 수가 있습니다.
2: 예, 그래서 저는 예. 통속적으로 여러분이 좀 알아듣고
0: 그렇죠?
2: 장난도 좀 풀이해서 예. 그냥 일반 그 전공자들은 뭐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이렇게 하면은 예. 그냥 박자를 분리 안 해줘도 예.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청자분들이 좀 어렵다 하면은 정 두 박자. 정령한
0: 두 박자.
2: 이별. 이렇구나
0: 그렇죠.
2: 두 박자 쉬고 이렇게 그렇죠. 하면 훨씬 가기가 쉬워요.
0: 굉장히 좋은
2: 그렇죠.
0: 예, 좋은 네. 방법입니다.
2: 그래서 저는 그거
0: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그 네. 수업을 하는 그 리나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네. 부분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 제가 또 살짝 그 부분을 어미라쌤한테 네. 들었던 부분을 두박두박 하면서 제가 또 가르쳤습니다.
2: 아이고,
0: 그래서 저도 그래요. 또 소득이 있고 굉장히 같이 학습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2: 네. 아, 우리가 빨리 배우는 게 더
0: 괜찮으신가요? 그 부분까지 네. 괜찮으시죠? 꼭 발음에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거기서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자,
1: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0: 그렇죠. 그리고 춘향 모친 기가 막혀. 자.
1: 춘향 모친 기가 막혀
0: 기가 막혀
1: 기가 막혀
0: 그렇죠. 춘향 모친 기가 막혀 이거예요.
1: 춘향 모친 기가 막혀
0: 켜
1: 켜
0: 뱉어내세요. 혀의 힘으로 막으셨다가 켜 켜 그렇죠. 배 힘이랑 혀의 힘이 같이 위에 입천장을 막아내는 힘이 같으셔야 돼요. 켜
1: 켜.
0: 그리고 콕 풀어주세요. 켜.
1: 켜.
0: 그리고 어간바로. 자.
1: 어간바로.
0: 좋아지셨습니다. 첫 소리를 꼭 그렇게 어간바로. 자.
1: 어간바로.
0: 섭쭉 올라.
1: 섭쭉 올라.
0: 섭쭉 하고 쪽의 귓받침을 본인 귀로 꼭 확인을 해주시고 건너가셔도 됩니다. 지금 섭쩍 올라 이렇게 가시거든요. 섭쩍 내가 듣고 올라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1: 섭쩍.

0: 찾아주시고
1: 올라.
0: 그렇죠.
2: 두손뼈.
1: 두손뼈 땅땅. 두손뼈 땅땅.
0: 보세요. 두손뼈.
1: 두손뼈.
0: 보세요. 두손까지 넣으셨는데 두손을 못 듣고 가시기 때문에 두손뼈 이렇게 발음이 되시는 거예요. 두손뼈. 자.

0: 별일 났네. 우리 집에 별일 났어. 자,
1: 별일 났네.
0: 우리 집에 별일 났어.
2: 어, 여기를 제일 걱정했는데 제일 잘하세요.
3: 연륜이. 아,
2: 그렇죠. 화가 예. 평소에 좀 많으셨나 봅니다. 이 기회에 많이 풀어내세요. 굉장히 잘하십니다. 굳이 여기에서 또 포인트 하나를 더 드리자면 어허 하셨죠? 어허 하고 별일 났네 이렇게 일어나지 마시고 어허 하고 힘이 그대로 있죠? 허 별 여기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어허 하고 지금 별일 났네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면 살짝 저 남도에서 살짝 북쪽으로 넘어간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별일 났어.
1: 별일 났어.
2: 그렇죠. 하나 둘 한초삼도.
1: 한초삼도.
2: 너무 잘하셨습니다. 한초삼도. 그렇죠. 한초삼도.
1: 한초삼도.
2: 한처럼 하늘 하셨던 것처럼 한초삼도가 아니라 한초삼도.
1: 한초삼도.
2: 얼씨구 그거예요.
0: 어려운디 어려운디
2: 세초상이 웬 말이냐
1: 세초상이 웬 말이냐
2: 얼씨구 아이고 너무 잘하셔서
3: 그러니까
2: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하고도 제가 놀랐어요.
3: 네.
2: 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근데 이해를 너무 빨리 잘하십니다. 네. 생각처럼 그게 빨리 되시는 게 아닌데
3: 네.
2: 이해를 너무 잘하셔서 쭉쭉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괜찮으신가요? 좀 안 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을 꼭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연습하실 적에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꼭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으신가요?
3: 괜찮나요?
2: 연습학생 진짜 괜찮은가요?
4: 두 손뼉 앙땅 소리.
2: 오,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두 손뼉 지금 윤성우 버전 두 손뼉 땅땅 이렇게 되죠. 땅땅 이러면 정말 총을 쏘는 땅이 되고 두 손뼉 땅땅 그래서 땅땅 네 글자로 가셔야 돼요. 칠 때는 두 글자지만 땅땅 자
1: 두 손뼉 땅땅
2: 얼씨구
1: 어허.
2: 다시 갈게요. 별자 별일났네 우리 집에 별일났어 그렇죠. 한초상도
1: 한초상도
2: 너무 잘하십니다.
3: 오. 잘 따르죠.
2: 야 진짜 감탄이 나왔는데요. 그렇죠? 예. 한초, 한을 넘으시면, 한초, 상도 잡히지 마시고, 한초, 상도. 자,
1: 한초, 상도.
0: 어려운디.
1: 어려운디.
2: 타심을 가지고 가시면, 어려운디. 이렇게 되시는데, 어에만 힘을 줬다가 풀어주시면 어려운디
1: 어려운디
2: 그렇죠. 힘을 그제서 모아서
0: 세초상

0: 그렇죠. 상창문 이렇게 들어간 거죠. 어, 좀 친도를 나가요. 상창문
1: 가죠.
0: 갈까요?
1: 네. 부산말 먼저 전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 오늘까지 새 초상이 웬 말이냐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쌍창문 번쩍 열고 쌍창문 번쩍 열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 방으로 뛰어 들어가 주먹 쥐어 딸 겨누며 주먹 쥐어 주어 주요
0: 쥐요
1: 이걸 쥐어줘
0: 네, 그렇죠.
1: 주먹 쥐어 딸 겨누며 야 연연아 쓱 죽어라 야 연연아 쓱 죽어라 내가 일상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이르더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죠
0: 네 아, 여기까지도 지금 어, 너무
1: 많죠
0: 그렇죠
1: 네. 아니 제가 사설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지만 네. 아직 뭐 그 오늘 사실 배운 부분은 한 초상도 어려운 뒤 새 초상이 웬 말이냐
0: 예.
1: 쌍창문 번쩍 열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주먹 쥐어 딸 겨누며 야 연연아 쓱 죽어라 여기까지 해도 괜찮겠죠
0: 굉장한
2: 되나요?
0: 또 굉장한 것입니다 이것도
2: 예.
0: 이제 또 출향이 어머니가 처음에는 주성도 땅땅 어허 하면 이렇게 놀리시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시니 화가 나셔서 이제 정말 예, 좀 꾸짖는 지금 혼을 내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했던 부분을 초과한 그 감정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소리면이 네.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쌍창문자 하나 둘
3: 쌍창문
0: 쌍동 쌍창문이 아니라 쌍창문
3: 쌍창문
0: 얼씨가 번쩍
3: 번쩍
0: 그렇죠? 또 기억 받침을 듣고 가겠습니다. 번쩍
3: 번쩍
0: 열고
3: 열고
0: 어서 오세요. 지금은 직선으로 가시기 때문에 열고 이렇게 가시죠. 거기에 손만 이어주면 열고
3: 열고
0: 그렇죠. 방으로
3: 방으로
0: 어떡하죠? 또 그 목이 네. 또 나왔습니다. 뛰어 들어가 뛰어
3: 들어가
0: 그렇죠? 뛰어 뛰어 자
3: 뛰어
0: 뛰어를 뛰어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아래로 깔아서 뛰어 힘 주시고
3: 뛰어
0: 힘을 놓지 마시고 들어가
3: 들어가
0: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 떠셨거든요. 두 번만 떠시면 들어가
3: 들어가
0: 들어가
3: 들어가
0: 그렇죠 이거예요 쪼는목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어려운 거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가성으로 된 이기 때문에 살짝 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쌍창문 번쩍 열고 자
3: 쌍창문 번쩍 열고
0: 번쩍을 소리 이면에 맞게 번쩍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번쩍 번쩍 이렇게 하시거든요. 자
3: 쌍창문 번쩍 열고
0: 열고
3: 열고
0: 바람을 섞으시면 열고가 아니라 바람을 섞으시면 열고
2: 열고
3: 열고
0: 쉬고 그렇죠. 열고
3: 열고
0: 방으로
3: 방으로
0: 힘을 놓지 마시고 뛰어 들어가
3: 뛰어 들어가
0: 뛰어 놓지 마시고 들어가
3: 뛰어 들어가
0: 뛰어 하고 여기에서부터 배까지의 호흡을 놓지 않은 대로 앞으로 끌고 갈게요 뛰어 세지 마시고 뛰어 들어가
3: 뛰어 들어가
0: 오미라 선생님 100점이에요 이쪽 귀로 너무 잘 들립니다 뛰어 들어가
3: 뛰어 들어가
0: 그렇죠 주먹 쥐어 딸 겨누며
3: 주먹 쥐어 딸 겨누며
0: 그렇죠 주먹 쥐어 딸 겨누며

0: 딸 겨누며
1: 주먹 쥐어 딸 겨누며
0: 그렇죠 이제 울 것 같습니다 자요 년아 자

0: 이제 우는 장면이에요. 야유년하자
1: 야유년하자
0: 승출하자
1: 승출

0: 그렇죠. 그렇죠. 아유, 다 됐네요, 여기까지.
1: 아이고, 잘하십니다. 아, 너무 잘하셔서. 네, 예, 괜한 걱정을 제가 자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잘하세요. 발음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2: 네.
1: 그 어렵다는 남도 발음이.
2: 그럼요.
1: 너무 잘하셔서. 아, 진짜 정말 너무 잘하세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방으로!
3: 방으로!
1: 업 되셨죠? 날리지 마시고 아래 가둬서 뛰어 들어가
3: 뛰어 들어가
1: 그거죠. 그렇죠. 호발하면 끝까지 끝까지 갖고 가셔야 돼요. 뛰어 들어가
3: 뛰어 들어가
1: 그렇죠. 주먹 쥐어 딸 겨누며
3: 주먹 쥐어 딸 겨누며
1: 그렇죠.

0: 그렇죠.
1: 네.
0: 잘하십니다.
1: 그러니까요.
0: 정말 잘하십니다. 아유. 요런 소리를. 괜찮으신가요?
1: 오늘은 계획대로 여기까지는 예. 될 것 같아요.
0: 아,
1: 네, 3분의 1 남았네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도 이렇게 쭉쭉 그렇게 진도를 나가도 될 만큼 연습을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오늘 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2: 한 초상도자.
3: 한 조상도
0: 아까처럼 하시면 저희 손을 보면 한 조상도
3: 어려운디
0: 와서 새 조상이 웬 말이냐
3: 새 조상이 웬 말이냐
0: 그렇죠 상장문 번쩍 열고 자
3: 상장문 번쩍 열고
0: 그러면 손으로 가면 상장문 번쩍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번쩍 이렇게 하시거든요. 자
3: 상장문 번쩍
0: 열고 바람을 섞으시면 열고에서 바람을 섞으시면 열고
3: 방으로
0: 힘이 풀리지 않게 방으로 들어가 그렇죠 주먹 쥐어 딸 겨누며
3: 주먹 쥐어 딸 겨누며
0: 그렇죠

0: 그렇죠. 무엇이라고
1: 무엇이라고
0: 이르더냐
1: 이르더냐.
0: 아이씨가 그렇죠.
2: 아유, 잘했네.
0: 아유, 잘하십니다. 굉장히 잘하세요.
2: 네. 잘 배웠죠.
0: 어떻습니까?
3: 잘 배웠습니다.
0: 그럼요.
3: 근데 제일 바쁜 대목이 여긴 것 같아요.
0: 예, 예. 그런데 너무 어려운데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2: 네.
0: 판소리를 할 때는 이제 된 것 같은데, 남녀미녀를 이제 했었으니까 또 이렇게 판소리를 할 시간 겨웠는데.
2: 네.
0: 너무 그러네요.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아서. 예.
2: 판소리를 배우니까 또 이제는. 예. 남도민요가 더 쉬워지죠.
0: 그렇죠.
2: 네.
0: 예. 남도민요를 거쳐서 판소리를. 네. 배우셔야 되는 거거든요. 남도민요. 네. 후에 단가. 네. 단가 후에 판소리 이렇게 순서가 잡혀집니다. 예, 단가는 저희들이 또 했었죠. 이산. 네. 저산.
2: 네.
0: 꽃이 비니. 그렇죠.
2: 네.
0: 분명코 포비로구나. 범은 찾아왔건만은

0: 진모구나. 그렇죠? 첫 편지, 아, 첫 편지는, 첫 편지에서는 이산저산이 나왔던가요? 아닌 것 같아요. 첫 편지에서 친도아리랑이 나왔고, 예, 천연학이라는 그, 박경호 선생님, 대금을 잘 부시는, 예, 박경호 선생님의 그 대금 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예, 그렇죠. 아유, 참, 첫 편지를 다 보셨네요.
1: 네. 가야금도 지금, 저, 하시고, 또 퉁소도 하시는,
0: 예. 쉽지가 않은데.
1: 그러니까 예. 거기다 또 판소리까지 또 하시면은.
0: 그렇습니다. 예. 아, 정말 얼마나 좋으세요. 무대가 많으니까. 예. 또 이렇게 좋은 예, 공연도 많이 하시고.
1: 그럼요.
0: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면 그 처음부터 여기까지, 아, 오늘 배운 내용을 쭉 이어서 네.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가능하실까요? 한 초상까지 하셔도 좋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때요, 준양 모치는. 자. 그때요 준양 모치는 물색동으로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니 건넌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던 날 저것들도 사랑싸움 원하다 울음밑이 장차 길어지니 춘향 모치니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보는디 춘향 모친이 나온다. 그렇죠. 들어갈 때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좋냐. 하나 둘 셋 하나 둘
1: 춘향방 명창 앞에
0: 그렇죠
1: 가만히 올라서
0: 그렇죠
1: 귀를 대고들리 청량한 이별이로
0: 옳시오 그렇죠
1: 춘향 꽃힌 기가 막혀
0: 그렇죠

0: 상처 하나는
1: 상처 상처 어려운 일이 세상일은 말이냐.
0: 그래서 연습을 하실 적에 해놓으시고 별 이렇게 오셔야 돼요. 지금은 별난데 우리 이렇게 오시거든요. 예, 지금 화가 네 한번 더 쳐주셔야 돼요. 한번 더 밀어서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이제 거두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연습하실 때가 또 다 되시니까 거기까지 또 집에 가서 한번 또 해보시라고 제가
2: 그럼요.
0: 다시.

0: 이게 또 한번 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1: 너무 오늘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0: 그렇죠? 네. 예. 잘 정말 너무 잘하셨습니다.
1: 나머지는 우리가 돌아가서 또 연습 많이 하는 걸로
0: 예.
1: 예, 해야겠죠. 자,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너무 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어요.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오늘의 노래 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 춘향가 중 춘향모친이 나오는 대목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미련이었습니다. 오.

소련님은 어찌 불기러게 상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당도 오고 우리 옥부도 한번 놀아보자. 도련님이 춘향을 옥부 한번 놀아보는디.

마시는 모습을 지적하며 분위기를 잡았다. 그날 오후 리리는 미용실에서 식당 관리사로부터 소총재 일행이 온다는 연락을 받고 소환에게 알려졌다. 소환은 식당에

식당에 도착한 리리는 긴장한 모습으로 자리에 합류하고 룩부인은 아보 총재와 림부인의 로맨틱한 이야기를 요구했다. 아보는 둘이 서북으로 갔을 때 사막에서 차 다이아가 터지고 위험한 상황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모두가 흥미를 느꼈다. 이때 소환이 갑자기 방에 들어오고 소총재와 왕아씨는 표정이 바뀌었다. 소아는 손님들을 소개받은 뒤 자신이 여러 차례 왕아 씨를 찾았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직접 말하며 책망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 자리에 온 진짜 이유를 드러냈다. 이야기는 시대를 크게 건너뛰어 다시 60년대에서 70년대의 상해로 돌아간다. 아보가 속했던 가공조에는 총 5대의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기계들은 주로 마틴철 장난감과 연필 상자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으며 일부 장애인 노동자들은 간단한 금속 제품 조립 작업을 담당했다. 5동에 사는 아주머니는 아보의 직장 동료였다. 나이는 40살 정도였고 부지런히 일하고 성격도 착했으며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남편의 이름은 창발로 공장의 노동자였다. 네모난 얼굴에 공장에서 늘 모범 근로자로 칭찬받았으며 평소에는 매우 당당해 보이고 심지어 조금 강한 면도 있었다. 창발은 매일 아침 문 밖에 앉아 책을 자세히 읽었다. 매일 30분 동안 꼬박 읽고 나서야 아주머니가 밥을 먹으러 오라고 부르면 비로소 집 안으로 들어왔다. 한 번은 직장의 노동차가 창발을 태운 채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때 창발은 철난간을 꽉 잡고 차에서 내리려 하지 않았다. 집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구경을 했다. 아주머니는 다가가 부드럽게 창발의 이름을 불렀다. 창발은 술이 깨면서 얌전히 차에서 기어내려 방 안으로 들어갔다. 소진의 동생 소강은 아주머니가 항상 미소를 띠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문을 닫고 나면 창발에게 무엇을 명령하든 창발이 잘 듣는다고 말했다. 소진은 소강이 어느 일요일 포드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대나무 막대 끝에 젖은 수건을 묶어 매미를 잡았던 일을 기억한다. 오동 아주머니의 세 아이들은 모두 근처 개울가에서 마구 뛰어다니며 장난을 쳤다. 비가 오는 날에는 세 아이가 일렬로 문 앞에 앉아 비를 바라보기도 했다. 신촌의 생활은 가공조에서 울리는 쿵쿵거리는 기계 소리와 함께 하루하루 지나갔다. 근처 호황철로는 화물역의 이름 없는 철로처럼 자주 금속성 소음이 반복적으로 울려 퍼졌다. 남풍이 불면 소주강의 배에서 나는 울림 소리가 들려왔고 서풍이 강하면 제밭에서 나는 분뇨 냄새가 신촌 전체에 퍼졌다. 생일이나 명절이 되면 이웃 열 가구를 한 단위로 묶고 서로 면과 만두, 동그랑땡, 쫄면 등을 나누어 주었다. 모든 집은 문과 창문을 활짝 열고 순수하고 솔직하게 지냈지만 동시에 각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심리적 계산도 가득 차 있었다. 다른 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단지 공용 변기실만 보아도 그 생활상이 모두 드러났다. 이만호라고 불리는 노동자 주택은 우아래 열 가구가 하나의 화장실 단위를 공유하는 구조다. 간단히 계산하면 2만을 10으로

나누면 총 2천 개의 화장실 단위가 생긴다. 각 단위에는 4개의 변기 좌석이 있고 가운데 3개의 판으로 나뉘어 있다. 2천 개의 단위에 3개의 판벽을 곱하면 6천 개가 된다. 즉 상해 2만 호 노동자 주택에는 총 6천 개의 변기 칸막이 판벽이 있었다. 각 판벽은 여러 개의 삼나무 판으로 접합되어 있었고 변기 좌석 근처에는 우아래 좌우로 콩알 크기의 구멍이 무수히 뚫려 있었다. 최소한 각 판에 6개의 구멍이 있다고 계산해도 6천에 6을 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상해 노동자 신촌 2만 호의 변기실에는 최소한 3만 6천 개의 엿보는 구멍이 존재했다. 이런 주택에서 실제로 생활했던 주민들은 모두 이 통계 숫자는 오히려 적게 추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버는 매일 기계 앞에 앉아 일을 했다. 기계는 일정한 소리를 내며 마치 감독관처럼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이쪽에서는 복잡한 마찰과 윤활 작용이 일어나고 장치의 기계적인 운동을 통해 충분한 힘을 모은 뒤 거대한 쿵쿵 소리를 내며 축을 돌려 성형 효과를 만들어낸다. 정비공 황모는 이것이 압축기 성형의 원리라고 설명했다. 0.5초 동안 멈추게 하는 힘은 매우 강력해서 철판과 금형이 완전히 밀착된다. 맨 아래까지 눌러내리는 것을 금형업계 용어로 살침 또는 사살침이라고 부르며 말 그대로 꽂아 넣는다는 의미였다. 금형 안에는 스프링탑 바늘이 있고 고탄 소강으로 만든 날은 매우 날카로웠다. 펀치 헤드가 철판을 누르고 금형 안으로 압입시킨 뒤 뒤로 물러날 때 압축기 제품 외곽의 가장자리도 함께 깔끔하게 잘려나간다. 그 뒤 펀치 헤드가 다시 뒤로 물러나 우쪽으로 돌아가고 내부의 스프링 핀이 분리되면 기계는 다시 가벼운 공회전 상태로 돌아간다. 아보가 발을 떼면 금형 안의 탑바늘이 철판을 우쪽으로 밀어 올린다. 아보는 긴 핀셋으로 철판을 집어낸다. 원래의 평범한 철판은 이미 입체적인 제품으로 성형되어 탕하는 소리와 함께 대나무 바구니에 떨어지고 이렇게 하나의 제품이 완성된다. 다섯 대의 기계가 각각 다섯 가지 철판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다섯 명의 작업자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 사실은 이 기계들 자체가 진정한 주인공이었던 것이다. 다섯 명의 작업자가 각기 다른 시간에 발판을 밟기 때문에 기계 소음은 전혀 규칙성이 없었다. 다섯 대의 기계는 다섯 면의 철방패가 좌우를 가려 막아주며 안정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정비공 황모는 그 사이를 계속 오가며 일을 했다. 때로는 아버의 시점에서 황모의 한쪽 다리나 한쪽 소매만 보일 때도 있었다. 단지 보는 각도가 다를 뿐이며 아버는 그중 일부만 볼 수 있었을 뿐이었다. 오동 아주머니는 때로는 3호 기계를 사용하고 때로는 4호 기계를 사용했다. 만약 금형의 가장자리가 뾰족해지거나 탑바늘이 부러지면 황모가 통째로 금형을 분해해서 통관 18공장에 보내 수리를 했다. 황모는 이 공장의 정식 노동자였으며 아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오동 아주머니는 그를 매우 아끼고 여러 여성 노동자를 소개해 주려고 애썼다. 황모는 그 중에서도

통조림 공장에서 일하는 둥근 얼굴의 소화기를 최근 자주 만났으며 만나는 장소는 주로 작업장 안팎이었다. 소화기는 휴가일에 작업장에 자주 놀러왔다. 한 번은 복숭아를 가져왔고 또 다른 날에는 도시락을 가져왔다. 이것들은 모두 통조림으로 통조림 공장의 내부 공급품이었다. 모양은 예쁘지 않고 맛도 평범했지만 황모는 매우 기뻐하며 앉아서 먹었다. 오동 아주머니는 또 큰 조각의 햄을 집어 사오 기계가 있는 곳까지 와서 아버의 입에 직접 넣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소화기가 몇 번 오다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오동 아주머니는 황모가 정말 소화기를 좋아했지만 통조림 공장에서 너무 잘 먹다 보니 소화기가 신부가 되어 집에 가면 채식만 먹는 버릇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황모는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식사하는데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헤어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동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다른 상대를 소개해 주려 했지만 황모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답했다. 사실은 더 이상 소개받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여 웃으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 표정 하나만으로 오동 아주머니가 차분하고 부드러운 여성임이 증명된다. 소화기를 포함한 일부 여성 이웃들은 목소리가 크고 장난치는 것을 좋아했지만 오동 아주머니는 입을 열 때마다 언제나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했다. 길에서 아버의 부모님을 만나도 그냥 웃기만 할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이제 여름이 찾아왔다. 작업장은 골목에 있는 민간 소규모 공장의 방식을 따랐다. 기둥에 10여 개의 딱지판을 걸고 어린이에게 끈을 잡아달라고 시켜 판이 규칙적으로 앞뒤로 움직이게 하여 바람으로 더위를 식혔다. 올해는 황모가 작은 모터를 빌려 3개의 철날개와 그물 커버를 만들어 직접 선풍기를 제작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작업장 안 전체가 매우 시원해졌다. 8월이 되어 원료 공급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작업자는 아버 혼자만 남게 되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작업장의 다른 곳으로 옮겨 전선을 만드는 수작업을 진행했다. 두 개의 접촉 동판을 만드는 정교한 작업이었다. 이렇게 70년대 상해 신촌의 일상과 아버의 어린 시절 모습 그리고 저녁 식사 자리에 불청객으로 나타난 소환에 긴장되는 상황까지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호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전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1곽을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이번 우대 활동은 이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이번 우대 활동은 특대 희소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제가 어제 Q10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우리 40대 후반부터는 특히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 꼭 써야 되는 것이 후메 Q10입니다. 왜냐하면 심장 근육 영양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년이 돈 내고 싸먹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번 우대 활동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제약공장 측에서 주는 보조금이 나갑니다. 15곽 사는 사람들 15곽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Q15도 드리고 Q10도 15곽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서 천원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 천원은 그 자리에서 약가격에서 빼드립니다. 15곽 싸도 15곽 가격에서 천원을 빼드리고 15곽도 드릴까나 건네보신 한마디 해도 30곽 나갑니다. Q10이 15곽 드립니다. 그리고 천원 빼준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우대활동 참가하실 분들 우리 그 빨리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직접적으로 전화하셔서 약국 전화에다 전화하셔서 주문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은 이번 달 말이라는 게 이게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은 명액이 제한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약공장 측에서 돈을 얼마 보조금이 나온다 이게 명액이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우대활동이 특대급으로 되는 우대활동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우리 우대활동 할 때 꼭 우리 자문전화를 잘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문전화 하면은 여러 가지 이런 그 자문도 되고 그 다음 또 더 상세하게 많은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건뇌보신 환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그 좀 깊은 역사가 깊은 약입니다. 이미 검증된 약이다 이 말입니다. 근종 황제가 쓰면서부터
0: 네.
1: 예, 근신탕이

0: 라고 불렀습니다. 그 신탕이 몸을 건전하게 하는 이제는 다 탕약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 탕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건종 황제는 역대 황제들 중안에서 이전에 89살이면 오래 산 겁니다. 89세까지 살았습니다. 17명의 아들을 두고 이렇게 장수한 황제다 이 말입니다. 후에 우리 로백성들이 이 좋은 약을 로백성들도 써야 된다 하면서 해방 후에 이게 다 로백성들까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방송에 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 이 처방이 좋습니다. 이 약이 처방이가 먼저 기혈보충이 되고 기와 혈은 우리 오장육부가 살아가면서 자기 기능을 하는데 기와 혈이 부족하면은 오장은 자기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비위하면은 항상 특징하고 그게 다 위치 부족, 피치 부족 이럴 때에는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1: 네,
0: 유동할 힘이 없단 말입니다. 네. 이래서 우리 이런 그 오장육부가 자기 생리 기능을 하자면 기와 혈이 충분히 공급돼야 됩니다.
1: 네. 그다음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2: 예, 건네보시오. 우리 오빠도 이제 순지 한 25세 되고 나도 요즘 순지 한 열흘 됩니다. 야, 이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소리. 우리 오빠는 어떻게 무슨 이 경력이 자꾸 떨어지고, 예, 이 뭡니까? 밥맛이 없고 잠 못 잔다, 제 그 뭡니까? 우리 오빠.
0: 네.
2: 예, 예, 그리고 매기고서 예, 좀 체질이 약한다. 이전에 한국과 한 10년 일하고 나와서 계속 아프시다가 이제 제일 큰 병원에가 진단 내면 무슨 병원 없다는데 몸이 또 보면 약하다 마는데 이게 자꾸 매김 자꾸 매겨서 밥 마시고 자꾸 들어 눕는다 마는데 그런 게 이하고서 한 달을 채 애썼는데 잠도 잘 자고 매기나고 경력도 도와주고 이거 기혈 보충 세게 하는 것 같다면 이랬겠다 우리 오빠 얘기하는 게
0: 맞습니다.
2: 그래 내보고 예, 그래 내보고 소리 나도 심장도 두근거리지 이 골도 좀 빼놨겠지 이거 아픈 게 어떻게 했는가가 우리 아빠 니 나도 골이 띵한 게 이제 골이 띵한 게 이렇다면 경력이 좋다면 예, 나도 이제서 언제 이제 한 열두 날 됩니다. 굉장히 내 써본 건 이게 좀 예, 사람이 정신 조금 이렇게 나고 예, 그 다음에 네. 경력도 좋아지고 예, 눈앞이 환해진다 선생님 이야기 쓰셨죠.
0: 네.
2: 네, 그리고 또 심장 두근거리게 예, 났습니다. 계속 밥맛이 거의 맥이 납니다. 이번 네. 활동에 용천은 또 감면해주지 얼마 좋습니까, 선생님?
0: 오늘부터 예. 하는데 미치라 합니다. 이번 달 말에
2: 예,
0: 끝입니다.
2: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오늘 두 집에서 같이 사는 건 헐채고 뭘까? 예.
0: 네.
2: 그래, 예. 싸다고 그랬다. 두 집에
0: 같이 싸댑니다. 그럼 15가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2: 예, 나누면 된다 말입니다.
0: 예, 예, 예. 예.
2: 수고하십시오.
0: 그렇게 하십시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일단 우리 이 건네보시환을 보면은 약종들이 좋은 게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홍삼이나 로경이나 정말로 이거는 돈이 없어 못 썼지 또 이전에는 기본상 우리 로백성들이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약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나는 홍삼을 못 쓴다, 로경을 못 쓴다 이럽니다. 왜 못 쓰는가? 열이 청해져 갖고 코피 난다,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부작용을 고려하죠. 물론 열한 사람들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이라는 게 어느 약이 다 100% 좋은 게 없습니다. 꼭 이게 좋으면 저게 나쁘고 이런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약이라는 거는 음과 양이 병행을 잡아주고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이 있습니다.
1: 네, 땅분 댕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3: 우리 어머니 이번에 내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치매 시통 병원에 가까 치매 시터란다. 그래서 이 약을 이제 예, 한 일주일 썼는데 좀 낯선가 땀이 남다. 그래서 예,
0: 네.
3: 오늘이 우대 좋을 때예요. 먼저 조금 쌌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오늘이 지금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이 효과 날 때 좀 많이 써야지. 이런 약 찾기 힘들지, 그러니까. 예?
0: 15꽉 싸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빼드리고 약을 또 절반 가격으로 낮춰주고 예? 15꽉 드립니다.
3: 그래, 돈도 예, 들려고 얼마 썼습니까? 예, 예, 오늘이 지금 배달해 줄 수 있습니까?
0: 지금 우리 약국 전화에다 전화하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1: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001-2797은 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우리 이런 약들을 쓰면서 이 약을 써서 주요 성분은 기혈을 보충한다, 피가 부족하다, 혈세포 부족하다, 백혈구 부족하다, 항상 빈혈했다, 맥이 없다, 기가 부족하다, 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걸 해결하는 데는 홍삼 독용만한 약이 없죠. 그런데 그런 부작용을 이 약을 쓰면서 그런 성분은 흡수하고 부작용을 없이는 것이 바로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입니다. 이 약을 쓸 수 있게끔 쓰면서 부작용이 없게끔 만드는 처방을 말합니다.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 그러니까 이 약을 쓰면서 이 약을 인뇨, 약이 흡수될 수 있게끔 하는 약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약을 써서 열을 청한다, 무슨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게끔 하는 약이, 예, 좌실이라는 약이 같이 들어갑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0: 다섯 가지나 되는 중약이 들어갔죠.
1: 네, 여보세요.
2: 네,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2: 예. 예, 네, 어제 이 건네버시안 쓰고 지금 영 효과 좋아서 어제 또 배달 받았는데, 우리 오빠 지금 무슨 증세인가 하면, 이 좀, 이 그런, 그러니까, 중류관 줄이 돼 있는데, 어제 소변이 나아간다니까?
0: 네.
2: 예, 소변이 화장실 가면 뭐, 한바지 나가야 되지, 그러면서, 이 그럼 어떤 때는 뭉뚱은 졸이기도 하단다.
0: 네.
2: 이 그냥 항상 이 신사에 왔는데 어제 그냥 머리 이렇게 뭐 입술이 올라가는 것 같으니 뭐 어지럼증 자꾸 하고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0: 네.
2: 네. 근데 보시 안 써봤으면 도착했는가 이래 선생님과 문의단다.
0: 소변이 잘 안 나고 저리기 거정 하자면 이 비뇨기통이 염증 거정 심합니다. 그 다음에 소변이 안 나간다는 거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우리 이 코팥에서 밀어주는 기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약을 꼭 불선하는 약을 써줘야만이 소변이 좀 시원하게 나가고 잘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염증 거정 없애는 약 25가지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 진화람의 중약으로는 소염진 사람이 이름인 것 같지만 이 징인화라는 게 중약에서 아주 좋은 정열 해독 시효연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신다 할 때 소변이 저리다, 그 다음에 잘 아예 나간다, 밤에 소변이 잦다, 특히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 다 이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또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래서 이 약으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2: 이제 오늘이 15가구 배달 받기죠?
0: 네. 지금부터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할 때 있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2: 예,
0: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네.
2: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래서 우리 이런 군이라는 거는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에서 군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걸 말합니다. 이 약에서 제일 중요한 작용을 넣을 수 있는 걸 뭐인가? 홍삼독용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군이라는 게 이게 황제를 말합니다. 우리 뭐 이런 드라마를 안 보면 황제가 자기절로 자기를 말할 때는 군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한다, 군은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 아래 부하들이 어찌입니까? 아마 발소매를 돌면서 천은 이렇게 이렇게 뭐 황제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럴 때 천이라는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말입니다. 군천좌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걸 군이라 하고 천을 그 아래 보좌하는 걸 천이라 하고, 우리 여기서 천인 약재가 뭐인가? 건비작용이 들어가는 약재입니다. 이런 좋은 약이 들어가도 흡수 못하고 인뇨, 약을 흡수 못하면 아예 되죠. 그래서 그 아래 이 약을 흡수할 수 있게끔 산약, 봉경, 백출, 거저 백출이 아예 들어갔습니다. 초바이초가 들어가, 백출이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이 약이가 흡수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 좌실, 군천좌실이지 않습니까? 좌실이라는 거는 이 약을 쓰면서 음과 양이 병명을 잡아주고 열한 사람들도 쓸 수 있고 찬 사람들도 쓸 수 있게끔 이 약이 음양 병명을 잡아주는 약이 골고루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0: 나다 겐다.
1: 네.
0: 우리 국민가 이것만 품마다가지고 저기. 이거 이제 한 보름 받고 이제 나왔는데도 뭐든 뭐 연치 못하고 이제 잠이 건의보도 하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해본다.
1: 예, 그런 분들이 꼭 써야 됩니다. 계좌 몸이 잘 쳐서지 못합니다. 예. 이런 분들이 쓰면은 몸이 빨리 회복이 되죠. 예. 꼭 쓰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이 한 15가 좀 배달 받자고 된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아, 우리 감기라면 심하게 왔을 때, 폐렴이 왔다, 감기 왔다, 심할 때, 어떻습니까? 한 일주일을 감기약 쓰고 났는데, 뭐, 열이 난다, 뭐, 기침이 난다, 이거는 없어졌는데, 부작용이면가. 그래서 입안에 가서 밥을 여면 모래알갖고, 소화가 아이 돼서 장도수 하거나, 변비 오거나, 설사하거나, 맥이 똑 떨어지거나, 아마 감기를 해봐서 여러분들, 이 감기 뒤끝에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감기약 같은 건 이게 군천 좌실이란 이래 조제원칙이 들어간 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이런 군천좌실이란 이런 조제 원칙에 근거해서 만든 약이라 할 때는 약이 20가지 이상이 들어가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약재가 비싸서 이렇게 20가지 이상 들어간 약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진기한 약재로 20가지, 25가지 들어가지 않을까. 때문에 우리 이 근뇌보신화 같은 약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이 약을 쓰고 보니까 내가 어떤 증상들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실면증이 있다, 소화해야 된다. 특히 소화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약이 들어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의들은 약을 쓸 때 꼭 건비약이나 소화제 약을 같이 였습니다. 고가병을 치료하든 혈압을 치료하든 간을 치료하든 이런 약제를 꼭 같이 이어서 인여 약이 흡수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건네 보신화는 보면은 25가지나 되는 진기한 약제가 들어간 약이 너무 종합적으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이런 약을 쓸 때에는 시름 넣고 안전하게 써야 된다. 이 감기약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감기를 빨리 치료하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몇 가지씩 먹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5가지 감기약을 먹고 일주일 후에 요동증이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감기약이라면 좀 센 약입니다. 그래서 간 콩팥귀를 다 상한단 말입니다. 군천 좌실이란 조제 원칙 이거 오늘은 잘 기억하시고 저희들 이 약은 이 군천 좌실이란 조제 원칙에 근거해서 만든 약이다 이 말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용기 입간구복액을 소개드리면서 우리 많은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쨌든 병이 들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우리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병으로 해서 사망된다. 어쨌든 아무데도 아예 아픈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노화와 같이 이병

0: 우리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병에 적게 시달리고 병이 걸리면 빨리 치료받고 또 이런 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또 병을 치료하는 면에서 어떤 약부터 써야 되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병이 든다면은 자꾸 심장이 병이 들면 심장병이야, 고혈압이 생겼으면 고혈압이야, 이런 뒤정지료 그냥 증상에 따라만 치료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한일 심장병을 치료했다는 게 계속 심장병으로 결국에는 사망되고, 고혈압 약을 계속 먹었다는 게 혈압이 온종하게 되고, 물론 우리 시중에서 이 약만 먹으면 혈압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고 과대광고하는 약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임신은 2~3달 이렇게 혈압이 온정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혈압약을 또 특히 서약 같은 거는 꼭 고혈압이 있다 할 때에는 잡사서 평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즉 130허미공주 이하로 내려놔야 됩니다. 한 200시대 든 사람들은 140허미공주 이하에. 그런데 그걸 조절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혈압약을 끊었던 사람들이 혈압이 갑작스레 올라가면은 혈관이 터집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혈압약 아예 먹는 사람들이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약 어느 정도는 잡숴야 됩니다. 적게 잡수는가 많이 잡수는가 이 문제지, 혈압약으로 조절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 치료상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아예 하다 보면은 혈압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면서 뇌출혈로 이어지게 돼 있죠. 이래서 혈압약은 경상적으로 자기 그 혈압이 수준에 맞게 장복하는 게 좋습니다. 서약으로 된 거를 해서. 그 다음에 치료상에서는 우리 이런 혈관이 굳어지지 않고 피가 걸어지지 않고 혈점도를 높이고 혈관이 나른해지고 정서적으로 파동이 그렇게 신경적으로 심하지 않게끔 조절한다 할 때 우리 혈압약을 절반 줄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상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뒤정지료, 혈압이 높다 해서 혈압약만 먹어서도 안 되고, 이래서 많은 치료상에서는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는 대부분 원인은 간하고 콩팥 비위에 있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리 심장병이로 고혈압이요 뭐 폐렴이요 생기는 원인은 특히 우리 폐혈이 세다거나 심장혈이 세다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간에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네. 예, 저도 용지 간구부에 지금 수호예요. 당뇨 합병증이 일선이 나빠졌는데, 이거 쓰니까 용도 쓴다.
0: 예.
2: 선도 그래서 섭이 달라가지, 강피도 없지, 그 다음에 냄새도 없고, 거품도 없어서 용도 쓴다.
0: 예.
2: 그러니까 붓기도 빠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0: 그렇죠.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장도 그냥 아무것도 소리도 놀라고 발작 소리도 놀라고, 그래서 이 놀라서 어떤 때는 막 이 호도도 하면 꼼짝 못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렇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 담문합시다. 이 당뇨는 아닌데 이 손이 나빠가지고 지금 이 뭐 두석이라는 걸 한답니다.
0: 예.
2: 예, 이런 분은 이것으면 어떻습니까?
0: 일단 투석을 했다면 뇌독증입니다. 시간이 700~800을 넘어가고 이러면서 콩팥이 기능이 아주 떨어져 있죠. 제토로 하다가 이틀 넘어 건너면 또다시 온몸에 독소가 커집니다. 이 약은 주로 간하고 콩팥을 동시에 좋게 하기 때문에 뇌독증이 있는 사람들 꼭 이 약을 쓰신다 할 때는 우리 그 독소가 몸의 독소가 소변으로 빠지는 게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콩팥의 기능, 간 기능을 다 높이기 때문에 시토하는 분들

0: 방경화를 앓고 있는 분들 다 이 약, 이 약이 안전한 약입니다.
1: 어, 안전하게요, 예?
0: 예.
1: 그래서 내 지금 예, 구비 문의를 해달라 해서 내 지금 선생님께 문의 드릴게요.
0: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어, 특히 강경락이 막혔을 때, 에, 이 강경락이 에, 통과하는 이 통로에 문제가 다 생깁니다. 어, 양쪽 옆구리로 올라오면서 어, 양쪽 젖가슴을 지나고 그다음에 그 양쪽에 경락이 합해져서 목을 지납니다. 때문에 갑상선 결절이라든가에 갑상선에 생기는 암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암은 아니지만 만성 우리 후두염 서에서 말하면 만성 인후염 하는 거 우리 중에서 매혈치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강경락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2: 네.
0: 그래서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3: 네, 지금 이 입간 900에서 쓰고 있는데 효과 아주 좋고 효과 빠릅니다. 나는 어제 쓰는 감이 야, 두약에 맥이 없고 이 몸이 어제 자꾸 편안하지 못한 복김이 서리 그리고 밥이 맛이 없고 소화도 할 아이들이 서리 그래서 이 입간 900에 여전히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기분 싹 열어내면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소화 아이들이 소화 잘 되니까 밥이 맛있고 그리고 예, 그 귀에서 소리 나지 그 다음에 들리지 않아 영 고생했는데 입음이 없어도 아이들이 든 게 이번에 입간 구벅에 쓴 후에는 기본상 말이 잘 들린다 이로 완전히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예, 이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리고 예, 몸이 그냥 붓기던 게 어제는 붓기지 않고 영 몸이 가볍고 다리도 가볍고 영 좋습니다. 네, 이거 어제는 계속 쓸려서 납니다. 그래 내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내 동생이 지금 남동생이 지금 술이라 자꾸 먹을 거예요. 간이, 간이 좀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 술을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좋다 됩니까 지금
0: 이 간이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무조건 간이 나빠지죠. 예? 네. 이런 약수 좀 남편 없습니다.
3: 그런 게 그렇게 맥이 없고 게든 어떤 술을 꿈꾸니까 이 약을 쓰던 동안에도 계속 탑니다. 그래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어떤은 그래 네. 우리 두 분이 같이 계속 쓰길래 오늘 배달 받다고 그랬잖아 드립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할 수 있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네 강경락은 이렇게 우리 입에 올라왔다가 얼굴을 지나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들어가서 우리 담낭경락이 또 이어받죠. 예. 그 다음에 아렐루도 그렇습니다. 아렐루도 아래 배꼽 아렐루 지나서 생식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특히 남성분들 계속 음낭습진으로 고생하는 분들 역시 이 강경락이 막혀있는 겁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진행하는데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나선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면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첫 곡은 김철아 작사 장래남 작곡의 고양이 얼굴이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고양이 모습, 우리는 그 얼굴을 노래합니다. 현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정길 작사 방화 작곡의 연변 축복입니다. 우리의 삼터 연변, 그곳에 깃든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의 정겨움, 그리고 앞날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최성숙 작사, 박성철 작곡의 할머니 소원입니다. 할머니의 자식들 잘 살라고 행복하는 바람, 그 따뜻한 소원이 노래가 되어 전해집니다. 지춘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춘선 작사 박성국 작곡의 동구방 느티나무입니다. 말로 어귀를 지키는 느티나무, 그늘 아래 쌓인 셜과 추억을 노래합니다. 리시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재반석 작사 최정원 작곡의 위대한 당이 엽니다. 믿음과 의지의 대상으로서 마음 깊이 새겨진 그 이름, 무한한 존경을 담아 노래한 숭고한 마음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리처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김옥 작사, 유천석 작곡의 산꽃입니다. 산길에서도 주도없이 피어나는 작고 힘찬 꽃처럼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움 잃지 않는 삶을 노래합니다.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선물입니다. 인생길에 만난 소중한 인연, 뜻밖의 찾아온 작은 기쁨, 그 모든 것이 선물임을 느껴주는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원래 정처 싸우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여행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a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여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나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하나쯤은 나만의 여행 박물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여행지에서 사온 작은 엽서를 오래 간직하고 누군가는 골목에서 찍은 흐릿한 사진 한 장을 쉽게 지우지 못합니다. 별것 아닌 물건 같아도 그 안에는 그날의 공기와 기분 그리고 그 순간의 내가 함께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행은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는 기억에 더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역시 오래된 유물만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과 이야기를 담아두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계 박물관의 날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쯤은 있을 나만의 여행 박물관을 떠올리며 여행이 우리에게 남기는 기억의 의미를 함께 떠올려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0: Duango.
1: 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이어지고 익숙했던 것들도 조금씩 새로운 얼굴을 갖게 됩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자연의 숨결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의 향촌 마을들인데요. 아침 햇살이 내려앉는 들판, 바람 따라 천천히 흔들리는 나무와 꽃들, 그리고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온 골목과 사람들. 새롭게 단장된 향촌길로 사람들이 오가고 정성껏 가꾼 공간에는 반가운 발걸음이 머뭅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더해질수록 마을은 오래 지켜온 것들 위해 오늘날의 삶을 덧입히며 정으로 덧대고 기워 만든 새로운 얼굴을

천천히 빚어가는 것이죠. 오랜 시간을 지나온 얼굴에 남은 주름이 웃음과 세월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삶의 깊이 있듯이 이곳의 변화도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랍니다. 여행자들의 웃음이 머물다 간 자리마다 잔주름처럼 온기가 살포시 내려앉고 마을은 더욱 따뜻하고 깊어만 갑니다. 자연과 사람 그리고 시간이 함께 빚어낸 매력적인 우리 마을을 찾아 떠나봅니다. 연변의 매력 향촌 코너, 오늘은 혼춘시 경신진 방천촌으로 떠나봅니다.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과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빠른 변화에 더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숨에 성공한 이야기,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낸 결과들,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들에 우리는 쉽게 감탄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삶의 많은 변화는 사실 아주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계절이 바뀌듯 강물이 흐르듯 사람과 마음도 조금씩 시간을 견디며 달라져 가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나아진다는 것은 어쩌면 누군가가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서히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훈천시 경신진 방천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습근 평창서기는 중화민족이 일어서고 부유해지고 강해지는 위대한 도야 등 중국인민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방천촌 역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낸 대표적인 변방 마을입니다. 역사 속의 방천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요충지였습니다. 당나라 시기 동북아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지로 불렸으며 동북아의 황금수로라는 명성도 얻었죠.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 지역의 연간 수출 규모는 300만 량에 이를 정도로 번성했는데요. 하지만 전쟁과 사회 혼란, 자연재해가 이어지면서 방천촌은 한때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외딴 지역으로 남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새 중국 성립 이후 특히 개혁개방과 함께 방천촌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헌춘시는 조선족 전통 민가를 보호하고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왔는데요. 2017년에는 향촌진흥과 민속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총 2억 6천만 원 규모의 동방제일촌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방천 민속촌과 방천 꽃바다 그리고 금사탄 환락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방천 민속촌은 약 4만 3천 평방미터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전통민가 41동과 민속문화관, 민속거리, 관광객센터, 전통품 호텔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천촌을 찾은 관광객은 무려 8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하루 최대 방문객 수는 3만 명에 달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함께 어울리고 문화를 나누며 민속 화합의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방천 풍경구 내부에 위치한 전망대 역시 둘러볼 만한 명소인데요. 전망대는 토자비와 423 경계비를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토자비에 깃든 역사 이야기와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위해 외세의 압력에 끝까지 맞서 싸운 민족 영웅 오대징의 역사 사적을 회고하면서 이곳의 역사에 대해 더 한층 깊이 요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풍경구 내부에 위치한 나무 잔도에서

삼국 교차지대에서의 특별한 체험이 가능한데요. 광범한 관광객들에게 보다 풍부한 관광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방천 풍경구 입장권을 소지한 모든 관광객들에게는 삼국 변경 나무잔도가 무료로 개방이 됩니다. 덕분에 나무잔도 구역에 입장하는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룡호각 위에서 내려다볼 수밖에 없었던 삼림구역이었지만 지금은 직접 걸으면서 이곳의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삼국 교차지대의 신비함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무 잔도는 변경 풍광, 민족 문화, 인문 역사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자연경관의 미학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면서 룡호각 서쪽에서 시작해 두만강 좌측 연강지대, 중로 경계비, 토자비 등을 거쳐 룡호 광장에 이르는데요. 그의 총 길이는 2221m에 달한다고 합니다.

성기와와 신벼, 전통 격자창으로 꾸며진 집들은 중국 조선족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살리고 있는데요. 당조 이전 시기에 민가 형태를 계승한 건축 양식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조선족 민속 문화를 체험하고 주민들이 직접 만든 김치와 순대, 냉면 같은 전통 음식을 맛볼 수가 있죠. 특히 41채 가운데 19채는 주민들의 빈집을 개조해 만든 민박 시설인데요. 관광회사가 이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은 임대 수익을 얻고 집 관리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국가의 민족 정책과 향촌지능 정책이 가져온 변화를 실제 삶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방천촌은 촌 기업 연동을 통해 주민들이 민박, 음식점, 관광 서비스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요. 멀리 나가지 않아도 마을 안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채소와 과일, 절인 반찬, 어획한 생선과 꿀 등을 관광객들에게 선매하며 판매하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도 높이고

그렇다면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조금은 더 특별한 특산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두만강에서 잡히는 탄두어와 칠성어, 대마하어 같은 5종 역시 방천의 대표 특산물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을에는 통합 난방시설과 오수처리 시설, 쓰레기 수거 시스템까지 구축되며 현대적인 농촌 환경도 빠르게 갖춰지고 있습니다.

한편 방천촌의 아름다운 변화는 주민들의 생활 공간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국 분열연합회가 선정한 아름다운 정원 우수 사례에는 경신진 방천촌 주민 김만혁 씨의 가정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청돌 바닥 위로 꽃 화분이 놓이고 조선족 전통 농기계가 정갈하게 배치된 이 정원은 국경마을 특유의 정취와 생활의 온기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김만혁 씨의 아내분은 정원 관리 비법을 이웃들과 적극 공유하면서 마을 전체의 환경 개선을 이끌고 있는데요. 지금의 경신지는 집집마다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고 깨끗한 골목길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마을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혼천 변경 관광의 새로운 명함이자 향촌 진흥을 이끄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광천촌의 변화는 단순한 관광 개발이 아니라 민족 화합과 공동 번영, 그리고 변방 지역 현대화의 생생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천촌이 관광을 통해 다양한 민족 간의 교류와 이해를 더욱 깊게 이어가며 새로운 민족 단결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길 기대해봅니다.

방천촌의 변화는 오늘날 우리에게 관광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주는 공간이 되고 있긴 한데요. 우리는 흔히 관광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진을 남기는 일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여행은 소비를 넘어서 한 지역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게 만드는데요. 방천촌이 바로 그런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은 특별한 지리적 풍경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방천촌의 진짜 매력은 눈앞의 풍경보다 그 안에 쌓여있는 시간에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수많은 역사와 그 안에 깃든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을 이어온 사람들의 기억이 지금의 방천촌을 만들어왔기 때문이죠.

속촌의 기와 지붕 하나, 마을 어르신이 담근 김치 한 접시, 오래된 농기계 하나에도 한민족의 생활 방식과 시대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흔히 공간은 기억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하는데요. 방천천 역시 그런

또 관광은 결국 사람을 만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행지에서 오래 기억하는 것은 화려한 건물보다도 길을 안내해주던 주민의 말투, 시장에서 들리던 웃음소리, 따뜻하게 건네받던 한 끼의 음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방천촌이 특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이곳은 거대한 도시형 관광지가 아니라 주민들의 실제 생활과 관광이 함께 이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방천천을 찾게 된다면 풍경을 보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풍경 속에 담긴 사람들의 시간과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 순간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오래 기억에 남는 하나의 경험으로 여러분 곁에 남게 될 겁니다.

네, 오늘 뒤로 떠나는 여행 코너에서는 보통 사람의 특별한 여행기라는 작품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하노이에 여행을 오면 반드시 가볼 만한 두 곳이 있다. 세계 자연유산인 하롱베이와 고산지대의 계단식 논으로 유명한 사파라는 지역이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숙소에서 바라보는 사파의 뷰는 구름 위에 떠있는 느낌을 준다. 오토바이를 빌려 좀 더 깊숙이 라이딩해 들어가면 현지인들의 삶을 엿볼 수가 있다. 조용하고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행지는 사파였다. 각각 편도로 약 4시간, 6시간이 걸려 두 곳을 다녀오는데 이동시간만 약 20시간이 걸리지만 젊을 때 짠내나게 고생했던 여행이라 기억에 오래 남는다. 당시 구글맵도 잘 사용하지 않던 시기라 지도책만 의지하며 골목 개수를 세고 돌아다녔는데 이 또한 배낭여행의 매력.

내가 먼저 나이를 물어보자. 로 부부는 우리는 서로 나이가 몇 살인지 중요치 않고 좋은 공간에서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렇다. 정말 여행하는 동안 외국인들이 먼저 우리에게 나이를 물어본 적은 없었다. 온통 여행에 관한 이야기뿐이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만 일정한 나이에 정해진 무언가를 하게끔 정해놓은 것이 아닐까.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행복의 기준을 찾고 행복한 삶으로의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자는 본인 또한 특별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저자 본인도 미래를 꿈꾸면서 남들과 똑같이 일하고 돈을 모으며 내가 바라는 행복에 닿기 위해 항상

하지만 이제는 그동안 쌓아온 자본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졌다고 하는데요. 여행을 거듭할수록 저자의 가치관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또 나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맞는지 계속해서 탐구하고 고민해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행을 준비하는 것도 사진도 영상도 모르는 것이 서툴렀지만 거급된 이 여행은 저자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서 살게 해줬습니다. 여행은 저자의 인생에서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주었다고 하는데요. 늘 함께하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했고 그 빈자리를 확신으로 채워주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특별한 여행기에는 여행지의 생생한 모습과 함께 누구나 겪는 생각과 행동,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생겼던 에피소드와 함께 풀어가며 편하고 즐겁게 공감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나 다음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를 바라는 저자의 바람이 여러분들께도 닿기를 바랍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던 생각들이 떠오르고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은 부드러워집니다. 몸의 공간이 넓어질수록 더 큰 움직임을 감당할 수 있듯이 여행이 넓혀준 마음의 공간은 우리 안에 새로운 용기와 여유를 남겨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넓다란 공간이 남아있나요?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은은한 멜로디와 함께 사랑하는 그대에게 전하는 고운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라면서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최연숙 작사, 김선희 가수가 부른 그대는 예쁜 달림을 전해드립니다.

산골짜기를 돌아 흐르던 맑은 물소리. 여름이면 발을 담그고 널던 그 추억이 있죠. 문춘산 작사 성기화 작곡의 김성훈 가수가 부른 고향의 시냇물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잔잔한 물결 우러 흘러가는 고향의 전경,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그리움을 살며시 적셔드립니다. 눈을 감고 그 맑은 물소리에 마음을 맡겨보시죠.

이어서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우리 집 텃밭 전해드립니다. 소박하지만 정겨운 우리 집 텃밭의 풍경을 노래합니다. 지금은 멀어져도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 정원 함께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자고 일어나면은요 또 비슷하게 흘러가는 하루. 어제와 똑같은 일과를 반복할 테지만은요 그래도 어느 날은요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최악의 하루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은요 오래도록 소중히 기억하고 싶은 최고의 하루로 남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세부사항입니다. 별 다를 것 없이 보여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 그 일상을 정성껏 엮어가며 살아가는 우리는요 어쩌면은 인생이라는 영화의 성실한 감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누가 아나요? 힘내서 계속 하다 보게 되면은요 유명 감독 부럽지 않은 디테일 장인이 될지도. 안녕하십니까. 프로 진행을 맡은 서태범입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음식과 운동입니다. 봄은 겨울철보다 신체 활동량이 늘어나는 시기이므로 충분한 영양소가 섭취되지 않게 되면요, 만성피로, 춘곤증 등 봄철 증후군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특히 봄에는요, 미세먼지, 일교차, 각종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면역력 영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잘 챙겨 먹으면 컨디션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 첫 번째로 요구르트입니다. 살아있는 배양균이 가득한 요구르트는요, 장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200g 정도 먹으면은

비롯한 윤제제를 충분히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답니다. 한 연구에서는요, 80일 동안 직장인들에게 유산균 보충제를 먹인 결과 아파서 결근하는 일수가 33%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하루에 180g 정도 적당하고 무가당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오트밀과 불입니다. 항균성과 항산화 작용이 있는 섬유질 효소인 베타글루칸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동물에게 이 효소를 먹이면은 인플루엔자, 헤르페스, 탄저병 등에 덜 걸릴 정도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경우 면역력을 높이고 또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해주며 항생제의 효과도 배로 되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하루 한 끼 통곡물 식사를 하면 면역력이 쑥쑥 올라간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 마늘입니다. 이 질환의 감염을 막아주고 또 세균에 강한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 마늘인데요. 한 연구에서는요, 12주 동안 마늘 추출물을 투여받은 사람들은요, 감기에 걸리는 확률이 3분의 2까지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마늘 6쪽을 먹는 사람들의 경우 대장암은요 30%, 위장암은 50%까지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으니까요. 네, 그만큼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 할 수가 있죠. 마늘을 하루에 생마늘 2쪽을 먹거나 일주일에 서너 번 요리에 으깨어 놓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네, 네 번째로 해산물입니다. 굴, 가재, 게 등의 갑각류에 많은 셀레늄은요, 백혈구가 감기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단백질을 생산하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연어, 고등어, 청어 등에는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요, 염증을 치료하고 또 호흡을 좋게 해서 이 감기나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피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데요. 생선이나 해산물은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가 적정한 양이라고 합니다. 네, 다섯 번째로 소고기입니다. 네, 소고기는 면역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고기의 풍부한 아연은요, 면역력을 키우는 중요한 미네랄의 하나이며, 아연은 조그만 부족을 해도 이 감염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백혈구의 생성에 중요하며 병균 바이러스 침입에 맞서는 면역력을 강화해준다고 해요. 기름 없는 살코기 100g에는요, 하루 권장 아연 양의 30%가 들어있으며, 그 정도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버섯입니다. 버섯은요, 백혈구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보다 공격적인 활동하도록 작용을 한다고 해요. 따라서 감기에 감염이 됐을 때 먹으면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버섯은 자주 조금씩 먹으면 좋고 하루에 15g에서 30g 정도

다음으로 신진대사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는요, 유산소 스트레칭과 무산소 운동이 있습니다. 걷기, 산책, 조깅, 수영,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 위주로 일주일에 3회, 4회로 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요. 그로 인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은 약간 숨이 차고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은 1회에 1시간 가량이 좋다고 하나봐요. 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목, 어깨, 허리, 다리, 무릎, 발목 등을 스트레칭을 해주면 틈틈이 가벼운 무산소 운동을 병행을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그로 인해서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음은요, 이 자취방 인테리어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옷걸이입니다. 이 옷걸이는 공간이 넉넉하면은요, 옷장을 둘 수는 있겠지만은요, 자취방은 대부분 그렇지 않을 뿐더러 가능하면은요, 작은 가구로 대체해 주는 것이 좋지요. 그렇죠. 공간이 넉넉하다면은, 그렇죠. 그냥 다 비좁죠. 뭐, 자취방. 옷장을 대체하는 옷걸이는 옷장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서 골라 자취방 중에 가장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손꼽힙니다. 가로, 폭도, 세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도 있으니까 빈 공간에 딱 맞는 옷걸이를 구입하면은 공간도 넓게 비용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층 침대입니다. 요즘은요, 아이를 위한 침대부터 어른을 위한 침대까지 다양한데요. 2층은 침실로, 1층은 나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특별한 공간의 분위기를 낼 수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 자취방 공간은요, 좁아서 매트리스가 추천되기도 하는데요. 매일 침대를 포기할 수 없다면요, 2층 침대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1층의 공간을 활용해서 책상이나 1인 소파를 넣어 아늑한 공간을 연출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수납 받습니다. 한눈에 모든 공간이 보이는 원룸이나 작은 자취방은요, 그만큼 깔끔한 정리정돈이 필수입니다. 계절이 지난 옷과 안 쓰는 물건은요, 수납 박스를 이용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관하면 공간 활용뿐만 아니라 디자인이 예쁜 박스를 사용을 해서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공간을 활용 수납장입니다. 가구의 주남아있는 좁은 공간도 알뜰하게 사용하는 건 자취방의 가성비를 높이는 일이기도 하죠. 네, 가능한 얇은 수납장을 사용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도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예쁜 수납장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가격까지 합리적인 제품이 많아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접이식 테이블입니다. 접이식 테이블은요, 책상의 용도로 식탁의 용도로도 또 사용이 가능하죠. 책상의 용도, 식탁의 용도로. 네, 이 노트북을 올려놓고 또 사용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차를 마시는 티 테이블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또 접이식으로 구매를 하면은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요,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동이 자유자재입니다. 네, 이 접이식 테이블로 편리함을 시간에 맞게, 상황에 맞게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앙사회부 연안부안처 등에서 일을 했던 려혁명가 주혜년입니다.

유니온은 1911년 3월 하북성과 하남성의 접경지인 신양 경내 담가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네의 가문은 많은 경작지와 넓은 대나무 숲을 부유한 비교적 유복한 집안이었으나 불행히도 몇 년 뒤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입는 것, 먹는 것, 모든 것을 아껴가며 그네를 학교에 보내지만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학업을 중단하고

집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1926년 북벌군이 하남 신양까지 진격해왔습니다. 북벌을 지휘하던 국민정부는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담가하에 무료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주혜녀는 다시 공부를 할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 당원들과 접촉을 하며 많은 혁명 사상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중국 공산당의 청년단에 가입을 하여 학생 신분으로 당의 비밀 연락 업무를 맡으며 북부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은 그쯤하여 어린 시절 부모가 정해준 지주 집안과의 정략 결혼이 큰애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혜년이 밖에서 벽보를 붙이고 집필을 조직하며 강단에 서서 연설까지 하자 시댁이 될 집안에서는 아직 시집도 안 온 며느리가 밖으로 나도는 것은 심히 채통에 어긋나는 거라며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앞당기로 했고 심지어 그녀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계획을 했으나 당과 청년단의 도움으로 파혼에 성공을 하며 그녀는 원치 않은 굴레에서 벗어나 혁명에 전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27년 6월 19일 신양에서 반란이 일어나 당 조직이 파괴되자 주혜네는 가까운 산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산속까지 추격해온 적들을 피하여 기차에 몸을 던진 그녀는 우여곡절 끝에 무안에 도착을 하여 당 조직과 재배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황이 안정이 되고 신양으로 돌아가 한 차례 혁명 활동을 준비하던 중에 조직에서는 그녀의 나이가 너무 어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참가하지 말라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강력히 자기 주장을 고집해왔고 결국 현의 위원회 기관의 지하 연락원으로 배정이 되어 예비 당원 신분으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주혜녀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머리카락을 숨겨 남장을 한 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경험은 부족하였지만 기지는 매우 뛰어났습니다. 허리에 두르고 주요 문서나 편지는 신발 속이나 양말 사이에 숨겨 적들의 삼엄한 수색을 번번이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1929년 상해 본부를 둔 중앙교통국의 여성교통원이 필요하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주혜년이 선발이 됐습니다. 이 조직은 중앙정치국 소속으로 주울래 직접 지휘를 받는 절대보안 조직이었습니다. 상해에서 단신 여성의 집을 구하는 것은 의심을 사기 쉬웠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그녀에게 동료 교통원인 류 씨와 가짜 부부 행세를 하며 거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처녀였던 그녀는 처음에는 아주 난처하였으나 당원이라면 당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마지막 후 주혜녀는 더욱 위험하고 엄중한 업무를 처리하는 중앙특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기를 보관하고 전사들에게 탄약을 운반하며 행동명령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당시를 회상을 하며 임무를 수행할 때는 꼬리가 붙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차를 타고 공군을 몇 바퀴 돈 뒤에 다시 인력거를 타고 골목을 누벼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1929년 배신자 백금 처단 사건 당시 당의 지휘 아래 특과 대원들이 그를 저격했을 때 무기를 공급한 리가 바로 그녀였습니다. 또한 1931년 변절자의 배선으로 상해 지하 당 조직이 파괴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녀는 기민하게 움직이며 지도부의 탈출과 조직 재정비를 도와나섰습니다. 그뒤 주혜녀는 연안에서 진일보 사상면에서의 진보를 거쳐 중앙사무청 등 요직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 시절 그녀의 지하활동과 혁명을 위한 묵묵한 공헌은 오늘날에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새중국 성립 이후 그녀는 중앙편역국에서 간부과장, 사무실 부주임 등을 역임을 하며 국가건설에 이바지했습니다. 주혜녀는 1997년 6월 7일 북경에서 향년 86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요정한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뇌혁명가 주혜년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사람은 희망의 속눈이보다 절망에 속는다고 합니다. 스스로 만든 절망을 두려워합니다. 한 가지 일에 실패하면 비관하고 이제는 앞길이 막혔다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실패 속에서 아직 희망으로 통하는 길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봄은 달아나지 않고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굳은 뜻으로 이루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오경희의 글입니다. 혼자의 식사. 혼자의 식사는 자유롭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는 처량하게 비춰질지 몰라도 나는 혼자 먹는 식사가 나름 행복하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어떤 맛을 즐길지 내 마음대로 결정지을 수 있는 혼자의 식사야말로 나만을 위한 하루의 선물이 아닐까. 집 식구들의 음식을 할 때는 실수할까봐 주로 해보던 요리를 하게 되는데 혼자 먹을 음식을 할 때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요리 연습이 될 수 있다. 간혹 새로운 음식을 해먹는다고 영양을 따져가면서 채소와 고기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세상에 둘도 없는 별난 요리를 할 때가 있다. 한 입 먹어보면 맛이 이상해서 얼굴이 찡그러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경험이 쌓여 요리 솜씨가 느는 것 같다. 이 몇 년간 나만의 입맛에 따라 음식 메뉴를 정하고 맛을 보고 공유하는 것이 재미있다. 온전히 내 손으로 나를 위한 요리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은 자신과의 달콤한 대화 같기도 하고 음식 빛깔은 나의 삶의 열정을 닮은 것 같아 먹다가도 웃는다. 나의 반찬 접시는 예술이 되어 아름다움을 선사해 온다. 누군가 나에게 취미를 물어오면 나는 선뜻 요리라고 대답하리라. 혼자의 식사는 자기 돌봄이다. 혼자 식사하면서 음식에 집중하며 천천히 씹으면서 음식의 풍미를 탐구하는 것도 일종 향수이다. 혼자라는 공간에서 창의성을 발휘해 나만을 위한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놓고 젓가락으로 집을 때 느껴지는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먹는 일이 곧 사는 일이다. 일이 흥미가 붙으면 사는 일도 신명이 날 것이다. 12년 전 함께 생활해오던 남편이 없이 혼자 밥을 먹자니 고역이었다. 혼자 벽을 마주 앉아 밥을 먹으려니 왜 그리 눈물이 나고 서글프던지. 그때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목구멍으로 넘어 안 가서 밥맛을 잃을 때가 많았다. 색다른 음식이면 입맛이 돋을까 싶어 가끔 식당에 찾아가기도 했다. 혼자 앉아 꾸역꾸역 먹을 때 옆상에서 부부끼리 마주 앉아 식사하는 걸 보면 부러워서 채 먹지도 않고 일어설 때가 있었다. 부부간에 의논하며 채소 사는 모습을 봐도 부부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봐도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어느 하루 강둑길에서 우연히 사촌 언니를 만나 버드나무 그늘 아래에서 남편이 돌아간 이후로 불면증도 생기고 밥맛도 잃어서 외롭고 서른 속내를 털어놓았다. 누구에게라도 슬픔을 들키워 위로를 받고 싶었던 차 사촌 언니를 만나니 가슴에 보뚝은 터졌다. 간 사람은 갔고 산 사람은 어찌 됐든 살아야 한다. 상실의 슬픔을 오래 안고 있으면 건강이 안 좋으니 정신을 차리고 제부가 못다 산 못까지 사는 게 제부한테 미안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밥을 꽁꽁 먹고 힘내 살아라. 아직은 아들딸 봐서라도 내가 맥을 버리면 안 된다. 언니의 말은 방망이가 되어 내 뇌리를 쳤다. 갑자기 정신이 확 들었다. 나는 하루빨리 비통 속에서 빠져나와야 했다. 어제를 자꾸 떠올리며 곁에 없는 남편을 그리워하기보다 남편의 기억을 가슴에 담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남편이 있을 때처럼 열심히 즐겁게 살리라 다짐했다. 그 첫 번째 실천이 바로 혼자의 식사도 제대로 갖춰놓고 먹는 것이었다. 그때는 2018년 남편이 나를 떠난 지 7년째 되던 해였다. 그 후로 나의 삶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나절로 행복을 찾아 후반생을 후회 없이 살다가 아름다운 이 세상 끝내는 날에 남편 곁에 가리라 속다짐했다. 남편에게 의존하던 삶을 내가 주도하는 삶으로 핸들을 틀었다. 생각을 바꾸니 식당에서 혼자 먹는 식사도 자연스러워졌다. 지금은 간혹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면 서로의 일정을 맞추는 것이 어려워 무엇을 먹고 싶으면 훌쩍 맛집으로 가서 혼자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를 즐긴다. 자발적으로 혼자인 것을 자처하면서 밥도 맥주도 커피도 혼자 잘 즐기는 편이다. 혼자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는 것이 별 재미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위해 신선한 음식 재료를 사다 정성 들여 집에서 요리한다. 이건 순수한 먹는 즐거움보다 내 삶을 그럴듯하게 살아내고 있다는 자아위안에 가깝다. 스스로 나를 대접하는 노력이다. 밥상이 예쁘게 차려지기까지 한 시간 넘게 걸리고 먹는데 고작 10여 분이 걸려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나를 바라보는 남편의 시선이 없더라도 나를 잘 대접하고 싶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보통 혼자 음식점에 가면 포장하겠는가고 묻는다. 그러면 나는 그 식당에서 나온다. 또 어떤 식당에서는 혼자 들어서면 몇 분인가고 묻는데 혼자라고 하면 칸막이를 설치한 1인 전용 좌석을 안배하기도 한다. 혼자의 식사는 친구를 통해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에너지를 충전받는다. 혼자의 식사도 나름대로의 행복이 있다. 어떤 일에 수고했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싶을 때 나는 나에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 스스로를 격려한다. 작품을 투고한 날, 작품이 발표된 날, 원고료를 받는 날, 쇼핑을 즐긴 날, 이렇게 이유를 달아서라도 음식점에 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로 나에게 대접한다. 어떤 일을 마무리하거나 성취를 하고 나면 나는 의뢰 나에게 식사를 선물한다. 인간관계를 끊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함께 먹을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면서 나는 혼자의 식사로 둘이 함께 살 수 없는 허전함을 채워가며 그 속에서 고갈된 사랑을 얻는다. 혼자의 저녁 식사는 괜찮다. 이쁘게 담긴 육회 한 접시에 생맥주 한 컵, 거기에 국밥 한 그릇이면 온 하루 창작 노동에 지친 피로가 풀려나가니 이 얼마나 좋은가. 처음에는 혼자 식당에 들어가기 머뭇거렸고 다들 동행이 있는데 혼자 앉아 먹고 있는 모습이 왜서인지 어색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오래 앉아 있어도 덜 눈치 보인다.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에서 정보를 찾고 친구들과 영상 통화도 하고 가끔은 모멘트에 내가 먹는 음식도 올리면서 혼자 하는 식사에서도 행복을 놓치지 않고 즐긴다. 혼자의 식사에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힘이 있다. 계속하여 글 한 편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할머니. 할머니는 허리가 곱고 사유가 명석하다. 평생 동안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할머니는 인터넷 구매에 막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다. 동년배들이 굳이 젊은이들처럼 힘들게 배우느냐고 말할 때마다 할머니는 오히려 배움을 멈추고 늙음을 한탄하는 그들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할머니는 몇 년 전에 나와 함께 수영을 배웠다. 걱정스러워하는 수영코치의 염려와는 달리 할머니는 너무나도 진지하게 수영을 배우면서

0: 오히려 나의 동작을 지적해 줄 정도였다. 수업이 끝나서도 할머니는 수영장에 남아 좀 더 연습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인터넷으로 수영에 관한 동영상을 검색해서 보았다. 그만큼 열정을 다해 배웠기에 할머니는 나보다 수영을 더 잘했다. 할머니는 뭘 배우든 종례로 허투루 대한 적이 없었다. 하기에 할머니는 기왕 배우기로 결심했으면 열심히 배워야 하고 또한 매번 배움의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늘 강조했다. 생활을 요래하고 모든 게으름 없이 배우는 할머니의 인생 태도는 나한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할머니는 자신의 행동으로 나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고 무엇이 자신감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만사를 지혜롭게 풀어가며 노년을 느긋하게 보내는 할머니 인생 태도는 줄곧 나의 본보기로 되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할머니 모습에서 나는 진정 어떻게 해야 노년을 여유롭고 지혜롭게 보낸다고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런 할머니로 인해 나는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오로지 앞을 향해 나아가는 할머니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행복한 만년을 보내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춘아,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염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4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4월 초여드립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과, 7시 연변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산책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과, 8시 30분 연변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과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과, 12시 30분 연변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노래 감상시간입니다. 3시에는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과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극장, 9시 30분 연변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가이드, 10시 40분 연변가요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독일의 작가 헤르타 밀러가 쓴 장편 소설 숨군에는 2차 대전 후 우크라이나 강제노동 수용소로 이송된 17살 독일 소년의 삶을 충격적이고도 강렬한 시적 언어로 밀도 있고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독일로 망명한 밀러가 자신처럼 망명한 시인이자 실제 수용소 생존자인 오스카 파스티오르의 구술을 토대로 작품을 썼습니다. 주인공 아우베르크가 강제노동 수용소로 떠나던 날 들었던 마지막 말, 너는 돌아올 거야 라는 2006년에 작고한 시인 파스티오르가 수용소로 떠나던 날 들었던 마지막 말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실제 우크라이나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5년을 보낸 파스티오르의 체험을 바탕으로 쓰였습니다. 그의 체험은 독일계 소수민이었던 밀러의 전 세대가 공유했던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밀러는 2차 대전 후 수용소 생활을 했던 독일계 소수민들의 비극적 운명에 주목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간인들이 유배됐기 때문에 나는 집단적 죄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에 민간인들이 차출되었고 아주 나이 어린 사람들, 자기 손으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17살짜리도 포함됐습니다. 나치 독일의 범죄가 없었다면 류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할 요소입니다. 그런 일이 맑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밀러의 아버지 또한 2차 대전 당시 나치 무장 친위대로 징집되었다가 돌아왔고 어머니는 우크라이나의 강제 수용소에서 5년간 노역했습니다. 단지 독일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던 마을 사람들은 돌아와 묵은 침묵을 지킵니다. 침묵의 무게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 밀러는 침묵 뒤로 숨은 말들을 찾아놨습니다. 2001년 밀러는 강제 추방당했던 마을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동료 시

파스티오로도 초방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후 파스티오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밀러는 1년 가까이 글을 쓰지 못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그의 생일에 강제 수용소의 참상을 그린 이 소설 숨그네를 발표합니다. 순찰대가 나를 데리러 온 건 1945년 1월 15일 새벽 3시였다. 영하 15도 추위는 점점 심해졌다. 소년 아우베르크는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아우베르크의 이야기이자 그와 함께 수용소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죽음이 결정된 집단학살 수용소가 아닌 노동수용소에서의 5년 동안 기본적인 욕구만 남은 고통스러운 일상과 단조롭고 끝없는 고독을 경험하며 삶과 죽음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늘 굶주림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고향으로 돌아와 대도시로 이사를 하고 결혼을 한 후에도 공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용소는 계속 그의 안에 있습니다. 밀러의 신작 소설 숨그네는 생존자에게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은 비참한 경험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강제노동 수용소의 참상을 그린 기록문학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수용소에서의 공포와 불안을 강렬한 시적 언어로 아름답게 승화시켰습니다. 수용소 안의 강제 노동자들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단절되고 이전의 삶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기존의 언어로는 비현실적이기조차 한 수용소를 표현해낼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 작품에서 언어는 수용소가 아닌 존재하지 않지만 희망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수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 밀러는 그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독특한 조어들을 탄생시킵니다. 숨근의 배고픈 천사, 감자 인간, 볼빵 등은 독일어로 이루어진 말이지만 정작 독일어에는 없는 말이며 두 단어가 합쳐져 새로운 상징어가 됩니다. 숨근에는 숨과 근혜라는 말이 합쳐져 인간의 숨이 근혜처럼 흔들리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로 재탄생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를 넘나들면서 가쁘게 흔들리는 숨근에는 수용소에서의 5년 동안 강제 노동자들과 언제나 함께합니다. 밀러의 언어는 독자가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수용소의 일상을 머릿속에 섬뜩하리만치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그려놓습니다. 저자는 주인공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 경험의 핵심을 미적으로 시화합니다. 인간의 남은 삶 전체를 결정짓는 통렬한 경험, 그 원초적인 고통을 거장의 솜씨로 설득력 있게 묘사해냈습니다. 충격적이고도 강렬한 표현력으로 독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숨그네를 끝까지 읽었다면 당신은 결코 이 작품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밀러는 잔인할 만큼 정직하고 무시무시하게 슬픈 비범한 목소리를 창조해냈습니다. 밀러에게는 초원의 힘이 있습니다. 그의 언어들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밀러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학적 증인입니다. 이 책에 쏟아지는 찬사들입니다. 인간성이 사라진 극단의 땅으로의 초방,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사람들, 숨막히는 공포와 불안에 맞선 신비로운 시적 언어, 소설을 뛰어넘은 언어예술, 밀러는 응축된 시정과 산문의 진솔함으로 소외계층의 풍경을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2009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영화 리틀 미스 선샤인은 따뜻하고 명쾌한 힘으로 사람들이 믿었던 승리와 완벽에 대한 집착을 부드럽게 깨뜨려줍니다. 조나단 데이튼, 발레리 파리스 공동 감독의 이 가족 코미디 영화는 경악스러운 줄거리도 화려한 인물 설정도 없지만 가장 평범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시끌벅적한 한 가정을 통해 가족의 실패, 꿈, 그리고 자기 수용에 대한 인생의 진리를 전합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웃으며 눈물 흘리고 울며 마음을 녹게 하며 진정한 행복은 끝까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초라하게 걸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임을 세상에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 후보 가족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 가족은 모이면 그야말로 실패의 집합입니다. 각자 자신의 집착과 공경을 안고 있으면서도 꽉 붙어 시끌벅적 살아갑니다. 7살 소녀 올리브는 가족에서 가장 순수하고 따뜻한 존재입니다. 통통한 몸매에 큰 안경을 쓰고 있지만 눈부신 꿈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리틀 미스 선샤인 어린이 미스 콘테스트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텔레비전을 보며 미스 콘테스트 참가자들의 동작을 따라하고 미소와 걸음걸이를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녀의 작은 마음속에서 이 대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올리브의 아버지 리처드는 성공하기 집착하는 강사로 자신의 9단계 성공법을 팔려다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가정 경제도 위기에 처합니다. 그는 병적으로 승리를 추구하며 승자와 패자를 입에 달고 살며 자신과 가족이 남에게 실패자로 보일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공을 잡으려 애쓸수록 인생은 그에게 연이은 타격을 줍니다. 할아버지 에드윈은 양로원에서 쫓겨난 말괄량리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미녀를 좋아합니다. 성격은 거칠지만 손녀 올리브를 유난히 아끼죠. 세상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직접 올리브의 미스 콘테스트 춤을 만들어주며 집에서 가장 거침없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빠 드웨이는 반항기의 청소년으로 비행학교에 합격하기 위해 합격할 때까지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무려 9달 동안 오직 연필과 메모로 의사소통하고 냉담하고 고독하며 세상을 등진 듯 가족 모두에게 짜증을 내며 이 별로인 가족에서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어머니 세릴은 집안의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부드럽고 강인하며 성격이 괴팍하고 사고가 끊이지 않은 가족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중재하며 가정의 온전함을 지키려 애쓰고 삶의 압력을 묵묵히 견딥니다. 삼촌 프랭크는 전국 최고 수준의 프루스트 연구학자이지만 연애 실패와 직업상의 좌절로 자살 시도를 하고 누나 세릴의 집에 와서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그는 똑똑하고 예민하며 우울하고 인생의 부조리를 꿰뚫어 보지만 이 가족의 소란 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문제를 아는

0: 첫 사람이 올리브가 뜻밖의 리틀 미스 선샤인 미스 콘테스트 출전 자격을 얻게 되면서 낡은 노란 미니밴에 억지로 타고 고향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장거리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영화 리틀 미스 선샤인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이 천재, 부자, 승자가 될 수는 없고 대부분의 사람은 평범하고 약하며 가끔 붕괴하고 계속 실수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행복이란 자신이 초라할 때 잡아주는 가족이 있는 것, 당신이 망신당할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 굳건히 같은 편에 서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안전교정과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고 안전 예방 조치를 강화합시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1970년대에 창작된 김경련 작사 안국민 작곡의 조국의 화원에서 보내드립니다. 활짝 꽃피어 아름답게 물든 조국의 화원 풍경, 조국

이어서 원어연 작사 송규화 작곡의 마음을 나누세요 보내드립니다. 서로 아껴주고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정을 담은 가요입니다. 리설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60년대 창작된 김창석 작사 동희철 작곡의 선풍금 타는 총각 준비했습니다. 선풍금을 타며 즐겁게 노래하는 총각의 모습, 서정적이고 애잔한 선율로 사랑하는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총각의 마음을 표현하였는데요.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태희 작사, 김성민 작곡의 우리 수도 북경 준비했습니다. 이 가요는 그때 당시 가야금 병창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무대에서 선보이게 된 가요입니다.

이어서 남도 민요풍에 가요죠. 정문준 작사, 김경애 작곡의 님도 동실, 나도 동실 보내드립니다. 김성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90년대에 창작된 김신자 작사 김창근 작곡의 백지 한 장 준비했는데요.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깨끗한 백지처럼 순수하고 맑은 마음, 새롭게 꿈을 그려나가는 서정적인 멜로디입니다. 한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석화 작사 박찬일 작곡의 작은 꿈 보내드립니다. 마음속에 품은 소박하고 아름다운 작은 꿈들,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 담긴 가요입니다. 김철, 리허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

정형외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친구들, 오늘에는 우리 생활 속에 가득 숨어있는 과학기술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뭔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과학기술은 우리와 늘 함께하는 친구랍니다. 때로는 신기한 마법처럼 다가오기도 하죠. 오늘 함께 그 마법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강성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안홍천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내가 만든 종이배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과학기술은 우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알람 시계가 딸깍 소리를 내며 우리를 깨우는 것. 이것도 과학기술이죠. 옛날 사람들은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일어났지만 지금은 간단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원하는 시간에 척척 깨어날 수 있습니다. 친구들, 평소 이빨을 잘 닦고 있죠? 다 함께 양치질할 때를 생각해 볼까요?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죠. 이 물은 정수시설을 통해 깨끗하게 정화된 거랍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물이 마침내 우리 집까지 수송되는 것. 이것도 놀라운 과학기술의 힘이죠. 그리고 치약, 칫솔도 과학기술로 만들어졌답니다. 옛날 사람들은 나뭇가지와 소금으로 이를 닦았지만 지금은 부드러운 칫솔모와 향긋한 치약으로 이빨을 더욱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리금덕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철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꿈나무를 보내드립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도 과학기술은 빠지지 않습니다. 맛있는 빵을 구워주는 토스트기,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전자레인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오래도록 보관해주는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들이 없다면 우리의 식사는 훨씬 불편했을 거예요. 특히 냉장고는 더운 여름에도 음식이 변질되지 않도록 차가운 온도를 유지해 준답니다. 이것은 공기를 차갑게 만드는 과학 원리로 만들어진 거죠. 정홍원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방독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나비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학교에 가는 길에도 과학기술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타고 가는 자동차, 친구들과 함께 타는 버스, 이 모든 것이 바로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교통수단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멀리 이동할 때 말을 타거나 걸어야 했는데요. 지금은 짧은 시간에 먼 곳까지 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길가에 있는 신호등도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사물이랍니다.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이 번갈아 켜지면서 차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죠. 게다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고 소리로 알려주는 설비도 있답니다. 강신하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춘혜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짝꿍을 보내드립니다.

학교에서도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교실 벽에 걸려있는 텔레비전에 그림과 글자를 띄워주시고 컴퓨터로 재미있는 학습 영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죠. 또한 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사용하는 색연필과 크레용, 수학 시간에 사용하는 자, 음악 시간에 보는 피리까지 언뜻 보면 평범한 학용품들이지만 실은 모두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물건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놀이 시간에도 과학기술은 함께 하는데요. 춤추고 노래하는 로봇 장난감, 하늘 높이 날아가는 비행기 장난감, 물결을 따라 움직이는 수상 로봇, 심지어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스피커까지 모두 과학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관찰하는 망원경, 작은 곤충을 크게 보는 현미경도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선물해준 도구랍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작은 먼지 속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망원경으로 바라보면 달의 표면도 자세히 볼 수 있답니다. 오기열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장영남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도레미화 솔라시도를 보내드립니다.

과학기술은 지구의 생명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널리 응용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호랑이와 바다 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일꾼들은 특수 카메라로 숲과 바다를 지키고 또 바닷속 쓰레기를 치우는 로봇으로 바다를 깨끗하게 청결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는 드론으로 빠르게 불난 위치를 찾아내 산불 처리 효율을 크게 높이고 있죠. 또 태양광 발전으로 태양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 환경 보호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답니다. 박규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철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너와 나 마음밭에를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주변의 작은 것들을 궁금해하고 관찰하며 상상하는 그 순간부터 과학 공부는 이미 시작된 거랍니다. 친구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나뭇잎은 여름에 초록색이었다가 가을이면 노랗게 변할까요? 왜 하늘은 파란색일까요? 왜 물건을 떨어뜨리면 항상 땅으로 떨어질까요? 이런 작은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과학 공부의 첫걸음이랍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과학기술을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세요. 집에 있는 기계들, 학교에 있는 물건들, 장난감 속에 숨은 과학 원리를 찾아보는 건 정말 재미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생기는 궁금증을 절대 잊지 말고 책을 보거나 어른께 물어보면서 하나씩 답을 찾아가다 보면 어느새 과학이 더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상상하는 마음, 궁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우리 친구들도 미래의 멋진 과학자가 되어 새로운 과학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령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매출과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

안녕하십니까.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이 단층 잘 치료하기 위해서 특별 요청한 장촌의 명중이의 서장성 주임이사가 어제부터 길태중이문진부에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습니다. 서장성 주임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중이세가 출신인데 현재는 장촌시 관성구 병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중이과 주임직을 맡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하늘로의 쌍쉐크라는데 이 주임이사 이 영예상을 먼저 수여받았습니다. 이분을 놓고 본다 할 때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항상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정확한 치료를 하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 진찰해서 확진율을 높였고 호전율을 높였으며 치유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환자들이 각자를 받고 있는데 림상에서 보게 되면 현은증이라든가 두통증, 실면증에 소갈, 흉비, 심통, 천식, 기침 이러한 말조의 중이내과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부인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는데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폐경이라든가 폭로라든가 이러한 말조의 여성분들에게서 늘상 발생할 수 있는 부인과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는데요. 반복성이 강하고 또 오랫동안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습진이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소보짐이라든가 이러한 피부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결절성 질병, 낭종성 질병 치료에도 특장을 보이는데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선 결절, 폐내 결절, 난소 낭종, 유선 낭종에 이러한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쌍고증이라는데 고혈압, 고혈치, 고혈당에 이러한 말조 병증을 잘 치료하고 그리고 심장에 관계된 심혈관에 관계되는 관심병이라든가 뇌혈관에 관계되는 뇌경색이라든가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이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0: 네.
1: 그리고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달 25일하고 26일에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에 길태중이문진부에서는 북경의 소문난 진맥 전문가의 염지강 선생을 특별 요청해서 연변의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이번에 치료 범죄를 놓고 본다 할 때 어지럼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불면증, 건망증에 심내혈관 질환에 갑상선 질환, 간담 질환에 종양성 질병, 당뇨병, 합병증, 말초신경

0: 만성위염이 신장질병, 간담질환, 골관절 통증, 변비증, 설사, 부인과 질병, 통풍, 정맥공장, 불안장애, 우울증에 지방간 사지절임증, 전립선 질환으로 늘상 소변이 작고 급하고 절에 나는 이런 병증, 원인 불명으로 나타나는 머리가 어지럽고 사맥이 나른해지는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음 주 월요일에 오셔서 오후부터 문진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항반 문제로 인해서 이튿날 26일 오전까지 문진을 하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이분이 오셨을 때에 오실 때에 기회를 잡아서 치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기회를 잡아서 길태중인 문진부에서 최근에 소문을 놓고 있는 강철수 주임이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철수 선생을 놓고 본다 할 때 일찍이에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졸업한 듯 그때 주약에는 화룡시 중의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1: 네.
0: 퇴직을 한 다음에 우리 길태중의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여기에 와서 문진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뇌혈관계통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중풍이라든가 중풍으로 일으키는 후유증에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라든가, 그리고 한어로는 멘탄이란데 우리 민족은 멘풍을 맞았다는 멘탄에 그리고 관심병에 이러한 심뇌혈관계통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골관절계통질병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축병이라든가 견주염이라든가 요추간판 돌출증에 중노년분들이 허리다리 아프고 사지가 덜에 나고 마비되고 냉해지는 이런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간담 비위장계통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위염이라든가 위나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기 계통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결석, 신결석의 신적의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호흡기 계통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 폐염이라든가 기관지염으로 일으키는 기침, 오랜 기침에, 그리고 흉막염, 인후염에 비염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먼저 문인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저는 불면증으로 엄청 많이 고생했거든요.
0: 예,
2: 그래서 여러 곳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별로 효과가 나지 않았댔어요.
0: 네.
2: 그래서 이 기태중의 방송을 통해서 거기 그런 박윤덕 교수님 그러니까 신경외과에 가서 보였댔어요.
0: 내과.
2: 그래 보였는데 확실히 그 소문과 같이 박윤덕 교수님이 아주 세심하고 진찰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약 써다 먹었는데 근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여지간에 잘 자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써다 먹으려고 하는데요. 예약이 가능하시죠?
0: 오늘 오시겠습니까?
2: 네.
0: 오전에 오십시오.
2: 네, 알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서 전화했습니다. 아이, 운동을 너무 해 그러지, 어깨도 아프지, 뼈가 자꾸 살아가지고, 여기 모다님께서 이쪽이 좀 유명하다 해가지고, 좀 예약을 할까 해가지고 전화했습니다.
0: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약이 다 됐습니다.
3: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4: 수고하신다. 저는 몇 번은 원장 선생님 찾아봤는데 원장 선생님은 원자이란

0: 틀이 없고
1: 예, 예.
0: 너무 딱딱하고 예. 하도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잘 돼야 된다.
1: 예.
0: 그리고 병 메고 보는 것도 영 오래 보고 예. 자세하게
1: 예.
0: 보고 그다음에 이래 우린 조선족이 하나 잘 모아라 됐다니까.
1: 예.
0: 그 옆에 있는 신선생도 또 번역 잘해주고 예.
1: 예, 예.
0: 그래서 조금 몸이 생기면 그 원장 선생님 찾아봐 보기 쉽단 말입니다.
1: 예, 예.
0: 요즘은 또 무슨 몸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밥은 많이 안 먹는데 배가 불어가지고
1: 예.
0: 저녁에 잠자기도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또 원장 선생님 한번 더 찾아보다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예. 됐습니다. 예.
0: 예.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날씨가 더우면 내쓰고 없고 밥맛도 없고 내기 부리면서 걷기도 힘듭니다.
1: 예.
3: 이 방송 듣고 저번 주일에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예, 예.
3: 예, 그래 오늘 또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1: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여보세요.
1: 아,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4: 예, 저번에 기타 그 광고를 듣고 허리하고 관절이 몹시 저기 아파가지고
1: 예.
4: 저번에 한번가 침 맞았어요. 그 강철수 선생님이 주사를.
1: 예예예. 예,
4: 예. 예, 그래 오늘 또 가려고 저기 예약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예예.
4: 예예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도 예, 이 관절이 아프고 그다음에 이 주사 위험이 있으면서 밥을 조금만 먹으면 배짱하네. 어제 우울로 자꾸만 이 식구물도 올라오고 어떤 때는 밥알도 꼴꼴다 올라오고
1: 예.
5: 어 수태고사였습니다.
1: 그렇죠. 예, 관료. 예.
5: 약도 많이 썼는데 해결을 못 받던 게 그 북경에서 오시는 염지강 선생님 약을 지금 예, 두 번 썼는데 있잖아 이 관절이 아픈 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예.
1: 예예. 예.
5: 그다음에 그렇게 배짱하고 밥을 먹으면 올라오고 이래던 게 그게 지금 예, 많이 소화돼서 속이 쑥 꺼졌습니다.
1: 좋은 일입니다. 예.
5: 예. 그래 예, 화요일 날로 예약해 주세요. 어제 복잡해서 미리 예약해야 되겠네.
1: 예, 예. 화요일 오후에 오십시오. 예.
5: 예, 예. 감사합니다.
1: 아니, 오전에 오십시오. 화요일이니까. 예, 오전에.
5: 오전에, 예. 예.
1: 오전에 오십시오. 예, 예.
5: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6: 여기들이 예, 관심병도 있고 이러면 다음도 제대로 못 자고.
1: 예.
6: 특히 전열선에서 소금 다수가 다가가지고 이래서 전부 따로 그 염지강 선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예, 예.
6: 근데 지금 뭐 다음 자는 것도 많이 낫고 지금 소변 다수 잡던 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니까 지금 잠도 지금 기다렸답니다 지금.
1: 예.
6: 예 화요일날 좀 가장 예약하다고 한다.
1: 화요일이면 예 오전에 오세요. 예.
6: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또 예약합시다.
1: 예 어느 분을 예약하겠습니까?
7: 그 저 박윤도 교수님이요.
1: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7: 예?
1: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7: 예, 알겠습니다.
1: 예.
2: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하세요.
1: 예.
8: 예, 제 어머니가 그전부터 허리 상황이 있어서 막 아프다고 일을 못했는데
1: 예.
8: 그전에 원장님께서 치료받았는데 효과 많이 나왔습니다.
1: 예.
8: 근데 또 그 일이 많아가지고
1: 예.
8: 그 손 그 손을 탁 뜨면 허리 아파가지고
1: 예.
8: 지금 어 요즘에 또 원장님 보려고 예약합니다.
1: 예. 그냥 시간 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알겠습니다.
1: 예.
8: 그럼.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1: 안녕하십니까?
9: 예.
2: 말씀하세요.

0: 예.
1: 예, 말씀하세요.
0: 예. 전번에 저 장촌 서의사 예약을 좀 몇번 썼는데, 아, 나이 나가지니까 지금 또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예, 가슴이 답답하고,

0: 다시 한번 더 써볼까 하는데 예. 언제면 될까요?
1: 예, 오늘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0: 오늘이?
1: 예예. 예.
0: 아, 알았습니다.
1: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수고하세요.
2: 예. 예. 네,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1: 네, 안녕하십니까? 예.
3: 예. 예. 강철수 선생님 여행해 주시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3: 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방송에 일어설 수도 없었는데 치료해보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허리 일어설 수도 있고 한데 한번 들어보이려고.
1: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3: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2: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그 강철수 선생님을 한 번 더 보이고 싶어서 예약하려고 예. 전화했습니다.
1: 어떤 정황에서 보입니까?
4: 예, 저번 주에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프고 그리고 이 팔을 들지도 못하고 뒤로 가져도 가지 못했는데 그 선생님한테서 진도 맞고 천약도 짓고 지금 일주일이 됐습니다.
1: 예.
4: 굉장히 예, 생각 밖으로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팔이 예. 지금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어깨가 무겁던 것도 증상이 다 없어지고
1: 예예예 예,
4: 예. 밤에 잠도 잘 잘 수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한 번 더 어떻게 확실하게 또 치료하기 싶어서 오늘 예. 예약하려고 그랬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예.
4: 아, 그냥 가면 됩니까?
1: 예예예 예, 예.
4: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굉장히 위가 많이 아팠습니다.
1: 예.
5: 위가 아프니까 식은물이 자주 올라오고 1년에 한 서너 번씩 발작하고 하는데 병원에 가 치료해도 안 낫지 않아가지고 나는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1: 예.
5: 그러던 중 방송을 듣고 박창호 주임 선생님 천약을 세 번 쓴 것이 아주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5: 그래서 저는 지금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속도 편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그렇죠.
5: 예. 예, 오늘도 저는 가서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약을 하겠습니다.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5: 예.
1: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그 한 가지 문의하려고 그런다.
1: 예.
7: 저는 감기 자주 걸리는 체질입니다.
1: 예.
7: 그리고 기침도 나고 뭐 가니 간질간질하고 까래도 또 자주 생기고.
1: 예.
7: 어떤 때는 기침할 때 막 머리까지 아픕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1: 예.
7: 예, 이 방면에 대해서 딱 정해준 일 좀 따라서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가 보려고 그런다.
1: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7: 어전에. 예.
1: 예. 예, 연계됐습니다. 예.
7: 몇 시부터?
1: 8시부터 문진합니다. 예.
7: 8시부터.
1: 예, 예.
7: 아,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7: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예.
1: 안녕하세요.
8: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8: 저는 박상호 주임 치료를 받는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8: 예, 심장 때문에 계단을 올라갈 때 뭐 숨이 차서
1: 예.
8: 숨이 모자랐습니다.
1: 예.
8: 한 발짝도 거기 막.

0: 심해했군. 예.
1: 방송을 듣고 저 박상호 주임한테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0: 예.
1: 숨이 찬 것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는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안 차고 좀 편안해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효과 좋습니다.
1: 예. 오늘 또 가서 천약을 드셔다 먹을까 하고 이렇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0: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강철수 주임을 놓고 본다 할 때 상술한 질병 치료에도 특장을 보이지만은 또한 결절성 종류성 질병에도 조회를 보입니다. 얘기해 보게 되면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선 결절이라든가의 자궁지류라든가의 이런 병증들을 열어둘 수 있는데 이분이 또 특점이가에 환자의 병증에 따라서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말이죠 처방을 내드려서 종약 탕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진구료법을 결합하는데 환자들이 말이죠 반응이 치료 효과가 좋다고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이 있는데 강철수 주임이가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여기에서 그 몇 가지 질병을 골라서 여러분들하고 토론해 봅시다. 우리 현대의학에서 경견종합증이라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2: 무슨 뜻이죠?
0: 예, 그러니까 목의 경하고 어깨의 견에 여기에 나타나는 일련의 종합증을 말하는데 보통 임상에서 환자들이 증상 표현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에 목이라든가에 목 뒤라든가 견갑골 구역에 견갑골의 뒤에 우리 어깨를 만지게 되면 그 보조하게 불어난 이런 뼈가 나옵니다. 이런 부위가에 늘상 시큼시큼 아파나고 그리고 말이죠 뻣뻣해 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굳어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2: 네, 제가 좀 그렇던데요.
0: 예, 그리고 네. 활동 저해를 봤는데 하나는 말이죠. 목을 말이죠. 움직이기 바쁩니다.
2: 네.
0: 고개를 말이죠. 젖히거나 수그리거나 옆으로 말이죠. 돌리거나 다 말이죠. 영향을 받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이런 활동을 할 때 말이죠. 이 아픔이 더 심해진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경견종합증으로 머리라든가 손이라든가 팔이라든가 이런 곳에 말이죠 방사성 통증이 나타납니다. 환자들이 말을 빌어서 교대를 한다게 되면 줄이 쫙쫙 뻗치며 아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 맞죠.
0: 그리고 절이 나고 마비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냉해지는 말이죠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견종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왕왕 보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네, 맞습니다.
0: 혹은 어떤 분들은 머리가 어지럽고 또 아픔이 또 나타납니다. 네. 두통증에. 그래, 우리 병을 치료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예방하는 것을,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주의를 불러일으키는데, 어떤 분들 속에서 말이죠, 이런 말이죠. 경견종합증이 많이 나타나는가. 우리 알아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말이죠. 평소에 주의를 돌리게 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방공실에서 사업하는 분들 속에서 이 병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방공실에 앉아서 컴퓨터로 말이죠. 자료를 작성하거나 말이죠. 일을 보거나 하는데 하루 말이죠 사업을 보게 되면 고정된 자세로 말이죠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일단이 그 앉아서 사업을 할 때 자세가 말이죠 틀려지게 되게 되면 이 경견종합증이 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똑바로 앉아 있다가도 좀 피곤한 것 같게 되면 삐뚤썩이 앉아서 말이죠.
2: 네, 다리를 꼬고 앉죠.
0: 네. 그리고 IT 학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 병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 학생들을 속여서 예, 학생들이 선생님이 강의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세가 비교적 말이죠 고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세가 일단은 말이죠 예, 불량한 자세라 하게 되면 이 경전종합증이 말이죠 많이 인기됩니다.
2: 네, 측만도 많죠.
0: 예, 예,
2: 네.
0: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경전종합증을 놓고 보게 되면 1년의 병증이기도 하지만 또 유발된 말이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병을 인기한단 말입니다.
2: 네.
0: 하나는 말이죠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말이죠 잘 인기합니다. 그리고 이 경전종합증을 놓고 본다 할 때 환자들이 말이죠 증상이가 늘상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실면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때서 그런가 하게 되면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견갑골도 아프고 아프기 때문에 말이죠 잠들기 바쁘단 말입니다. 어떤 때는 잠이 들었다가도 또 아파서 깨어나게 되면 다시 말이죠 잠들기 바쁘고 더 심할 때는 이거는 말이죠 상당한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심장이라든가 폐장의 공능을 영향 줄 수도 있습니다. 경전종합증은 물론 말이죠 생명위험이라 말이죠 이런 것은 없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말이죠 심장이라든가 폐장의 공능이 저하되게 되면 신수아이제, 프리수아이제 그러니까 심혈관 계통, 호흡 계통에 다 말이죠 쇄골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은 말이죠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에 주의를 돌리고 치료에도 말이죠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방에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전주 각지에서는 기계화, 과학화 중경 생산을 다그쳐 올해 풍작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3: 변강 소도시 혼춘의 가장 인기 있는 미식이자 문화관광 명함인 킹크랩이 현지 문화관광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2: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광범한 축구팬들에게 새로운 축구 성견을 선사하게 됩니다. 목전 농사철을 다잡고 춘경 생산에 바삐 보내고 있는 전주 각지에서는 기계화, 과학화 춘경 생산을 다그쳐 올해 풍작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여기는 화룡시 투도진 진흥촌의 벼재배 기지입니다. 벼재배 황금 시기를 맞아 5월, 10월부터 현지 벼 모내기 작업이 륙속 펼쳐졌습니다. 현대화 고속 이양기가 질서 있게 작업함에 따라 바릇바릇한 변모가 논에 가지런히 심어지면서 곳곳에 생기와 희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현대화 농기계가 오가며 바릇바릇한 변모가 논에 가지런히 심어지면서 곳곳에 생기와 희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0: 파릇한 변모를 논에 가지런히 정확하게 심고 있습니다. 논은 금세 파란색으로 덮였습니다. 기계화 모내기는 작업 시간을 대폭 줄였을 뿐만 아니라 재배 밀도와 깊이 기준을 보장해 모내기 질과 생산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연길시 조양천진 근로촌에서도 농기계가 분주히 돌아가는 가운데 곳곳에 실록이 더해졌으며 과학기술로 농사에 조력하고 분망이 경작하는 기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연길시 조양천진 근로촌 재배호 장국진입니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은 30헥타르입니다. 우리 촌에 물이 들어온 것은 14일, 15일쯤인데 그 다음 논에 물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17일쯤부터 썰레질을 시작했고 20일에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내기 기계 두 대가 동시에 작업하는데 매일 2헥타르 넘게 거의 3헥타르가량 심을 수 있어 이달 말이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기술 봉사도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기술 일꾼들은 기증회가 정밀한 지도를 통해 농민들의 농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명정시 동성용진 석정 농기계 전문 농장의 옥수수 밭에는 파릇파릇한 모종이 흙을 뚫고 나와 가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규모화 재배호 장수진은 밭두렁에서 싹이 든 정황을 살피는 한편 토양의 수분 상태를 가늠해보고 있습니다. 장수진은 올해 옥수수 125헥타르를 재배하는데 파종의 보성 경작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명정시 동성용진 석정 농기계 전문농장 책임자 장수지입니다. 보호성 경작을 하지 않았을 때는 1헥타르당 산량이 만여근이었는데 지금은 산량이 50% 증가했습니다. 산량이 매우 높습니다. 명정시 동성용진의 올해 춘경 생산 중점은 보호성 경작 대상입니다. 현지에서는 생태 우선, 리용과 유지의 결합, 안정적 생산과 소득 증대, 비용 절감과 효과 증대를 견제하면서 집 덮기 무경운 파종 기술, 집 덮기 줄경운 기술, 집 파쇄 혼합 경작 기술을 중점 보급하고 있습니다. 4월 중하순 파종을 시작한 이래 동성용진 종합봉사중심 3일꾼들은 농촌회가 기술 지도를 해줬습니다. 명정시 동성용진 종합봉사중심 3일꾼 공거리입니다. 지금까지 무경운 설비 36대, 줄경운 설비 7대, 경작 설비 5대를 보호성 경작 대상에 투입했습니다. 동성용진에서는 계속해 진도를 통과하고 정책 선전과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보호성 경작 피복 면적을 끊임없이 늘려 흙토지를 잘 보호하고 이용하렵니다. 올해 전주 알곡작물 파종 면적은 579만 2600무로 예상되는데 그중 한전이 536만 1700무, 논이 43만 여무입니다. 한전에서 옥수수 파종은 355만 5900무, 콩 파종은 173만 4400무, 잡곡 파종은 7만 1400무를 완수했습니다. 목전 한전 파종 면적은 511만 3200무로 95.37% 완수했고 5월 25일 전에 파종을 마치게 됩니다. 전주적으로 벼 모내기가 전면적으로 펼쳐진 가운데 8만 8,300무의 논에 모내기를 해 계획의 20.5%를 완수했고 6월 10일 전에 벼 모내기를 끝내게 됩니다. 온실 안의 육모부터 포전의 파종까지 인공정밀 관리부터 기계화 속도 향상까지 우리 주 각지에서는 과학기술로 춘경 생산의 재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식량 안전을 보장하고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증수를 실현하는 데 튼실한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5월 23일 우리주는 주황 제2 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4진 군중신소 신고 사건 도합 8건, 중점 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3건, 편지 5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3건, 중점 사건 1건, 훈춘시 1건, 도나시 2건, 왕청현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8건입니다. 그중 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 대기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50%, 기타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를 차지합니다. 그늘 내 싱싱한 킹크랩이 변강 소도시 훈춘에 가장 인기 있는 미식이자 문화관광 명함으로 됐습니다. 관광 성수기를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이 심의 진미를 맛보기 위해 훈춘을 찾으면서 현지 문화관광 시장이 지속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점심 무렵 훈춘의 각 해산물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해산물 식당을 찾아 직접 고른 킹크랩을 먹어보는 게 외지 관광객들의 필수 체험 코스로 됐습니다. 상해 관광객 공명양입니다. 훈춘의 킹크랩이 싱싱하고 가격도 적당하다고 해서 이번에 친구들과 함께 맛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훈춘 모 해산물 구이점 점장 사도입니다. 모든 킹크랩의 싱싱함을 보장합니다. 관광객들이 주문하면 바로 건져내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이 인기입니다. 올절 연휴 기간 성수기에는 하루 킹크랩 판매량이 300마리를 돌파했고 매출이 평소보다 1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이래 훈춘은 러시아의 근접한 지리적 우세와 종합보세구 정책에 의탁해 전국 첫 킹크랩 보세 중개 무역 새 모식을 내왔습니다. 이전의 육로 중개 운송에 비해 새 모식은 물류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가장 빠르면 9시간 만에 향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 모식보다 4, 5일 단축돼 개 생존율과 원가 우세가 뚜렷합니다. 이 모식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현지에서 맛본 후 냉동 물류로 싱싱한 킹크랩을 집으로 배송하기도 합니다. 훈춘 청려 국제무역위원회사 총경리 리초입니다. 기업에 있어서 지효의 향상은 곧 킹크랩 생존율 보장입니다. 운송 원가도 절약되는데 연간 약 4천여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싱싱함을 유지한 직송 방식으로 고객군을 확대했는데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등 지역의 루계로 30여 톤을 판매했습니다.
1: 조 과학기술협회에서 주최하고 연변 영양학회에서 주관한 2026년 연변조 전민 영양 주관 및 520 중국 학생 영양열 조제 선전 활동 가동식이 일전 연길시 신흥소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전민 영양 주관은 공무원 건강 중국 행동 2019-2030년과 국민 영양 계획 2017-2030년을 관철 실시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올해는 마침 제37회 520 중국 학생 영양일을 맞아 우리 조에서는 이 두 가지 건강정파 활동을 깊이 융합하고 영양식탁 가정건강을 핵심 주제로 선전을 했습니다. 가동식에서 영양 전문가는 연도 전파 주제를 설명하고 중국 주민 선식 지침 핵심 내용을 보급했으며 가정과학 선식과 문명 건강 음식 습관을 제창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레빈들은 연길시 신흥수학교 식육공방을 찾아 식육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함께 조선족 특색 음식인 만두기 만들기 체험을 했습니다. 왕청현 동장영 홍군수학교에서 주과학기술협회는 또 교정 영양식사 건강한 성장의 조력 합리 선식 건강 과학 보급 강좌를 했습니다. 강사는 고지방 고당 고염식품이 청소년들의 신체 발육과 체능 소양 수업 상태에 끼치는 부정 영향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줌으로써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영양 건강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연변 영양학회 이사장 최승필입니다. 2026년 전민 영양주간은 영양식탁 가정건강을 핵심 전파 주제로 좋은 영양 좋은 가정을 재창 향도로 대중이 우리나라 음식 문화를 요해하고 조리 지식을 배우며 식탁 영양을 풍부히 하도록 호소합니다. 가정을 단위로 과학적으로 일상 선식을 배합하고 문명하고 건강한 음식 습관을 키우도록 격려하여 가정 건강으로 전민 건강 기반을 다지고 수많은 가정이 영양식탁 고품질 선식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도록 이끌 것입니다. 향후 우리 조에서는 또 온 오프라인 결부 방식으로 과학 보급 강좌를 하고 선전 재료를 발급하며 영양 과학 보급 사회 구역행, 향촌행, 교정행, 병원행을 추동해 합리한 선식 리념이 천문 만호에 널리 전해지게 할 방침입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광범한 축구 팬들에게 새로운 축구 성년을 선사하게 됩니다. 대회는 일반 경기와 도태 경기 두 단계로 나뉩니다. 일반 경기는 5월 23일에 시작돼 8월 15일에 끝나며 단일 순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참가팀은 7겜 경기를 치르는데 도합 28겜 경기가 펼쳐집니다. 일반 경기가 끝난 후 상위권 4팀이 도태 경기에 진출합니다. 준결승전은 홈장과 원정 두 라운드 대

0: 대결로 진행됩니다. 결승전과 3, 4위 순위전은 한 게임 경기 결승제로 진행됩니다. 도태 경기는 도합 6게임 경기로 일정은 9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각 라운드 경기에 대해 각 성과 자치구에서는 모두 홈장을 설치하여 각 지역 축구 팬들이 가까이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현장에서 응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모든 경기는 주말과 공휴일에 통일적으로 배치됐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동북세계성 한개 자치구의 체육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도시문화체육 소비를 이끌며 대중체육생활을 풍부히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새로운 지역 체육 브랜드는 세계성 한개 자치구의 체육 역량을 1층 결집시키고 전민건강체육과 경기체육 협동 발전의 활력을 전시하게 됩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난시 도서관 문화자원봉사팀은 21일 룩정산 문화관광구 관광객봉사중심에서 풍경구의 도서증정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문화로 관광에 힘을 실어주고 독서로 려정을 밝혀 문화관광융합의 책향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0: 영정시에서는 연일 민족단결, 정책이론, 평안 반사기, 응급과학보급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춰 백인 천차례 만개역 진입 문명실천 선전 강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해민 정책과 법률 지식을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1: 일전 안도현 공안국 옹성파출소에서는 한 건의 전신 인터넷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막아 관할구역 주민 리니어사의 경제적 손실 8만 원을 만회했습니다.
0: 전동차 도로교통사고 위험을 근원에서 낮추고 도시구역 도로 통행 질서를 지속적으로 규범하며 광범한 대중 출행 안전과 원활함을 보장하기 위해 연길교통경찰은 2륜, 3륜, 4륜 전동차 상시화 전문 정돈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관할구역 도로교통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했습니다. 연변 룡정 커시안팀이 24일 저녁 7시 30분에 원정에서 광동 광주표범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어 종합채널과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윤걸 리나였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3: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병원 문의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주십시오.
3: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병원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요, 평소에 요도 섭취에 종시를 돌리고 있나요? 네. 요도는요, 인체가 스스로 만들 수가 없고 또 음식을 통해서 꼭 섭취를 해야 하는 필수 미량 영양소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핵심 원소로 신체 성장 발효, 뇌 발달, 신진대사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도가 부족하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고 목이 풀리는 이 갑상선 비대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는요, 요도 결핍 피해가 더 심각하죠. 어린이는 지능 발달 지체, 학습 능력 저하, 성장 지연이 생기게 되고 또 임산부는요, 태아의 뇌 발달 장애, 유산이나 또 조산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장기적으로 요도 섭취가 부족하면은요, 만성 피로, 무기력, 추위를 잘 타게 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나타나서 일상생활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요도 결핍은요, 단순한 영양 부족을 넘어서 온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습관병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요도 결핍 예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요도 소금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예방 방법입니다. 일반 천일염보다 요도가 첨가된 식용소금을 선택을 해서 가정요리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만 소금을 너무 많이 쓰면 고혈압 위험이 있으므로 적정량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요도 함량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를 해야 합니다. 미역, 다시마, 김 등 해조류와 새우, 조개, 생선 등 해산물에 요도가 많이 들어있어서 주 2, 3회 이상 식탁에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생활 습관 관리입니다. 정제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지 말고요, 채소, 곡류, 해산물을 골고루 먹는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임산부, 성장기 어린이는요, 일반인보다 요도 필요량이 더 많으므로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보충 문제에 대해서는요,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도 결핍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예방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5월 16일부터 22일까지는요, 12번째로 되는 전민 영양 주간이며, 또 5월 20일은요, 37번째로 되는 중국 학생 영양일입니다. 이번 전민 영양 주간의 선전 주제는요, 영양 밥상 가족 건강이고, 중국 학생 영양일의 선전 주제는요, 학교 영양식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밥을 먹는 일은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구입니다. 가정 밥상은요, 건강의 출발점이며, 영양 밥상은 한 가정의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혈압, 구혈당, 구혈지, 비만과 같은 많은 건강 문제는요, 밥상에서 비롯되며, 건강을 지키려면 가정의 밥상부터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기념일을 계기로 오늘에는요, 특별히 영양 밥상과 가정 건강을 둘러싸고 좋은 정보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연변대학 의학원 예방의학 교연실 원 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춘희 선생님을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한춘희 선생님은 중국 영양학회 이사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음식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또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3: 네.
2: 올 이 전민 영양 주간의 선전 주제는 영양 밥상 가장 건강으로 정했잖아요.
3: 네.
2: 이 가장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의 영양 밥상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는데, 영양 밥상과 가장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상세히?
3: 아니, 이 영양 밥상 하면 뭐 모든 사람과 관계되죠.
2: 네.
3: 그러면 우리 먼저 이 좀 우리 전국의 그 우리나라 성인들의 그 건강 상태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과체중과 비만율은 이미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뚱뚱한 사람.

0: 사람이 너무 많죠. 네, 그리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통풍 뭐 이러한 그 만성질환 유병률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떤 그 선진국에서는 이런 그 질병들의 발병률이가 유병률이가 지금 떨어진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과학적인 원인을 보면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이 아마도 뭐 아주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런 만성질환이 다 잘못 먹어서 먹는 것을 잘못 먹어서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질병이 되죠. 거기에다가 그 생활 방식이가 뭐 잘못된 생활 방식, 뭐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고 뭐 그리고 활동량도 좀 너무 적고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뭐 이런 생활 방식이 여기에 같이 따라가면 그러니까 잘못된 음식 습관에다가 이 밥상이가 잘못된 밥상에다가 이런 생활 방식이 좋지 못해서 이래서 이런 만성 질환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어린 시절부터 우리 가정에서의 이 밥상은 어린 시절부터 식생활의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어떻게 먹느냐가 앞으로 이 아이가 성인이 된 다음에 계속 그 맛을 갖고 있죠. 그 엄마의 손맛이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1: 옛적에 뭐 생활이 어렵고 잘 못 살 때는 배불리 먹는 거 먹고 네네. 싶다. 아 저거 좀 많이 먹고 싶다. 언제 하면 배부르게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만 신경 쓰지 언제 영양적으로 따져서는 잘 안 한 것 같아요.
0: 네네.
1: 지금은 영양을
0: 따지고. 예, 지금은 또 이 영양을 안 따지고 너무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예. 이러다 보니까 이런 습관이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습관하면 앞으로 성인이 된 다음에 이 습관을 계속 유지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가정 음식 문화가 뭐 이 성인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이 건강에 아주 큰 이런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봅니다.
1: 상당히 중요한 영양 밥상. 말만 들어도 입에 침이 고이는 느낌이 듭니다. 네. 영양 밥상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면 될까요?
0: 아니, 영양 밥상 하면 뭐 사실 별로 신기한 건 없습니다. 영양 밥상이라면 단순히 맛있게 먹는 걸 것이 아니라 뭐 영양 밥상 하면 뭐도 영양 밥상 하면 그것이 맛있는가 맛이 없는가 뭐 이렇게 작생하는데 사실 단순히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챙기면서도 또 전통적인 음식 문화를 계속 살리는 이런 균형 잡힌 식단을 우리 영양 밥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성 요소를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양소 균형입니다. 우리 영양 밥상을 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다 할 때 밥을 지었다 할 때 이 영양 모든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여기에 탄수화물, 지방, 탄수, 단백질 이 세 가지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런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채소, 과일, 견과류 이런 음식들을 곁들여서 이래서 광물질, 그리고 미네랄, 또 비타민 이런 영양소들이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 균형. 그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식품군의 다양성입니다. 우리 영양식단 하면 혹은 영양밥상 하면 식품 종류가 많아야 되죠. 고기 있어야 되고 밥이 있어야 되고 채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뭐 과일도 있고 견과류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식품군이 골고루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식품군의 다양성이라고 그다음에 저염, 저당 그리고 저포화지방 그러니까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이렇게 먹으면 이것이 그 영양 밥상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개인 맞춤형 조정입니다. 우리 그 가정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별난 사람 다 있잖아요. 그 당뇨 있는 사람 있고 고혈압 있는 사람 있고 또 비만한 사람도 있고 가정 이 식구가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린이 있는가 하면 노인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영양 밥상 하면 개인 맞춤형으로 여러

0: 또한 사람들이 자기 체질에 맞춰서 이 밥상을 조금씩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로 이렇게 네 가지를 짚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가정의 영양 밥상, 하루 세끼 밥상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럼
0: 하루 세끼 밥상을 매끼마다 뭐 하루 세끼 드신다면 세끼 다 준비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도 두끼 잡수는 이런 분들도 있잖아. 예. 그러면 두끼 드신다면 그러면 두끼 식사를 이 영양 밥상으로 만들려면 매끼마다 복합탄수화물이 있어야 됩니다. 복합탄수화물을 하면 우리 잡곡밥 뭐 이런 음식들을 우리 복합탄수화물이죠. 네. 감자, 고구마 다 여기에 속합니다. 네. 그리고 단백질, 특히 품질이 아주 좋은 이런 단백질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고기, 뭐 물고기, 뭐 그리고 콩류 이런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은 이런 음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빼놓지 못할 채소. 하루의 채소, 성인들의 채소 표준은 한 근입니다. 500g 좌우로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채소, 이 채소는 또 여러 가지 색상의 채소. 우리가 뭐 제창하는 것이 그 무지개 색깔로 이 채소를 뭐 이렇게 맞춰서 식단을 짜라 이러는데, 여기에 그 푸른색을 띤 이런 채소가 절반 차지하고, 그 다음에 붉은색, 뭐 또 자지색, 뭐 이런 그 색상의 그 채소들 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채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일은 적당히. 사실 어떤 사람들 보면 과일을 하루에 한 근씩 뭐 드신다는 사람도 있고 한 근 남아 드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문의하는 것이 내가 과일을 매일 한 근씩 먹는데 이거 괜찮은가. 사실 과일을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좀 상관한 그렇죠. 것이죠. 예, 과일에 당분이 너무 많잖아요. 과당의 함량이 너무 많아서.
1: 특히 그래서, 서너 시부터는 과일도 먹지 말라 이러잖아요.
0: 너무 뚱뚱한 사람은 이 과일은 좀 제한하고.
1: 낮 시간.
0: 그리고 견과류는 한 줌. 한 줌을 초과하면 이 에너지가 지방이 너무 많아요.
1: 먹다 보게 되면 배불리 먹는 거.
0: 적적으로 너무 많이 먹는 것을 피면해야 됩니다.
1: 이가 부담이 가죠.
0: 그래서 매끼마다 이렇게 준비하면 영양 밥상이 되죠.
1: 알겠습니다. 이 노년기에 들어서면은요, 인체 기능이 퇴화로 노인들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평소보다 많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음식 섭취도 많은 중시를 돌려야 하는데, 영양 밥상과 노인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0: 영양 밥상은 사실 그 노인들이 건강과 장수를 결정짓는 이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실 우리 80세 이상, 90세 이상 혹은 100세 이상 그 노인들한테 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평소에 무엇을 잡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가 우리 장수, 건강 장수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일이죠. 그래서 이 노인들의 음식상은, 이 밥상은 정말 영양 밥상으로 이렇게 구성되는데, 특히 이 노인들이 그 신진대사가 변화하면서, 60세 이상부터 신진대사가 지금 변하죠. 그리고 근육 감소증은 피면할 수 없습니다. 60세 이상부터 근육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사실 40세 이상부터 근육이 조금 줄어듭니다. 60세 이상부터 근육이 팍 줄어들죠. 그러면 이 근육량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우리 이런 현상을 노인들이 어떻게 이거 피면하고 예방하겠는가, 이것이 여기에는 영양 밥상이 아주 중요한 이런 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첫째가 근감소증 예방. 이것이 노인들에게 영양 밥상이 주는 이런 중요한 그 작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인 시설이 되면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죠. 고혈압, 고혈지, 뭐 고혈당, 뭐 이런 그 질병들이 많은데, 이런 질병들에 대처해서 영양 밥상에서 뭐 콩류, 통곡물, 아보카도 이런 그 음식들을 많이 곁들여서 이렇게 드시면 이런 질병들도 많이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고. 있고 그다음에 골다공증도 노인들은 많이 발생합니다. 뭐 점차적으로 골다공증 80세 이상 골다공증이 뭐

0: 기본상 다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또 여기에 우유, 채소, 뭐 고기류 이런 음식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특히 그 뇌 건강 우리 노인들이 이 뇌 건강에 대해서 아주 저기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지금 장수 시대지 않아요. 그러면 80세 이상일 때는 우리 이 뇌강의 치매 그 알츠하이머라고도 하고 이 치매에 걸리는 이런 위험성이 정말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뇌 건강과 그리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려면 또 이 음식 영양 밥상이 여기 따라가야 돼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이런 그 해산물 식품도 많이 곁들여 드시고 그리고 뭐 들깨 아마씨 이런 음식도 여기 많이 곁들여서 드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혈당 조절에 노인들이 당뇨 환자도 많잖아요. 그러면 혈당 조절에도 이 음식 밥상이 첫째입니다. 약물 치료가 첫째인 것이 아니라 당뇨 환자는 음식 치료가 첫째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양 밥상은 단순한 한 끼를 넘어서 노년기의 그 생물학적 연령을 관리하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그 강력한 도구라고 봅니다.
1: 네. 노인들의 영양 밥상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야 되는가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이 밥상이 고혈압, 고혈당, 고혈질, 비만도 대자증후군 예방에도 이롭다고 하던데 뭐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0: 네, 이것은 이미 과학적 정말 많은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 뭐 많은 연구 데이터를 보면 노인들의 그 영양 밥상은 이 노인들의 그 건강이 아주 이렇게 작용이 큰 이런 그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고품질 단백질. 노인들이 그 식단에 고품질 단백질이 여기 있으면 살코기, 닭가슴살, 두부, 콩류 이런 음식들이 많이 포함되면 이 노인들의 건강이 아주 좋고 그다음에 건강한 지방. 우리 여기 건강한 지방이라 하면 연어, 고등어 이렇게 해산물에서 오는 지방. 오메가3 지방이죠. 그리고 씨알류에서 뭐 여기에 씨알류 뭐 앞에서 말씀드린 들깨, 아마씨 뭐 이런 씨알류에도 있고 그다음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는데 여기에 그 비타민 D, 비타민 B12 그리고 비타민 C 이런 영양소들도 우리 영양 밥상을 통해서 많이 보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노인들의 건강에 모자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곡물, 채소 이런 음식을 통해서 식이섬유를 충족하게 섭취하고 매일 수분을 제때제때 보충해서 충족하게 수분을 보충하고 그리고 채소를 여러 가지 무지개 색깔의 채소를 통해서 우리 항산화 이런 물질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노인들의 건강 그리고 노인들의 그 장수에 아주 좋죠.
1: 그렇죠. 네. 먹는 것이 단지 그 영양 밥상도 중요하지만 질병도 그렇고 특히 질병 중에서 우리 보게 되면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당뇨병 환자가 꽤 많아요.
0: 네, 그래요.
1: 우리 당뇨병 환자들은 어떻게 영양 밥상을 그러면 준비하면 좋을까요? 당뇨병 환자.
0: 당뇨병 환자 지금 당뇨병 환자 사실 노인뿐 아니라 성인들,
1: 중년들도
0: 많고 젊은들도 지금 당뇨병이 많이 걸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 환자들의 그 음식을 보면 그 음식 식단을 보면 영양 밥상 할 때는 이 당뇨 환자들이 여기에 그 또 그 통곡물을 잡곡밥을 제창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맨 그 그 쌀밥 혹은 흰빵 뭐 이런 음식을 비면하고 그 잡곡밥 혹은 통밀빵 이런 음식을 많이 선택하고 채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고기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이런 음식도 많이 포함하고 이렇게 이 영양 밥상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당뇨 환자들은 식사 방법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뭐 이런 영양 음식을 영양이 충족한 이런 음식들을 많이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식사하는 방식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거꾸로 식사 방법. 이건 지금 전 세계에서 이거 제창하는데 거꾸로 식사 방법이가 채소를 먼저 드시고 채소를 한 절반 먼저 드셔서 이 위 점막에 이 식이섬유나 이런 영양소들 이 위 점막을 착 둘러싸고 이러면 이 당분이 흡수하는 것을 아주 천천히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 콩, 두부 이런 음식을 그 다음에 드시고 나중에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밥을 맨 밥을 드시자면 맛이 없잖아. 그러면 그 반찬을 조금 남아서 밥하고 같이 드시고 이걸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이런 음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고기가 있어야 되고 뭐 두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식은 통곡물을 위주로 하고. 이 통곡물을 평소에 별로 안 드신다면 점차적으로 비율을 높여서 입살에다가 잡곡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높여가면서 통곡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당뇨 환자에게 아주 좋고 그리고 채소 섭취량은 반드시 보장해야 됩니다. 하루에 네. 한 근.
1: 네. 한 근 정도 채소가 채소 많이 고기나 쌀밥보다 채소 많이 들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네네. 들었습니다만 비만 앞에서도 간단히 얘기도 있었는데 네. 이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인 분들은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늘 스스로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생각처럼 안 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비만 네. 개선에 효과적인 영양 밥상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아니 이 비만 사실 지금 비만 50% 이상이 지금 비만이라잖아요. 네. 예, 과체중 비만.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맨 냉수만 먹어도 살찐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네. 사실은 냉수만 먹어서 살찐 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먹어서.
1: 그렇죠.
0: 예, 그리고 그 이 식사 방식이가 좀 틀려서 그래서 비만이 초래할 수 있는데 이 비만을 뭐 어떻게 좀 공제하고 살 좀 빼려면 첫째는 211 이런 식단을 211 뭐 이걸 222 중국말로 222 찬판 예 211 식단 예 이런 방식으로 뭐 계속 한 달만 이렇게 유지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살 빼는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뭐 이건
1: 먹는 양이 중요하거든요.
0: 예, 예, 먹는 양. 네, 네, 이 먹는 양을 첫째는 먹는 양을 딱 공지하고. 예, 이 한 사라에 이 여기에 211. 이것이 무엇인가? 2가 여기 2가 채소입니다.
1: 맞아요.
0: 이 사라의 절반이가 채소고. 예, 이 채소에는 감자, 고구마 이런 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식이섬유가 많은 푸른 채소, 예, 그 이런 채소들은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것이가 절반 사라의 절반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남은 4분의 1이가 우리 밥이죠. 잡곡밥. 좋기는 잡곡밥 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이가 단백질 식품입니다. 고기류, 두부 이런 것을 합쳐서 4분의 1. 이래서 내가 한때 먹는 식품의 음식을 몽땅 이 한 사라에다 넣으면 이런 방식으로 211 이런 방식으로 식사하면 한 달만 견지하면 살 빼는데 정말 효과적이며 이런 이것은 연구 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두 번째 식사 효과라는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아침 식사를 할 때 여기에 뭐 단백질이 풍부한 그 콩류를 많이 곁들여서 이렇게 드시면 채소를 많이 드시면 우리 점심때 가서 이 혈당이 막 이렇게 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 당분이가 많이 흡수됐다는 걸 말하죠. 그러면 당분이 많이 흡수되면 비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사 효과 이런 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고단백 음식과 그 좋은 지방을 섭취해야 됩니다. 단백질이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은 밥량하고 단백질 음식이 반반. 네, 이렇게 하면 이 체중을 공제하는데 뭐 좀 유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1: 그렇죠. 근데 그게 잘 허물어질 때가 많잖아요. 계획이.
0: 네.
1: 그래서 먹는 거 입
0: 그러니까
1: 조심해야
0: 어딘가 하나 이력 가지고.

0: 살짝 힘들어요.
1: 어, 1, 2년까지는 괜찮은데 3, 4, 5년부터 괜찮은 것 같아서 풀어놓으면 몸이 다시 또 그 속도로
0: 반탄, 다시 불어나는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계속 유지해야 돼.
1: 그래, 작게 먹는 것이 몸에 좋고 또 오래 산다.

0: 꽤 많이 늡니다. 하지만은요, 배달 음식이 되루세로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데, 배달 음식의 영양밥상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거?
1: 네, 지금 배달 음식을 뭐 먹지 말라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지금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이용해요. 네, 편리하고 뭐 이런 면도 있고 그래서 이 배달 음식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배달 음식도 사실은 어떻게 조합하는가에 여기에 따라서 아주 훌륭한 영양 밥상을 밥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 음식도 우리가 주문할 때 또 여기에 2-1-1 식사법을 이용하면서 씁니다. 그 채소가 절반, 그 다음에 밥하고 고기 식품류가 반반.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서 그 배달 음식을 뭐 고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스마트폰에서 이 배달 음식을 잘 이렇게 고를 때 채소가 많은 이런 그 메뉴들을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기름에 튀긴 이런 음식을 대신 대로 비면하고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배달 음식에 잡곡밥이 있는 배달 음식이 뭐 있는지 저는 배달 음식을 별로 먹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잡곡밥이 있으면 더 좋고
0: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눈이 즐겁게끔 뭐 또 손이 놀려서 자기 구미에 맞는 음식을 해 먹는 것이 제일 좋죠.
1: 그것이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배달 음식은 네, 입맛에 정말 맞게. 정말 밥을 딱 내가 배를 채워야 되겠다. 이거면 너무 배고플 때 먹는 거지.
0: 맞아요. 그리고 보게 되면 또 하는 어른은 또 나름 그렇고 아이들도 그런데 배달 음식 학생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이 시기의 영양 상황이 생장 발육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로도 신체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응당 높은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올 중국 학생 영양일 그래요. 중국 학생 영양일의 선전 주제는 학교 영양식 건강 성장을 돕는다로 정했는데요. 학교에서 영양식 공급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1: 네, 이 학교 영양식 하면 지금 대부분 그 학교에 점심 식사는 점심 식사는 다 학교에서 공급하게 됩니다. 네. 이 학교 급식이라 하죠.
0: 맞아요.
1: 그러면 이 학교 급식이가 아이들이 그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전국적으로 연구 결과도 지금 많이 나왔고 이런데 그 학교에서 공급하는 이 한 끼 음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한 끼 음식이가 우리 성장기의 필수 영양소의 공급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 급식에는 학교 급식을 한다 할 때는 뭐 학교에서 직접 만들든지 혹은 어느 그 이런 단체에서 학교 급식을 해서 이렇게 공급하든지 어떤 데서 하든지 다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그 식단을 과학적으로 짜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을 보면 영양소를 다 이렇게 골고루 고려해 가지고 국가에 이런 표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학교 급식의 그 영양 표준, 이 영양 표준에 반드시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기 필수 영양소의 그 안정적인 공급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우리 점심 식사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영양식을 공급하면 오후 수업을 또 보장할 수 있죠.
0: 네.
1: 점심을 잘 먹어야 오후에 계속 공부하는데 이렇게 에너지도 공급하고 영양소도 공급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교육적 가치가 있습니다.
0: 네.
1: 식습관 학교에서 이런 식사를 할 때 이 식습관을 아마 선생님들도 뭐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겠죠. 어린 시절부터 이 식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식습관 양성 그리고 음식 예절 뭐 이런 방면에서도 이게 아주 필요하고 그리고 만성질환의 조기 예방에도 아주 필요한 이런 학교 급식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가정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영양 밥상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1: 네, 이게 집에 어린이 있는 이런 집에서 영양 밥상을 하려면 첫째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합리적으로 배합하는 것입니다. 뭐 아이가 딱 어느 것을 먹기 좋아한다고 딱 그 음식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해서 아이가 잘 안 먹는다 할 때는 좀 교육해서 어떻게 설득해서

0: 그걸 먹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들의 작용이죠. 그래서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합리적으로 배양하는 이렇게 배합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건강한 조리법을 해야 돼요. 아이들 있으면 기름에 튀긴 음식은 되도록 비면하고, 그리고 뭐 이 조리법을 찌거나 삶거나 뭐 이런 굽기 이런 방식으로서 건강한 조리법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양 조절.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뭐 아이들이 얼마 먹으면 뭐 한 밥을 한 사발 먹으면 모자란 다음에 또 야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이래서 지금 너무 비만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적절한 양 조절을 하고, 그리고 그 식품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돼요. 아이들이 이 식품 재료를 구입할 때 반드시 신선하고 안전한 이런 식품 재료들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는 반드시 아이들에게 이렇게 챙겨줘야 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없어요. 성장 발육에도 좋을 수 없고. 그리고
1: 아침에 늦게 또 자고 일어나고 뭐 이것저것 챙겨 세수하고 브라마 가다 보니까 쫓기고 뭐 대충 먹고 길거리 가면서 먹는
0: 어린이들,
1: 차에 앉아서 먹는 어린이들 뭐 이런 게.
0: 그래서 이 아침 식사는 꼭 보상해야 됩니다. 점심 식사도 중요하지만 아침 식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1: 식사.
0: 그리고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뭐 이렇게 배양하고 식사 예절을 많이 가르치고.
1: 그죠.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리고 아이들 공부 부담이 얼마나 커요.
0: 네, 그래.
1: 책가방 메고 가는 것만 봐도 저 무게를 감당할까?
0: 네, 그
1: 지금
0: 전보다
1: 좀 무거워지고 불어나고 반은 학교에다 두고 다니고 반은 또 메고 다니는데 어깨가 휠 정도로 애들이 일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공부, 또 토일에는 또 서클 어디 또 나고 공부하고 끝이 없이 뭐 공부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적고.
0: 네, 그러니까 이 영양 공급이가 따라가야 되죠.
1: 그렇죠.
0: 영양 공급이 따라 안 가면.
1: 잘 자고, 그래요? 잘 놀고, 잘 공부하고, 뭐, 이거 규칙적으로 시간을 딱딱 맞춰서, 그렇게 하면은 아주 문제 없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0: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간식이가
1: 문제죠.
0: 네, 간식. 집에서 밥상, 영양 밥상을 했는데 바깥에 나가 간식을 잘못 먹으면 또 잘못되죠.
1: 그래요.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여러모로 저희들이 가족의 건강 지킴에 대해서 음식 영양 밥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 한 가정의 건강 밥상,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영양 밥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0: 아니, 이 영양 밥상은 사실 단순히 한 끼 허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삶의 질과 미래를 결정짓는 이런 가장 경제적이고 강력한 건강보험입니다. 영양 밥상은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 하는 이런 격언을 실천하는 이런 장입니다. 오늘 식탁 위에 올린 신선한 채소 한 접시와 건강한 단백질이 가족이 10년, 20년 후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맞아요, 맞아요. 엄마,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라고 해서 아이들도 같이 어떤 걸 먹기도 하는데, 그것이 생활 습관 어떤 경우는, 좋은 습관도 있겠습니다만은, 나쁜 또 불량 습관도 있어요. 그냥 아이들 먹는 거하고 좀 더 갈라서 편한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네, 그래요. 아이들이 그 먹는 음식하고 성인들이 먹는 음식이 완전히 같으면 안 되죠. 네, 아이들은 아이들이 수여하는 그런 영양소가 있고, 네, 그리고 그 특히 이 미각에서 성인들이 뭐 짜고 뭐 이런 아주 그 자극적인 이런 음식을 좋아한다해서 아이들에게도 계속 이런 음식을 주면 이런 아이들은 이 미각이가 점점 변합니다. 아주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 계속 짜게 먹게 되고, 그러면 성인이 된 다음에 계속 이렇게 짠 음식을 좋아하고, 그러면 고혈압도 발생하고 당뇨도 발생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 아이들 때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부모들이 이 음식 습관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 음식 이 영양 밥상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1: 그래서 영양 음식 뭐 어른 아이가 나누어 먹는 음식인데, 그래서 부모들이 뭘 먹거나 자녀들이 그 집에서 계속 뭘 먹다 보게 되면 한 집안에 이런저런 질병이 같은 종류가 나타나고 신결석이 되면 신결석이 있는 부분이 음식에서 많이 나와요.

0: 다리 이런 경우가
1: 네,
0: 많다.
1: 고혈압하면 네. 이 가족이 집중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사실 지금 고혈압이가 유전 인서가 있어서 이렇다는데 제 관점은 이 한 집의 이 가족의 그 영양 이 밥상하고 관계가 많다고 봅니다. 뭐 유전 인서도 있겠지만. 뭐 한 가족에서 뭐 다 그 밥을 먹고
0: 오랫동안 20년 30년
1: 네, 그래요. 그러니까 당뇨도 걸리고 고혈압도 걸리고 이렇게 되죠.
0: 건강 음식 가정을 지키고 또 건강을 지키고 영양 밥상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연변대 의학원 예방의학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춘희 선생님을 모시고 영양밥상과 가정건강을 둘러싸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봤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식사는 누구에게나 가장 기본적인 생활 필수 조건입니다. 네, 사랑하는 가족에서 오늘부터 영양 가득한 밥상에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전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